0: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매순 세 번째 시간입니다.

0: 소위 없다는 소빈과 나란히 걸으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둘레를 살펴보았다. 숲을 거의 빠져나오자 쉬고 있는 홍군들이 보이었다. 곁에서 보초를 서고 있는 전사들의 총에 모두 서슬푸른 총칼이 꽂히는 것을 보고 소위 없다는 걸음을 멈추었다. 그가 거느린 아이들도 의심스러운 눈길을 거두지 않았다. 소빈은 이 전사들은 경계 임무를 맡고 있을 뿐 다른 뜻이 없다고 설명을 해주었다. 하지만 소위 없다는 아이들을 데리고 재빨리 큰 길을 나와 산기슭을 따라 걸었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은 재빨리 산으로 올라가기 위해서였다. 긴 숲을 지나 산 아래 작은 호숫가에 이르렀다. 호수는 맑아 바닥까지 들여다 보이었고 울창한 나무 그림자가 호수에 비껴 아늑하기 그지없었다. 날씨가 무더웠지만은 이곳은 무척 시원하였다. 건너편에서 사람들이 호수를 따라 걸어왔다. 류백승과 지휘부에 있는 몇 사람이었다. 소빈이 벌써 사람을 보내 소식을 알린 것이다. 사람들이 호숫가에 이르자 소빈이 류백승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분이 요사령원입니다. 소엽다는 사령원이라는 말에 머리를 두르고 있던 천을 풀더니 무릎을 꿇고 절을 하려고 했다. 류백승이 얼른 달래가 손으로 잡아 일으키며 말했다. 우리는 모두 형제입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그러고는 그의 손을 잡고 호숫가에 앉았다. 소엽다는 요백성을 아래우로 한참 훑어보았다. 그러고는 곧장 물었다. 당신이 사령원입니까?
1: 예, 그렇습니다. 제가 사령원입니다.
0: 성씨가 뭡니까?
1: 리우시입니다.
0: 소엽다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진지하게 말했다.
1: 오늘 뒤에서 당신들을 친 것은 라홍 가문입니다. 우리 구기 가문은 라홍 가문하고 단단히 척을 지었지요.
0: 류백승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었다. 소엽단이 한참 망설이다가 류백승을 보면서 말했다.
1: 저하고 의형제를 맺는 게 어떻겠습니까?

0: 백성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좋습니다. 저야 좋지요. 소엽단이 기분 좋게 웃더니 망설이듯 말을 꺼냈다. 아, 그러려면 우리 민족이 해오던 대로 의식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지요. 요백성이 시원하게 대답했다. 사마르 무관. 소엽단이 데려온 아이 가운데서 하나를 불러 심부름을 보냈다. 그 아이는 호숫가에 있는 집으로 달려가더니 붉은 수탉을 한 마리 잡아왔다. 소엽단은 호수에서 물 한 사발을 퍼서 술로 삶고 칼을 들고 호숫가에 서서 경건하게 주문을 외웠다. 그러더니 닭대가리를 잘라 피를 사발에 받은 다음 그 피를 사발 두 개에 고루 나누었다. 소엽단과 류백성은 무릎을 꿇고 앉았다. 소엽단이 술 사발을 들고 류백성을 바라보았다. 먼저 드십시오. 류백성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사발을 들고 큰 소리로 외쳤다. 나 요백성은 오늘 소엽단과 의형제를 맺는다. 만약 이를 저버린다면 천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고는 단숨에 쭉 들이켰다. 요백성이 술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시자 소엽단의 낯빛이 눈이 띄게 환해지었다. 그는 두 손에 사발을 높이 축혀들고 하늘을 우러른 채 소리를 쳤다. 나 소엽단은 오늘 류사령관과 의형제를 맺나니 생사를 같이 하겠노라. 만약 마음이 변한다면 이 닭처럼 죽을 것이다. 소엽단도 닭피술을 꿀꺽꿀꺽 마시었다. 류백성은 소엽단의 손을 맞잡으며 웃었다. 소엽단은 그제야 마음이 놓이는지 자기 가슴을 치면서 말했다. 마음을 놓으세요. 내가 아이들을 지켜 당신들이 무사히 경계선을 넘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묘백승이 막 진군 신호를 보내려고 하는데 서병진이 다가왔다. 그는 진작 호수 한쪽에 서서 이 역사적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서병진은 류백성이 서둘러 길을 떠나려 하자 조심스레 말리었다. 백성, 날도 저물어가는데 아직 백리를 더 걸어야 합니다. 길이 한두 마을만 있는 게 아닐 텐데 잘못하다가는 시끄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서요. 그러니 뒤로 삼신이 물러서서 대교진에서 하룻밤 묵고 내일 가는 게 좋겠습니다. 류백성과 서병진은 모두 세심한 사람이었다. 류백성은 서병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는 대나무 가지를 저으며 말했다. 좋아요. 삼십리 물러나 수경지로 지옵시다. 명령이 떨어지자 선두부대는 기세에 드높이 대교진으로 출발하였다. 소엽단은 큰 노새를 타고 일행과 함께 홍군대우를 따라 떠났다. 류백성, 서병진과 홍군 전사들은 물론 소엽단 일행도 마음이 홀가분한지 노래를 부르는 사람까지 있었다. 선두부대는 대교진에 이르러 잔치를 열었다. 전사들은 이족 형제들이 술을 좋아한다며 대교진에 있는 술이란 술은 몽땅 사왔다. 술자리에서 또 흰 수탉 한 마리를 잡아 닭피술을 마시었다. 홍군 전사들이나 이족들 모두 마음껏 술을 마시었다. 서서히 흥이 오르고 정이 기뻐갔다. 소엽단은 대접에 술을 받아서는 영겁허 꿀꺽꿀꺽 들이켰다. 그는 한쪽 다리를 걸상에 올려놓고 호탕하게 말했다. 내일 나는 어김없이 당신들을 무사히 보낼 것입니다. 만약 라홍 가문에서 방해를 한다면 가만두지 않겠어요. 당신들이 맞서 싸우는 동안에 나는 산으로 해서 숲속에 저들에가 마을을 싹 태워버릴 겁니다. 노백승과 서병진이 말리자 그는 머리를 탁 치면서 소리를 지었다. 이 소엽단은 절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노백승과 서병진은 군벌과 한족관리를 몰아내기 위해서라도 같은 민족끼리는 반드시 뭉쳐야 한다고 설득하였다. 노백승은 손가락을 내밀며 말했다.
1: 이 손가락 하나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무 힘도 없습니다. 하지만 열 손가락을 모아주면 힘이 세지죠. 그러고는 두 주먹을 꽉 쥐었다. 그제야 소엽단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었다. 료백승과 서병진은 중국 홍군 구기지대를 만들기로 결정을 하고 소엽단에게 지대장을 맡기었다. 그리고는 중국 홍군 구기지대 깃발과 총 몇 자루를 건네주었다. 소엽단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소엽단과 국이 감은 사람들은 기분 좋게 취해 해벌쭉 웃으면서 비틀거리었다. 이튿날 아침 날이 밝았다. 선두부대는 산들바람을 맞으며 힘차게 진군하였다. 소엽단은 검은 노새를 타고 맨 앞에 섰다. 그 뒤로 국이 가문의 아이들이 창을 들고 따라섰다. 모두들 사기가 올라 씩씩하게 굴었다. 류백승과 서병진은 마음이 개운하여 마주보며 웃었다. 소엽단이 마을마다 미리 사람을 보내 길을 열어둔 덕분에 분위기가 어제와는 사뭇 달랐다. 길가에는 조그만 삼베조각으로 아랫도리를 겨우 가린 이족 사람들이 나와 붉은기를 흔들며 서 있었다. 오늘은 무시무시한 구함소리 대신에 웃는 낯으로 홍군을 맞아주었다. 홍군이 오자 이족들은 전사들 곁으로 웃으며 달려와서는 돈이나 물건을 달라며 조르기도 하고 말을 탄 사람들 보면은 먼 곳까지 따라왔다. 홍군의 깃발을 잡아채 웃으면서 달아나기도 하였다. 대량산을 지날 때 홍군 총총 지부는 사람마다 이족 형제들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라고 미리 말해두었다. 덕분에 모여든 사람들은 이런저런 물건들을 나누어 받았다. 외진 산골짜기가 즐거운 웃음소리로 차넘치었다. 부대는 숲과 골짜기를 지나 제법 큰 마을에 이르렀다. 소엽단은 노새에서 내려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의료백승과 서병진 앞으로 와서 허리를 깊이 숙이었다. 이제부터는 다른 가문이 사는 곳입니다. 더는 홍군 여러분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목소리에 아쉬움이 가득 묻어났다. 소엽단은 타고 온 검은 노새를 끌어당기며 요백승에게 말했다. 이 노새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노새는 키가 껑충하고 털이 검은 비단처럼 깨끗한 것이 윤기가 흘렀다. 한눈에 소엽단이 아끼는 녀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내가 어떻게 이걸 받겠습니까? 그러자 소엽단은 순식간에 낯빛이 어두워지었다. 이 노새를 안 받겠다면 나도 당신들이 준 총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서병진이 요백승을 툭 치며 손짓을 했다.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받지요. 요백승은 소엽단의 손을 꼭 쥐고 말했다. 아우님, 뒤에 아직 부대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아우님만 믿고 떠날 테니까 이 사람들을 모두 안전하게 보내주십시오. 그는 허리에서 권총을 풀어 소엽단에게 건네주었다. 소엽단은 기쁘게 받았다. 그는 홍군이 이족 지역을 무사히 지날 수 있도록 아이 넷을 딸려보내기로 하였다. 요사령은 언제 다시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우님, 우리는 꼭 돌아올 겁니다. 이족 형제들한테도 그렇게 전해주십시오. 두 사람은 눈물을 뿌리며 아쉽게 헤어지었다. 선두부대는 소엽단이 붙여준 네 아이의 안내를 받으며 손쉽게 전진하였다. 마을을 지날 때마다 우후! 하는 구함 소리가 들리었다. 네 아이도 하고 마주 소리를 쳤다. 그러면 자기 편인 줄 알고 더는 막지를 않았다. 이제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대량산의 신비로운 이야기들은 사라져갔다. 어디선가 대도하의 물결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오는 듯하였다.

0: 홍구는 하루에 100리 이상을 걸어도 여전히 적을 앞설 수가 없다. 대도와 연안에는 적군의 방어가 이미 완성이 되었고 생사 존망의 전투는 피할 수가 없다. 이날 군사위원회가 보낸 전보에는 말끝마다 빨리라는 글자가 달아붙었다. 빨리 전진하라거나 빨리 점령하라거나 빨리 도착하라는 지시에는 지도부의 조급한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었다. 무슨 뜻인지는 분명하였다. 석달걀처럼 옴짝달싹 못하는 처지에 빠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적군이 이르기 전에 강을 건너야 했다. 하지만 날마다 120리를 고생스럽게 걸었는데도 적들보다 빨리 닿을 수는 없었다. 류문휘와 양삼의 부대는 벌써 대도와 연안에서 홍구를 막을 준비를 끝냈다. 부림에서 노정교, 노정교에서 강딩에 이르는 구간을 류문휘의 24군이 지키고 있었고 부림 아래 금구까지는 양삼의 20군이 맡았다. 5월 23일 료상 아래에 있는 왕택준의 요도 부림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에서 왔다. 이렇게 24군을 북으로 돌리게 되자 적의 병력은 더욱 두터워지었다. 양삼은 한원에 이른 지 얼마 되지 않아 대도하 기슭을 둘러보았다. 양삼이 부림에 이르자 왕택존이 직접 나와 여주입으로 맞아들이었다. 장계석이 왕택존한테 양삼의 지휘를 받으라 했기 때문이었다. 왕택존은 유상 밑에서 사장을 하는 사천군벌 왕찬서의 아들로서 어린 나이에 세력을 얻은 터라 어딘가 아나무인의 분위기가 풍기였다. 그가 이끄는 여우는 세계 토안에 병사 6천여 명이 넘었다. 군사 수도 많았지만은 장비도 뛰어났다. 갖추고 있는 박격포, 경기관총과 중기관총, 연발총, 척탄통은 모두 신식이었다. 이번에 또 장계석이 직접 이름을 들먹이며 밤도와 부림에 가서 그곳을 지키라 하는 바람에 몸값이 더 올랐다. 양삼 앞에서 공손하게 례의를 갖추었지만 으쓱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다.
1: 권장님, 이렇게 전선에 오시자마자 재료를 찾아주시더니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2: 조카, 그게 무슨 말인가?
0: 양삼이 제법 웃사람 틀거지를 차리면서 거들먹거리었다.
2: 위원장님께서 직접 나한테 전부를 보내셨다네. 이번 대도와 싸움에서 꼭 낙병장이 되라고 말이야. 이처럼 큰 일을 맡은 사람이 어찌 겨울음을 피울 수가 있겠나.
0: 장계석의 전부를 받고 나서부터 양삼은 말끝마다 낙병장 탈행이었다. 왕택조는 저도 모르게 입을 삐죽거리며 웃음을 흘렸다.
1: 낙병장이라면 요새 요문휘 군장도 한원에서 낙병장이 되겠다고 하던데요.
0: 그 말에 양삼이 웃음을 터뜨렸다.
2: 요문휘 그자가 낙병장이 되겠다고.
0: 왕택주는 양삼의 방자한 태도가 거슬렸지만은 애써 웃으며 말했다.
1: 이번에 여러 군대가 대도하에 모였으니 다들 한건 해보겠다고 야단입니다. 여하튼 누가 진짜 큰 공을 세울지는 모르는 일 아닙니까? 예?

장편 소설 대장정 외순 세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화민족 대가정 속에서 형제민족이 손잡고 갖고 가는 아름다운 낙원을 그린 희망의 노래 형제민족 한가정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산 깨우네. 우리들 꿈도 피어나네.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손 잡았네. 뜨거운 정 이어가며 앞을 향해 나아가네. 강산에 피어난 민족 단결의 꽃이여 영원히 이 땅에 빛나리라. 서로 아끼고 정 나누며 함께 꿈을 이루어 가네.

0: 이 시간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매주일가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3: 소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가능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저원청심환입니다. 세 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넣어드리고 아홉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넣어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 신약대학방 및 준해 각 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음 청심환 이 제품 자체는 심장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초음 청심환은 청심치명 발미환이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어 있는데요. 혹시 초음 청심환이라는 것은 브랜드 이름으로서 어느 회사에서 이것을 판매하겠다면 그 회사에서 붙이는 브랜드 이름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내가 이 제품을 시장에 내놨는데 다른 사람들이 기타 이름으로서 팔게 되면 거기에는 또 경제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 좋은 청심환은 모두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에서 판매가 되는데 때로는 이게 붙지 않았다면 약각의 큰 글씨 청심치명 발미환 이 제품 자체를 찾으면 됩니다. 이래서 청심치명 발미환은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증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부신몽약 유한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1: 보통 몽약은 망망한 대초원에서 고원에서 자란 이런 약재를 주요한 성분으로 썼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되는 이런 약재들은 기본으로서 진기 희귀약재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기본상 없습니다.
0: 네.
1: 이 제품 자체는 심폐를 유난하게 합니다. 심장병 치료는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교대해드리고 있지만 해도 폐경락은 절대 멀리할 수 없습니다.
0: 네.
1: 뭐 때문에? 바로 혈액 가운데는 만파 상태의 산소가 필요합니다.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 가운데서 우리 혈액의 조성이 세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적혈구는 전문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산소 부족이 100분의 40이 되게 되면 쓰러집니다. 100분의 70이 모자라면 당신은 쓰러졌다 영원히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능주치 가운데서 심폐를 유난하게 하고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면서 기혈이 소통된다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머리끝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심장에서 피가 나갔다 돌아오는 시간은 20초 내지 40초 그러니까 20개 내지 40개를 헬사에게다만 갔다 왔다 이거 1차성적으로 다 완성하게 되었는데 이건 바로 리치 기혈이 잘 소통 그거 콱 밀어주고 콱 당겨주는 힘이 그대로 생겨야 되는 건데 이 공동을 누가 완성하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충분하게 폐경락에서 산소를 공급할 수 있어야만이 이만한 전방 과정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폐를 유난하게 하고 기혈이 소통되게 하는 이 역할을 한다는 이 점은 아주 심각한 심장 공능에 있어서는 중요한 관건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하고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심폐열이 심한 증상이 기본 중요한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겠습니다. 심장이라면 왼쪽 앞가슴 아프고 그게 뭐 혹시 부딪히거나 이러면 심장병이라 하겠는데 심폐, 폐경락이 또 여기에서 연루되게 되어 있습니다.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은 중에서 일정 증상에 관한 깊은 학설이 일부분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림상 표현은 무엇인가? 심폐열이 심한 림상에서는 어떤 걸 말해서 심폐열이 심하다 하게 되었는가 하면 가슴이 침침합니다. 기침을 잘 짓습니다. 가래가 성하고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납니다. 거절하죠.
0: 네.
1: 이런 걸 모두서 심폐열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돼 있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글래 왔는데요. 링계랍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저도 전 정신만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2: 상이 나빠서 그래서 앞뒤 가슴 딱딱 겸해서 그래서 이런 가슴이 답답하던 게 이 증상이 싹 없어졌습니다.
1: 아, 예.
2: 그리고 예, 왼쪽 가슴을 바늘로 콕콕 쑤시는 것 같을 때 딱 신경털 붙은 것도 깜짝 놀랐습니다.
1: 협심증이라는 게입니다. 신자토입니다. 예, 예.
2: 기존 것도 이것도 이래 없습니다.
1: 아, 그럼요.
2: 예. 그리고 혈압이 높은 것도 예, 증상이 되고 잠 잘못 자던 게 또 잠 잘 잡니다.
1: 그렇죠. 심장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이 우리는 그게 심장병이 아닌가 그렇게 인정하죠. 잠 못 자면 신경관능증인가 이렇게 인정하죠. 예, 예.
2: 옛날에 나는 그 항에 잠자는 약 먹었다. 이제 아닙니다.
1: 아, 아닙니다. 예, 예, 예.
2: 예. 그래, 내 이래 그 저거에 우리 딸도 사시는데 우리 딸도 용 잘 잔답니다.
1: 그렇죠. 딸도 예. 40 넘었죠.
2: 아쉽습니다.
1: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면 뭐 심장병 발병하는 시기가 집중적으로 시작하는 그런 시기에 속합니다. 예.
2: 예. 용 잘 자서 잘 잔다고 용이 나십니다.
1: 그렇죠.
2: 자는 약 먹었다만 이런게 몰라서.
1: 예, 수면제가 오래 복용하면 건강에 나쁩니다. 쉽게 치매 올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근거로도 될 수 있으니 물론 100% 치매다 그렇게 말하기 어렵겠지만 해도 뭐 좋을 리 없죠. 예.
2: 그리고 이 정도니까 배부터 예, 가슴이 막 열이 난다 목난지까지 막 나면 이랬어요. 또 댄디는 얼마나 맞았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그게 심장열로 그랬겠습니까?
1: 그렇죠.
2: 근데 예. 뭔도 그러지 않습니다.
1: 심폐열이 심한 구체증상입니다. 예, 예.
2: 예, 기관기 왔는가 목난지 나는가 이러면 댄디 계속 맞아도 아이디든지 이좀 갖다기 없습니다.
1: 예, 화학계통이 예. 문제인데 심폐 때문에 생기는 구체증상입니다.
2: 예, 이렇게 해봐서 아홉 개 또 배달받자는 더 쓰겠습니다.
1: 그렇게 하시오. 배달자로 번호 33-5번입니다. 예.
2: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번 링크랍니다.

0: 아니 그게 신장병이 들어오나 내 저는 그 손통치만 먹으라 난 지금 식이 났다고 그랬겠다 그래서 내 정말 싸서 한동안 먹었습니다
1: 예.
0: 경기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1: 아 그럼요 예예
0: 예. 예, 이 증상이 하나하나 지금 소실되고 있습니다
1: 그럼요
0: 그래 예 아이고 약이 정말 그 저 중약인데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1: 이 제품 자체는 믿고 쓰시게 예.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을 겁니다
0: 글쎄 말이 값이도 저렴하고 그 저 뭔가
1: 효과성이 좋고 그렇죠 예
0: 예 아 그 약이 정말 확실히 대단히 좋은 겁니다 그러네 어 뭐 계속 앞으로 쓸 예정입니다
1: 예
0: 그래 정말 뭔가 뭐 오늘도 아홉 좀 나다고 그랬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믿고 쓰시게 되면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접근 없는 이런 특점을 갖고 있으니까 일단 선택하신 분들은 이 제품에 대해서 완전히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0: 예, 그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예 건강기원입니다.
0: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좋은 청심환 쓰는데 나는 이 심장이 나쁘면서 그러면서 사진 찍어 보니까 이 심장이 붓겠다 뼈다.
1: 예, 그래서
3: 아래 무릎까지 아래 다리가 이 꼭 누르면 쑥 들어갔다 허리 안에 나오더라면.
1: 풍습 심장입니다. 풍습 심장. 예, 예.
3: 그래서 처음에는 폐가 나쁜 거 아니어서 그래서 검사했는데 심장이 나쁘다만.
1: 예.
3: 그러면 예. 하라가 자꾸 성하지, 그 숨 어디 차지, 그 폐가 저 심장이 붓기다니까 숨이 빨리 찬다만, 그래 약간 뭐 움직이면 춤차다만. 그래서 이 돈 약은 많이 썼지만은 초약 가지고 많이 썼는데 그게 나을 것처럼 안 났더라는 거. 그런데 이 방송을 통해서 돈 정신만 썼는지 벌써 얼마 있어서 벌써 또 이게 가슴이가 이게. 편안한 감지 드라마입니다. 그러면서 가래가 벌써 묻어진 드라마입니다. 그다음 그래도 그다음 한 두 달 쓰고도 그다음 병원에 가 검사할까 진짜 이게 어렵다만 한데
1: 예.
3: 벌써 다리 무릎까지 이게 부신 게 어렵더라만 그래서 예. 검사하는데 예 진짜 어렵다고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약이나 어쩌면 맹약이구나 이래서 이 날짜까지 어디는 여섯 달 넘었었는데 어디는 완전히 숨쉬 편하다만 합니다.
1: 그래서
3: 그게 알긴데 난 항상 겁이 나서 심장이라는 거는 이게 돌연적으로 이렇게 사고가 나니까 뭐 병원 어디서 곳에 없다만 합니다.
1: 그렇죠. 예, 예.
3: 이거 이 약을 꾸준히 어쩌면 내 견제해야 되겠다. 난 이런 생각이라면 합니다.
1: 예.
3: 이게 딱 맞으니 예, 오늘도 또 아웃가스 받아봤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믿고 쓰시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을 겁니다.
3: 예. 예. 완전히 믿어야
1: 건강 기원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좋은 청심환 이 제품 자체는 청심치명 발매안이라 이렇게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으로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접근 없는 이런 특점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 견제에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심장병 증상이 아니고 다른 기관에 문제가 있는가 하고 다른 치료를 했는데 효과가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다가 아래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은 심장병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일 수 있다 이렇게 하게 되었기 때문에 증상 표현을 잘 여겨드리신 다음에 자기활용계식에서 좋은 청심환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심장병의 증상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다시피 나는 심장병 치료를 했는데 혈압이 정상 돌아왔다. 지금 심장병이 100분제 92가 심장병이 100명이라면 92명이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 펌프입니다. 심장에 이상이 생겼다면 혈압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가 갔다 왔다 하는 이걸 누가 좌우하는가? 심장이 좌우하는데 우리 혈압이라는 거는 바로 심장이 수축할 때 높은 혈압, 심장이 원 상태로 돌아갈 때 그게

0: 낮은 혈압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혈압이 100분제 92는 심장과 관련 있는데 심장 功能이 좋아진다면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혈압 치료라는 것은 혈관에서 혈관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은 심장을 원자리에 돌려놓는 게 이게 기본 치료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심장병이 100분제 92가 고혈압을 동반하는데 심장병 약 썼는데 지금 기본으로 고혈압약을 거의 끊었다 혹은 또 끊는 중에 있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장병이 제일 전형적인 증상 가운데서 숨이 많이 찹니다. 숨이 차게 되면 이게 단순 호흡기통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데요. 심장병이 전형적인 증상이 숨이 많이 차고 하품을 잘하고 늘 말씀드리고 있죠. 혈액 가운데 산소 부족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누워 자기 힘듭니다. 누가 내 가슴을 꽉 누르고 있는 감을 느끼고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율이 정상 범위에는 60부터 1분의 100차까지 정상 범위나 하지만 해도 기본 심율은 60이 벗어져서 60차가 1분에 벗어져서 뭐 7, 80차 좌우 이 정도게 되면 정상 심율이라 말할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40몇 차 병원에 가게 되면 반복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당신이 치부치를 이어야 된다고 이렇게 할 겁니다. 당신이 지금 정도에서는 치부치를 이어지 않고는 40몇 차면 어느 순간에 쓰러지면 이름은 납니다. 그 어떤 분들은 너무 빨리 뜁니다. 1분의 100, 20, 30차 위험 심률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담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예, 그 남편이, 이 일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해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번화기는, 되게 피곤해하고, 그래, 좀 심장도 좀 아파하는 것 같고, 좀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저원 정신만 쓰면 어떻겠는가, 문의드립니다.
0: 남편의 세가 어느 계단에 계세요?
2: 지금 50살 된다.
0: 50살의 계단은 한참, 네. 여러 사업적으로도 스트레스도 많이 받겠는데 종합적으로서요 50세에 되면 남성 여성 포함해서 심장병이 제일 쉽게 발병하는 그런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호르몬 분비가 문란이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분이 먼저 세각에 한각을 주는 이게라도 빨리 시도해 보세요. 그러게 되면 이제 상수하는 그런 증상들이 개선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2: 아, 예, 알겠습니다.
0: 아, 예, 심장약방에 가면 됩니다. 혹은 또 배달 전화도 있습니다. 3325번. 예.
2: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기원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지금 이제 위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해도 여성들은 77이 49세, 남성들은 78이 56세. 이게 호르몬 분비가 기본 문란이 오게 됐고 호르몬 분비가 많이 저하를 가져올 때 심장병을 쉽게 범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남성들은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심장병 때문에 어제 저녁에도 뭐 아버지 집에 와서 쉽게 이야기 나누고 같이 밥도 먹고 그렇게 했는데 이튿날 아침에 아빠가 전화했는데 전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가봤는데 전날 저녁에 같이 밥 먹었는데 이튿날 아침에 가보니까 아들이 갔습니다. 그때 바로 49세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모두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40대 말 50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심장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심장병으로서 자기가 이미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났지만 해도 내가 아직 나이가 젊다, 어리다 이런 차원에서 심장병 관리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깊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40대 후반, 50대 초반 때부터 시작해서는 심장 관리가 필요합니다. 일단 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제처럼 반드시 누워 자기 힘들고 심율이 너무 빠르거나 늦거나 거르지 않고 평균 심률은 기본으로서 7, 80, 60이 벗어져야 됩니다. 결국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잠자기 힘들고 머리가 아프고 악몽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특히 심근경색은 평소에 하품을 대고 합니다. 산소 부족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깨가 견점처럼 띄엄띄엄 아픈데 왼쪽 어깨가 더 아프거나 왼쪽 어깨 겨드랑이 밑으로 해서 내리 아픈 분들이 더 계시는가 하며 오른쪽 어깨까지 반사통으로 아파납니다. 여기에서 제가 실례를 이전에 드렸지만 해도 어깨가 너무 아파서 늘 주먹질하면서 어깨를 자기절로 두드립니다. 그리고 자기절로 어깨를 주물지 않으면 집 식구들 보고 어깨를 주물고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비슷한 증상 있는 사람 두 사람 한 사람 가운데서는 밤에 요울링에 불려가 주제를 했습니다. 주제한 다음부터는 끄떡 어깨가 아프다는 게 그게 없습니다. 이거 봐서는 주제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심장 때문에 이런 어깨가 더 아플 수도 있다. 바로 반사통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억지로 위에다 힘을 줘서 인위적인 강트름을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지금 강트름을 하게 되어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심장병으로 인해 가지고 소화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우리 밥을 드시고 난 다음에는 위동맥에 많은 피가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은 그 능력이 모자라게 되면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이건 내조는 내 힘으로 억지로 이어서 그 강트림을 한다는 건 배에다 억지로 힘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심장으로 인해서 소화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소화가 단순 잘 되지 않으면 단순 심장병 문제지 단순 소화계통 문제지 심장병 문제라는 예산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소화가 잘 될 겁니다. 심장 功能이 좋아지니까 위동력이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입금에서 출혈이 잘 생깁니다. 조금 칫솔질을 할 때거나 약간 별로 지지다 하는데 입금에서 출혈이 생기거나 이것도 심장 功能이 약화로 인해서 입금에 출혈이 생기거나 치아가 흔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통이 생기거나 이런 분들 치아가 흔드는 분들 가운데서도 제가 실례를 들었지만 해도 가서 주자라고 돌아왔는데 흔들린 치아가 반년 후니까 원자국에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심장으로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병 치료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쉽게 치과 방에 가서 치아를 교체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치과는 결코 어느 한계 국부에 속하는 이런 과실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끝부터 발끝에 신덴트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절로 심장병 치료를 하시면서 치아가 흔들거나 치아통이 생기거나 이런다면 지켜보면서 치아를 교체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오징어는 소리에 쉽게 놀랍니다. 자기 전화벨 소리에 다 와들 때에 놀란다는 자동차 기적 소리에도 와들 때에 놀란다는 분들 남들이 옆집의 문소리에도 놀란다는 분들이 방송에서 들으셨겠지만 해도 심장이 허함으로 인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하신이 부종이 생깁니다. 장단지 거기로부터 해서 발등, 발목 여기에 부종이 생기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심장병하고 콩팥 공능은 밀접한 연대성이 있는데 보통 심장병으로서 하신이 부종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콩팥의 심장에서 1분에 들어가는 혈액의 량은 1분의 두 근능이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콩팥을 보게 되면 핏덩지 같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콩팥은 1분의 두 근능량이 피가 들어가면서 1분 같은 게 하루에 몇만 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면 콩팥 공능이 바로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부종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콩팥 신주술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심장과 관련인데 피가 빠져나가 저기 소변에 피가 빠져 소변에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하신이 부종이 생기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어떤 분들은 발바닥에 해면을 디딘 같은 감을 느끼거나 다리에 쥐가 자주 올라오는 이런 경향이 생기게 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고동맥에 심장에서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동맥이라면 어딘가 아시죠? 보통 주자를 할 때에 되면 고동맥을 통해서 주자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주동맥

0: 딴마이가 그게 열렸다 닫겠다 이게 제대로 심장 근육 안에 주동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열렸다 닫겠다를 반복하는 건데요. 하루에 그러니까 10만 차자와 수축이완 하는 과정에서 그게 함께 열렸다 닫겠다를 반복하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당신은 완전히 절도하게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심장병 치료에서 증상이 나타난다면 제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면 절대 등한히 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거기에 유관되는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강다짐으로 배가 아프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친구가 계속 배가 아프다고 둘이 호소하고 있었는데 한 분은 갑자기 병원에 실려가 수술을 했습니다. 그후부터 배가 아프다는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가? 이것도 역시 심장병으로 인해서 복강 동맥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심장병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장병의 핵심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부정맥, 실리부치를 말합니다. 협심증, 신저통 말합니다. 심근경색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는데요. 부정맥이라 하게 되면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이제 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해도 1분이 뭐 기본으로서 60차 내지 100차까지 이 범위 정상 범위를 하지만 평균 심률은 7, 80차, 60차 벗어져야 됩니다. 이거 말해서 이 정도로 떨어지거나 너무 빨리 뛰거나 이거는 모두 부정맥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리부치에 속한단 말입니다. 협심증, 신저통 말하는데요. 심장의 왼쪽 앞가슴에 있다고 많은 분들이 자기절로 알고 있죠. 그런데 왼쪽 앞가슴이 아프다면 내가 심장병으로서 이상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른쪽 앞가슴 그리고 뒷잔등이 룩골까지 아파날 수 있습니다. 이건 모두 협심증의 구체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근경색이라 하게 되면 관상동맥이 막힌 정도를 말하게 되는데 40% 그리고 40%부터 70%까지는 중도로 막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쯤 막혔을 때는 주자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때는 보수료법을 해야 되는데 중하게 막 중도 두사에 중하게 막힌 경우에는 꼭 그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게 되어 있을 겁니다. 검사를 받을 때에 담 그게 조잉질한 거 맞습니다. 점적 주사를 맞으면서 그 검사하는데 그때 100분제 70 내지 90 이 정도 막혔다면 당신은 주사를 권면받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진행되는 걸 뭐 기본으로서 임시 구급하지 말고 여기에는 보수료법 가운데서 초음은 청심안에다가 보조제품 몇 가지를 쓰시게 되면 이 정도까지 가지 않게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2: 초원 청심안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총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안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여러분의 편안한 쉼터,
1: 여러분의 일상과 함께하는 살롱 토크쇼.
2: 안녕하십니까. 살롱 토크쇼에서 인사드립니다. 윤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최명옥입니다.

0: 네, 장거리 운전을 하거나 새벽 저녁 시간에 운전할 때 눈이 감겨져 또 집중력이 떨어져 하는 경험 겪어봤을 겁니다. 네, 조금만 더 가면 도착하니 견디자,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살짝 피곤해도 괜찮아 등등 경솔한 판단으로 졸음운전하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졸음운전은 음주운전인 만큼 치명적이고 또 교통위험 요인입니다. 운전 사진을 보면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졸음 상태에서 운전하면 시각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판단력, 집중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돌발 상황에 대응하지 못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년 또 많은 교통사고가 바로 졸음운전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전체 교통사고의 약 20%가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라고 합니다.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것은 또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이 졸음운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자, 우리 함께 내 몸 안에 적인 졸음과 독특하게 싸우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운전 중에 어떻게 졸음을 예방할 수 있는지, 또 운전 중 갑자기 졸음이 몰려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생명을 지키는 안전운전상식 풀어보겠습니다.

0: 네, 그렇다면 먼저 졸음운전의 정확한 정의부터 짚고 넘어갈까요?
1: 그래요. 이 도로교통법상 딱히 졸음운전이라는 독립된 명칭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졸음운전이 위험할까요? 졸음운전은 운전부조의 또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법적으로는 과실이라는 큰 틀에 들어가죠. 쉽게 말해 운전자는 항상 자신의 차량을 조종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겼을 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생략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우리 뇌는 잠들 때는 갑자기 퍽 하고 꺼지는 스위치가 아닙니다. 뇌파는 단계적으로 변화하는데요. 자, 일단 각성 상태, 알파파, 세타파, 델타파, 다시 말해서 네. 이완, 졸음, 수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0: 네, 문제는 이 세타파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는 의식은 있지만 반응 속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1: 네.
0: 마치 그 눈에 TV에 눈은 고정돼 있는데 리모컨을 갖고 채널을 바꾸려고 하니까 손가락이 딱 굳은 느낌 그거 있잖아요. 네, 여기서 하나 그 졸음운전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비교해보겠습니다. 네, 연구에 따르면 4시간 이내로 수면제를 제한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요. 음주 측정 수치 0.1%와 맞먹는 위험도 늘 보인다고 합니다. 네, 24시간 껴있는 상태는 혈중알코올 농도 0.08보다 사고 위험이 2배나 높다고 하네요. 아, 나는 뭐 술을 안 마셨으니까 괜찮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졸음운전이 덧치되겠습니다. 술이 당신의 의식을 마비시킨다면 졸음은 당신의 판단력을 몰래 훔쳐간다고 하네요.
1: 혹시 마이크로슬립, 다시 말해서 미세 수면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극도의 피로 상태에서 의식적으로는 눈을 뜨고 있지만 뇌는 이미 2초에서 5초간 잠시 쉬는 현상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의 인지 능력은 0이 됩니다. 시속 100km 달리는 차량은 1초에 약 28m를 갑니다. 단 3초만 마이크로 슬립이 와도 무려 84m를 맹목적으로 질주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축구장 한쪽 끝에서 반대편 문까지 거의 절반을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 겁니다.
0: 네, 위험한 거죠.
1: 예, 졸음은 단순한 피곤함이 아닌 제어가 불가능한 생리현상입니다.

0: 현상이며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온다는 점,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1: 그리고 잠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졸음운전 같은 건 무서운지 알아보려면 하나하나 비교 분석을 해야 될 텐데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하겠습니다.

0: 네, 졸음운전 그 위험성을 숫자로 한번 짚어볼게요. 통계대로는 가장 냉정하고 강력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죠.
0: 전체 교통사고 중 졸음운전 사고의 비율이 약 10에서 20% 내외로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중요한 점은요, 이 통계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면요, 운전자 스스로 방금 졸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뭐 시간대별로는 새벽 2시에서 6시 그리고 점심 식사 이후인 오후 2시에서 4시가 가장 위험합니다. 체온이 가장 낮아지고 또 소화활동으로 인해서 혈액이 뇌가 아닌 위장으로 몰리기 때문인데요.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아, 잘 시간이다라고 신호를 보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1: 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수면 무호흡증이나 감염증 같은 수면장애 질환을 앓고 계시는지요? 수면 무호흡증 환자는 밤에 잠을 자도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해 뇌로 가는 산소가 부족합니다. 결과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만성 피로 상태에 시달리죠. 이런 분들이 운전을 하면 마치 매일 3시간밖에 자지 않는 사람과 같은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운전 중에 이유 없이 고개가 끄덕여진다면 당신의 의지력 문제가 아니라 병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 병원에 가서 수면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하고요.
0: 네.
1: 예, 졸음운전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 아닌가
0: 생각하시는데, 근데 당연하지만 가장 정확한 방법인데요. 성인 하루의 수면 시간이 정상적으로 7시간에서 8시간입니다. 특히 장거리 운전을 앞두고 있다면 전날 잠을 1시간이라도 더 자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운전 중에 2시간 법칙인데요. 2시간마다 반드시 휴식을 하십시오. 휴게소에 둘러서 15분에서 20분간 낮잠을 잡니다. 20분만 자면 더 피곤한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낮잠은 반드시 20분 이내로 제한해야 되겠습니다. 네, 30분이 넘어가면 깊은 잠에 빠져서 이제 기면 기분이라는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1: 자, 셋째는 동승자의 역할입니다. 옆자리에 사람이 타고 있다면 이분은 부운전자입니다. 끝없이 대화를 걸어주시고요. 아,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아 그래 뭐 맞다. 아 그래 뭐 여러 가지 평소에 있던 얘기들을 하면서 시작되는 사적인 대화가 뇌를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혹시 뭐 동승자가 잠이 들었다면 주유소에서 차를 잠깐 세우고 서로 뭐 이제 간식을 사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넷째는 온도 조절입니다. 따뜻한 실내 온도는 졸음의 가장 큰 조력자입니다. 겨울철엔 히터 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하고 창문을 살짝 열어 찬 공기를 들이마시고요. 시원함은 즉각적인 각성 효과를 줍니다.
0: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음식과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이죠. 출발 전에 기름진 음식을 삼가십시오. 소화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서 오히려 졸음을 부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의존하는 커피. 하지만 카페인은 마신 뒤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약 30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졸릴 때 커피를 마시고 바로 운전하면 이미 늦습니다. 커피를 마신 후에는 반드시 20분간 낮잠 자는 커피냅을 활용하십시오. 네, 잠에서 깰 때 마침 카페인이 혈류에 올라타면서 더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1: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나는 지금 당장 눈이 감긴다.
0: 네.
1: 네, 그래서 요 위급 상황을 모면하는 꿀팁에 대해서도 저희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어떤 꿀팁들이 있을까요? 이제 꿀팁들 잠시 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0: 네, 제가 지금 눈이 당장 감긴다라고 할 때 위급 상황을 모면하는 꿀팁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자, 바로 맥스 볼륨 그리고 노래에 따라 부르기라고 합니다. 졸릴 때 라디오를 켜는 건 다들 잘 하시는데 네. 여기서 업그레이드를 좀 추가한다면 평소 듣지 않은 장르의 음악을 틀고 큰 소리로 따라 부르는 겁니다.
0: 네, 그럼 평소 듣지 않은 음악, 그러니까 늘러란 그런 음악 말고 듣지 않던 음악이라고 합니다.
1: 특히 뭐 이제 랩. 네, 우리 젊은 분들 좋아하죠. 예. 랩이나 이제 빠른 뭐 비트 음악.
0: 신나는 거. 예.
1: 혼자면은 더 신나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0: 근데 구애를 받지 않잖아요.
1: 그렇죠.
0: 예. 저희 받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꿈이 좋다고 합니다. 특히는 박하향은 생강향이 좋다고 하는데 입안의 운동이 뇌를 얼마나 깨우는지 알고 있습니까? 꿈을 씻는 저작 운동은요. 뇌의 혈류량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박하향이나 생강향이 나는 껌은 후각까지 자극해서 각성 효과가 두 배라고 합니다. 근데 딱 포도당이 많이 들어간 단껌은 혈당이 급격히 올렸다 떨어뜨려서 오히려 욕 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무설탕 제품이 가장 좋습니다.
1: 자, 그리고 온풍기 끄고 미친 듯이 문지르기입니다. 따뜻한 바람은 졸음의 주범이 됩니다. 창문을 열고 손바닥을 비비거나 손목 안쪽을 세게 문질러 보세요. 손목 안쪽은 피부가 얇고 혈관에 집중된 부위라 시원한 공기와 자극이 직접 뇌에 전달됩니다. 혹시 뭐 동승자가 있다면 팔을 확 잡아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통증은 가장 강력한 각성제 중 하나라고 합니다.
0: 그리고? 시트 각도를 똑바로 해야 됩니다. 스트레칭도 필요하고요. 시트를 90도에 가깝게 똑바로 세우고 신호대기 때마다 목을 돌리고 어깨를 으쓱이는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고도에 있는 근육을 풀어주면 피로 호르몬이 분해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운전할 때 자꾸 뒤로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누워서 운전하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래야 허리가 편해요. 윤일 씨 어떻게 하세요?
1: 그러니까 이제
0: 윤일 씨도 앞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1: 운전을 하다 보면 이제 보통 이제 허리 많이 힘이 들어가거든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허리 근육이나 이런 곳에 또 뭐 긴장 상태 운전할 때는 정말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모든 근육이
0: 네.
1: 좀 굳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운전하다가 이제 곧게 펴는 습관이 있거든요.
0: 네. 네. 곧게 자꾸 그러더라고요.
1: 네.
0: 앞 좀 가까이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제가
1: 맞아요.
0: 보건 때는. 저는 누워 하는데 둘 다 안 좋고 근데 90도가 오히려 선택하라면 윤일 씨 쪽이 더 좋을 겁니다.
1: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앞차 번호판 여는 것도 좋은 거라고 합니다. 그 눈의 초점을 계속 바꿔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앞차 번호판을 보고 10초 뒤에 소리 내서 말해보는 것이죠. 혹은 뭐 건물의 창문 개수를 세거나 특정 색깔의 차를 찾는 등 집중력 게임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작은 게임이 뇌의 각성 수준을 유지해 준다고 합니다.
0: 그리고 가장 위험한 금기가 있습니다. 아, 이제 꼭 휴게소에 도착하니까 뭐 참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데요.
1: 네.
0: 절대로 참으면 안 됩니다. 뭐 이제 10km 남았으니까 뭐 거기서 가서 자자라는 생각이 그렇게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 10km 주행 중에 마이크로 슬립이 찾아올 확률이 급격히 높아지는데 네, 국도를 달릴 경우에 안전을 확보한 전자에서 갓길에 비상등을 켜고 20분만 자는 것이 휴게소까지 억지로 가다 사고 나는 것보다 100배 안전합니다. 근데 고속도로 절대 안 되고
1: 네.
0: 근데 주의할 점은 고속도로에선 절대 이 같은 행위는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1: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자꾸 휴게소에 들리는 시간이 아까워서 빨리 종착역에 도착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피곤한데도 늘 이제 운전을 하거든요.
0: 네.
1: 근데 이게 그러다 보면은 자칫 고속도로에서 이제 피곤하면 졸리고
0: 네.
1: 이러다 보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될수록이면 내 몸이 피곤하지 않는 상태에서 뭐 우리가 어느 뭐 여행을 가든 또 어느 곳에 놀러 가든 뭐 조금 늦으면 뭐 큰일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0: 네.
1: 내 안전이 제일 중요한 상황에서 우리가 모든 여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0: 네.
1: 아마 이번에 우리 구삼 우리 연변 조선족 자치주민들도 좀 이제 며칠 휴일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바깥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인데 짧은 휴일이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자가용으로
0: 네.
1: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하실 때 꼭 주의하시고요.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얼굴에 물을 튀기거나 혀를 깨물기라는데 이거는 조금 예 뭐 굳이 이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죠. 예를 들어서 물이 없다면은 생수병에 든 물을 손에 묻혀서 눈가와 관자놀이에 튀기라고 합니다. 이것도 안 된다면 조용히 하지만 강하게 자신의 혀끝을 깨물어 보라고 합니다.
0: 그 피가 나면 어떡해요?
1: 결제.
0: 윤일 씨가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내일에 길을 떠난다니까 왜 운전하고 안 가냐. 제가 자신 없다 그랬잖아요.
1: 그래요.
0: 어떻게 그렇게 운전하고 가세요? 고속열차로 6시간 넘어가는 곳을 제가 어떻게 운전하고 갈 수 있을까요?
1: 그 이제 매국 씨가 가는 곳은 이제 운전하면 제가 한번 가봤기에 다 10시간 정도면 되더라고요.
0: 아니, 안 가고 말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졸음운전이 특히는 장기간 주행에서 더욱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이걸 홀쇠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1: 네.
0: 이제는 기술의 시대입니다. 최근 출시되는 차량들이 운전자의 얼굴을 인식해서 눈 깜빡임이나 고개 움직임을 체크하는 운전자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이 탑재됐습니다. 이 시스템이 졸음이 감지되면요, 경고음을 울리거든요. 또 심하면 시트를 진동시킵니다. 네, 명심하시고요. 기술은 최후의 보험입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역시 휴식이 되겠습니다.

0: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졸음운전은 음주운전보다 통계적으로 더 자주 발생하고요. 그 위험성은 만만치 않다는 거. 그리고 둘째는 졸음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생리적인 현상이며 마이크로슬립 단 3초가 인생을 파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자, 첫째는 졸음운전을 예방하려면 2시간 휴식과 20분 파워냅이 필수입니다. 넷째는 만성적인 졸음은 수면장애할 수 있으니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눈이 감긴다면은 먹검 씹기나 예 네. 그리고 박하향 뭐 물튀기 노래 따라 부르기 등 이런 즉각적인 꿀팁을

0: 좋습니다.
1: 네, 이렇게 졸음운전 안전상식 함께 나눠봤습니다. 왜 저희가 또 졸음운전 얘기하냐면 솔직히 구삼 기간에 나가는 분들 굉장히 많죠.
0: 예.
1: 운전하고 나가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준비했는데 네, 졸음운전의 위험성 발생 원인 예방 방법 그리고 긴급 대처 상황까지 다양한 정보를 함께 봤습니다. 네, 졸음운전이 단순히 피곤해서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또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졸음운전이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죠. 네, 충분한 수면 확보, 주기적인 휴식, 차내 환경 조절 등 간단한 방법으로도 졸음운전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0: 한 번의 졸음이 평생의 후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신과 가족, 타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안전한 운전 습관을 꼭 양성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요. 자꾸 휴일 다가오니까 기분이 졸로 뭐 들뜨는
1: 네.
0: 분들도 있고.
1: 네, 예. 저도 지금 월요일이면 떠날 수 있으니까 오늘까지 근데, 예, 업무를 잘 마무리하시고 예. 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0: 내일 놀러 가는데 오늘 더 힘들 겁니다.
1: 준비 밤에 준비를 많이 해야
0: 아니,
1: 되고.
0: 아니 내일이 자꾸만 이제
1: 기대가 돼서
0: 빨리
1: 잠이
0: 왔습니다.
1: 안 올까 봐. 예. 저는 아침 내일 아침 기차 타고 가 7시 반 기차예요.
0: 모릅니다.
1: 네. 또 못 깨날까 봐. 네, 또 이런 말을 하시고 정말.
0: 저 기차표 놓칠 수도 있으니까.
1: 네, 예, 까마귀 아니, 생각이 납니다.
0: 예, 아예 모르죠. 제가 또 예. 에, 거기 가서 뭐 그 현지 가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1: 됐어요.
0: 예.
1: 네, 이제 기분 좋고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축복들도 오갈 때입니다. 행복한 휴가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전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잠남성 구복액은 홍삼, 시호, 황기, 울금, 치자, 향부, 원제, 담남성, 사인 등 성분으로 구성되어 건비 익기 효능이 있고 간 경락이 막히며 사유가 둔해

해결해줍니다. 참남성 구복약은 식전에 복용하는 OTC 국약입니다. 중국 과학보급연구소 장봉 박사가 연구에 참여하였고 100건의 약재 중에서 엄선을 거쳐 22여 건의 우수한 약재를 추려내고 최종적으로 두 군의 최상급 약재만 선별했습니다. 효소 촉매 대사 방법으로 초미세 추출 기술을 적용한 고순도 소분자 국약입니다. 또한 간과 비위, 경락이 막혀서 나타나는 증상을 치료하며 각종 만성질병의 유효률이 매우 높은 우수한 제품입니다. 이외에도 참남성 구복액은 자주 지식재산권 증세가 있고 할빈 중약사장 유한회사의 상품입니다. 참남성 구복액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구삼맞이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잠남성 구복액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 그리고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 그리고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잠남성 구박약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잠남성 구박약 이 제품 자체는 지금 큰 우대 정책이 실행되고 있는데요. 구삼 자원으로 진행하는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많이 경제적으로서 편리하면서 효과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가 이 제품을 받아보면서 와 세상에 이렇게 좋은 제품이 우리 고객들한테 전달되니까 제가 마음으로 다소 흐뭇한 그런 감을 느끼게 되어 있겠습니다. 한 가격 598원인데 1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5가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절반 값으로 떨어지죠. 거기에 또 1,000원 현금권을 빼줍니다.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수한 기회가 아주 적은데요. 지금 현금권을 빼주는 우대 활동은 1년에 어쩌다 한두 번 진행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평균 가격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26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를 한번 이제 아래 구체적으로 그 효과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지만 해도 일단 이 제품을 쓰시게 되면 거의 퍼센트가 만 퍼센트가 될 정도로 이 제품을 엄지를 내꽂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눈병 치료에 있어서는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역시 598원의 한각을 하게 되었는데 한각은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15가게 1,000원 현금.

0: 건 그리고 열 가게 눈에 붙이는 고양이 이게 또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 공짜로 주는 게 좀 어느 말이 좋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거 따게 보고 눈에다 붙여보게 되면 와 확실히 눈에 눈병치료 약품과 이걸 결배 쓰게 되면 눈을 구하는 데는 다른 사람들이 눈에 여러 가지 기타 돈을 많이 쳐여도 이 제품 쓰는 분들은 다른 돈도 쳐일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효과를 보는 명사방 이 두 가지 제품이 전달되는데요. 여러분들한테는 기회니까 제때 잘 파악을 이용하시되 501-7766번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희 남편이 예, 혈압도 높고 혈주도 높고 예, 혈당도 높습니다.
0: 예.
2: 신체가 몹시 허약하고 또 감기 자주 걸리고 예리가 뛰하단 말입니다.
0: 예.
2: 위도에 소화살 알려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노환 같은 느낌이 있고 뛰지 못한단 말이에요. 아래는 미리 뛰지 못하죠.
0: 미리 뛰지 못하죠. 예.
2: 예. 그러니까 자꾸 두림 껄끄러하고 자꾸만 이렇게 식후물이 올라오고 이러니까 밥맛이 또 없어하고 이랬습니다.
0: 예.
2: 저희 탐험 성구보호 예급진 복용하고 있는데 효과를 보기 시작해서 용서합니다.
0: 빨리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 자체 선택이 잘 됐습니다. 내리 깨는 데는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가 드뭅니다. 기분 좋아지고. 예.
2: 소화잘 아이 되는 게 제일 먼저 예. 빨리 되는 게 소화잘 아이 되는 게 소화되고 예. 트림 자꾸 나고 그다음에 껄껄이를 하고 식은 거 올라오는 게 그게 많이 좋아지니까 심리 돌아서서 예. 밥 잘 씻더라 말입니다.
0: 예. 그렇죠.
2: 예. 몸도 제거되고 감기 자주 걸리는 것도 많이 낫고 예. 여러 가지를 좀 많이 혜택 받고 있습니다.
0: 그렇죠.
2: 네, 예, 그래서 이거 지금 저기 뭔가 활동합니까? 좀 더 싸서 장보하자고.
0: 이번에 활동이 특수하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5각을 싸면 15각을 주고 1,000원은 빼줍니다. 집에 남편분 같은 분은 일조일석에 다 해결받을 뿐이 아니니까 이런 제품 예. 자체를 한 뭐 반년, 1년 이렇게 드시거나 하게 되면 사람 바뀌어질 겁니다. 맥이 나고 소화가 잘 되고 정신이 나고 기본으로서 모든 공능이 수간 제위하면서 기분도 좋아지고 그리고 여러모로서 뭐 불편하던 점들이 적하면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여기에 부치구별하는 한계도 들어갔고 이러니까 여기에 담담성이 이게 들어가서 쉽게 기침을 하거나 상호흡도 감염으로 인해서 감기 같은 건 상호흡도 감염의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이런 건데 종합으로 좋아지는 제품 자체가 이 제품에 속합니다. 예, 이번에 우대 활동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예, 잘 알았습니다. 이번에 배달 받아서 장보하겠습니다.
0: 예. 그렇게 하세요.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지금 자나서 고배하고 먹고 있습니다. 지금.
0: 예.
3: 예, 저는 그냥 이게 어지럼증이 나고 밥맛도 없고 그래놓으니까 항상 피곤하고 맥이 없었습니다.
0: 예.
3: 예, 선생님 감기 뜨고 지금 상담성 고배하고 먹고 있는데 지금 예, 어지럼증이 그렇게 나던 게 지금 어지럼증이 나지 않고 밥이 영 맛있고 예. 잠을 잘 자고 하니까 예, 머리 막아주고 맥이 나는 게 알린다.
0: 그렇죠.
3: 예, 먹어보니까 예, 고배약이 돼서 예, 먹기도 좋고 효과도 예, 엄청 빠르대다.
0: 그렇죠. 하루에 세 번 식전에 드시는 이런 제품이 드뭅니다. 이 제품 자체는 드시게 되면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 빨리 모든 공능이 정상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3: 네, 그래서 예, 내가 먹고 효과 본 거 보고 우리 언니도 지금 이 약 먹고 있는데 우리 언니는 예, 그 오고 가는 감기를 다 했는데 지금 이 약 먹고 예, 면역력이 높아져서 지금 감기를 하지 않을까 살 것 같단다.
0: 그럼요. 예, 예.
3: 예, 그리고 소화 안 되는 게 소화 잘 되니 밥이 맛있어 밥을 잘 먹지 또 소변 사소도 많이 줄어드니까 잠을 잘 자니 머리 막아주고 정신 나는 게 알린다며 야, 이 약이 점점 발전하니까 예, 야, 먹어보니 약이 질량이 점점 좋아지고.
0: 그렇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신약 OTC 그 위생부의 새로운 생산 PO를 얻은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가 우리 중노년에 드시게 되면 기본으로서 노인 같지 않고 씩씩해지고 잠 잘 자고 소화가 잘 되고 기분 좋고 그리고 모든 뭐 종합 功能이 올라가게 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는 쌍푸싱 올리쳐주는 약 가운데서는 이 제품이 아주 앞줄에서는 우수한 제품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선택이 잘 됐습니다.
3: 예.

0: 야, 그래 놓고 해가도에 말 영 빠르다면서리 이번 특수우대 활동에 오늘 저 상태 돌리하게 배달받아 계속 꾸준히 쓰겠다는 거래요.
1: 그렇게 하셔. 예,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5017766번에 전화하면 됩니다.
0: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참남성 구박의 이 제품 자체는 이미 우리 지구에 나온 일에 많은 분들이 노년기에 들어서게 되면 중노년기로 들어서게에서는 모든 세포 대사가 젊었을 때와 다릅니다. 한 20대 그 30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는 속도가 더 빠르고 탈락되는 속도가 더디게 되었는데 지금은 벌써 그 갱년기 전으로부터 시작해서는 탈락은 빨리 되고 면역력은 떨어지고 원리 그 소사전의 이 능력은 떨어지게 되었는데 전반 참남성 구복액을 쌍푸싱 중력에서 겁니다. 원리 처준의 이런 역할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공능이 그런데 원리 처준의 부상타워 머리에 올라가서 뭐 머리 혈관에 뭐 영양주관을 그게 게 아니라 모든 종합 공능을 올려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특히 여기 후마이 꾸토하전의 이런 역할을 하는 성분이 홍삼이라든지 황기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갔거든요. 이런 성분 자체는 아주 온화하면서 기본을 쳐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기본으로서 이 제품 드시게 되면 매긴하고 기분 좋고 잠이 잘 오고 특히 여기 원진한 성분이 안선 주면하는 역할을 넣기 아주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잠이 잘 오고 정창지 기억을 높여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부중을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유호 그리고 울금 샹푸 이런 성분은 수간 제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수간 제위란 것을 말하게 됐는가 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 나이가 들면서 웬 특별한 원인 없이 기분이 많이 가라앉고 한숨을 쉬고 그리고 가슴이 침침하고 늘 누가 나를 쫓는 것처럼 조급 증세가 생기면서 감기가 막혔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가조약의 수간 제위해서는 우울증을 풀어주게 돼 우울증이 아닌데 이런 여러 가지 소침한 이런 증상들이 기분 이 제품을 드시게 되면 별로 오늘이 좋은 일이 있는 것 같다 오진간한 좀 불편한 일도 좋은 일로 대체되면서 우리에게 기분을 좋게 해주면서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보통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드시면서 많은 일을 소극적으로 대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포함된 자유후라든지 울금이라든지 샹푸라든지 수간 제위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기분 좋아지고 모든 공능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내 동생이 지금 이 삼남섬 구복에 지금 쓰고 있는데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1: 예.
3: 혈압이 다들 많아가지고 그러던 게 지금 혈압이 엄청됐습니다.
1: 그렇죠. 예. 심장 공능이 좋아지니까 그리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예.
3: 예. 그래서 그다음에 심장이 그렇고 부들부들 떨어서 이 손이나 막 이렇게 떨어서 그리고 예. 아 그다음에 이미 전부 맞았습니다.
1: 예.
3: 그래 그다음에 이거 쓴 게 예. 그래서 지금 조금 지나가서 이렇게 걸어도 다니고 예. 그랬다. 그 지금 해마다 그 이 환절기 되면 병원에 입원해서 한 보름씩 그냥 깨지라 맞고 나왔는데 지금 이 약을 쓰면서부터 지금 병원 안 갑니다.
1: 그렇죠.
3: 예. 그러고서 그다음에 이게 뭡니까 이 팔 다리가 무력하고 팔이 그래서 거들거들하면 내일 없는 게 지금 자기들로 밥숟가락 끼고 지금 밥이랑 먹습니다.
1: 그렇죠. 예. 그런 분들한테 이게 기력을 회복해주는 이런 제품 써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렇죠. 기력이 떨어져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2차, 3차로 새로운 증표 오는 걸 막아주기 어려울 정도로 될 겁니다. 예.
3: 예. 그래, 요번에 이 활동이 좋고 이럴 때 지금 살려고 지금 활동에 참여하라고 좀 전화드립니다.
1: 그렇게 하셔. 이번 우대 활동이 우수하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3: 예.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민서방 눈약 지금 쓰고 있어요.
1: 그래요.
4: 이 당뇨로 예, 오래 하니까 나 예, 어제 눈이 백내장에 들어와가지고 예. 눈물도 백내장뿐만 아니라 눈물도

0: 내려오고 눈곱도 모래알 같은 게 나오고 예. 그다음에 눈에 자꾸 문제나 그런 도 충혈도 생기고 어 이러면 어떤 때는 또 예, 쑥쑥 찔러버리기도 하고 안아도 올라간다 막 눈이 아프고 이래 되는데 면서방 눈 양서 되면은 지금이 눈이 연기가 그대로습니다.
1: 아 그렇죠. 예예. 예. 예. 명서방은 알아주는 눈병 치료 제품에 속합니다. 예.
0: 눈물도 안 나고 눈곱도 안 나고 눈에 피도 든 게 싸갔습니다.
1: 그렇죠. 예.
0: 예. 예. 그리고 예, 이 그도 딱 눈이랑 설렬 쳐는 것처럼 무언 게 배우지 않던 게 계속 조금 어디 맑아진 감을 느낀단 말이다.
1: 예. 예. 그렇죠.
0: 눈에 맞는다는 소리죠. 예.
1: 그렇죠. 예예. 예.
0: 그래 이 배달이 오늘이도 우리 할터에서 올 때 배달 받아도 그냥 쓰자 그랬다.
1: 눈병 치료에서는 명서방을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제품 네. 자체는 눈병 치료에서는 기본으로서 여러 가지 증상 개선과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이 그 이름진 안과 질병들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우선 증상에서 개선을 가져오면서 근본에서 해결받게 되는 우수한 성분들이 잔토이라든지 그 외에 뭐 여기 포함된 성분 찔레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 당귀라든지 이런 성분들 같기 때문에 눈병 치료에서는 알아줄 수밖에 없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0: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네,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참남성 구박액이 제품 자체는 종합적으로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는데요. 건비 익기 역할을 합니다. 소화가 잘 됩니다. 그리고 기혈이 잘 숙탄됩니다. 그리고 정신이 나게 하고 만성피로증, 만성피로종합증을 해결해 주게 되면서 이제 제가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해도 수간제위해서는 간에서 그 수통하는 역할을 충분하게 잘하게 되어 있으니까 온 하루 동안 간에 문제가 생기면 당신이 기분이 내리까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수간제위해서는 이런 역할을 하는 이런 성분이 기본으로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유후라든지 울금이라든지 샹후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아 정신이 나고 기운이 나고 소화가 잘 되고 특히 소화 잘 되는 여기에 사인이라는 성분이 들어갔거든요. 소화가 잘 됩니다. 부중하는 능력이 충분하겠고 그리고 룬천 통변에서는 역할을 하는 치자라는 성분 어떤 분들은 너무 또 변이 굳고 어떤 분들은 변이 너무 무르고 이걸 사인이라는 성분 자체는 너무 무른 걸 해결해주고 치자라는 성분은 너무 굳은 걸 이거 풀어주는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건망증 있고 불면증 있고 변이 순통하지 못하고 쉽게 노하게 돼 있고 잠자기 힘들어지고 맥이 떨어지고 이런 걸 조절해주는 데는 관절통이 생기고 네. 아주 우수한 제품으로 널리 알려집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가이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금철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집과 일터에서 벗어나 낯선 거리를 걷다 보면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작은 행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낯선 음식을 맛보고 다른 지역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보며 세상이 얼마나 다채로운지 깨닫게 됩니다. 여행 중 만나는 소소한 행복들은 마음에 쌓인 스트레스를 씻어줍니다. 돌아온 뒤에도 여행에서 얻은 추억은 마음속 아름다운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 중요한 것은 발걸음을 내딛는 용기입니다. 여행을 통해 넓은 시각을 갖고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며 더 풍요로운 마음으로 일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국내 여행지 코너가 여러분들과 만나는 날입니다. 새로운 활기를 충전하는 데 가장 좋은 것이 여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내 여행지 코너에서는 우리나라의 관광도시와 그곳의 다양한 관광지들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여러분의 출행 계획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행지는 바로 하북성의 수도 석가정입니다. 석가정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계단식 지형이 펼쳐지는 도시입니다. 태형산 중저산지대, 구릉, 산간분지, 화부평야까지 다양한 지형을 품고 있습니다. 기후는 온대 대륙성 계절풍 기후라 사계절이 뚜렷한데 여름과 겨울은 길고 봄, 가을은 비교적 짧은 편입니다. 신석기 시대부터 사람들이 살아온 곳으로 수천 년에 걸쳐 찬란한 문화유산을 간직한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오늘 석가정의 명소와 맛있는 향토 음식들을 하나하나 둘러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행 코스로는 서백파 기념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백파 기념관은 해방전쟁 시기 중공주원과 해방군 총부가 자리 잡았던 곳으로 역사적 가치가 아주 높은 명소입니다. 기본 전시구역은 서백파 중공주왕 예터, 서백파 전시관, 렴정교양관, 서백파 국가안전교육관, 서백파 비서까지 총 다섯 곳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백파 중공주왕 예터는 꼭 둘러봐야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모태똥, 류소기, 주덕, 주운례 등 위대한 혁명가들의 생활터전과 제7기 이중전회, 9월회의, 군위작전실 등 13곳의 유적지가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중공주왕이 마지막으로 농촌에서 지휘활동을 펼쳤을 때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고 있습니다. 모태똥을 비롯한 무산계급 혁명가들이 이곳에서 싸우고 생활했던 역사의 흔적들을 만나볼 수 있으며 소중한 역사 교육의 장소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았다면 이제 자연 풍경이 아름다운 타량산 국가산림공원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산의 주봉이 힘차게 걷는 락타 모습을 닮아서 타량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넓고 광활하며 하북성과 산서성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원 안의 타봉이 특히 유명한데 태양산맥의 최고봉으로 사람들은 하북성의 조몰라 마봉이라고 부릅니다. 산봉우리 꼭대기에 오르면 아래로 끝없이 펼쳐진 산과 들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광활한 풍경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장관입니다. 숲이 울창해서 여름에는 시원한 비서지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다음은 자연명소 류월폭포입니다. 류월폭포는 여름 얼음폭포라고도 불리는데요. 폭포의 최고 높이는 20여 미터, 너비는 30여 미터이고 가장 두꺼운 부분은 15 미터에 달합니다. 매년 늦가을부터 얼음이 얼기 시작해서 다음에 6월 말이 되어서야 완전히 녹는다는 점이 아주 특별합니다. 해발이 약 1500m이고 골짜기가 깊고 그늘지며 식물이 무성해서 독자적인 초원의 작은

지후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두껍고 단단한 거대한 얼음 폭포가 6월까지 남아있는 광경은 보기 드문 진기한 풍경으로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끕니다. 계속해서 오악체 풍경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곳의 핫플레이스는 단연 칠려봉입니다. 칠려봉은 오악체의 핵심 명소로 릉소협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7개의 삼봉우리가 일자로 줄지어서 있는데 높낮이가 다 다르고 생김새도 모두 다릅니다. 자연이 빚어낸 신비로운 바위 봉우리를 보며 자연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곡계를 방문해 보겠습니다. 오곡계 역시 롱소협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며 마을 주거지에서 약 1000m 떨어진 곳에 있어 한적한 전원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경사도가 작아서 물이 잔잔하게 흐르고 수량도 풍부해 구비구비를 돌며 크고 작은 연못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깊은 연못의 물은 맑아서 바닥이 혼이 보일 정도입니다. 그중 5개의 룡담이 절경인데 형태가 가지각색이고 고유한 분위기가 매력적인 휴식 명소입니다.

이제 가족 친구들과 함께 즐기기 좋은 동사어촌으로 가보겠습니다. 동사어촌은 행당현 공작코 호수가에 자리한 약 5천여 모 규모의 수상 테마파크 마을입니다. 전통 어촌 문화와 현대 놀이 체험이 잘 어우러진 곳입니다. 대표적인 즐길거리는 백미 계곡입니다. 길이 300m의 산골 시냇물이 마을 풍경을 따라 흘러가는데 여름 더위를 식히기 최적의 장소입니다. 시원한 물놀이 공간이 마련돼 아이들은 물장구를 치며 놀고 어른들은 발을 담그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천연 휴양지입니다. 물이 아주 맑아서 여름 무더위를 싹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체험시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흔들리는 외나무 다리에서 균형 잡기 도전도 할 수 있고 물 위에서 그네를 타며 시원한 물보라를 맞는 수상 그네, 스릴 넘치는 흔들 다리 공포의 계단까지 즐길 거리가 풍부합니다. 또 바위 옆에 앉아 물소리를 들으며 명상하는 힐링 시간도 가질 수 있으니 휴식과 놀이를 동시에 즐기고 싶은 분들께 강력 추천하는 곳입니다. 다음은 이아 해변입니다. 이름은 그리스의 아름다운 작은 마을에서 따왔는데 섬에서 가장 눈부신 진주, 세계에서 일몰을 가장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곳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청량림, 노을만, 어취피치 등이 물가를 둘러싸고 있어 해질녘 노을 풍경이 정말 아름다운 포토 명소입니다.

자연 풍경을 보았다면 농촌 체험도 빼놓을 수 없겠죠. 주가장 농업특색관광원은 하북성에서 첫 번째로 지정된 농업관광시범지입니다. 집단경영 방식으로 운행되며 전통농업과 현대관광기능을 합쳐 꽃구경, 낚시, 농사체험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종합관광지입니다. 매년 3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청명절 전후는 꽃 구경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정기적으로 백꽃축제, 딸기따기 체험축제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니 계절마다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자연 명소는 만산화 계곡입니다. 만산화 계곡은 석가장시 령수연이 위치하며 시내에서 약 110km 떨어져 있습니다. 맑은 시냇물이 골짜기를 가로지르고 20만 평방미터의 거대한 산악화원이 계곡 전체를 장식하고 있어서 만산화 계곡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예전에는 교통이 불편한 가난한 산골 마을이었지만 2010년 이후 관광 개발을 거쳐 고산, 삼림, 습지, 샘, 폭포, 계곡이 모두 갖춘 인기 관광지로 변했습니다.

이곳의 대표적인 놀이 시설은 고공 유리 표류 잔도입니다. 전체 길이 1260m 락차는 100m에 달하고 표류하는 동안 5번의 360도 회전 코스가 있어 돌 때마다 시원한 물보라가 흩날리는 짜릿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꽃 계곡 수교 관광지에서는 특색 바비큐도 맛볼 수 있고 텐트, 캠핑카 캠핑도 즐길 수 있습니다. 3만 평의 넓은 잔디밭에서는 게임, 캠핑, 그리고 피크닉을 즐기기 좋아서 가족 나들이나 친구들 모임 장소로 아주 인기가 높습니다. 지금까지 석가장의 여러 관광지를 함께 돌아봤는데요. 여행에서 또 맛있는 음식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노래 한 곡 듣고 이제 석가장의 대표 향토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향토 음식 첫 번째 음식은 항로소빙입니다. 항로소빙은 경진 하북 지역의 유명한 간식인데 그중 석가장의 것이 특히 유명합니다. 항아리 화로를 허용해서 리용해서 구워내는 전병으로 밀가루 반죽, 불 조절, 굽는 솜씨까지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음식입니다. 항아리에 매끈하고 내열성 있는 벽면이 붙여 구운 소빙은 겉이 바삭하고 고소하며 독특한 풍미가 일품입니다. 다음은 석가장 훈제고기입니다. 30여 가지의 귀한 양념을 사용해 손질, 절임, 다리기, 삶기, 훈제까지 총 18가지 과정을 거쳐 만들어져 전통 맛과 품질을 잘 지켜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무극겸락입니다. 메밀가루를 주재료로 한 전통 국수요리로 석가장의 대표 간식입니다. 가늘고 길게 뽑은 메밀국수는 쫄깃하고 끊어지지 않는 식감이 특징입니다. 메밀국수는 색깔은 어둡지만 쫄깃하고 시원해 손님 접대에 좋다는 현지 속담이 있을 정도로 사랑받는 음식입니다. 양고기나 돼지고기 육수를 붓고 각종 양념을 넣어 따뜻하게 먹으면 고향의 정겨운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석탑 소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석가장 조현 석탑촌에서 8대째 내려오는 전통 과자로 벌써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제 밀가루, 기장 가루, 당나귀 기름을 섞어 만들며 색깔은 금빛이고 층층이 나뉘어 있습니다. 식감은 부드럽고 짭짤하며 달콤한 맛과 짠맛 두 종류가 있습니다. 단맛 소빙은 홍탕을 속에 넣고 짠맛 소빙은 참깨를 얹어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우며 고소하지만 느끼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봉달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석가장 대표 특산 음식으로 석가장 여행을 가면 꼭 맛봐야 하는 음식입니다. 중국 전통 파지와 로게 조리법을 계승해서 좋은 달걀을 엄선한 뒤 씻고 모양을 잡아 기름에 노릇하게 튀긴 다음 18가지 약재와 함께 10시간 이상 푹 달여 만듭니다. 살이 부드럽고 양념 맛이 깊게 배어 있어서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맛입니다. 오늘은 또 하북성 석가장의 역사 명소, 아름다운 자연 풍경, 재미있는 체험 관광, 그리고 맛있는 향토 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역사와 또 자연, 맛있는 음식이 모두 어우러진 석가장은 언제 가도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여행지입니다.

일상의 단조로운 생활 속에서 여행은 마음을 쉬게 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똑같은 일만 반복하다 보면은 마음이 답답해지는데 낯선 곳으로 떠나면은 새로운 풍경과 문화를 마주하게 됩니다. 산의 맑은 공기를 마시고 바닷가 파도 소리를 듣고 현지 음식을 맛보며 평소 경험하지 못한 즐거움을 느낍니다. 길에서 만난 낯선 사람들과의 짧은 대화도 소중한 추억으로 남습니다. 여행은 단순한 구경이 아니라 시각을 넓혀주고 스트레스를 날려주며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아름다운 기억이 마음에 남아서 힘든 일을 견딜 힘을 줍니다. 언제든 용기를 내어 발걸음을 옮기면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미루지 말고 시간 여유가 있을 때 떠나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어느덧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연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많이 웃으세요. 즐거운 인생 우리 함께 만들어가

셋 여성 가수의 맑고 경쾌한 화음이 전하는 밝은 에너지. 듣다 보면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번지실 겁니다. 김정권 작사, 박성철 작곡의 여성 3인창 꽃처럼 웃는다네를 전해드립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작은 행복과 기쁨을 노래합니다. 조려화 작사 강철웅 작곡의 참 좋은 날을 전해드립니다.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인연을 지켜가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유용호 작사, 김홍일 작곡의 병강 가수가 부른 만남과 믿음을 전해드립니다.

가을이 깊어지면 들판에는 코스모스가 흐드러지게 핍니다. 가냘픈 줄기에 피어난 그 꽃은 가을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며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박선녀 작사 최군 작곡의 코스모스를 전해드립니다. 김은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모두가 궁금해하는 장수의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1: 새로 승급한 국약혈배강은 4가지 경전방과 15종의 진귀한 천연종약제를 삶했습니다. 그 중에는 원대 몽골적 의학자 사투무수가 편집한 서적 서족당 경험방에 수록이 된 기혈을 보충하는 경전방, 즉 기를 보충하는 사군자탕과 혈을 보충하는 사물탕을 합친 팔진탕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양시 가장방에 수록이 된 통사를 제거하고 경락을 소통시키며 담을 없애 경련을 못게 하고 신경세포를 수복하는 견정산, 성대 왕청임이 저술한 의림개착의 기록이 된 중풍 후유증에 사용이 되는 대표 처방인 보양환 오탕 및 당대 명의 손삼효가 저술한 천금방에서 유래된 진근세포를

달성하는 상매금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700여 명의 의학 박사가 현재 최신 초임계유체 추출 여과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혈배강은 중풍마비, 반신불수, 다발성 뇌경색, 뇌위축, 파키슨병, 소아마비 후유증, 구안와사, 안면신경마비, 3차 신경통, 편두통, 안면근경염, 각종 마비 증상,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숨이 차고 말하기 싫어하는 증상, 걷기 힘든 증상, 당뇨병, 전립선 비대증, 기관지 천식, 여주간반 탈출, 경추병, 손발경직, 건망증,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식욕저하 등 각종 질병에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배강 문의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지점은 원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2층 중의과와 중관촌 1층 우기대

0: 아닌가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먼저 우리 새로 승급한 황진수탄혈배강이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0: 네.
1: 5세트에 3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럼 8세트라는 게 약과를 따지게 되면 16과 가게 됩니다. 그럼 120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이고 10세트엔 8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그러면 10세트부터는 오늘이 결정해서 하겠다 하는 분들이 혈배강 10곽을 공장 측에서 더 증송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15세트에는 15세트를 더 드리면서 오늘이 결정하는 분들 혈배강 10곽을 공장 측에서 더 드리는 동시에 우리 환자분들이 한 몸에서 여러 가지 질병 나타난 이런 현상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침구려법 12번 따라갑니다. 예, 지금 삼복철이기 때문에 황제내경에서도 명백하게 썼습니다. 침구는 자주하면 아니됩니다. 예, 기 빠지죠. 그래서
0: 네, 그렇죠.
1: 여름철에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지의 사람들도 지금 다니는 분들이 많고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이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이가 영 중요합니다. 진단 잘못하게 되면 예, 오히려 구분기를 많이 걸게 되고 제일 좋은 치료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한테 와서 정확한 진단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이 원래 기차역전 마승켠 우기병원 2층 중의과에 찾아오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전화번호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미리 예약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금 황진수탄 혈배강 새로 승급한 약인데 두 가지 약 조합입니다. 그래도 우리 여기에 그 약 처방을 본다 할 때 약재가 모두 45가지 큰 조합으로 된 겁니다. 거기 안에 네 가지 약 처방이 다 수록됐습니다. 제일 기본으로 따지는 것은 뭔가 기혈 보충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기혈부족이다, 기혈부족이다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일단 먼저 기혈부족부터 해결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전방, 몽땅 경전방에서 나온 겁니다. 찡된방이라는 것은 더 개변할 필요 없다 그 뜻입니다. 황금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몇천 년 동안 전해오면서 이 경전방을 쓰이거나 기혈이 부족한 게 빨리 해결할 수 있다 이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팔진탕이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빠진탕. 여덟 가지 약재죠. 四君子汤、사군자탕하고 四物汤、사물탕이 이 두 가지 조합입니다.

0: 그래서 사군자탕이라는 거는 주약이 끼를 보충해주는 네 가지 이런 약재로 구성됐습니다. 사물탕이라는 건 쓰우탕, 이거는 피를 보충해주는 네 가지 약재로 구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합해서 빠진탕이랍니다. 그래서 기혈 보충이 일단 따라간다 할 때 오장육부의 기혈이가 충족하게 보내준다 할 때 그렇게 되면 사람이 건강 상태를 찾아올 수 있다 그 뜻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 이 약을 쓰게 되면 45가지 약재 들어갔기 때문에 기본상 오장육부에 대한 모든 질병의 치료는 이거 가지고 다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평상시에 우리 심장이 나쁜 사람들 여기에 생맥음이라는 처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생맥인 이것은 당나라 때 유명한 이런 이사 순스묘 선사묘가 쓴 이런 천금방에서 유래된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우선 33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죠. 예, 거기면서 제일 중요한 이런 맥동 오미자 이 두 가지 약재가 심류를 조절해 줍니다. 우리 지금 중풍이랑 걸렸거나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심류를 항상 고르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병원에 가서 신덴토랑 하게 되면 항상 또 정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심리혈관 질병 환자분들은 일단 먼저 심장부터 집중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심줄이 고르지 못하고 항상 진액이 모자란 분들이 목이람 자꾸 말라들고 혀가 마르다 못해서 다 갈라터지고 이것을 빨리 해결해줘야 되죠. 여기면 맥동 오미자가 제일 좋습니다. 그 외에 우리 혈압을 조절해준다. 이게 영 중요합니다. 지금 혈압약 제가 자꾸 말하죠. 이때까지 혈압을 공제는 잘했는데 생뚱같이 여러가지 질병이 막 없던 데로부터 막 나타난다. 기질은 혈압약의 부작용입니다. 지금 환자분들을 보게 되면 서약의 부작용은 재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약의 독소는 간에서 잠복하는 것이 25년 동안 잠복하고 있는다고 합니다. 중약의 독소는 24시간간에 다 나가버립니다. 어제 그런가? 중약은 몽땅 천연약재에서 나온 게기 때문에 사람한테 그렇게 해로운 게 아닙니다. 서약은 순 이런 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간에 엄청 손상을 많이 줍니다. 혈압약 포함해서 혈당약도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의해야 될 것은 먼저 서약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 황진산타의 역임의 그 설명서를 본다 할 때 역임의 그 공농 주치 보게 되면 주약의 중풍 탕환 제일 먼저 썼습니다. 풍탄 주로 인치다. 그러니까 풍탄 주로로 인해서 바람하고 가래 이런 것들이 경락을 막아놔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역임의 대표적인 처방은 반샤 테마와르라는 겁니다. 반샤 테마와르는 주약이 팔다리가 자꾸 마목이 오거나 반신을 잘 쓰지 못하거나 입과 눈이 빗으로 올라갔거나 언어장애 있거나 역임에 전문 쓰이는 이런 처방이 속하는 게죠. 이 처방이 들어가 있다 그 뜻입니다. 공농주치의 반신불수 입과 눈이 빗으로 올라갔다 언어장애가 말을 똑똑하게 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골과병 예, 이걸 치료한다고 썼습니다. 진구, 통통이. 예. 그래서 여기에 골과병을 본다 할 때는 어떤 약재들을 들어갔는가. 보게 되면, 칠성하고 삼칠, 전시에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전갈. 예. 이것은 관절을 암시게 붓기는데 붓긴 걸 내리운데 엄청 좋은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숙지는 간선 도와주기 때문에 허리다리가 나로운해 나는 이런 현상이 좋고, 텐마하고 TSV링센 이 두 가지 약재가 결합하게 되면 근육이 자꾸 쇠통이 오거나 풍수성 관절이 있거나 진통작용이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바람하고 습기를 몰아낸 작용이 있기 때문에 머리 아파나거나 허리다리 아파나거나 여기면 좋고 그리고 짱찬하고 진자오란 약재 들어가서 이 관절이 붓기거나 풍습관절 통이람 있는 분들한테 엄청 좋고 그리고 두중 부구질하고 구수이부 우슬 네 가지 약재가 전문 골수를 보충해주고 근골을 든든하게 해준 작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꾸이즈는 이건 다 아시는 겁니다. 꾸이즈는 이 중약 처방에 들어갈 때 모든 이런 혈액순환을 잘 될 수 있게끔 동맥의 혈전을 녹일 수 있게끔 도와준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풍수골병 약을 따로 쓸 필요 없이 우리 이 황진수한테 써주게 되면 예, 심리혈관 이런 방면의 질병을 치료한 동시에 풍수골병도 같이 치료해 주는 겁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혈배강신호 한단다. 어제는 저는 석 달 반 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풍 후유증으로 예, 손발이 마되고 예, 그리고 그런 발을 걸지도 못하고 발이 입에 들어갔는지 어디로 들어가는지 땅에 다 떨어지는지 이랬습니다. 춤을 깨지지 흘리고.
0: 네.
2: 그래서 이게 예, 황진타이 들어가 그런지 효과도 더 빠릅니다. 예.
0: 네.
2: 그 예, 그리고 머리가 흐릿흐릿하던 게 맑아지고 혈압 조절이 아이 되던 게 맑아지고 하거나 기억력이 돌아옵니다.
0: 네, 기억력이 돌아섭니다.
2: 네, 네 그 빙사 가서 무슨 가질라 몇 번 갔다가도 그냥 못 가지고 어떨 때는 맨 밥만 그저 버슬버슬 먹었는데 예.
0: 네.
2: 그런 게 기억력이 돌아와서 예, 열쇠를 얼음에 둔 거 알고 그리고 전화번호도 알고 할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예, 건진거를 한 대 같이 쓸까 아, 혈당 조절이 잘 되고,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예. 그리고 맥이 나고,
0: 네.
2: 정신 나고, 예. 군이 불어난다.
0: 네.
2: 예. 어제 한 대꾼 불어난 것 같습니다. 활동도 못하던 게 활동도 하게 하고, 예.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예. 그 맥이 나고, 예. 그런 운동 못하던 게 운동 하루에 5,000번씩 한다.
0: 네.
2: 그래서 새 생명 네. 얻은 것 같다. 한 가지 그 뭔가.
0: 그렇죠.
2: 그래서 네. 좋은 김에 계속 쓰려고 그랬는데 좋은 약 알선해서 고맙습니다.
0: 네. 건강하세요. 네.
1: 그래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3: 황진산태.
0: 네.
3: 네. 저는 예, 저기 그런 항상 머리가 저기 둔한 게
0: 그렇다고 하고 예.
3: 예, 그러니까 그 뭐예요? 저기 그런 90만원 넣어가지고 다녔댔습니다.
0: 네.
3: 그리고 아마에는 중풍 맞아가지고 그래요. 항상 자기 화장실도 이제 때려가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0: 네.
3: 나는 그 시주하느라고 돌아봤습니다.
0: 네.
3: 근데 지금은 그 이 황진산태를 먹으면서 저기 그런
1: 네.
3: 정신이 돌아와서 어디 뭐 머리가 그렇게 터분하더니 정신이 나고
0: 네.
3: 그 90만원 먹지 않아도 되고
0: 네.
3: 아바에는 또 자기 저를 그래서 출입도 합니다.
0: 네.
3: 그러니까 이 얼마나 좋습니까?
0: 네. 진짜. 여기는 90만 처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천궁, 그 다음에 빙펴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단 337, 네. 예.
1: 네.
3: 그러니까 예, 우리 다 이 약을 싸 먹어야 되겠습니다.
0: 네.
3: 이 약에서 효과로 많이 보고 있으니까 예.
0: 네.
3: 이 약을 우리 둘이 같이 전 큰 큰 활동에 참가해서 많이 따겠습니다.
0: 이번에 제일 큰 활동이 15세트를 더 드리고 오늘 결정하는 분들 또 우리 혈배강 열곽 공장 측에서 또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예, 친구도 또 12번 해 드리고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세요.
3: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전화 말합니다.
0: 예, 예. 네, 예. 네.
3: 수고하세요.
0: 네,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0: 네, 말씀
4: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예. 네.
4: 예. 저는 황진산타이가 금방 도착해서 지금 이전에 쓰다 말았는데 확실히 여기서 효과를 많이 봤는데 아쉬웠댔습니다.
0: 네. 예.
4: 근데 이번에 좀 황진산타이 혈배강 쓰게 돼서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0: 네.
4: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0: 아.
4: 이 약이 정말 좋습니다.
0: 네.
4: 제가 중풍 두 번 맞았는데 머리 항상 어지럽고 미스겁고
0: 네.
4: 밥 먹어도 살에 걸리고 물 먹어도 깨끼고 정말 바빴습니다.
0: 네.
4: 말을 항상 얼버무리고 생각과 말이 다르게 나가서 눈도 안개 낀 것처럼 얼음 푸드하고 그리고 변비하고요.

0: 죽음이 있어가지고 어디가나 안심할 수 없고 네. 항상 기저귀를 타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1: 네. 네.
0: 그래서 정신이 눈도 안개 낀 것처럼 어렴풋하게 보이고 예. 네. 사람 똑똑하게 안 보고 정, 눈이 그러니까나 정신이 언제나 맑아본 적이 없습니다.
1: 네.
0: 예. 오리가나에 하품만 닦고 나가고 결국 머리에 산소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자불기만 하고 왜 이렇게 정신없는지 이렇게 가운데서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집 아바에도 파킨슨 병이 또 진단받았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걸음걸이가 항상 넘어지듯 불편해하고 정발걸음질하고 화장실 출입 제대로 못하고 예.
1: 네.
0: 밥숟가락하고 자꾸만 제대로 지지 못하고 떨면서 내가 식사를 대접해야 했습니다.
1: 맞습니다.
0: 예. 두 분 다 이렇게 환자다 보니까나 늙고 막 살림은 엉망이 됐습니다.
1: 네.
0: 예. 이렇게 고통 속에서 선생님이 이런 강의를 듣고 귀가 솔깃해서 한번 믿어보려고 혈배강 황진산 타이로 권신고도 함께 같이 쓰면서
1: 네.
0: 이렇게 쓰게 되니까 나 침구를 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1: 네.
0: 그래서 침구를 하니까 나 오지럼증도 안 나고
1: 네.
0: 음식도 넘길 때 살에 아이 걸립니다.
1: 예.
0: 예. 눈도 맑아지고 잠도 제 시간에 딱딱 자니까 정신이 납니다.
1: 네.
0: 예. 우리 영감도 손을 덜 떨고
1: 네.
0: 걸음걸이도 많이 좋아져서 화장실 출입하고 집행일지 꼴에도 갈 수 있었습니다.
1: 예예. 예. 효과를 봤지.
0: 이게 얼마나 성적인가.
1: 그리고
0: 만약에 정말 이렇게 두 분 다 환자니까나 얼마나 자식들이 시름거립니까.
1: 맞습니다.
0: 근데 우연하게 이런 좋은 약을 만나니까나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1: 예.
0: 예. 많이 모든 문제가 많이 해결되니까 어디를 다녀도 걱정이 안 한다.
1: 네.
0: 옛날에는 좋다는 약 다 쓰고 돈 대로 썼지만 그런 큰 해결을 못 보고 이게 그래도 혈배강이 천연약제 돼서 그런지 완전 풀린다.
1: 맞습니다.
0: 네. 예, 이번에 우리 양주가 큰 활동에 참가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1: 좋죠.
0: 예. 네.
1: 제일 예, 큰 활동이 부부가 같이 예. 참가하는 활동은 30세트에 50세트를 더 드리는 활동도 있습니다.
0: 아
1: 예.
0: 그렇습니까?
1: 그래서 이러면
0: 큰 활동에 참가하면 친구가 또 따라오지
1: 따라오죠.
0: 않습니까?
1: 예, 예, 예.
0: 예 그래서 그 친구가 혀를 열어주니까 얼마나 정말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확실히 약의 효과를 더 내는 것 같습니다.
1: 제가 기본상 예. 온 환자들을 중풍 예방하는 침은 다 놔줍니다. 이건 고대로부터 영유명한 이런 침군데 중풍
0: 아,
1: 바바쉐라는 겁니다. 이걸 몽땅 예. 열어주게 되면 절대 잡혀야 합니다.
0: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이 활동에 참가하려고
1: 예.
0: 네, 전화드렸습니다.
1: 예예.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시.
0: 예 선생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1: 네,
0: 예.
1: 감사합니다.
0: 예.
1: 네,
0: 예.
1: 건강하세요.
0: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네 말씀 주세요. 네. 예.
3: 안녕하십니까.
1: 네. 예.
3: 저는 원래 저 혈배관과 저 그 건신고까지 다 이렇게 같이 먹던 환자돼서 그 먹으니까 효과를 또 많이 봤습니다.
1: 네.
3: 그러던 것이 전번에 이 황진수한 타이가 또 새로 나와서 선생님 강의 듣고 같이 사서 써보니까 이게 또 더 좋은 것 같더라 말입니다.
1: 네.
3: 특히는 어떻게 내가 얘기할 수 있는가 뭐 우리 아바이드 보면 중풍 맞은 지 오랍니다.
1: 네.
3: 그래도 회복하는데 영 그렇게 빠르지 못했습니다.
1: 네.
3: 그 다음에 내가 같이 이 모든 약을 잡숴봐도 그렇지 않던 게 이 약 잡순 후에 주먹을 뺐다 가졌다 할 수 있단 말이다.
1: 네.
3: 나가게
1: 네.
3: 옛날에는 그거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정말 이렇게 물건을 주나 밥술을 주나 영심 힘이 들었단 말입니다.
1: 네.
3: 그러던 게 우리 아빠는 거기서 때까닥 내 이게 아 이게 정말 여기 설명서에 저기나 수가시피에 두시 후종 신구 시엔난
1: 네, 예.
3: 진구 정

0: 소유 주의权이라고 써 있는데 네. 이게 약과 이 행도 말이 딱 맞는다 말입니다. 이 말과 이 야와 네. 이 병증서가
1: 맞습니다. 공능 수치 잘 봐요.
0: 네, 그 공능 수치 있는 설명서가 이게 딱 맞으니까 정말 효과 대가를 본다 말입니다.
1: 그렇죠. 예.
0: 그리고 그다음에 난 또 보면 원래 간신병을 알아서 그냥 병적이나 항상 땀 줄줄 흘리고 그다음에 뒷장등이 겨우고 그 어떤 때는 좀 심하다 하면 이빨까지 아파서 영 고생만 하는데 이 약 쓰면서 차츰차츰 효과를 보고 그다음에 숨이 차는 게 어느 눈이 회복돼서 정말 바른 거 살 수 있단 말입니다.
1: 네.
0: 이 약이 정말 48가지, 44가지 더이기나 초약
1: 만든
0: 약이 돼서 예. 모든 이런 방면에 효과가 영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원래 저런 혈압이 바로 영심했습니다.
1: 네.
0: 그래던 게 지금은 130 내지 140으로 控制되어 있단 말입니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영 저기나 그전에는 항상 고래 아프고 약을 달고 댕기고 하던 게 이게 기운 넣게 됐단 말입니다.
1: 네.
0: 온전 가져와서 이루로 하면 우리 나이에는 괜찮은 표준이란 말입니다.
1: 당연하죠.
0: 예. 네. 그러니까 내 좀 이게 확실히 약이 우리에 맞다, 우리 이 중노년들께 맞다는 거네 설명하고 싶습니다.
1: 네.
0: 예. 네. 앞으로도 이 약 계속 쓸 예사입니다.
1: 네, 좋죠.
0: 예, 수고하십시오.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예, 네, 말씀 주세요.
3: 예,
1: 네.
3: 지난번에, 몇 년 전에, 다발신마공 걸리고, 이래가지고, 네. 치료도 많이 했고, 이번에서도 치료하고, 근데 또 나와서 또 제가 머리 아프고, 막 미숙었고, 맥이었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제, 이 선발이 제가 계속 망하고, 맥이었고, 여기 남에 가서, 우선 때 또 막 머리 아프고, 이러면 또 막, 미숙었기도 하고, 이러고 나면 혈압도 머리 어제 그렇게 되지 않아서, 운송되지 않는단 말인데, 네. 먹어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러고 여기 남 이 관심병 이런 증상들이 밀고속도도 하고 그다음 그렇다면 선발이 막 떨리기도 하고 여기 그럴 때는 또 그날 주생활에도 먹고 이러면은 그다음 좀 나고 이래도 어떤 때는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먹을 때도 있었단 말입니다.
1: 네.
3: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랬는데 제가 이 황민수한 다 이거 예 먹은지 안 세팀도 먹고 나니까 이제 가 얘기는 야 효과 어째 그렇게 좋습니까?
1: 혈압 조절이 엄청
3: 좋습니다.
1: 우리 지금 혈압을 조절했을 때 혈배강은 아침 저녁으로 두 알씩 잡수고 황진산타인 점심에 하나를 잡수면 됩니다. 황진산타인 크다만 기지 않습니까? 예, 이래 잡수면서 평상시에 혈압이 높다 할 때면 혈배강 또 두 알 더 잡습니다. 이렇게 되면 혈압이 자연적으로 쭉 내려올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황진산타 혈배강 결합하게 되면 이 혈압이 올라가는 게 다 피 모자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를 충족하게 보내주고 혈관 탄력을 회복해주고 이렇게 되면 혈압이 자연적으로 정상 돌아옵니다. 예.
3: 예, 이제 예한 대로 그렇게 약을 그러니까 먹고 지금도 계속 먹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황진산 타 그전에는 전문가 다섯 번 삼대로 용초 다섯 번 하는 거에 이렇게 듣긴 들었댔습니다. 옛날 이렇게 보니 먹으면서 보니까는 안개라에 이 약이 어떤 45가지 이런 전혀 약젤로에 조합된 이런 약이 되는지 효과도 빠르고 같이 먹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그래서 약도 있다가 여러 가지를 것도 이렇게 해놓고 이거 먹고 저거 먹고 했지만은 잘 되던 게 효과를 못 보던 게 이거 먹은 다음부터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이런 증상들이 잡심이 많이 없어져 지금은 많이 좋아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고소 이렇게 뭐니까 계속 먹자고 하는데 배달을 조금 받자고 혈배강
1: 우리 황진산타 혈배강이 지금 15세트 더 드리고 침도 12번 놔드리고 오늘 결정하는 분들도 혈배강 10과 공장 측에서 또 더 드립니다.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시.
3: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2: 네.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예, 죄송합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0: 예, 전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나는 실배강하고 거짓말을 쓰는 환자입니다.
1: 네.
0: 예. 심장병도 있고, 다발성요병책도 있고, 온몸에 맨 병입니다.
1: 네.
0: 이래서 지금 실배강과 거짓말을 쓰고, 아직 이따 황진산타에는 못 쓰는데,
1: 네.
0: 들어보니까 나 이렇게 좋다는 거, 앞으로 플러스를 여사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실배강을 쓰고 저렇게, 도저히 나는 심장병이 있어가지고,
1: 네.
0: 심장병이 발작한다면, 안 되나 가서 막 쓰러졌습니다.
1: 네, 오늘 심장 주장도 했지 않습니까?
0: 그래서
1: 예.
0: 때로는 내가 혼자 나가는 거 용, 겁이나 했습니다.
1: 겁이 나지.
0: 그리고 예, 한 해 막 세 번씩 입원하고, 이래던 게 결국, 그래서 국내 심장 주자를 했습니다.
1: 네.
0: 예, 그래 주자를 하고, 저리, 올해는 한 번도 입원 아예 하고, 지금 예, 이 심장으로 그 아프던 게 나는, 그 주제하면 내 심장병이 다 떨어지는가 했는데 그것도
1: 아닙니다.
0: 예. 예, 여전히 이렇게 심장이 정말 아프고 숨쉬기도 바쁘고 맥이 떨어지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혈배관과 근친걸 지금 쓰고 있는데 심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많이 좋아졌죠.
0: 그래, 예,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반사통으로 이 왼쪽 팔이 아파가지고 팔이 쓰기도 바쁘던 게 그 팔도 아예 아프고 완전히 예. 그래서 지금 예, 심장이 많이 좋아졌고 그 다음에 이 다발성 요병책이 돼서 골이 항상 아프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1: 네.
0: 예, 이래된 게 지금 골이 아픈 게 많이 나왔고요.
1: 네.
0: 혹시가 다 아프고 이렇습니다.
1: 네.
0: 그리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친구가 영 정말 묘한 친구입니다. 나도 이렇게 여자판 투수까지 있고 위가나 보기 이래다니니까 친구 정말 왕창 있을 때나 한 달씩 맞아서 한 달씩 맞아도 절대 없습니다.
1: 네.
0: 그런 게 이번에 이 선생님 친구를 맞고 위가 지금 예, 배고픈 감이 알립니다.
1: 아, 원래 저기
0: 배가 고프지 않아 이 정신 되돌아와도 배에 고파 밥 먹으려서 나야고 그래서 아무거나 음식이 있으면 조금 주워 먹고 이렇게 지나니까 맥이 떨어져가지고 점점 신체는
1: 못하죠.
0: 예. 그래 지금은 밥맛이 돌아오니까 그래도 시급대가 돌아오면 밥 먹기 싶은 생각이 그 밥은 지금 먹고 있습니다.
1: 아, 예. 예.
0: 이래서 정말 선생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1: 예.
0: 예. 전 중국에서 환자를 잘로 모시다 치료해주는 거는 정말 전 선생님밖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2: 아, 네. 그래요. 어머님 시간이 다 돼서요.
0: 네. 네. 알겠습니다.
2: 네.
0: 선생님 감사합니다.
2: 그래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연맹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맹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첫 곡은 님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보금자리 찾아서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보금자리를 찾아 떠난 여정을 아름다운 선율로 담아냈습니다. 이진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신계혁 작사 류영근 작곡의 조국 가나를 준비했습니다. 조국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하나 된 우리 모습을 노래한 가요인데요. 박경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 곡은 김민덕 작사 백희남 작곡의 형제민족 우리 함께입니다. 같은 뿌리를 가진 형제민족으로서 함께 어깨동무하고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화합과 단결의 가치를 이끌어주는 이 노래를 리장길 인양사 가수의 노래로 함께 들어보시죠.

다음은 배서윤 작사 오영란 작곡의 너와 나의 사랑 연길입니다. 연길을 사랑하는 이야기를 정겹고 로맨틱하게 그렸습니다. 구만곡 김성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보내드릴 곡은 박영일 작사, 송률 작곡의 형제민족 화목한 지상낙원입니다. 형제민족이 화목하게 사는 모습을 지상낙원에 비유한 곡으로서 평화롭고 따뜻한 세상에 대한 염원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염수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소라 작사, 김일환 작곡의 동지를 준비했습니다. 동지는 집으로 돌아와 쉬는 공간, 그 자체의 의미를 노래합니다. 포근하고 아늘한 느낌의 이 곡을 김순희 가수의 노래로 들려드립니다.

아래 석화 작사 방동을 작곡해 고향 그 이름을 보내드립니다. 고향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우리 가슴속에 각인된 그림이 이름입니다. 최경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몇몇 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운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아모츠, 제작의 방부림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사견 후가복이 8월 31일 연길에서 대상건설, 산업발전 등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후가복은 습금병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표부 청취시한 중요 연설 정신과 중앙정치국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면서 당면 경제발전의 여러 유리한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현재 경제 운행이 직면한 새로운 문제와 도전을 똑똑히 인식하며 전주 경제 안정장성을 당면의 선제적 정치 임무로 확실히 들어지고 비상한 조치와 특별한 대책으로 대상 건설의 속도, 질, 효익을 높여 실속이 있는 대상 증가량으로 유효 투자의 안정적인 증가를 지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 미용 소지는 우리 주에서 중점적으로 계획 건설하는 특색산업 집결지입니다. 호가봉은 선으로 동부가 의료 양로산업단지 시정도로 종이병원 중약 항로화 회복 종합진료중심 등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시공 진척 정황을 살펴봤습니다. 호가봉은 다음 과제 강조했습니다. 시간대를 단단히 주시하고 난제를 해결하며 시공 진도를 다그치면서 전력을 다하여 공사 기일을 앞당겨 대상에 조속히 건설돼 사용에 투입되도록 해야 합니다. 연길시에서는 전시의 힘을 모아 의료 미용 소진 건설을 추진하고 기존 중대대상과 중점 공사를 잘 틀어주는 동시에 연길 장벽 중점 개발 개방 시험구 관련 정책을 잘 활용하여 국가 전략에 부합되고 락착 조건을 갖춘 일련의 중점 공사를 다같이 계획해야 합니다. 또 산업적 부합도가 높고 상호 보완성이 강한 일련의 산업 대상을 다같이 유치해 의료 미용 소진이 하루빨리 규모를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충전시설 에너지 축적 설비 생산 기지 대상은 주로 EV 충전 설비, 태양광 에너지 축적 설비 등 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제조하는 대상인데 현재 이미 조업했습니다. 호가복은 작업장에 들어가 제품을 살펴보고 소개를 들으면서 원료 내원, 제품 종류, 시장 응용, 판매 경로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신형 에너지 축적 설비 규모가 부단히 확대됨에 따라 충전시설, 에너지 축적 설비, 전지 교환 장비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대폭 늘어나 기업의 발전 장대에 광활한 공간들을 제공했습니다. 기업에서는 판매 시장을 적극 확장을 하고 제품이 더욱 많은 자동차 기업 공급 사슬과 에너지 기업, 전자 상거래 플랫폼에 진입하도록 추진하여 제품 판매량의 급격한 상승으로 기업 효익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끌어야 합니다. 연산 8,000톤 복합종이 생산 흐름선 대상 건설 현장을 찾은 후가봉은 전반 규모, 대상 진척, 건설 공사 길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기업이 당면에 유리한 시공기를 다잡아 시공 역량을 강화하고 교차 작업을 실시하며 건설 절주를 최대한 다그쳐 대상에 하루빨리 건설돼 조업하도록 추진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연길 1978 문창원 내에 위치한 예술회랑 빛과 그림자 주제 전람관은 3차원 투영, 5차원 다감각 상호작용 등 선진 기술을 이용하여 몰입식 체험을 조성을 했으며 곧 시험 운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호가봉은 각 전시실을 일일이 참관하고 장소 운영, 기능 배치 등 정황 소개를 자세히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업에서는 시스템 시험 조정을 다그쳐 완수하고 전시 효과, 상호작용, 세부와 체험 효과를 정성껏 다듬어 최상의 상태로 사회 대중에게 개방해야 합니다. 연결시에서는 문창원의 목표에 입각하여 문화산업 발전을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힘을 기울이며 더욱 많은 기업을 유치해 문창원의 경영 모식을 더욱 풍부히 하고 상업 분위기를 더욱 짙게 해야 합니다. 연길시 북부전민건강체육중심 대상건설 현장에서 후가봉은 시공진척 정황 소개를 자세히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이 대상의 건설은 도시 기능을 완성하고 대중의 체육문화 생활을 풍부히 하며 주변의 음식, 레저, 오락 등 관련 경영 모식의 빠른 집결을 이끄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채권과 대출을 결부한 모식을 잘 활용을 하여 여러 경로로 건설 자금을 조달하고 실내 장시, 기능 배치 등 사업을 다그쳐 완수하는 동시에 운영팀 구성, 경기 활동 기획 등 사업도 함께 잘하여 대상이 하루빨리 준공돼 조속히 운영에 투입되도록 쟁취해야 합니다. 호화봉은도 국도 훈춘 아을산 도로 연결 경내 평안민주 구간 공사 대상 및 공항 연결선 공사 건설 현장을 찾아 시공 진척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상들의 실시는 공항과 국도 간선, 도시 도로망 사이의 쾌속 연결을 효과적으로 관통하게 됩니다. 시공단에서는 당면에 유리한 시공기를 다잡고 공사 기일을 역배치하며 지휘도를 걸고 일을 하면서 대상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고 공사 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전제에서 전속력으로 추진하여 대상이 하루빨리 건설돼 개통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연결시에서는 관할 구역 중대 공사들을 일일이 정리하고 장부를 작성하며 시간대를 명확히 시공 단위가 시간대를 단단히 주시하고 건설 진도를 다그치도록 독촉함으로써 대상이 조속히 건설돼 효율을 내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상급 부문과의 소통 연결을 강화하고 정책 지원, 자금 지원을 적극 쟁취하여 중대 대상의 순조로운 추진에 유력한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대상 건설은 투자를 견인하는 강력한 엔진이자 산업 전환 성격을 추진하는 중요한 지탱입니다. 연결시에서는 수부도시의 요구에 표준을 맞추고 대상이 관건이고 제조업이 주도라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며 사표준을 높이고 난관 공략에 용감이 나서 백방으로 대상 유치, 낙착 건설을 제약하는 난제를 해결하고 착실한 대상 건설 성과로 현역 경제 발전의 토대를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역량을 집중하여 대상 건설을 잘 들어줘야 합니다. 목록화 관리 플러스 전담반 추진 사업기재를 엄격히 집행을 하고 요소 보장을 강화하며 문제를 정확히 해결해내므로서 연산 50만 곽 인삼 사포닌, 룩마트 디지털 지능 물류 산업단지, 정력 자동차 등 대상 건설을 다그쳐 추진하고 더욱 많은 실물 사미양과 요효 투자량을 형성해야 합니다. 중대 대상을 정성껏 기획 보장해야 합니다. 초장기 특별국채, 중앙예산 내 자금, 일반 채권, 전문 채권의 정책 방향과 지원 분야, 구체적인 투자 방향을 단단히 조시하고 여섯 가지만 건설, 민생 개선, 도시 갱신 등 중점 분야를 둘러싸고 대상 전 단계 론정을 잘하며 대상의 성숙도를 힘써 높여 상급의 정책 자금 지원을 최대한 쟁취해야 합니다. 정확하고도 고효율적으로 투자 유치를 전개해야 합니다. 지도 간부 투자 유치 책임제를 엄격히 실시하고 연길 고신기술 산업개발구, 연길 국제공항경제개발구, 연길 장백 중점 개발 개방 시험구 등 단지 플랫폼에 입각해 중의약 의료 미용과 건강 양생, 장비 제조, 다국 전자상거래, 봉사 업무 외주 등 중점 분야를 단단히 다잡아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외부에 나가 목표 기업을 방문하고 기업의 투자 동향, 정책 의향과 종합 실력을 깊이 연구 판단하며 일련의 우수 기업과 중대 대상을 다그쳐 유치해 현역 경제 발전의 근거를 튼튼히 하고 발전 동력을 축적해야 합니다. 주당이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주장인 류신강, 주당이 상무위원이며 연결시 당위 서기인 진국뇌, 조직속 관련 부모 및 연결시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중국 적십자회의 총회 부회장 량우일행이 근일 우리주를 찾아 적십자 사업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도문시 석현진 수남촌 적십자회 등지에서 량우일행은 현지 기층 적십자 조직의 규범화 건설, 응급구호 보급, 변경통상구, 인도주의 봉사, 전개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일선 삼립군들과 친절히 교류를 하면서 진지의 운행 효과와 봉사 추진 성과를 문의했습니다. 용정시 용문가도 전진사회구역에서 량우일행은 사회구역 적십자 봉사 진지 건설과 표민 해민 조치 실시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조사 연구 과정에서 량으로 연변조에서 변경의 지역 우세 입각하여 기층 진지 건설을 착실히 추진하고 인도주의 봉사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며 대외 교류를 적극 탐색해온 사업 성과를 충분히 긍정했습니다. 적십자 대외 교류 사업을 둘러싸고 그는 연변의 지리적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주변 국가의 인도주의 수요에 초점을 맞추어 응급 구호, 자본 봉사, 적십자 청소년 등 분야의 실무 협력을 심화하며 변경 봉사 진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연변 특색에는 적십자 대외 교류 브랜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적십자회 당조석이며 상무 부회장인 리덕부,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부주장인 호복군, 주적십자회와 관련 현지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0: 우리소와 한국경기도 성남시 의료미용산업교류협력활동이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연기돼서 펼쳐졌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주정부 당조 성원인 리 씨가 심양주재 한국총령사관 총령사 김성민이 활동에 출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리 씨가는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연변은 생태 환경이 아름답고 문화 관광 자원이 풍부하며 조선족 특색 문화의 저력이 깊고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다 인적 문화적으로 통하고 민속과 심미 교류도 유관 역사를 가지고 있어 중한 의료 미용 건강 양생 문화 관광 협력의 우수한 담체입니다. 이번 교류회는 두 지역이 우위를 심화하고 자원을 연결하며 실무적으로 상생하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두 지역 업계가 이번 교류를 계기로 학술 연구 토론, 기술 전화, 인재 공동 육성, 대상 락착 등 여러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고 의료 미용 봉사와 제품 질을 공동으로 향상시켜 중한 의료 미용 산업의 호혜 상생과 장원한 발전의 새 국면을 함께 개척하길 바랍니다. 심양주재 한국총령사관 총령사 김성민은

0: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단행간의 발전을 거쳐 연변 의료미용 업계의 규범화, 전문화 수준이 안정적으로 향상됐고 업계 발전도 날로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연변과 한국은 의료미용 분야에서 협력 토대가 튼튼하고 교류도 깊은 바 두 지역 업계는 학술 상호 방문을 지속해 중한 기술 융합과 우세 상호 보완의 산업 특색을 형성했습니다. 교류회에서 길림 연길 장백 중점 개발 개방 시험구에서 연변 의료미용 산업 발전 정황과 연길 국제 의료미용 소진 대상을 소개했고 성남산업진흥원에서 성남시 의료미용 산업 발전 정황과 의료기기 협력 의향을 소개했습니다. 한국 성남산업진흥원 광역형 국산 의료기기 교육양성 지원중심 원장 김홍철입니다.
1: 이번에 연변 자치주 정부와 또 성남시가 함께 의료기기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을 함으로써 저희 성남시 쪽에서는 한국의 우수한 의료진들이 중국 의료진들과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의료 기술의 협력을 이루고 혁신적인 의료기기를 만든 기업들이 그 제품을 중국 시장에 또 빠르고 효율적으로 소개시키고 또 이 연변 자치주가 그러한 새로운 기술을 가장 선도적으로 그런 사용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윈윈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0: 조외사 판공실 부주임 박철입니다. 이번 교류는 우리주와 한국 성남시가 의료미용 산업을 둘러싸고 교류 협력을 전개하는 첫 걸음입니다. 다음 단계 우리는 쌍방 협력을 1층 강화하고 쌍방의 잠재력을 1층 발굴해 우리주 의료미용 산업의 발전을 1층 촉진하겠습니다. 활동에서는 의료기기 기업 협력 접촉회도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한국 의료기기 제품 전시 구역을 설치해 한국 의료기기 기업의 의료 미용 설비, 소모품과 견본을 전시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존의 협력 의향 단위들과 1대1 협력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의료 미용 기술 교류 회사는 한국 의료 미용 전문가들이 현장 강의와 실무 조작 시범을 진행했습니다.
2: 8월 31일 우리주는 가을학기 개학 첫날을 맞았습니다. 전조 15만여 명의 대학교 중수학교 사생들이 교정으로 돌아와 새로운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 연결시 각 중수학교 교문 앞은 질서 정연했습니다. 당직 교직원들은 일찍부터 자리를 지키며 학생들이 질서 있게 학교에 들어오도록 맞이했습니다. 아이들은 경쾌한 발걸음으로 교정에 들어섰고 사생들은 충만한 정신 상태로 개학 첫날을 맞았습니다. 연결시 중환소학교 1학년 신입생 송세안입니다. 유치원 생활을 마치고 영광스럽게 소학생이 됐습니다. 마음이 흥분되면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아름다운 교정과 친절한 선생님 그리고 새 친구들 때문에 소학교 생활에 아주 기대가 됩니다. 연결시 중환소학교 1학년 신입생 김유승입니다. 소학생이 돼서 아주 기쁩니다. 친구들과 함께 팀을 모아 축구를 하고 싶습니다. 연결시 제4중학교 7학년 3반 학생 리경린입니다. 저는 지금 아주 격동이 됩니다. 소학교에서 초중으로 올라왔기 때문이죠. 새학기를 맞아 주당이 교육사비위원회와 주교육국에서는 레일의 태양을 떠받들어 연면주 청소년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음악사상 정치 수업 및 전주대학교 중수학교 개학 첫 수업 활동을 펼쳤습니다. 전주 한 개 주교실과 4천여 개 학급 분교실에서 15만여 명 대학생 중수학생들이 함께 학습에 참가했습니다. 수업은 역사의 노래를 결부하고 노래로 역사를 서술하는 방식으로 몰입식 정경교수를 진행했습니다. 수업에서는 연변의 72여 년 발전 역정을 따라 동만의 홍색 역사를 되돌아보고 진달래와 장백송이 담고 있는 연변 정세를 해독하여 여러 민족 청소년들이 고향이 고난에서 지능으로 나아간 분투 역정을 깊이 이해하고 여러 민족의 한데 모여 형성한 강대한 역량을 깊이 느끼도록 인도했습니다. 광화문 사생들을 노래소리 속에서 세월을 되돌아보고 이야기 속에서 공감대를 응집하며 정서적 공감 속에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했습니다. 연결시 연하수학교 학생 여홍님입니다. 저는 개학 첫 수업에서 동만 항전의 역사 이야기를 요해했습니다. 연변의 청소년으로서 우리는 각국

0: 정회를 두텁게 하고 원단 이상을 세워야 합니다. 앞으로의 학습과 생활에서 저는 여러민족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도우며 체육단리를 강화하고 노동실천에도 적극 참가하여 레일의 태양을 더 받들 수 있는 신시대 소녀로 성장하렵니다.
1: 용한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0: 2024년부터 시작된 3년 3단계 교체 계획에 따라서 2년간의 과도기를 거쳐 2026년 가을 학기부터 전국 수학교와 초중 의무 교육 단계 모든 학년에서 기존 교과서를 전부 교체하고 2022년 신판 교육 과정 표준에 따라 편찬한 새 교과서를 전면 사용하게 됩니다.
1: 앞서 재해성 날씨의 영향으로 올해 도나시 일부 향진의 옥수수 밭에서 양분 류실, 자람쇠 약화 등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손실을 줄이고 재해 후 관리의 관건적 시기를 다잡기 위해 도나시 농업농촌국에서는 8월 25일부터 가을 알곡 항경 및 재해 방지 대상 자금을 이용해 흑석향, 앵목진, 안명호진에서 가을 알곡 한 차례 분사로 여러 효과 촉진 무인기 비행 방제 작업을 전개하면서 과학기술로 알곡 생산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연변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리형화였습니다.
2: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3: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2: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3: 여기는 연기.

0: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인위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상인위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경 동인강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위 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동백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0: 한강종이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건강팁을 알아보는 건강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0: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동충하초 발효경보는 소프트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분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산품으로 한방건강백에 2개와 유산균 2곽을 추가로 증정합니다. 6곽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산품으로 바닷 오리알 선물세트 2세트와 입살 한 포대 그리고 네, 남경동인당 B족 비타민제 5곽을 함께 드립니다. 9곽 구매하시면 11곽을 더 드리고 산품으로 가치가 1,000원에 상당하는 영양밥솥 한 대와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5곽을 추가로 증정합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3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추가 산품으로 가치가 1,980원에 달하는 공기청정기 한 대와 연골 영양제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5곽을 증정합니다. 주내는 무료 배송이 가능하고요. 배달 번호 혹은 상시한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래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가을 계절은 많은 병이 발병하거나 발생하는 계절입니다.
0: 네.
1: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 공장 측에서는 이 계절을 잘 넘기게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진행하고는 우대 활동을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리면서 지금 우리 그 동충하초 발효균분을 사실 때 약을 사실 때 약을 많이 들여서 누구나 접수할 수 있는 가격이고 좀 많이 산다게 되면 절반도 되지 않은 이런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비싸서 사지 못했다고 하는 분들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리면서 또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하고 함께 쓰시게 되면 그 약의 효과를 가벼이 제거할 수 있는 우리 익성균이라든가 심리혈관병이 좋고 예 그리고 심장이 좋고 골다공증이 좋고 비타민 부족에 예, 우리 쓰는 이런 약품들을 많이 드리고는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0: 네.
1: 그리 동충하초는 우리 인삼도경과 함께 3대 진귀한 약품으로 되고 있고 100가지 약 중에서 권위명제로 불리고 있고 생명을 구하는 신선초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중한 병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동충하초 발효균분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고 지금 발효한 이후로는 중약 효과를 30배로 지어갈 수 있는 이런 제품이기 때문에 몸에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특히 중한 병이거나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또 병원에 가게 되면 치료 가치가 없다고 진단받은 분들, 오랜 병마에 시달리고 있으면서 우리 여러 가지 약을 써가지고 잘 치료되지 않았으니까 치료를 포기했었던 분들, 예, 지금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 70대에서 90대에 이런 분들이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치료를 포기했었던 분들 지금 동충하초 발효균분을 쓰시고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네.
2: 네,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네. 네. 우리도 동충하초 쓰고 있는 가족입니다. 또 부부가 지금 다 쓰고 있는데 신체가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둘 다 이렇게 혈압이 낮던 데로부터 또 고혈압이 되고 나는 또 원래부터 고혈압이고 이래서 고혈압병 뭐든지 되고 20년 거의 된다. 그러니까 예, 돈도 많이 썼습니다. 그 고혈압 있으면서부터 또 다른 데 해마다 늘어나더란 말입니다.
1: 맞지.
2: 해마다 예. 늘어나고 예, 해마다 신체가 못해지고 그래서 돈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안 되니까 마지막에 동충하초 써보자 해서 썼는데 고거 스매스부터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0: 나 지금 영 이렇게 내 이전에 알던 사람 같지 않게 병원에도 정말 해마다 입원하고 어쨌든 두 번 입원하고 이랬다는데 지금 병원 아예 갑니다. 얼마나 더 모르겠습니다. 예. 정말 예, 여름에는 벌레고 겨울에는 벌레고 여름에는 풀로 변하는 이런 약재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전화 들어도 뭐 듣지 보지도 못한 이런 이름인데 정말 예, 이렇게 동충하초란 이름은 계속 몇 년 전부터 동충하초 이름 하나 변해서 계속 동충하초라는데 정말 먹어본 사람 그야 알지 먹어본 사람 모른다.
1: 맞지요.
0: 먹어보니까 먹어보는 쪽쪽 병이 나아지고 예, 병이 한 가지씩 나사지고 나사지고 하는 게 직접 느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1: 그치.
0: 저는 예, 원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에 알던 데 없습니다. 심지어 정말 예, 발톱까지 다 뒹굴어서 이런 사람인데 지금은 예, 정말 예, 건강해지고 예, 정신합니다. 사는 게
1: 맞지요.
0: 이거는 머리 그렇게 아프고 예, 안 자면 못 자고 소변 자주 보고 예, 손발이 떨리고 이래던 게 지금 그런 정신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선생님
1: 맞습니다.
0: 예, 그래서
1: 네.
0: 예, 이 동충하초처럼 좋은 약이 동충하초처럼 좋은 약이 정말 있는 것 같습니다. 믿는데도 계속 이름 많이 바꾸고 그냥 동충하초 아니 뭔가 다른 약들은 그런 거 좀 이름도 바꾸면 이래던데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예, 그 둘이 먹으니까 예, 아홉각 사자 전화했습니다. 예, 서비스도 좋고 활동도 좋을 때 또 사자고 예.
1: 그러십시오. 이런 기회 사는 게 좋습니다.
0: 예예예 예, 예. 너무 좋습니다. 약 먹어볼까 먹어본 쪽쪽 예. 이게 어떤 결국 예, 하루에 한 번 먹어서 좋습니다. 선생님
1: 맞지요.
0: 어떤 예 약을 계속 두세 번 먹던 게 하루에 한 번 먹고 먹으면 정신이 나고 잠도 잘 자고 예 소변도 잘 보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걔 또 아홉 번 예약합니다. 예 선생님
1: 그러십시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0: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저도 동사절을 쓰고 있습니다. 순풍이 와서 말하면 저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게 지금의 말을 하면 이 정도를 말할 수는 있습니다.
1: 예.
3: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 다 쓰지 못하는 게 이전에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위 아파서 밥을 다 먹지 못하는 게 지금 밥을 다 먹고 있고 변비 심했는데 오랜 변비 해결됐습니다.
1: 맞지요.
3: 그리고요 점집이 돼가서 소변 자주 보던 게 소변 자주 보지 않고 소변이 시원하게 잘 나갑니다.
1: 맞습니다.
3: 예, 선이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예, 오늘 이라도 가을 배달해서 계속 쓰려고 한다.
1: 그러십시오. 오래 쓰시는 분들은 그런 이런 기회에 사는 게 좋습니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3: 예, 알았습니다. 선이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2: 네.
4: 네, 전화가 예. 나도 이 동충하초를 먹고 있는데 정말 이 동충하초는 먹어봐 사람은 아는 것 같지 않다 정말 먹어봐야 알지 먹어본 사람사 그런 효과가 나는 거 알겠지 먹어봐고는 예, 아무 말 들어도 모르겠답니다.
1: 맞죠.
4: 그래서 예, 나도 그런 정말 장기 환자던 게 지금 활동도 마음대로 하고 아까 예, 70 넘어서 이렇게 활동한 사람이 없단 없단다 뭐다 말하는 게 나는 하도 못하는 게 그렇게 이 동충하도 먹고 모든 방면에서 다 도와졌습니다. 지금 점점 더 도와진 것 같습니다. 정말.
1: 맞습니다.
4: 먹을수록 예, 다리도 아프고 그런 예방 방면이 다 나빴다만 그런 게 지금 하나하나 그저 없어지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 자꾸 이래 좋아질까 예, 옆에 사람들 믿지 않는다만 그래서 내 약 자꾸 녹아주지 먹어보라고 그래. 그래 먹어본 사람도 못 싸운다. 걔네 저기나 먹어보고서는 예, 효과 몇 그저 기마 그저 한두 달 먹으면 벌써 아깁니다. 먹어본 사람 모른다 아무 말해도
1: 맞죠.
4: 그래서 나도 약을 너무 녹아주고 나니까 얘한테 이번에 할때 줬었지도 예, 정말
1: 예, 맞습니다.
4: 용서했습니다. 예, 그런 이런 할때 좋을지게 좀 아무래도 싸나야 되겠는데 계속 먹자 그래서 나도 이번에 전화한다.
1: 예, 좋은 일을 잘 했었구만. 예. 그러니까 우리 예. 건강으로 가는 길에서는 함께 예, 서로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예.
4: 그래 맞다.
1: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4: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0: 시간 내줘, 남과.
1: 네.
0: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예.
0: 네. 네, 그런 거, 이, 강의 듣고 소리, 저, 배달 받았는데, 저, 우리 집 아저씨 지금, 착각한 지 어쩌나 한 20년 됐

0: 동청한 저 바람의 무늬에 우리 생명을 구하는 신선처라는 이런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는데 다른 약에서 안 되던 이런 병들도 동청한 저 바람의 무늬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약항이라 이런 걸로 고생하신 분들 역시 해결될 수 있습니다.
1: 예. 예. 그리고 예, 그 뭔가 이 밤을 잠을 자지 못해서 예, 이 껌이라면 예, 자꾸 불어나고 이런 데도 효과 볼 수 있을까?
0: 잠을 못 잔다는 게 우리 하나는 중에서 말하게 되면 심장의 안정을 찾지 못하게 되면 잠을 못 자게 됩니다. 중에서 말하게 되면. 그런데 또 예. 어떤 분들은 동통 때문에 뭐 골가병이라든가 지금 우리 이야기하는 이런 동통 때문에 잠을 못 자지 않습니까? 이런 예. 원인이라든가 그리고 뭐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또 예, 어떤 분들이 뭐 밤중에 동통이 나타나서 못 자는 분들이 소변이 많아서 못 자는 분들 기침이 많아서 못 자는 분들 이게 다 잠을 못 자는데 원인이 아닙니까? 예? 그리고 예. 동청한 저 바람이면은 한가적으로 오장육부를 치료해주기 때문에 내가 어떤 원인이라서 잠을 자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 그 원인을 추적해서 해결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원인이든 꼭 해결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분들에 우리 동청하초 발효균에서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됩니다. 예.
1: 예, 됩니까?
0: 예.
1: 예, 감사합니다.
0: 예.
1: 행복하세요.
0: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저도 동청하초를 쓰고 있습니다.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침침하고 예, 앞뒤 가슴이 막 겨우고 그 다음 숨이 잘 올라오지 않는 것 같은 게 지금, 예. 아이, 가슴도 침침하지 않고 답답하지도 않고 얼른 숨, 그저의 숨이 올라오지 않는 것 같은 게 다 이제 나서졌습니다.
0: 맞죠.
3: 예, 이게 위 아파서 밥을 잘 못 먹고, 예. 식구물이 자꾸 올라오던 게, 아이, 이제는 식구물도 올라오지 않고 위 아프지 않아서 밥을 용 잘 먹습니다.
0: 맞죠.
3: 그리고 또 밥이 맛이 있습니다. 그, 왜, 이, 저, 뭡니까, 작년에 이 소치에서 검사할 때 나로 식도를 가 검사를 해서 아이하고 내 동청하초로 딴열에 섞었던 게 효과 있을 거라서 병원 잘 가보고 이거 먹었다면 안 되는 게 금융 서치에서 검사할 때 식도를 검사해보라 말 아이하고 내 이틀 전에 연병원에 가 검사해봤습니다. 그게 식도 아무 문제도 없단다.
0: 맞죠. 예.
3: 내 그런 것들 안다.
0: 그렇습니다.
3: 그리고 예, 소변을 자주 보던 게 소변을 자주 하고 사지 뼈시기 아프던 것도 있으면 뼈도 하나라도 아프지 않습니다.
0: 맞죠.
3: 예, 선생님, 동청하초는 몇 년, 이 7, 8년이 좀 반지 7, 8년 되지 않고 뭡니까? 예?
0: 맞습니다.
3: 예, 내 기억 사이는 그렇습니다. 7, 8년. 근데 좀 뭡니까? 처음부터 동청하초 이름을 바꾸지 않고 계속 동청하초고, 그 다음에는 이건 4,500m 고산 지역에서 하라는 저장약이지 않고 뭡니까? 예?
0: 맞습니다.
3: 중계는 벌리로 되고, 여름에는 불로 되고, 30배로 높인 약이거나, 효과 따냐마 특별히 바르고 효과 좋은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3: 예, 그 딴약에서 이 약을 숨을 스스로 효과 좋고 딴약에서 섞었던 병이 다 하나하나 예,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 나는 딴약 쓰기만 이 약 쓰고 또 누구나 예, 좋아서 먹기도 좋고 한 번만 먹지 그래서 오늘도 연락을 배달받아서 예, 계속 쓰자 그랬습니다.
0: 그렇게 하십시오. 오래 쓰시는 분들은 예, 약을 많이 드릴 때 많이 살 때 이런 활동에 참여해야 예, 경제상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차 연결하십시오.
3: 예, 선생님, 절반값만 다 믿지 않고 뭡니까?
0: 맞습니다, 예.
3: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미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리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

0: 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 질병, 신장 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 질병들을 치료해 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 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1: 네, 계속 설명 주시죠.
2: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 발음이면 그 비장하고 위가 허약해서 나타나는 천표성 위염이라든가 위축성염, 특히 우리 그 지금 연식에 시게 되면 위축성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많게 되는데, 우리 위병 가운데서는 조금 중한 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우리 위축성염이 오게 되면 그 위산분비가 상대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온 하루 동안 내가 밥을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데, 먹지 않게 되면 생명의 위험을 갖다 주기 때문에, 그래서 먹기만 하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우리 또 뭐 노력한 증상이라든가 설태가 많고 설화정맥이 굵어지거나 미숙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위궤양이라든가 십이장경, 우리 위궤양은 우리 밥을 먹어서 한 3, 40분이 되게 되면 동통이 나타나게 되고, 십이장경은 내가 음식을 먹어서 서너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 동통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밤중에 밥을 먹어서 우리 요즘 서너 시간이 지나갈 때 위내에 내약물이 없을 때 우리 십이장이라는 것은 소장 위였는데 위병 가운데, 위장 가운데선 제일 좀 좁은 곳입니다. 그래서 위내에 내약물이 없을 때가 되면 그 점막이 서로 쓰르면서 동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밤중에 자지 못한 분들도 있고, 또 우리 발류성 위염이랑 고생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 발음이면은 알파 분해매 작용, 그러니까 우리 알파 분해매라는 거는 다른 어떤 위약에는 없는 이런 물질입니다. 그 때문에 어떤 위병으로 고생해서 상두제 그 위에서 이야기한 이런 증상이 나타나든지 간에 모두가 해결받을 수가 있고, 305개의 활성유익군이 여기 함유되어 있음을 해서 우리 변비라든가 설사, 그러니까 우리 변비라 있는 분들 많이는 위에 열이 있는 분들 변비로 고생하시게 되고, 음식을 너무 정밀하게 먹어도 우리 변비가 나타나게 되는데, 한 48시간 자지 못, 그런 변을 보지 못하게 되면 변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설사가 많이 나타나는 분들은 비장이 양이한 분들, 찬 거, 생 거, 기름진 거, 튀긴 거 먹게 되면 인차 설사라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 위에서는 우리 하나는 예, 우리 알파 분해매 작용으로 해서 위병이 좋아지게 되고.
1: 네, 선생님.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1: 네, 말씀하세요.
3: 뭡니까? 나도 이 지금 약을 먹겠는 게, 뭡니까? 머리 아프고, 뭡니까? 땀이 자꾸 나지. 힝하며, 용구르기때 이 약을 먹어도 되겠습니까?
2: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리가 아프거나 힝하거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건 머리에 피공급이 되지 않을 때를 말하는데, 그거 하나는 심장병 있는 분들, 예?
3: 네, 심장병. 심장도 용색이
2: 그렇죠.
3: 네.
2: 그러니까 심장이, 예, 심장이 문제가 있게 되면, 예? 심장 자체가 피가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알다시피 심장이란 건 각자 어디다 피를 나눠준 장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자체가 병이 오게 되면 자기가도 피가 모자라기 때문에 머리랑 예, 우리 심장하고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예, 머리에 대한 피공급을 안 해주기 때문에 머리가 휑하거나 예, 아픈 증상도 나타나게 되고 정신이 없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기억력도 없게
3: 머리 좀 가라앉습니다 자꾸.
2: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억력도 없어지고 이런데, 그러니까 하나는 심장병을 치료해주게 되고, 내가 들게 되면 우리 동맥경화가 많이 생긴데, 동맥경화로 때문에 우리 그 혈관이라는 게 막히면서 또 머리에 대한 피공급이 안 돼도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 땀이랑 자꾸 흘리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심장이 흔한 분들이 땀이란 게 심장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심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 땀을 많이 흘리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땀이라는 거는 적당하게 흘려야 되는데 또 너무 많이 흘리거나 이렇게 되면 심장이 비대라는 또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손님 오늘 얘기라는 거는 심장 쪽으로 나타나는 이런 증상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우리 나이가 되게 되면 오상육부 여기 저게 적게 많게 병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청하자 발음이 뭐니 한 가지적으로 오상육부 치료하게

0: 때문에 내가 어떤 본인의 어떤 증상으로 내가 불편하거나 아프거나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역시 동충하 전국 본인을 추적해서 해결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진단이 나지 않는 예 이런 병도에 동충하적 발효균변에서는 꼭 해결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써보십시오. 지금 우대 활동하기 때문에 누구나 접수할 수 있는 판매를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병을 갖고 있는 분들 제가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게 되면 예, 자연적으로 오장육부 기능이라는 것이 하락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여기저기가 불편한데 어릴 땐 또 우리 나이 있는 분들이 병원에 가 검사하게 되면 검사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내가 어떤 증상이 막 이렇게 발작할 때고야 검사를 하게 되면 나타나는데 그렇게 되면 나는 영 불편한데 또 병원에 가면 뭐 그 원인이 잘 나타나지 않지 않을까요? 어릴 때는 영 몹쓸 병에 걸린 것 같은 이런 감도 있게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적 발효균은 특히 내시경 있으신 분들 몸에 여러 가지 병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딱 맞는 거고 그리고 우리 동충하적 발효균은 생명을 구하는 신선초라는 이런 아름다운 이름도 갖고 있기 때문에 중한병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약을 써서 안 됐던 분들도 우리 동충하적 발효균에서는 꼭 좋은 효과를 봅니다.
1: 한번 뭐니까 난 이미 치료로운 사람입니다.
0: 그러니까 손님 처음에는 한 가지 알겠지만 문제가 많았지 않았습니까? 뇌출혈 한 지 오랍니까 저는?
1: 오수도 할 수 있는 데입니다.
0: 아 그러면 얘 써도 됩니다. 금방 그랬을 때는 이 일반적인 혈관을 확장해주기 때문에 쓰지 못하겠는데 손님 10년 되다면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풍이 왔지 않았습니까? 이런 풍들이 재풍이 오지 않게 우리 지금 요 가을이거나 예 봄이 오게 되면 많은 분들이 재풍이 올까봐 또 무슨 병원이랑 입원해서 우정도 뭐 점적 주사는 맞지 않습니까?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을 쓰게 되면 그렇죠. 동충하초 발효균을 쓰게 되면 재풍이 오지 않게 예방해줍니다. 예. 네. 지금부터 가을이 오게 날씨가 변할 때 많은 병들이 발병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예,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은 지금 우대 활동하는데 이런 데를 이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1: 저희 뭐 그 봉지 약은 몇 개씩 먹습니까?
0: 한 봉지씩 복용하면 되는데 근데 손님이 네. 뭐 뇌출혈도 왔고 이러기 때문에 재풍이 올까봐 좀 두렵지 않습니까? 머리가 네. 자꾸 아프고 그러니까 예. 네. 처음 시작은 두 봉지 하십시오. 아침에 아. 단번에 두 봉지 하다가 그 다음 그 증상이 좀 나아지지 않습니까? 머리가 아프거나 예. 이런 증상이 나아지게 되면 한 봉지를 해도 됩니다.
1: 네.
0: 예.
1: 네. 하루에 몇 번씩 먹어야 됩니까?
0: 예?
1: 하루에 몇 번씩 먹어야 됩니까?
0: 하루에 한 번만 먹으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거 위도 치료해주기 때문에, 소화기 통해 위도 치료해주기 때문에, 우리 식전에 복용하면 더 좋습니다.
1: 아, 그래서 더의 설명서는 또, 세 봉지씩 먹으라 했습니다.
0: 아, 이미 쌌습니까?
1: 예?
0: 쌌습니까?
1: 예, 쌌습니다. 아. 근데 지금 상세히 예. 물어보느라 그랬어요.
0: 예, 쓰십시오. 됩니다. 예.
1: 예.
2: 예.
1: 예.
2: 네, 예. 그래요.
0: 건강하십시오.
1: 네.
2: 네, 치료를 잘하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예, 그러니까 우리 여러 가지 위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나이가 되게 되면 자연적으로 소화계통이 잘 되지 않는데 소화계통이라는 것이 비상 위뿐만 아니라 간, 담낭, 소장, 대장 이 장기들이 증상이 모두가 위에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위병이라 하게 되면 내가 위약을 먹어도 되지만은 다른 장기 원에서 소화계통에 문제가 나타났다면 우리 위약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동충하초 발효균 같은 이런 진단이 잘 나지 않지만은 한가적으로 오장육부를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어떤 위병이든지 해결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소화계통에 문제가 있는 분들 동충하초 발효균을 쓰시라고 권장합니다. 그리고 우리 풍수골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골다공증이거나 골절증이거나 경추병이거나 요추간반 돌출이거나 요추간 협착 이런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중에서 말하게 되면 우리 골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원인을 수정하다면 신장 콩팥에 문제가 있을 때 골가에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 앉았다 일어날 때 어그 소리 난다. 이건 진하고 관계인데 진이란 거는 간이 도와줍니다. 그리고 오래 골가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또 우리 뼈가 쇠는 영양물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칼슘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는 밤중에 쥐랑 올라온 분들 이게 근육경련을 말하게 되는데 이거는 비장이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은 신장, 간, 비장이 뼈를 주다는 이런 공능을 치료해주기 때문에 허리다리가 시클거나 저리거나 뻣뻣해 나거나 마비가 나타나고 쥐가 올라거나 주먹질이 곤란하고 앉았다 일어날 때 어구구 소리를 내는 분들,
2: 네.
0: 그리고 발밑에 무엇이 붙어 다니는 이런 증상 있는 분들 모두가 동충하초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2: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어느 날 문득 가까운 사람에게도 선을 긋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지만 지치고 이해하지만 또 버거운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그런 거리 두기는 외면이 아니라 나를 위한 다독임이 아닐까요? 감정의 혼란 속에서도 내 마음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충전소에서 인사드립니다. 남경원입니다.

0: 먼저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 따르면 오늘 우리 주는 흐렸던 대로부터 점차 구름이 많이 끼겠으며 적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훈촌 왕청 부분 지역에는 비가 좀 많이 내리던 대로부터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낮 최고 기온은 섭씨 22도, 밤 최저 기온은 섭씨 13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 그대의 일상에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그대의 일상에 설레임을 선물합니다. 여기는 행복 충전소입니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향기로 곤충을 부르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꽃들이 있습니다. 장미의 향기, 백합의 향기, 라벤더의 향기처럼 우리는 꽃을 떠올릴 때 대개 달콤하고 은은한 냄새를 함께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세상에는 정반대의 방법을 선택한 꽃도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사람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만들고 한 번 맡으면 쉽게 잊기 어려운 강렬한 냄새를 풍기는 꽃입니다. 썩은 고기와 죽은 동물의 냄새를 닮았다고 해서 시체꽃이라는 별명을 얻은 식물, 바로 아모르포팔루스 티타눔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조금 낯설고 기이하게 느껴지지만 이

식물의 삶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냄새가 고약한 꽃이 아니라 자신만의 독특한 생존 전략을 오랜 세월 동안 완성해온 자연의 놀라운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시체 꽃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의 열대 우림에서 자라는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울창한 나무와 습한 공기가 가득한 숲속에서 살아가는 이 식물은 평소에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시간을 땅 속에 커다란 덩이 줄기를 만든 채 보내며 꽃을 피우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꽃이 피는 날이 다가오면 사람들의 관심이 한순간에 집중됩니다. 그 이유는 시체꽃의 꽃이 매우 거대하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꽃차례를 만드는 식물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시체꽃은 수 메터에 이르는 높이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의 거대한 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식물학적으로 보면 수많은 작은 꽃들이 모여 이루어진 꽃차례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거대한 하나의 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작은 꽃들이 함께 모여 자신의 생명을 이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계속해서 시체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꽃을 피우는 순간은 더욱 극적입니다. 이 식물은 아무 때나 쉽게 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수년 동안, 때로는 훨씬 오랜 시간 동안 에너지를 축적한 뒤에야 비로소 꽃을 피울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식물원에서 시체꽃의 개화 소식이 전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을 보기 위해 찾아오곤 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모습을 드러낸 거대한 꽃은 마치 깊은 숲속에 숨겨져 있던 비밀이 세상 밖으로 나온 듯한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그 아름답고 신비로운 모습에 가까이 다가서는 순간 사람들은 또 다른 비밀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바로 시체꽃 특유의 강렬한 냄새입니다. 이 냄새는 단순히 향기가 강한 정도가 아니라 썩어가는 고기나 죽은 동물에서 나는 냄새와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불쾌할 수 있는 냄새이지만 시체꽃에게는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시체꽃은 왜 이런 냄새를 풍기는 걸까요? 답은 수분을 도와주는 곤충들에게 있습니다. 많은 꽃들이 벌이나 나비처럼 꽃가루를 옮겨주는 곤충을 불러들이기 위해 달콤한 향기와 아름다운 색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시체꽃은 조금 다른 손님을 기다립니다. 썩은 고기나 죽은 동물 주변에 모이는 파리와 딱정벌레 같은 곤충들입니다. 이 곤충들은 시체꽃에서 풍겨나오는 냄새를 맡고 먹이나 산란할 장소가 있는 곳이라고 착각해 꽃으로 날아듭니다. 그리고 꽃의 안쪽으로 들어가 움직이는 동안 꽃가루를 몸에 묻게 하거나 다른 꽃으로 옮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시체꽃의 고약한 냄새는 사람을 쫓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꼭 필요한 손님을 불러들이기 위한 초대장인 셈입니다. 누군가에는 불쾌한 냄새가 또 다른 생명에게는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흥미롭습니다.

네, 시체꽃의 또 다른 놀라운 특징은 바로 열을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개화가 이루어지는 시기, 시체꽃의 중심부에서는 주변 바다와 높은 온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식물이 스스로 열을 낸다는 사실만으로도 신기한데, 이 열은 냄새를 더욱 멀리 퍼뜨리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향수를 공기 중에 뿌리듯 따뜻해진 공기와 함께 특유의 냄새가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체꽃은 자신의 직접 움직이지 못하는 대신 냄새와 열이라는 특별한 방법을 이용해 멀리 있는 곤충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립니다.

한자리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식물에게는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약점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시체꽃은 오히려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독창적인 방법을 발전시킨 것인지도 모릅니다. 겉모습 역시 시체꽃의 독특한 생존 전략을 잘 보여줍니다. 꽃자리의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넓은 부분은 마치 커다란 가마처럼 펼쳐졌는데요. 안쪽은 짙은 붉은색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멀리서 보면 거대한 꽃잎처럼 보이지만 이 구조 역시 시체꽃이 곤충을 끌어들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두운 붉은색과 독특한 형태 그리고 강렬한 냄새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작은 곤충들에게는 썩어가는 동물의 시체와 비슷한 환경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기괴하면서도 아름답게 보이는 모습이지만 자연의 세계에서는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생존의 구조인 것입니다. 향기로운 꽃이 곤충을 유혹하는 방식이 있다면 시체꽃은 불쾌한 냄새마저 자신의 무기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시체꽃은 우리에게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남깁니다. 우리는 왜 아름다운 것을 향기롭고 향기로운 것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을까요? 자연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떤 생명에게 달콤한 향기가 필요하다면 또 다른 생명에게는 썩은 냄새가 더욱 효과적인 생존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체꽃은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해온 아름다움의 기준을 가볍게 뒤집어 놓습니다. 아름답지 않아 보이는 방식에도 생존의 이유가 있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특징에도 자연이 오랜 시간 만들어낸 질서가 숨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대단한 지구 탐험 코너에서는 시체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종파 1206kHz 중국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동포 사회의 지기로 열린 방송 시대의 창출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은 방송 언론의 뉴대 역할과 여론 감독의 재기능을 수행하면서 민족의 발전과 나라의 번영 보강을 위한 비전 있는 방송 문화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본 채널은 오후 1시 35분부터 점검을 거친 후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여러분의 곁을 찾아가게 됩니다. 지속적인 애청을 기대합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0: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행복 가득 웃음 가득한 프로그램 출발 라디오 속으로입니다. 저는 윤글입니다. 네, 오늘은 9월 1일 매우 특별한 날인데요. 바로 전민건강생활방식의 날입니다. 2007년 우리나라에서는 대중들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9월 1일을 전민건강생활방식의 날로 정했습니다. 단순히 하루만 기념하는 기념일을 넘어 우리가 평소 간과하기 쉬운 건강관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개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다짐을 세우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에는 건강한 생활방식에 대해 새롭게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건강한 생활습관이 현대인에게 왜 필수적이며 잘못된 생활습관이 초래하는 건강위험은 어떠한지, 그리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서 오늘 오후 보내온 일기 예보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까지 전주 각지는 적은 비가 내리던 대로부터 개이겠습니다. 저녁에는 1, 2급의 서풍이 불겠고 낮에는 2, 3급의 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저기온은 섭씨 12도, 최고기온은 섭씨 26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음악 듣고 왔습니다. 건강한 생활습관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건강한 생활습관을 신체와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칙적이고 과학적인 일상행동방식으로 정의합니다. 특별히 고난도의 관리나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평범한 일상행동 속에 건강유지의 핵심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습관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한데요. 규칙적인 생활 리듬 유지, 흡연, 과음, 야식 등 나쁜 생활습관 고치기, 개인 체질에 맞는 합리적인 식사 관리, 꾸준하고 적절한 신체 운동, 금연과 음주 절제, 정서적 안정과 정신 균형 유지, 충분하고 량질의 수면 확보, 개인 위생 및 주변 환경 위생 관리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식사 습관, 수면 패턴, 움직임의 량, 스트레스 해소 방식, 위생 관리 습관 하나하나가 장기적으로 우리의 신체 건강과 정신 상태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건강한 생활 습관은 단순히 몸이 가볍고 피로가 풀리는 단기적인 효과를 넘어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뇌혈관, 뇌혈관 질환, 골질환, 구강 질환 등 각종 만성 질환의 발생 위험을 근본적으로 낮춰주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꾸준히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는 사람은 면역력이 높아 각종 질병에 걸릴 확률이 낮고 노년기에도 자립적인 일상생활 능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잘못된 생활습관이 수년, 수십 년 누적되면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어느 순간 심각한 질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바쁜 현대인들은 직장과 학업으로 인해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보내는 생활이 일상화됐고 시간 절약을 위해 가공식품과 외식을 선호하며 끊임없는 경쟁과 생활 압력으로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누적됩니다. 또한 스마트 기기 사용 시간이 길어져 수면 시간이 부족하고 생활 리듬이 불규칙해지는 등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연스럽게 건강습관이 형성되기를 기대하기보다 의식적으로 노력과 꾸준한 실천을 통해 올바른 생활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네,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2018년부터 9월 1일 전민건강생활방식의 날은 하루 행사일에서 9월 전체를 전민건강생활방식 선전월로 하는 대로 확대됐습니다. 매년 전민건강생활방식 선전월의 핵심 실천 내용은 바로 삼감삼건입니다. 텔레비전, 라디오, 지역보건소 선전물 등을 통해 많은 분들이 이 용어를 들어보셨지만 정확한 의미와 실천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각 항목별로 자세한 의미와 일상 실천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소금 줄이기입니다. 소금 줄이기는 성인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5g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의 식문화는 김치, 된장, 간장, 젓갈 등 발효식품을 자주 섭취하기 때문에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트륨 섭취량이 과다해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과다한 나트륨 섭취는 고혈압을 유발하고 심장, 신장, 혈관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어 각종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일상 실천 방법으로는 국물 섭취를 줄이고 요리 시 소금과 양념 사용을 자제하며 가공식품 구매 시 영양성분표를 확인해 나트륨 함량을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기름 줄이기입니다. 하루 조리용 식용유 섭취량을 25g에서 30g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름은 음식의 맛을 높여주지만 과다 섭취하면 체지방 축적, 비만, 고지혈증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평소 튀김, 기름 볶음 요리 등 기름이 많이 사용되는 조리 방식을 피하고 찌기, 삶기, 데치기 등 건강한 조리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외식 시 기름진 메뉴를 자제하고 식물성 기름을 적정량 사용하는 것도 중요한 실천 방법입니다. 그 다음으로 설탕 줄이기입니다. 하루 첨가당 섭취량을 50g 이하, 권장 기준은 25g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탄산음료, 과일음료, 과자, 빵, 디저트, 가공유 제품 등에는 예상보다 많은 정제당이 숨어 있습니다. 단 음료 한 캔만으로도 하루 권장당 섭취량을 초과하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과도한 당 섭취는 비만, 성인병, 당뇨병을 유발하고 치아 부식, 피부 노화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킵니다. 평소 생수와 차를 마시는 습관을 기르고 가공 디저트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구강 관리가 있습니다. 구강 건강은 단순한 치아 건강을 넘어 전신 건강과 직결됩니다. 이 몸

염증, 치주 질환 등은 심혈관 질환과 염증성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기본 실천 방법은 하루 2회 3분 이상 꼼꼼하게 양치질하고 치실과 구강 세척제를 활용해 치아 사이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증상이 없더라도 년 1, 2회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아 구강 질환을 조기에 예방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건강한 체중 유지도 포함되는데요. 건강한 체중은 무조건 마른 체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키와 체형에 맞는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체질량 지수 BMI를 기준으로 18.5에서 24 사이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상태입니다. 과체중과 비만은 각종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고 지나친 저체중은 영양 불균형과 면역력 저하를 유발합니다. 무리한 단기 다이어트보다는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꾸준히 체중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밖에 건강한 뼈 관리입니다. 현대에는 실내 생활이 길어 햇볕을 쬐을 기회가 적고 칼슘 섭취가 부족해 젊은 층부터 골밀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골다공증 위험이 급격히 높아져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소 우유, 두부, 멸치, 해산물 등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고 야외 활동을 통해 햇볕을 쬐어 비타민 D를 합성해야 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의 체내 흡수를 돕는 핵심 영양소이므로 매일 30분 이상 야외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민건강생활방식의 날이 강조하는 건강관리는 결코 거창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한 장비나 비용 없이 누구나 일상 속에서 작은 실천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작은 습관이 쌓여 평생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일상에서 실천하는 건강한 생활습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건강관리의 기본입니다. 전문가들은 일주일에 3회에서 5회, 1회 30분 이상의 중등도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실천할 것을 강조합니다. 빠르게 걷기, 가벼운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에어로빅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운동이 적합합니다. 운동 초보자는 처음부터 고강도 운동을 추구하기보다 몸에 부담이 없는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주말에 몰아서 운동하는 것보다 평일에 짧은 시간이라도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신체 리듬 유지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바쁜 직장인과 학생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가까운 거리 걷기, 휴식시간 스트레칭하기 등 일상 속 움직임을 늘리는 것부터 시작해보십시오. 균형 잡힌 식사는 건강의 핵심 요소입니다. 중국 주민 식생활 지침에서는 하루 12가지 이상의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고 일주일에는 25가지 이상의 식품을 골고루 먹을 것을 권장합니다. 한 가지 음식만 편식하는 것은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므로 채소, 과일, 단백질, 탄수화물, 콩 제품 등을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매일 충분한 채소와 제철 과일을 섭취하고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을 자제하며 찌고 삶는 건강한 조리법을 우선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침 식사를 절대 거르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아침 식사는 하루 혈당 조절과 신체 대사 활성화에 필수적입니다. 금연과 음주 절제는 성인 건강관리의 필수 조건입니다. 흡연은 폐암, 식도암 등 각종 암은 물론 심근경색, 뇌졸중 등 치명적인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인데요. 본인의 흡연은 물론 간접흡연도 가족과 주변인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므로 완전한 금연이 최선입니다. 또한 알코올은 적은 양이라도 간과 위에 부담을 주고 혈관 건강을 해침으로 가능하면 음주를 피하고 부득이한 경우 적정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현대인 건강의 핵심입니다. 불규칙한 수면과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력 저하, 호르몬 불균형, 정서 불안정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합니다. 성인 기준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규칙적인 수면을 유지하고 취침 1시간 전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전자기기 사용을 중단해 량질의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는 완전히 없앨 수 없지만 꾸준한 산책, 명상, 심호흡, 취미생활, 가족과의 대화 등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꾸준히 해소해줘야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은 질병예방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대부분의 만성질환은 초기에 뚜렷한 증상이 없어 자각하기 어려운데요. 아무런 불편함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잠재적인 건강문제를 초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령과 가족력을 고려해 검진 항목을 설정하고 중장년층은 정기적인 암검진과 만성질환 검사를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네, 건강관리는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함께 참여할 때 더욱 쉽고 꾸준하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건강한 습관을 만들면 혼자서 실천할 때보다 지속력이 훨씬 높아집니다. 온 가족이 함께 저녁 산책을 하고 집에서 건강한 식사를 함께 준비하며 서로의 건강 목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 습관 실천을 소홀할 때 부드럽게 경계하고 함께 참여하며 건강한 가족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건강한 생활 습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부모가 먼저 건강한 생활 습관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아이들은 어른의 말보다 행동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부모가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며 일찍 잠드는 습관을 보이면 아이도 자연스럽게 올바른 생활 습관을 기르게 됩니다. 주말에 가족 산책, 자전거 타기, 집에서 하는 운동 등 함께하는 건강 활동을 마련해 어릴 때부터 건강 관리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평생의 건강 자산이 됩니다. 노인이 함께 사는 가정에서는 세심한 맞춤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노년층은 만성질환 위험이 높고 신체 건강이 기능이 저하되므로 가족이 함께 식사 시 나트륨과 기름, 당분을 줄인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가벼운 걷기 운동, 스트레칭을 함께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하는 건강관리는 지루하고 쉽게 포기하며 가족과 함께하면 꾸준히 지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 함께 노인의 정기 건강검진을 챙겨드려 조기 질병 예방에 힘써야 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자신이 건강의 첫 번째 책임자라는 의식을 갖는 것이 핵심인데요. 건강을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나부터 먼저 실천하려는 마음이 모일 때 가장 가정 전체의 건강한 생활 분위기가 자리 잡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전민건강생활방식의 날을 계기로 건강한 생활습관의 중요성과 삼감삼건 핵심실천방법, 일상과 가정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 요령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단 하나의 작은 습관부터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요리할 때 소금을 조금 덜 넣는 것, 하루 30분 걷는 습관 만들기, 단 음료 대신 물 마시기, 취침 전 휴대폰 사용 줄이기, 매일 채소 한 접시 더 먹기 등 작은 변화들이 쌓여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21일간 꾸준히 반복하면 새로운 습관이 몸에 익숙해진다고 합니다. 완벽한 건강관리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입니다. 오늘부터 간단한 건강 실천을 21일만 꾸준히 이어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피로도가 줄고 몸이 가벼워지며 정신 상태까지 긍정적으로 변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희를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희를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으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 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결시 현대병원의 리관래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결시 현대병원은 연결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일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대한 정확한 이학 정보를 전해드리고 청취자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함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매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현대병원에 대해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으로서 부강수사료법하고 면역학성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치료 방법은 몇십 년 동안 실천하면서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면서 얻어진 아주 피타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예, 이래서 그 여러 잘 낫지 않은 인암병, 난치병 치료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치료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치료 방법으로서 어떤 병들을 치료하는가, 예,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치료해도 잘 낫지 않은 여러 만성병, 인암병, 병들에, 그리고 또한 어떤 분들은 그 병이 증상은 있는데 확실한 진단을 얻지 못한 분들, 또 혹은 진단은 있어도 확실한 치료 방법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고생하는 이런 분들, 연기시 현대병원에 와서 좋은 치료 효과를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 새로운 치료 방법이 개발돼 나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병들을 치료하는가 하면 주약에 나이가 들어서 많이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 여기에는 특별히 모든 골관절병, 무릎관절염으로부터 경추요추병, 특히 요추의 협착증으로 허리 다리가 불편하고 걷기 어려운 분들, 그리고 또한 대퇴골두 무혈괴사, 견주도 좋고, 손목, 발목, 관절, 모든 골관절 질병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 외에도 또한, 여러 면역성 질환, 이게 면역에는 크게, 면역은 원래 자기 몸을 지켜줘야 하는데 반대로 자기 몸의 조직을 잘못 인식해서 거꾸로 작용하는 자가 면역성 질환, 이런 병들은 지금까지 확실한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면역 억제제나 혹은 스테로이드의 즉 격소제를 사용하면서 억지로 버티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분들, 그리고 또한 알레르기성, 알레르기란 이 말 자체는 영어로부터 비롯된 말인데 과민성을 의미합니다.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1: 말씀하세요.
2: 예, 우리 경부가 고혈압이고 그리고 주거는 저 어느 경우가 혈진 없고 그리고 혈탄 없고 어제 약

0: 먹고 땡디람 하고 어제 쌍가고 이닥스람 다 맞는데 어제 그렇게 높아가지고 지네 아무 약도 전약을 먹어도 쓸데 없고 그렇단다. 그래서 현대병원에서 모두 치료한다는데 우강주사로 치료하는 간에 문의해달래서 내 그래 문의합니다.
1: 이분이 삼고증, 예, 말하면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 네. 예, 이게 다 혈관 건강을 해치고 혈관이 우리 몸에 어디 뻗어 나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신에 여러 합병증, 큰 혈관 손상으로 뇌졸중, 뇌졸중은 아예 왔습니까? 중풍.
0: 아, 그건 아직 아예 왔다.
1: 예, 심장은 어떻습니까?
0: 심장, 예, 조금. 어떨 땐 두문두문 놀라고 예, 쏙쏙 찌르는 것 같은 게 아프단다.
1: 예, 그 병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혈압이 높아도 심장부터 걱정해야 됩니다. 예, 혈지 높음을 해서 혈관 안에 기름때 많고 피가 잘 흐르지 못하고 혈전이 잘 생기고 이 세 가지 문제가 이게 심장, 뇌, 눈에 뭐에 예, 췌장이나 콩팥이 어느 장이나 다 손상 줍니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치료하시고 그저 혈당약 먹고 혈당 내려가서 다 해결된 게 아닙니다. 인슐린 주사도 혈당은 내려갑니다. 인슐린 주사 맞고
0: 하루십니까?
1: 예, 구삼 하루 마시고 예, 병 봅니다. 1652120에다 연락하셔야 됩니다.
0: 예, 그럼 예약하고 그럼 모시고 가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네,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말씀하세요.
3: 아, 저는 허리 너무 아파서 체질하기로 바쁜다. 그리고 허리가 너무 아팠는가. 그래서 현대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였습니다.
1: 네.
3: 아, 그러게 효과 영도 없습니다.
1: 네.
3: 그거는 허리 마음대로 구부려있고, 이전에는 조금만 구부려서 신기를 매시도 못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마음대로 업체에 신기를 매시도 있고, 그렇습니다.
1: 네.
3: 그래, 이제 가서 좀 더 치료를 하자, 그런다.
1: 예, 선생님 와서 더 치료해라고 했으면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3: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예, 현대병원의 부강수사료법은 단순히 골관절병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 예, 여러 가지 예,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잘 낫지 않는 여러 만성병 예, 예, 심장이 안 좋아서 또 혈압이 높아서 혈당도 높고 예, 이런 분들도 물론 그리고 더 아주 인한병으로 되고 있는 것이 자가면역성 질환 또는 알레르기 질환, 예, 예, 알레르기 비염이라든지 천식의 과민성을 말합니다. 예, 예,
2: 그리고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말씀하세요.
4: 저는 현대병원에 가서 예, 많은 병이 나서는 환자입니다.
1: 아, 예. 뭐 어떤 병들을 주로 치료했습니까?
4: 용추, 허리, 그다음 다리 다 했습니다.
1: 예, 골관절병을 위주로. 예.
4: 예. 지금 또 다른 병 단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오늘 말한데 지금 나는 어째 다 효과 잘 본다.
1: 예, 봐야죠. 예.
4: 예, 근데 경추는 예, 경추도 이제 아예 아픕니다. 앉아 굴수제도 아프고 예, 약간 머리 돌리지도 바쁘고 통목이 돌고 이런데 그것도 이렇고 예. 허리도 그래서 구부리지도 못하고 이런데 허리 구부릴 때가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1: 어, 척추 협착증이 있겠습니다.
4: 예, 그래 뭐 오래된 병은 아예 된다는 말 부강수사 맞은 게 완전 다 폐소했습니다. 완으로.
1: 오래된 병 안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아무리 엄중해서 큰 병원에서 수술까지 하라 해도 현대병원에서는 부강수사로 치료합니다.
4: 예, 그리고 다리도 아팠어요. 나 허리 오래 구부릴까요? 다리에 변형이 나갔습니다.
1: 변형까지. 예.
4: 이제 아이디는 가는 게 그것도 아예 아픈다 저는.
1: 네.
4: 그래 병이었는데 내가 이 아이디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프지 않고 예. 그다음 발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그래 그번에 그 주사 놓는 김선세 날까 했다면 한쪽만 하고 다섯 말 아예 합니다.
1: 네.
4: 할 때는 그 리발레 원자 색이 비쳤습니다. 근데 환자들 많을까 예. 어 그 이런 처음에 리발레 원자에 맞은 케미스터니 치다 그다음에 김미사 듣다 케미스터 남자이사 다섯 말 잘하는데 다섯 말은 하는데 듣는데 하지 않고 하는 말만 하는 게 김선세랍니다.
1: 네.
4: 발이 또 차갑다. 발을 또 했는데 발도 아예 차갑습니다.
1: 네. 그 말 초

0: 순환이 잘 되면서 예, 예 그렇습니다.
1: 네, 어느 때도 말했지만 당뇨병도 전 이러니까 전 단계 당뇨병도 아무리 말 못 아침에 이렇습니다. 혈당제.
0: 전 단계에 그게 위험합니다. 당뇨로 될 가능성이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예.
1: 예, 당뇨병 말하는데 허리꿈이니까 예, 가슴 배 다 했단 말입니다. 예.
0: 예.
1: 본인제도 양짝 다 하고 이랬습니다. 여기 이쪽에 그 구타신대 여기를 뭐라든가
0: 대퇴골 예.
1: 예, 거기도 양짝 다 하고 많이 했다 말입니다. 그래 그런데 당뇨병 전 단계 이뤄봤죠. 아무리 많이 못 이뤘습니다.
0: 예.
1: 같이 되기에 또 허리 뒤띠 몇년 됩니다. 계속 빼려고 다 써도 아니겠다. 아프진 않은데 계속 아름이 껍질 밝아졌어요. 속 뛰는데. 마사졌습니다. 거기도 예, 부황 붙이고 침무 넣고, 그 다음에 또 전기 침무 넣고, 예, 그 다음에 또 부황수 사놓고 이랬습니다.
0: 네.
1: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이건 이 흥룡강성인은 내 사춘동 제가 말했지만 이렇게, 그런 거, 또 이렇다는 거 말할까. 흥룡강성인 내 동생 치료하려고 했다며.
0: 네. 그분은 무슨 문제에서 그럽니까?
1: 허리 꼽으라 들었어요.
0: 앞으로 자꾸 구부를.
1: 살로린디, 예, 허리 예. 꼽다 들고, 그 다음에는, 예, 또, 좀, 습비 많습니다. 근데 와서 울지 마 있으면서 많이 치료하라까. 오겠다는 소리 그랬더라. 그래, 선생님, 9, 3일이 어느 때까지 쉬는 거 아니에요? 물어봅니다.
0: 9월 3일 하루만 휴식합니다.
1: 3일 날에 할랑 맞습니다.
0: 예, 맞습니다.
1: 예, 왔습니다. 그럼 와 되겠습니다. 네, 오라 전화 드리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네, 여러 병원 돌아다니면서 치료하기 어려운 분들, 265-2120 전화에 문의하시고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265-2120 전화는 리관리 원장님이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녁에 4시를 초과하지 말고 오후 4시 전에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여심은도 이 부강주사에 어떤 분들은 주사니까 아파서 어떻게 치료할까 하는 분들 예, 이런 분들한테 요즘 9월부터는 수면 무통 치료까지 나왔습니다.
2: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하세요.
3: 나는 선생님 강의 듣고 우리 형제는 세 사람이 독해 가서 네 사람 쓰고 이 부강수사료법을 이렇게 치료해서 많이 효과를 보고 야 이만한 약이 너무 없다고 다 그랬는데 그래서 나도 이 면적이 어깨 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0: 네.
3: 그러니까 어깨하고 팔이 어간이 거기 딱 그런데 살이 이렇게 이따 얼음 이렇게 어깨 있는 팔이 거기에 비해서 두껍단 말입니다.
0: 네.
3: 예, 그래 풍습 같기도 하고 그래 견주님이라면 그랬대다. 그래. 이게 어떤 예, 걸린 지 어떤 36년이 남다네.
0: 네.
3: 예. 아들 낳고 예, 이렇게 이 어깨가 다 어때 그렇게 시름 까고있어요.
0: 네.
3: 아무 어깨다가 뭐 쓰고 그래서 이렇게 무슨 털이 같은 거 이렇게 버시한 거 그런 거 내복 같은 거 올려놔도 거기 그냥 양서 어깨하고 다리 거기 그냥 시리라마다 다리 걔네 그 후에 끝내 그게 배에 납대다.
0: 네.
3: 그래 중요한 거 됐었는데 그래서 그러하고 하더니 걔네 이렇게 나아먹고 그게 쌓이고 해서 그게 양서 어깨 두꺼워지면 오른쪽도 아프지. 그냥 네. 바르서 이면서 바르네 못썼습니다. 그래서 두 번 맞은 게 어느 가서 야들인데 하여튼 이게 맞으니까 두 번째까지 맞으니까 용 대단히 좋습니다 선생님.
0: 네.
3: 바로 쓰기 올리는 게 조금씩 더 올리는데 어떤 속가면은 그렇게 올리는 거 아플 때 좀 아프지 근데 두 번 맞고 이렇게 올리고 말까 어떤 야들이 났는데 어서 점점 더 올립니다.
0: 더 선생님. 올라갑니까? 예.
3: 예. 이게 올리다는 게 올리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아프면 올리지 못하겠어요.
0: 그렇죠. 아파서 못 올리죠. 예.
3: 아파서 못 올리지. 근데 예. 어찌돼서 이렇게 바로 내 머리에 바로 어떻게 잘못 썼다 되니 그 생각밖에 내 말씀 아프면 내리

0: 그거 한 1, 2분 그거 넘기는 게 그다음에 그게 이러면 걔들 또 쓴다 아프지 않습니다.
1: 예.
0: 넘기면 그렇게 얼.
1: 예, 그렇죠. 아플 때는 얼리, 과도한 예, 그 움직임이 아예 좋습니다. 예.
0: 그렇습니다. 예. 과도한 움직임은 내 생각밖에도 더 올라간다 때는 예. 그거 정말 숨이 넘어가.
1: 이제 아프지 않은 다음에 예, 알맞은 운동 예, 좀 해서. 예, 점점.
0: 운동도 좋겠습니다.
1: 예, 뭐 어깨는 뭐 돌리는 운동도 있는 것이고, 예, 뭐 물병도 들면서 근육을 키우는 방법도 있고, 예, 방법은 많습니다. 문제는 과하게 하지 말고, 예, 매일매일 조금씩 누려가면서, 예, 내 몸에 맞게. 예,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0: 굉장히 유튜브 마생이 많이 나고, 어둠이 머리 짚고 이렇게 올라간다. 아직도 근데 그보다 더 올리자면은 조금 아니지.
1: 예, 한 번에 욕심내지 말고,
0: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 열, 갈래, 뭐, 열 이틀 만에 가서, 예, 세 번 맞음이.
1: 예.
0: 그분이 그랬대요. 이 갈래 원장님. 이게 세 번만 맞으면서 완전히 이롭다면서 그랬대요. 굉장히 문제는 이게 땅땅한 게 흐물흐물해지면 내린단 말입니다. 약해진단 말입니다.
1: 예, 그게 오랜, 예. 오래된 만성 염증에 예 그리고 손상이라든지 이게 합쳐져서 섬유화라는 게 그게 단단하게 됐다 하는 말입니다. 예, 예 단단하면 그 기능이 아무래도 떨어지게 됩니다. 예.
0: 어쨌든 이게 나숨은 정말 보건소는 여러분 내 우리 언니는 내 속해라 보니까 발목뼈에 이렇게 물이 생긴 거 보니까 세 번 거기서 영성에서 세 번 물 뺐다
1: 말 예. 빼기만 해도 또 찹니다 그게
0: 예. 그러니 여기 와서 그래서 또 믿지 썸하고 그래서 믿지 않아도 이렇다 그러니 한 번만 맞아봐 한 번만 맞은 게 그 붓기니 내린 것 같고 다시 물 아예 차고 그래서 그걸 한 것 더란다.
1: 예.
0: 그래서 자꾸 이렇게 또 붓기지 물
1: 그렇죠 예.
0: 이게 두 번째 맞은 게 그다음 확실하게 쫄아들까나 그게 별로 흐물흐물해지더란다 그게
1: 예.
0: 기질 때문에 아프지면 그 내서 그냥 발 여가리 빼대고 밑이라 말한다 그런지다 또 바뀔까 발바닥 좀 따는데 발바닥 그 밑으로 그런 게 세 번 맞은 게 이렇습니다 그래 한 것 같습니다 그래 나도 그래 그거 믿고 소리 아 어쨌나 세 번 맞아야 되겠다 두 번 맞으니까 나이 대단히 좋습니다
1: 예. 예.
0: 그래 고맙습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네, 말씀하세요.
3: 여기서 머리 통증이 심해서 그래서 그 선생님이 두사를 뽑으려 해서 맞았는데
1: 예.
3: 맞았는데 효과가 예, 지금 괜찮다만다.
1: 예. 예.
3: 머리 못 썼다만. 이러다 나기도 바쁘고 그래서 어찌 통증이 심한지 걷기도 바쁘고 그래서 허리 굽을 때고 댕겼는데 그 댕기거든 매매다 못 간다만.
1: 좀 척추 협착이 심합니다.
3: 예. 그런데 두 번 차에 맞을까 좀 낫다만.
1: 네.
3: 그래서 또 다른 부위 또 한 부위 다르게 해서 태양선 관절을 해서
1: 무릎이 아파서 그랬는데.
3: 예. 그래서 내가 같이 이제 또 동의하면서 이제 내가 또 말해서 또 말해서 그래 같이 가다 내일 예약하자고요.
1: 예. 예약 전화 2120입니다.
3: 예, 선생님 잘 알았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 서열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으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0: 분들은 하루빨리 연결시 현대병원의 리관래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결시 현대병원은 연결시 곡자거리 복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연결시 현대병원에서는 이제 9월 1일부터 수면 무통 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강주사 맞아서 어떤 분들은 너무 아프기 때문에 치료 못하겠다 하는 분들한테 좋은 일입니다. 네, 말 그대로 자고 나면 치료가 다 됐다. 예, 모르는 사이에. 예. 그리고 또 한 번에 여러 것을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환자가 한 곳만 아픈 경우는 드물고 여러 곳이 아픈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 그러면 온 하루 치료하겠는가? 예,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 여러 곳이라 해도 15분 내지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예, 이같이 또 좋은 치료 방법도 있으니까, 예, 걱정하지 말고, 265-2120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또, 무더운 여름철이 지나고, 아침 공기는 아마 조금 산산합니다.
0: 네, 그렇죠. 예,
1: 이럴 때 자꾸 기침, 콧물이, 코가 막히고, 재채기를 멈추지 못하는, 예, 이런 증상이 있다면, 이게 흔히 알레르기 비염에서 나타납니다. 알레르기 비염, 지금까지 확실한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 그냥, 예, 염증을, 예, 억제해주는, 예, 소염제 혹은 뿌리는, 예, 코 안에다가 분무하는, 예, 이런 방법. 그 이야기가 바로 격소를 포함한 약입니다. 예, 이런 것으로는 단순히 증상 控制일 뿐이지, 예, 이 알레르기 비염이란 몸이 면역계 과민 반응, 면역 세포들이 너무 과하게 싸운다.
0: 네.
1: 예, 적당히 싸울 것이지 너무 네. 심하게 싸우기 때문에 내 몸이 다칩니다.
0: 네, 네.
1: 예, 그래서 코 안이 가렵기도 하고 코가 막히고 냄새도 모르고 재채기 끊임없이 나는 이런 증상이다. 예, 결국은 면역 반응이 심하게 나타나는 예, 결과입니다.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말씀하세요.
2: 예, 우리 친구가 이 습진이 있어가지고 영 아주 고통스럽게 지낸다.
1: 예.
2: 어떻게 어느 선생 배우랍니까, 선생님?
1: 습진 이게 희소한 건 아닙니다. 이게 피부의 만성 그 염증으로서 이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우선 가렵습니다 많이. 가려워서 긁으면 또 진물도 날 수 있고 예, 또 말라서 터지고 이런 반복을 자꾸 하는데 그래서 일반 고약 같은 거 발라서 예, 보통 고약 바르기 좋아합니다. 예. 고약 같은 거는 이게 스테로이드라는 게 격소약입니다. 이런데 의존하지 말고 예, 이거 연결시 현대병원에 찾으면 예, 이런 습진 같은 병에 치료 잘 해드립니다.
2: 예, 잘 알았습니다, 선생님.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이 알레르기 비염이란 예, 특별히 사계절 비염, 어느 계절도 관계없이 나타나는 것을 사계절 비염. 예, 이것은 근본 원인이가 비강 점막이 면역 과민성이 높고 특히 후비강 그 미세혈관이 막힌 것입니다. 연결시 현대병원에서는 예, 이 비강의 국소 이완 호흡기 면역 조절 관리로서 점막이 민감도를 낮춰주고 비강이 혈류를 개통해서 예, 이 미세순환을 좋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 몸의 많은 부분의 질병이 다 미세순환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0: 네.

0: 예, 제일 나중에 가서 각 기관 조직에다가 산소 공급하고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노폐물은 다시 회수해서 내보내는 이 과정이 미세순환입니다. 예, 이것이 잘 안 됨으로 해서 여러 장기가 다 손상받습니다. 그래서 예, 잘 낫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부비동염의 증상입니다.
1: 네.
0: 예, 코 주변에는 그 뼈 안에 그 빈 공간이 있습니다.
1: 네.
0: 예, 이 공간 안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 부비동염, 예, 예, 일명 축농증이라고도 부릅니다.
1: 네.
0: 예, 발병 형식에 따라서 급성과 만성으로 구분할 수 있고 또 위치에 따라서 상악동염, 전두동염, 사골동염, 저평동염 예,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는데 주요한 원인이가 감기 걸린 후라든지 상기도의 세균 바이러스 감염, 알레르기성 비염 예, 이제처럼 알레르기 비염 후에도 올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코 안에 용증이 있거나 비중격이 망곡에 구부러들었거나 수용 중에 그 영기시 현대병원을 찾으면 예, 이 부비동염 이 통로를 열어주고 염증을 소염시켜주면서 치료해드립니다.
1: 네,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현대병원 지점은 복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한 변방호텔역 오른쪽 6층 건물이고요.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주석이 키르기즈스탄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0: 습근평 주석이 러시아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1: 습근평 주석이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0: 습근평 주석이 몽골국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8월 30일 오전 키르기즈스탄 자파로브 대통령과 중국 습근평 국가주석이 비슈케크 화합공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비슈케크의 가을 날씨는 청명하고 상쾌했습니다. 습근평 주석과 부인 평교원 여사가 차를 타고 화합공에 도착하자 자파로브 대통령과 부인 자파로브 여사가 뜨겁게 맞이했습니다. 자파로브 대통령은 습근평 주석을 위해 환영식을 거행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자파로브 대통령과 함께 사열대에 올랐습니다. 군악단이 중국과 키르기즈스탄 국가를 연주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의장대 조항으로 걸어가 키르기즈스탄으로 의장대원들에게 문안을 전하자 의장대원들은 전진, 전진이라고 답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키르기즈스탄 수행 인사들과 악수했고 자파로브 대통령은 중국 수행 인사들과 악수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자파로브 대통령과 함께 분열식을 관람했습니다. 양국 정상 부부는 화합궁 대청로 들어가 양국 국기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환영식 후 양국 정상은 회담을 가졌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먼저 중국 정부와 중국인민을 대표해 키르기즈스탄 독립기념일과 관련해 명절의 축하를 전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최근 몇 년간 우리의 공동 인도하에 중국 키르기즈스탄 관계는 도약식 발전을 이루었고 제 분야의 협력은 전면적으로 결실을 맺어 양국의 발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주어 광범한 민중들에게 혜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도 촉진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이자 중국 제15차 5기는 전망기획의 출발점이 되는 해입니다. 중국은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대한 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기록기주 습단도 현재 2030년 전까지 국가 발전 요강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기르기즈 습단과 손잡고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발전 전략의 접목을 강화하고 국정운영 경험 교류를 심화해 보다 실감할 수 있고 다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더 많이 만들어내며 중국 기르기즈 습단 운명 공동체 건설을 한층 더 깊고 실질적으로 추진하기를 희망합니다. 습권평 주석은 높은 수준의 정치적 상호 신뢰와 확고한 상호 지지는 중국 기르기즈 습단 관계가 안정적으로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중요한 보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기르기즈 습단이 국가 주권, 독립, 영토 완정을 수호하는 것을 확고히 지지하고 기르기즈 습단이 자국의 국정에 부합되는 발전의 길을 걷는 것을 지지하며 서로의 핵심 리익과 관계된 문제에서 기르기즈 습단과 더팀없이 확고히 상호 지지하기를 바랍니다. 중국과 기르기즈 습단의 한관 설린 친선 협력 조약의 체결은 양국이 세대적 친선을 유지하고 서로를 굳건히 지지하는 데 중요한 법률적 토대를 제공할 것입니다. 습권평 조숙은 중국과 기르기즈 습단은 양국 간 실무 협력을 심화하고 양국 정부 간 경제무역 협력 계획을 잘 관찰하며 무역 품목을 다양화하고 디지털 무역, 국경 간 전자상 거래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비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발전 희망을 실어 교통 대동맥인 중국 기르기즈 습단, 우즈베키스탄 철도를 고품질로 건설하고 국경 현대화 개설을 추진하며 제도, 표준, 규칙 등 소프트 연계를 심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자원순환, 리용등 분야에서 더 많은 징표적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친환경 광물 협력 문서를 잘 관찰하며 전 산업사슬 협력을 전개해야 한다고 비했습니다. 함께 1대1로 합동 실험실을 잘 건설하고 인공지능 등 협력을 강화하며 과학기술 혁신으로 양국 협력을 위해 에너지를 부여하고 효과성을 증대해야 합니다. 양국 인적 관계를 한층 더 촉진하고 청년, 매체, 관광, 체육, 의료, 지방 등 협력을 강화하며 중국과 기르기즈 스탄의 사회와 민심 토대를 지속적으로 공고해야 합니다. 습권평 조숙은 중국과 기르기즈 스탄 쌍방은 집법 안전 협력을 확대하고 손잡고 세 갈래 세력을 단속하며 마약 밀매와 국제 범죄 대응에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해야 한다고 비했습니다. 중국은 국제 지역 사무에서 기르기즈 스탄이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을 지지하며 유엔의 기틀 안에서 기르기즈 스탄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4대 글로벌 창의를 함께 실천하며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를 반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견지하기 바랍니다. 또한 국제 공평 정의를 수호하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사무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추진하기를 희망합니다. 상해 협력기구 창립 현국으로서 중국과 기르기즈 스탄은 천진 정상회의 성과를 잘 관찰해야 하고 해당 지역의 공동 발전을 촉진하며 상해 협력기구의 발전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자파로브 대통령은 기르기즈 스탄 35주년 독립일에 습근평 주석의 방문을 맞이하게 되어 큰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기르기즈 스탄과 중국 양국의 두터운 친선과 고수준 정치적 상호 신뢰를 한층 더 보여줬고 양국 관계 발전사에서 중요한 리종표로 됐습니다. 그리고 기르기즈 스탄과 중국이 한관 설린 친선 협력 조약을 체결한 것은 양국 관계에 더욱 광활한 전망을 펼쳐줄 것입니다. 기르기즈 스탄과 중국은 린국으로 고대 비단이 기른 두 나라를 긴밀히 연결해 주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기르기즈 스탄 중국 신시대 포괄적 전략 동반적 관계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양국 관계는 황금 시기에 진입하여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기르기즈 스탄은 중국이 기르기즈 스탄 발전의 모든 관건적인 시각마다

0: 아낌없는 지지와 도움을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합니다. 기르기즈 스탄은 전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열렬히 축하하고 제15차 5기는 전환교육 향정을 시작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또한 습권 평주석의 령도 아래 중국이 이룬 눈부신 발전 성과에 경탄하고 중국의 국정 운영 경험 특기는 습권 평주석의 사심 없이 일하고 인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다는 지향을 따라 배울 것입니다. 중국은 항상 기르기즈 스탄과 외교 정책의 최우선 방향이고 기르기즈 스탄의 가장 친밀한 벗, 가장 믿을 수 있는 동반자입니다. 기르기즈 스탄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수호하며 상호 존중, 평등 호의의 기반 위에서 중국과 더 깊은 설린 친선 관계를 발전시키려 합니다. 기르기즈 스탄은 중국과 무역 투자, 상호 연계, 과학기술 혁신, 에너지, 광산, 친환경 경제 등 분야의 협력을 긴밀히 하고 교육, 보건, 문화, 청소년 분야의 교류를 밀접히 하며 세 갈래 세력을 공동으로 타격하여 지역 안전을 수호할 것입니다. 또한 중국 기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철도 건설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이를 신시대 강철 비단의 길과 기르기즈스탄 중국 우호 관계의 새로운 유대로 두게 할 것입니다. 습권평 주석이 제기한 4대 글로벌 창의는 각국이 공동의 도전에 손잡고 대응하며 더욱 공정하고 안정적인 국제 질서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르기즈 스탄은 유엔 상해 협력기구, 중국 중앙아시아 협력기제, 세계 인공지능 협력기구 등 다자 플랫폼에서 중국과 긴밀히 조율하여 세계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소유해 나갈 것입니다. 자파로브 대통령은 기르기즈 스탄과 정부와 인민을 대표해서 중국 소장 기룡이 산사태 재해를 입은 데 대해 깊은 위문을 표했습니다. 이에 습권평 주석은 사의를 표하면서 중국 당과 정부가 국내외 실종자 수색과 구조, 피해 주민의 이전과 대피, 부상자 치료, 2차 재해 예방 등 업무를 전력으로 수행하고 있고 네팔에도 긴급 지원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재해를 이겨내고 삶의 터전을 재건할 능력과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회담 후 양국 원수는 고품질 발전에 신시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중화민공화국과 기르기즈스탄 공화국의 공동선언과 중화민공화국과 기르기즈스탄 공화국의 항구적인 설린 친선 협력조약에 공동 서명하고 의량 측이 투자, 교통, 세관, 우호 도시 등 분야에 쌍무 협력 문서를 교환하는 모습을 지켜왔습니다. 방문 기간 의량 측은 과학기술, 교육, 인문, 언론 등 분야에 20여 건의 협력 문서에도 서명했습니다. 이날 정심 자파로브 대통령과 부인 자파로바 여사는 화합궁에서 습권평 주석과 평려원 여사를 위한 환영연회를 마련했습니다. 체기, 왕위 등이 상술한 행사에 참고했습니다.
1: 현지 시간으로 8월 31일 오후 습근평 국가주석이 비슈케크에서 2026년 상해협력기구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기간 러시아 부친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올해 부친 대통령은 중국을 성공적으로 국빈 방문했고 우리는 함께 전략적 높이와 장원한 시각에서 양국 관계를 더 높은 품질, 더 높은 수준으로 이끌기 위해 고치를 하고 새로운 정시하에서 양국의 재분야 협력을 심화할 것과 관련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표했습니다. 양국 주관 부문은 지금 이를 적극적으로 관철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쌍방의 교류와 협력은 번창한 발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전략적 인솔과 쌍방의 공동 노력하에 중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 발전의 토대는 더 든든해지고 발걸음은 더 굳건해지며 전망은 더 빛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당면 100년 변국이 격변하고 국제 정세 속에 불확실 요소가 뚜렷하게 많아지고 있지만 평화와 발전, 협력, 상생에 대한 각국 인민의 추구는 변하지 않았다면서 상해협력기구는 지역 안정을 수호하고 역내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사명을 짊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은 러시아를 포함한 각 측과 함께 기구의 발전 대계를 상의하고 기구의 안정적이고 장문한 발전에 조력하며 글로벌 관리 개혁을 인솔하고 평등하고

0: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를 초질하는 역량을 장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동요하고 복잡한 국제정세의 직면에 러시아와 중국은 포괄적 전략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평등과 상호신뢰, 상호지지를 견지하며 제 분야의 협력이 빠르게 발전했다면서 러시아와 중국 관계는 이미 국가 간 관계의 본보기로 되었다고 표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고위층 왕래를 유지하고 무역과 에너지, 공업, 교통,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며 인문 교류를 밀접히하고 양국 관계에서 새 성과를 부단히 이룩하도록 추진하길 바랍니다. 각 측의 공동 노력하에 상해 협력기구는 이미 중요한 국제 영향력을 갖추고 활약적이고 효율 높은 역내 협력 플랫폼으로 거듭났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기구 내의 단결 협력을 부단히 강화하고 인솔 역할을 발휘해야 합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유엔, 브릭스 기재, 20개국 그룹 등 다자 기재 내에서의 협력과 조류를 강화하고 중국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 지도자 비공식 회담을 잘 조직하도록 지지하며 세계 평화와 안정, 번영을 함께 수호할 것입니다. 양국 원수는 또 공동으로 관심하는 국제와 지역 문제를 두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1: 현지 시간으로 8월 31일 오후 수분평 국가수석이 비슈케크에서 열린 2026년 상해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기간 우즈베키스탄 미르지요 예브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습금평 조숙은 올해는 중국과 우즈베키스탄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라고 표했습니다. 우리의 공동인솔하에 양국 관계는 지속적으로 질적 향상과 성격을 이루고 각 분야의 협력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중국 우즈베키스탄 운명 공동체 건설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중국은 우즈베키스탄과 전략적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하고 호의 협력을 심함으로써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관계의 새로운 황금 10년을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습금평 조숙은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국 우즈베키스탄 친선을 심화하려는 중국의 입장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즈베키스탄 측이 자국의 국정에 맞는 발전의 길을 걸어가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측은 손을 맞잡고 노력하여 양국 협력의 큾 틀을 잘 다져야 합니다. 중국 기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철도 건설을 고품질로 추진하고 인공지능과 사막화 관리 등 협력을 확대하며 호의 상승을 견제해야 합니다. 양국의 지방 교류의 활발한 흐름을 이어가며 상호 문화센터 설비를 가속화하고 교육, 빈곤 감소 등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민심의 소통을 촉진해야 합니다. 양 측의 법 집행 안전 협력 기제를 잘 활용하여 세 갈래 세력을 함께 단속하고 안전 방어선을 굳건히 구축해야 합니다. 상해 협력기구 창립 현국으로서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양국은 천진 정상회의 성과를 함께 잘 이행하고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해야 합니다. 미르지요 예브 대통령은 습금평 주석의 지도 아래 중국이 지속적으로 중대한 발전 성과를 거두고 글로벌 도전에 자신있게 대응해온 점을 뜨겁게 축하하면서 우즈베키스탄 측은 중국식 현대화의 밝은 전망에 대해 큰 신뢰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 중국은 깊은 우정을 지니고 있고 늘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지지해왔습니다. 장원한 안목과 탁월한 식견은 우즈베키스탄과 중국의 관계에 더 넓은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양 측의 각 분야 협력이 전면적으로 발전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측은 대중국 관계를 흔들림 없이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국제 정세의 변화로 인해 어떠한 변화도 없을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중국 측과 함께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화하고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며 농업, 교통, 에너지, 광산, 과학기술 등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고 인문교류를 촉진하며 함께 세 갈래 세력을 단속하고 양자 관계가 더욱 발전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준수하고 습금평 주석에 제시한 4대 글로벌 창의에 크게 공감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중국과 손잡고 상해 협력기구의 발전을 촉진하며 국제적 공정과 창의를 함께 수호하고자 합니다.
0: 현지 시간으로 8월 31일 오후 습근평 국가주석이 비슈케크에서 열린 2026년 상해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동안 몽골국 대통령 후릴 수후를 접견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과 몽골은 산과 물이 있다 있고 서로 이웃해 살고 있다면서 평화롭게 공존하고 서로 지켜주고 도와주며 협력 상생하는 것이 줄곧 양국 관계의 조류이자 바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앞으로도 중국과 몽골 관계를 주변 외교의 중요한 위치에 두고 몽골과 함께 전략적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하고 호혜 협력을 심화하고 민심 소통을 촉진함으로써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더 많은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고 중몽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할 것입니다. 습근평 주석은 양측이 중국과 몽골 관계 발전에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서로의 국가 독립과 주권, 영토 완정을 존중하며 서로의 핵심 리익과 중대한 관심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몽골과 발전 전략의 연계를 강화하고 무역 상호 연결, 에너지 광산 등 전통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며 친환경 광물,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등 신흥 분야의 협력 잠재력을 발굴해 더 많은 호혜 협력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각자의 현대화 실현의 길에서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몽골이 중국 자본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해 주기를 바랍니다. 양측은 또한 다자간 조정과 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도전에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후릴 수후 대통령은 몽골과 중국은 우호적인 邻국이라면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양국은 늘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며 이웃으로서 친선을 유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발전은 주변 국가들의 중대한 기회를 제공하고 아시아와 세계의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중국 우호 협력을 심화하는 것은 몽골 외교 정책의 최우선 방침입니다. 몽골은 중국 측과 정치적 상호 신뢰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무역과 투자, 공업, 농업, 광업, 친환경 경제 등 분야의 협력을 긴밀히 하여 양국 관계가 끊임없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몽골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지지하고 대만은 떼어낼 수 없는 중국 영토의 일부분이고 신강과 서장, 향항 관련 문제는 모두 중국의 내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습근평 주석이 제기한 4대 글로벌 창의와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 리념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며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몽골은 중국 측과 함께 이를 실천해 나아갈 것입니다. 체기, 왕이 등이 상기 접견에 참가했습니다.
1: 현지 시간으로 8월 30일 오전 습근평 국가수석의 부인 팽려원 여사가 비슈케크에서 키르기스스탄 자파로브 대통령의 부인 자파로바와 함께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국가 역사 박물관을 참관했습니다. 팽려원 여사는 자파로브 여사와 함께 열정적이고 친절한 분위기의 환영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이후 우리 양국 원수의 부인들은 함께 키르기스스탄 전통문화 전시회를 참관했습니다. 팽려원 여사는 박물관에 전시된 의상, 카펫 등 공예품들은 정교하고 색채가 풍부하여 키르기스 민족의 오랜 수공예 전통과 독특한 생활 풍습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키르기스스탄 양국은 모두 전통문화의 보호와 계승에 힘쓰고 있습니다. 양국이 인문 교류를 끊임없이 확대하고 민심의 소통을 심화하기를 기대합니다. 양국 원수의 부인은 중국과 키르기스스탄 양측이 공동으로 개최한 화합침이 중국 고대 문명 예술전을 참관하고 키르기스 민족 특색의 의상 전시도 관람하면서 중국과 키르기스스탄의 문화 교류와 상호 학습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국가 역사 박물관은 키르기스스탄 최고급 국가 박물관으로서 소장한 문물들은 키르기스 민족의 발전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0: 9월 1일 출판한 제17기 탐구 잡지가 중공조항 총서기이며 국가 주석이며 조항 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의 중요한 글 당 관리의 정치적 책임 관철을 견지하자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습근평 총서기에 2010

0: 2023년 6월부터 2026년 7월까지 기간 관련 종료한 론술에 발췌본입니다. 글은 당이 당을 관리해야 당을 잘 관리할 수 있고 엄격하게 당을 관리해야 당을 잘 관리할 수 있다고 썼습니다. 엄격한 당관리는 반드시 당관리 의식을 증강하고 당관리 책임을 관철해야 합니다. 각급 당 조직과 전체 당원 간부들은 진정으로 당관리의 정치적 책임을 관철하는 것을 가장 근본적인 정치적 책임으로 간주하고 책임을 알고 책임을 짊어지며 책임을 리행함으로써 전당이 함께 틀어주는 양호한 국면을 다지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글은 주체가 명확하고 요구가 뚜렷한 책임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당 관리에 대한 령도를 강화하고 간부를 잘 선발하고 활용하며 권력 운행에 대한 감독과 단속 강화, 민중 리익 수호 등을 둘러싸고 당위원회의 전면적인 온한 당 관리에 주체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고효를 감독, 엄격한 규를 집행, 정밀한 문책 등을 둘러싸고 각급 규율검사위원회의 감독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지도부를 잘 틀어주고 대오를 잘 이끌며 관철을 추진하는 것을 둘러싸고 당위원회 서기에 제1책임자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직책과 결부해 임무 분공을 잘하고 한 개 직무 두 가지 책임 요구에 따라 지도부 기타 성원의 당관리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엄격한 자율과 상호 감독, 상호 제안과 도움을 둘러싸고 당원 간부의 직무 특점과 업무 실제와 결부해 당원 간부의 구체적인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정밀하고 과학적인 문책 기재를 보완하고 책임 주체가 확실하고 책임 요구가 확실하며 심사 문책이 확실한 것으로 당관리 책임을 실속 있게 관철해야 합니다. 글은 각급 당위원회는 주요 책임을 짊어지고 주업을 잘 틀어주며 주인공 역할을 잘하는 한편 모든 전선, 모든 분야, 모든 절차에 당 건설 업무를 구체적이고 깊이 있게 틀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위원회 서기는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서기로 되어야 하고 당 건설을 잘 틀어주는 것은 본직이고 당 건설을 틀어주지 않는 것은 실직이며 당 건설을 잘 틀어주지 못하는 것은 부적격이라는 관념을 확고히 수립하며 당 건설의 책임을 한층 한층 관철해야 합니다. 각급 지도 간부들은 엄격하게 자율하고 엄격히 맡은 책임을 짊어지며 관할한 바를 엄격히 관리하고 압력을 한층 한층 전달함으로써 엄한 분위기를 잘 마련하고 바른 기풍을 잘 수립해야 합니다.
1: 공문 리강 총리가 8월 30일 공문 상무회를 주재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금평 총수기가 중앙정치회의에서 소장 시가제시 기롱현에서 발생한 산사태재해 긴급구조작업에 대해 발표한 중요한 연설 정치를 학습 관철했습니다. 회의는 인민지상, 생명지상을 견제하고 책임을 잘 관철하며 주동적으로 감당하고 협동을 강화하며 합력을 응집해 긴급구조와 응급처리 등 각종 중점 임무를 착실하게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력을 다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과학적으로 수색 계획을 최적화하며 각종 구조 역량을 통합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2차 재해를 철저히 방지하고 관측과 조기 경보를 강화하며 구조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사후 처리를 세심하게 잘 수행하고 사망자와 실종자 가족에 대한 인도적 배려를 강화하며 위로금 구제 등 조치를 잘 대응해야 합니다. 국제 협력과 조정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권위 있는 정보를 적시에 발표하여 사회적 우려에 응답해야 합니다. 각종 위험 요소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강화하고 비상관리 능력을 한층 더 제고해 인민 대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 사회 전반의 안정을 확고히 소해야 합니다. 회의는 도시 지하 관망 건설 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지하 관망이 현대화 기반 시설 네트워크 체계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라며 계획적 사고로 건설을 가속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통일된 계획을 중시하고 제도와 기재를 완비하며 가스, 상수도, 배수, 하수, 난방 등 관망과 종합수송관 간의 연계를 강화해 전체 효율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건설과 관리를 병행하고 적극적으로 혁신과

0: 탐색을 통해 지속 가능한 건설 운행을 실현해야 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박민걸, 김홍아였습니다.
1: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2: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2: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2: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2: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3: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2: 오늘 우리가 논의할 과제는 인류의 생존이 직면한 최대 위협이라는 주제입니다.
5: 전쟁입니다. 2차 세계대전 사망자는 무려 7천만 명이나 됩니다.
6: 기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8억 명 이상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5: 전염병과 환경오염도 그 위협이 엄청납니다.
2: 네, 그래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밖에도 우리가 잘 모르는 생존 위협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6: 무엇일까요?
2: 바로 흡연입니다. 흡연은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인류의 5번째 위협으로 지목됐습니다. 해마다 흡연으로 80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당신 두 손가락 사이에 끼워진 것은 당신과 타인의 생명입니다. 노담, 담배와 멀리합시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 시간 코너에는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공 제11부 명월이 어찌 두 곳으로 나뉘려 운명 공동체편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고표준 농지로 풍작을 실현한 네몽골 알샤맹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고온에 시달리고 있는 영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시간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11부 명월이 어찌 두 곳으로 나뉘려 운명 공동제편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사상을 배우고 경전을 깨달으며 평이 한 말 속에 깊은 뜻을 새겨봅니다.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그림.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국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자 강유입니다. 먼저 클라우드에서 프로그램 녹화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프로그램의 제목은 명물이 어찌 두 곳으로 나뉘리오입니다. 이 시구는 당나라

시인 왕창병의 시시여를 보내며에서 등장합니다. 바로 청사는 줄곧 비구름과 함께인데 명월이었지 두 곳으로 나뉘리오입니다. 이 식구는 비록 서로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하나이고 두터운 우애를 간직하고 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25일 습근평 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 유엔 합법지위 회복 50주년 기념회의에 참석해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연설에서 습근평 주석은 특히 이 두 구절의 시를 인용해 세계의 항구한 평화와 발전을 실현하고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세계 각국에 호소했습니다. 24 당대회 보고는 중국은 세계 평화를 수호하고 공동발전을 추진하는 외교 정책의 취지를 시종 견지하고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에서는 운명 공동체를 주제로 습근평 주석이 조화하는 전고를 해설하며 과학적이고 완전하고 풍부한 내용과 깊은 의미를 담은 인류 운명 공동체의 사상체계를 한층 더 깊이 학습, 터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의 사상 해석인인 중공중앙 당학교 왕걸 교수를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차 당대회 보고는 우리는 중국 특색 대국 외교를 전면 추진하고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한다. 우리는 외교 분야의 총체적 구도 배치를 보완하고 전 세계를 아우르는 동반자 관계망을 적극 건설하며 신형 국제 관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대국으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주며 글로벌 관리 체계 개혁과 건설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제 영향력, 강화력, 구성력은 현저히 격상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운명 공동체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운명 공동체를 구축해야 하는지,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등 세 개면으로 저의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운명 공동체란 무엇인지라는 문제입니다. 습근평 주석은 이 물음에 대해 많은 론述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짧은 영상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십니까? 곡물의 맛은 서로 다른 재료가 어우러짐에 있다는 진수의 삼국지 하호 현전에 등장합니다. 삼국시기 위나라의 대신인 하호현은 저명한 사상가이자 문학가입니다. 사마이와 국정을 논의할 때 하호현은 관리 선발 제도에 대한 견해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곡물의 맛은 서로 다른 재료가 어우러짐에서 나오니 단점과 우세를 상호 보완하는 것은 서로에게 도움된다. 이는 인재 등용 제도를 료리법에 비유한 것입니다. 곡물은 다양한 재료와

0: 조미료를 배합해 완성한 것으로서 맛있는 국을 끓이려면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서로 다른 재료가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맛, 성질의 재료가 어우러져 최상의 맛을 내는 것처럼 말이죠. 다양한 재료가 조화를 이루면서 깊은 여운을 남기는 미식을 만들 수 있듯이 관원들이 각자의 재능을 발휘해야 정치 생태의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습금형 초석이 제기했듯이 세계는 200여 개 나라와 지구, 2500여 개 민족, 서로 다른 역사와 국정, 서로 다른 민족과 습속이 다양한 모명을 낳았습니다. 이는 세계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운명 공동체란 바로 여러 국가와 민족이 공통점을 추구하고 차이점을 서로 존중하며 동고동락하면서 인류의 행복과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한 것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로 구축하고 새해로 정해서 분발하자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고표준 농지로 풍작을 실현한 내몽골 알샤맹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 정해서 분발하자.

초가을 내몽골 알샤맹 알샤좌기의 고표준 농지가 광활하게 펼쳐지고 농작물이 싱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알샤좌기 바른별리진 알라탕 타라가차에는 새롭게 정비된 농기계 동행로가 종횡로를 켜 논밭 한가운데까지 곧장 이어져 있었고 전 구역에 설치된 절수형 점적 관계 관망이 과거의 농지 관계 난제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가을 곡물 관리의 중요한 시기로 가차의 간부인 재배농 마계청은 옥수수 밭을 오가며 옥수수 성장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점적 관계 시설을 점검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마계청은 올해 130모의 농사를 지었는데 흩어져 있던 농지들을 모두 평탄화해 하나로 이어붙여 무당 물값, 전기료금, 인건비, 관리비용 등이 크게 줄었고 옥수수도 고르게 자라 상품성이 훨씬 좋아졌다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든든함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알라탕 타라 가차 촌민위원회 하흥보 부주임에 따르면 가차의 재배업은 옥수수가 주력이고 현재까지 2,000여 모의 고표준 농지가 조성됐습니다. 현재 가을 곡물은 성장세가 고르고 상황이 좋아 파편화된 토지를 통합하면서 기존 경작 조건이 완전히 개선됐고 농지의 가뭄 침수 대응 능력이 크게 높아져 농사가 더 이상 하늘만 바라보는 일이 아니게 됐습니다. 최근 몇 년간 알샤맹은 식량 안보 마지노선을 굳건히 지키는 것을 목표로 고표준 농지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계, 도로 등 기반시설을 꾸준히 보완해 흩어지고 척박한 땅을 안정적으로 수확할 수 있는 좋은 농지로 전환했습니다. 이를 통해 식량 안전의 토대를 다지고 농농민의 소득 증대 경로도 넓혔습니다. 알샤맹이 2025년 추진한 91,900모의 고표준 농지는

성모 규모의 고표준 농지 개조 사업이 전력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현지에서는 일체화 승격 개조를 진행해 펌프장 9곳을 개조하고 토지를 약 30만 립방미터 평탄화하며 관계 관망을 410km 이상 설치하고 우물을 1300곳 설치하는 등 공사를 마쳤습니다. 아울러 물 비용 일체화 점적 관계 시스템을 도입해 토지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경작지 품질을 높여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과 통작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 시범구의 갈가르 한세진 과삼 가차에서 농가 하기영은 밭의 작물 성장 상황을 살핀 한편 물 비료 일체화 점적 관계 시스템을 능숙하게 조작했습니다. 올해 옥수수 3,000물을 재배한 하기영은 고표준 농지 개조 이후 관계가 훨씬 수월해지고 물과 비료도 더 정밀해져 관리가 예전보다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했습니다. 하경은 싱싱하게 자란 옥수수를 바라보며 풍년을 눈앞에 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알샤맹 농목국 리희영 부국장은 알샤맹은 농업 기반 시설 건설 수준을 전면적으로 높이고 고표준 농지 개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건설 이후 운영 관리 체계를 계속 보완하고 현대 농업과학기술을 적극 보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작지 품질과 식량 생산 능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 더 많은 농지가 수확이 보장되고 안정적 증수가 가능한 부자의 밭이 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방울의 몰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몰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온에 시달리고 있는 영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뉴스 추적.

잉글랜드 레스터의 들판에서는 폭염이 갈라진 땅을 달구고 있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한 차례 스쳐 지나가면서 흙먼지를 말아 올리면 눈이 닿는 곳마다 누렇게 말라붙은 풍경뿐입니다. 37세인 농장주 윌리엄 올리버는 삽을 든 채 천천히 자기 밀밭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수확 후 남은 밀 그루터기를 바라보는 올리버의 표정은 썩 밝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자에게 이전 같으면 8월 하순이 밀 수확 시기지만 올해는 지속된 폭염과 가뭄 탓에 작물 피해를 줄이려다 보니 수확 시기를 3주나 앞당겨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폭염은 농경지 화재 위험도 키워 수확기 작업 중 발생한 불꽃이 자칫 잘못하면 바싹 마른 밀밭에 불을 붙일 수 있어 수확 과정에서 각별히 조심해야 했습니다. 올리버는 가족 농장의 넷째 주인입니다. 2011년부터 약 8평방킬로미터 규모의 농장을 운영하며 밀과 옥수수, 유채 등을 재배하고 가금류도 사육하는 그는 지역에서 제법 이름이 알려진 인물입니다. 올해 수확을 언급하면서 이 젊은 농장주는 무기력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그는 가뭄이 너무 심해 대략 20%의 경제적 손실이 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말을 마친 그는 삽으로 흙 한 줌을 떠올려 가볍게 비볐고 흙더미는 곧바로 바닥으로 부서져 떨어졌습니다.

합니다. 올해 7월 올리버 가족 농장이 자리한 잉글랜드 지역의 강수량은 6.5mm에 그쳐 평년 수준의 10%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관측 사상 가장 건조한 7월이었습니다. 가지런히 쌓아 올린 건초 더미가 있는 창고에서 올리버는 농장 경영이 직면한 어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농장에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계시설이 부족해 농업 생산이 여전히 상당 부분 강수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관련 기반 시설 건설이나 기술 지도를 제공하는 정도가 아직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올리버는 영국 정부는 극심한 가뭄에 대응하고 농가가 하늘에 기대는 농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농업 관계와 수원 함양 같은 기반 시설 건설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들어 영국은 5차례의 폭염을 겪었습니다. 온화하고 비 많은 기후로 알려진 이 섬나라는 전례 없는 고온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6월에는 영국에서 폭염 관련 사망 사건이 2,000건을 넘었고 일부 병원은 수술실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 수술마저도 취소해야 했습니다. 지속되는 폭염과 가뭄 속에서 산불은 영국 사회가 마주해야 할 냉혹한 현실이 됐습니다. 8월 14일 영국인들의 휴대전화가 갑자기 진동하며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정부가 전국 산불 위험이 매우 높다는 긴급경보를 발령하고 모든 화기 사용을 금지한 것입니다. 경보 발령 바로 전날 영국 스트러브리지에서는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가 불길을 부추겼고 불은 누렇게 마른 건초를 따라 빠르게 번져 주변 불 평방 킬로미터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욱한 연기가 한때 하늘을 가리고 해를 가렸으며 주택 19채가 훼손되었습니다. 불이 꺼진 지 며칠이 지나도록 공기 중에는 타는 냄새가 짙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이야기할 때 참담하다, 무력하다는 말이 거듭 강조됐습니다. 긴 폭염과 가뭄은 이 작은 마을 주민들의 몸과 마음을 이미 지치게 만들었고 한 주민은 집과 함께 성장의 기억도 타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가뭄은 영국의 들판만 바꿔놓은 것이 아니라 도시의 모습도 바꾸고 있습니다. 런던의 리젠트 파크와 하이드 파크 등을 찾아가 보면 북적이던 인파는 사라지고 늘 푸르던 잔디밭이 이제는 누렇게 말라 있습니다. 가뭄이 심해지고 수자원이 팍팍해지면서 영국 곳곳에서는 호스 사용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민이 호스를 이용해 화단에 물을 주거나 세차를 하는 행위가 금지되었고 위반 시 최대 1,000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지 조치 이후 호스로 꽃에 물을 주던 많은 주민이 어쩔 수 없이 물뿌리개로 바꿨습니다. 올여름 폭염과 가뭄이 남긴 영향은 이미 날씨 그 자체의 범위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농지 감산, 산불 확산, 의료 부담, 수자원 부족에 이르기까지 극단적 날씨가 여러 층차에서 영국 사회의 감내력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온화하고 습윤한 기후에 적응해 온 나라에 더 덥고 더 건조한 미래가 서서히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 공공관리의 빈틈을 어떻게 메우고 잦아지는 극단적 날씨의 발이 묶이지 않을 것인가? 그것은 이제 영국 정부 앞에 놓인 외면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0: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네, 매일 저녁 6시부터 6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생방송 시에 전화가 열려져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291-9333번, 291-9333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모시고 감로장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감로장약 총대리점인 연길시 덕길 장약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주약의 4대 복물급 장약, 예, 치수의 전주완하고 런칭창주의 런칭망주, 예, 그리고 조주다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 네 가지 약품은, 예, 우리 인류의 건강하고 인류의 삶을 위해서 아주 큰 공헌을 하는, 예, 세계적으로도 인정하는 약입니다. 예, 때문에 지금 우리 덕길 장약방에 소시까지 이런 약 중에서도 매일 설명드리고 싶은 약은 이 네 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 치수의 전주완이라 할 때에는 중로년 분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중풍하고 치매, 파키슨병하고 각종 신경성 질병에서 가장 리상적인 이런 치료제입니다. 심장하고 뇌의 기능을 조절해서 혈관질환하고 신경계통질환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예, 즉 심내혈관하고 신경계통질환을 치료하는 아주 맹귀한 이런 진보급 장약입니다. 예, 정신적으로도 우리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잠이 안 오거나, 예, 여기저기 통증이 있거나 이런 분들에게도 아주 좋습니다. 예, 그리고 심내혈관질환 치료에서는 뇌출혈이 있거나 뇌혈전이라든가 뇌경색 등으로 인한, 예, 혼미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했거나 정신이 좀 흐리터분하거나 언어가 똑똑하지 못한, 예, 언어장애하고 중풍현기증 반신불수 치료에서는 효과가 아주 빠르고, 예, 놀라울 정도로 좀 선명합니다. 예, 이런 환자분들에게는, 예, 우리 치수의 전주완하고 쌍후완, 두제완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예, 같이 있으면은, 예, 지금 다른 약을 써서 안 되던 이런 증상들이, 예, 빨리 현저하게 개선이 됩니다. 그 외에도 관심병이 있거나 협심증이라든가 실리부치가 있고 또 신근염, 예, 어떤 분들은 신근염이 있는데 모르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감기를 자주 하는 분들에게는 신근염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고혈압하고 편두통, 갱년기 종합증에도 아주 좋습니다. 예, 이럴 때에는, 예, 우리 치수의 전주완하고 바오의 천샹완 혹은 로더커완은 또 같이 있습니다. 예, 우리 지금 감로장약에서 이 세 가지 침향완도, 예, 많은 심내혈관 질환 치료에서 아주 특수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수의 전주완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서 완고성 실면증이 있거나 혹은 우울증, 불안증, 예, 정신창락증이 있거나 혹은 정신분열증에도 씁니다. 그리고 뇌위축하고 로인성 치매, 파키슨병, 간질병, 예, 등 이런 신경장애를 치료하는 데는 효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예, 이런 질병에는 치수의 전주완하고 안성완, 두제완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오래된 이런 질병이라도 빨리 낫습니다. 그리고 치수의 전주완이 가장 또 보기 한 점이라 할 때에는 또 장기적으로 쓸 수 있고 또 예방 복원하고 노화를 늦춰주는 이런 작용까지 있습니다. 예, 우리 사실상 중의에서도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도 병을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장의에서는 더구나 병의 예방에 대해서 더 큰 중시를 돌립니다.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예, 어려서부터 위장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0: 됩니다. 네. 그래서 항상 입맛이 없고 또 소화도 잘 안 되고 잘 체하고 네. 됐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 소화 안 되고 속이도 그렇고 하고 할 때에는 이 속이 짱해서 이 가스도 잘 통하지 않아서 또 때는 변비도 와서 고생할 때가 용만했습니다.
1: 위장 기능 장애입니다.
0: 아 그렇습니다. 네,
1: 공동성 위장 질병이라고도 합니다.
0: 아,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침도 맞고 약도 먹고 많이 썼습니다. 약도. 그러니까 나 먹어가니까 나에 또 어째 그렇게 도지미설이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약방에 약도 먹고 그랬는데 아예 그렇게 크게 알기지 않으니까 방송 내도 열심히 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러던 사이 소장약이 모두 그렇게 효과됐다고 얘기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약방들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등상 말하니까 장 대표가 두 가지 약을 추천합니다. 연식망제하고 쪼드다시 요거 두 가지를 먼저 먹어보라 합니다. 이거 한 50일 먹었습니다. 50일 먹으니까 벌써 배짱 하던 것이 짱하지 않고 가스가 잘 통하고 속이 용편하지 않을까?
1: 맞습니다.
0: 예. 네. 그리고 그 속이 더부룩하고 막 크림 올라갈 땐 내절로는 입냄새 나는 건 몰랐는데 다른 사람들이 입냄새 난다고 그렇게 얘기 그때 하더라 말입니다.
1: 네.
0: 근데 지금은 그 어째 니 무슨 약 먹은지 거기 어째 입에서 냄새 나는 게 알리지 않는다고 우리 지금 형제간도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1: 네.
0: 그리고 벌써 이게 옛날에는 이 부피가 이게 커지다는 것과나 용 사람이 좀 융실해 보이고 이랬는데 그 눈은 아예 쫄았는데 사람이 용 얼굴이 좋아졌다고 얘기합니다.
1: 네 맞습니다. 지금 장약을 쓰는 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 몸이 다 좋아집니다. 몸이 다 좋아지면서 기능도 회복이 되고 그 맥이 난다는 건 말한다. 남이 보건데 좀 탄탄해졌다 이 말이죠. 예?
0: 그래.
1: 예예 예. 그런 효과로 봅니다. 예.
0: 글쎄 이 모두 얘기를 아니 나머지 약해진 게 알겠는데 그는 그대로 있는데 아 용 얼굴이야 용 좋아졌다.
1: 그 두 가지 약이가 이 장약의 특점이가 몸의 로폐물 독소를 배출시키면서 기능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본다. 몸에 독소가 다 배출됐습니다.
0: 아, 예. 그래 확실히 효과가 영 좋아가지고 지금 배달해서 더 먹으려고 합니다.
1: 예, 그 이 조주 다시는 위 점막을 보호하는 작용도 있고 그 유멀로센 간진이 있는 분들이 보통 입에서 냄새 난다. 이 유멀로센 간진도 저항하는 이런 힘이 또 있습니다. 항균 작용이 그러기 네. 때문에 그 지금 두 달을 썼다 하죠. 예,
0: 50일 정도.
1: 예, 예 50일 정도 썼죠. 예. 지금 한 석 달을 쓰셔. 석 달을 쓰고 그다음에 정상에 따라서 약을 또 다시 배합하셔.
0: 아, 그래라.
1: 예, 예. 이게 두 가지는 소주 따신 위 공능도 높여 준다. 예, 위 공능을 높여서 소화를 촉진시킨다.
0: 아.
1: 예. 그러기 때문에 3개월을 쓰고 그 다음에 증상 또 관찰해보고 또 다시 배합하시오. 예?
0: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3: 나도 뭔가 어제는 몇 달 전부터 소화 자꾸 소변이 자꾸 작으면서 저녁엔 자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자수 맞는지.
1: 네.
3: 그리고 또 본 다음에 또 자꾸 또 마주 누지 않으면 자꾸 벽에 있다만 조금씩 누면 또 자꾸 벽에 꼭만 일어나서 또 나갔습니다.
1: 네.
3: 그리고 또 어떤 때도 가끔씩 조리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뭔가 뭐 참지 힘든다 그래 매설이. 그래서 샌다 말이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는 장약을 얻은 침망제에다가 허솔리너와 지금 사신나를 한 먹었는데 효과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
1: 네.
3: 장약이 돼서 내가 먹던 약보다 따습니다. 인천 효과 납니다.
1: 네, 지금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 종약이라 쓸 만큼 다 쓰고 서약 치료로 저는 예. 이 요즘 분들 쓸만 할 말 다 했죠. 그래서 지금 장약을 습관의 예. 효과 그렇게 빠릅니다.
3: 예, 빠릅니다. 진짜 예. 빠릅니다. 그냥 그 서약이 내가 살았다 말입니다.
1: 예.
3: 좀 오래됩니다.
1: 맞습니다.
3: 이게 요즘에 이거 사시나 먹기 좋아지지. 그 다음에 서든 참을 수 있습니다. 오요 마트 갔다 오가내서 급해서 참지 못해서 자꾸 새고 이래서 시끄러웠을 때다 그것도. 근데 그것도 불편하지 않고 저녁에 또 자지 못해 자꾸 소변 볼라 일어나고 그것도 불편했댔습니다. 근데 이러 이러니까 잠을 잘 잔다. 그래서 걔가 소경 피나나서도 소변 잘 보니까 나도 속 나가자거나.
1: 네, 맞습니다.
3: 예, 걔 그래서 내 지금 이제 40날 먹었으니까 더 먹자고 전번에 약만 애사 뗐습니다. 그런데 더 배달해서 더 먹자고 또 살려고 그랬다.
1: 예, 지금 요즘 이 환자분들을 관찰해 보면 예. 이 두 가지 약을 먼저 써서 예. 이 소변이가 이 소변 장애가 있으면서 예. 체내 나쁜 독소들이 쌓인 거 먼저 내보내는 게 영 중요합니다. 예. 이렇게 두 가지 먼저 쓰면 먼저 몸이 가벼워지면서
3: 맞습니다.
1: 예, 예. 몸도 가벼워지고 그 이 자꾸 붓기던 분들이 부디 맞습니다. 사고 붓기고 눈도 붓기고 몸이 좀 무겁고 맞습니다. 이런 분들이 예. 인차에 이롭습니다. 그 다음에 예. 심내혈관 질환 치료하건 그러니까 빠릅대다.
3: 아, 예. 나도 그냥 그래 나도 더 혈압이 높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예. 이 소변을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심내혈관 질환 치료한다.
3: 예. 맞습니다. 예, 그래야 되겠습니다.
1: 예, 그 허줄리네완의 신장 예. 보호하면서 신정을 공고하게 해준다. 이런 자료 있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예. 쓰면서 관찰하면서 쓰십시오.
3: 예. 이게 또 상 대표님께 물어봐야지.
1: 예, 그렇게 하시오.
3: 네, 예, 예. 감사합니다.
2: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4: 저는 머리 아프고 어지름 증기색이 나고 계속 저리 나고 손발이 작고 예, 저리고 잠이 오지 않고 혈압 높습니다.
1: 네.
4: 그래서 지금 이 치수의 전주와 하신 그 부위를 쓰고 있습니다.
1: 네.
4: 이전에 머리 아프지 않고 어지럼증이 나지 않고 뒤에서 소리도 나지 않고 예, 손발이 차갑지 않고 땀이 잡아고 혈압이 정상이 됐습니다.
1: 네.
4: 선생님 저는 몸에 병이 이렇게 많으니까 예, 딴 곳에 약을 많이 써봤댔습니다.
1: 네.
4: 전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약에서 이렇게 전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1: 네.
4: 예, 감로장약이 진짜 선생님 좋습니다.
1: 선생님. 맞습니다. 그 치수의 전주와는 매일 제가 환자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은 약입니다. 누구나 쓰라 하고 싶은 약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같이 화신 커브에를 같이 결합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 치료 범위가 영 높습니다. 그러면
4: 예, 치료 전수하러 예, 내 점입니까? 우리 언니를 소개하는데 또 나서 장애도 좋고 신장병에도 좋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예, 치매도 예방하고
4: 그게 얼마 됐습니까, 선생님?
1: 예, 그래서 그 전 냄새 있는 분들은 치수의 전주와는 지금 한 1년씩 쓰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까지 저 간격을 두고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견지하느라면 몸에 약도 적게 쓰면서 이 정신 상태가 맑은 상태로 또 생활할 수 있습니다.
4: 예. 며칠에 한 번씩 쓰지, 얼마 썼어요?
1: 예. 그리고 돈도 안 들고 건강하기도 하고, 예. 우리 지금 중약이나 서약이나 지금 약은 말 아이 듣는데 자꾸 쓰다 보면은 내성이 점점 생기고 몸에 독소는 점점 더 많아집니다. 예. 그래서, 예. 이 지금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약을 쓸 만큼 다 썼는데 안 돼서 덕길 장약방에 찾아와서 지금 장약을 쓰고 모두 좋은 효과로 봅니다. 예. 예. 그래서
4: 이렇게 이 예, 효과 좋으니까 배달 받아서 쓰겠습니다.
1: 네, 예, 508-9929번에 연계하십시오.
4: 예,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5: 좀 선생님 하나 물어보세요.
1: 예, 예, 예.
5: 네, 지금 이 시간에 아파서 예, 학원에다가 예. 이제 가르치려 냈습니다.
1: 예.
5: 근데 지금 제일 바쁜 게 뭐 바쁜 거 하기 때문에 다 영 소화되는데 어제 이렇게 예, 지금 요전반 투수가
1: 예.
5: 4가 5가 몸에 있습니다.
1: 네, 예, 다 그렇습니다.
5: 5가 염증 있다든가
1: 아,
5: 근데 예. 지금 예, 미네 밥을 먹는데 변이가 나가자는 감각이 미네 없습니다. 어째 이렇습니까?
1: 아, 병, 그, 장 기능, 자, 에, 이 장도 기능이가 떨어져, 그래. 그, 안쇼산 잡사됐은가?
5: 예?
1: 안쇼산은?
5: 아니.
1: 류의 안쇼산 아이 잡사슨가?
5: 아이 먹었습니다.
1: 아, 이 대변, 이, 감이 없는 거는 위장도 기능이 많이 떨어진 거 말한다.
5: 그렇습니까?
1: 예, 예.
5: 그래, 나는 지금, 그, 너무 심각, 4, 5가 그랬단가, 4가 무슨 대변 관계 나는 게란.
1: 아닙니다.
5: 아닙니까?
1: 예, 예. 그 대변과는 그 여투과만 탈출과는 관계 없습니다. 지금이 예예 그 위장도 기능 문제입니다. 근데 그 이 장대변대 가셔 장대변대 가면은 그 이 증상에 따라서 배합하면은 그 변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대변대 그 이 변이 또 배출되게 하

0: 는 약이 또 그 좋은 게 있습니다. 그거 찡코가.
1: 아니 지금 진짜 바쁜데.
0: 예, 그 찡코이 인차 저기 효과 용 빠른다 거기. 예.
1: 그 다 그 약방에 있습니까?
0: 예, 약방에 있습니다. 그 전번에 가서
1: 먹었는데 어제는 본지 일주일 된데 에 대원님 말아본 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냥 뭐 또 가산도 쓰래. 가산도도 그게 그 들어와서 좀 굳었다 할 때 쓰는.
0: 아니 그 이러겠습니다. 가산도 쓰셔. 예예 예. 가산도 써서 예. 그 이 좀 저기 나 유나라게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그 아래서 움직이면 오해께 또 움직입니다.
1: 근데 너무 바빠서 오늘은 예 당이 강구슬에 한 번은 두세 번쯤은
0: 그래. 그래 뭐 그 가산도 써야 되죠.
1: 그냥 두세 번 가 미네 허문이 대변이 내려와 왔었대다.
0: 예, 그래서 이 그 가산도 그 유나라게 하는 작용도 있기 때문에 써도 이롭습니다. 쓰셔. 쓰면 서리 그 안효산하고 또 다른 약이 있습니다. 그 수입제 약이 그거 같이 쓰셔.
1: 그래 나는 지금 무슨 어쩐지 견도 몰라서 지지되었던 그 어머니는 약을 다 이어봤습니다. 그래도 이제 아이 됩니다.
0: 그거는 너무 약게 들어가서 원래 아이 됩니다. 변비에는.
1: 가산도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선생님 말한 약을 쓰라니까.
0: 예, 그 또 저기 약방에 연계하셔. 이 약이 있습니다. 변비. 영어 엄중한 환자도 그 변비 해결됐습니다.
1: 미니 그래서 감각이 없다 말하는데 그랬네. 지금 모두 또 사람들 말하는 게 그는 뭐 여자분도 사가 변을 관계를 한다면 그게가
0: 아닙니다.
1: 신경 다 못해서 그래서 안 나가는 걸 알아야 돼.
0: 예.
1: 그래네 지금 선생님 엄청나게 물어보는데.
0: 예, 예. 그것도 약방에 연계하셔. 그 해결해 드립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예.
0: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이제 가이 단낭도 아이스 왔고, 그 다음에 이 간도 있지 않까요? 검사 뭐 간수치 있지 않까요? 올라가고, 이게, 야, 이렇게 먹음으로 요즘 내려가고, 그 다음에 얼마 지나서 또 한번 또, 하여튼 이 온정되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간수치도 예, 그렇게. 아이서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칭 망제하고 수관전화 이후에 우선은 한두 달 거의 되게 먹었습니다. 게 지금은 이제 이 먹고 한두 달 동안 이렇게 먹고 나니까 지금이 이 그렇게 다른 말해주고 이래가 입이 그렇게 쓰고 그다음에 또 이 막 메슬메슬하고 이 뭐나 이런 먹으면 좀 안개라에. 이 삼키지 못한단 말입니다. 예, 원래는
0: 예.
3: 이런 게 좋아지고 예.
0: 예.
3: 그다음에는 소화 좀더 좀 잘 됩니다.
0: 예.
3: 또 예, 원래도 이렇게 매소고 이런 이런 게 좋고 이러니까 예, 뭐 먹어도 소화 잘 되고 예. 그리고 그다음에 예, 그 뭔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가 정신한단 말입니다. 예.
0: 예.
3: 몸도 예, 용 가볍고 또 예, 이 저 용 피고 이렇게 좀 항상 그 피로 그것도 쌓인 것처럼 그것도 맥이 없고 이래던 게 이런 것도 자주고 이것도 무슨 몸도 급부 나고 잠도 잘 자고 해도 여러 가지로 이제 가용 이런 효과를 보고 하니까 이용 기분이 좋단 말입니다. 특히 이거 이렇게 먹었는데 이렇게 좋을 때 계속 뭔가 좀 고소히 먹어서 어떻게 좀 또 권고히 할까 해서
0: 몇 달을 썼습니까?
3: 두 달 썼습니다.
0: 한 달 더 쓰셔. 한 달 더 쓰고 간수치 네. 검사해보셔. 그게 한계료 전 90날입니다. 예.
3: 네.
0: 그래서 네. 예. 그다음에 그 수치에 따라서 또 약을 다시 결정하셔.
3: 아, 그렇습니다.
0: 예, 예. 그 네. 우리 수관전환은 약이 한 가지지만 그 안에 네 가지 약이 있고 하루에 다 드시는 시간도 경락이 시간에 맞춰 드시고 이래기 때문에 효과 용 좋습니다. 그 지금 우리 간염 알아본 분들은 알겠지만 간이 치료 잘 아이 됩니다. 근데 지금 수관전환하고 런칭 망제를 쓰고 대부분 나섰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 료정에 맞춰서 그래 쓰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4: 저는 백내장이 있어요. 눈이 보이게 보이고 눈에 티 들어간 것처럼 까끌하면서 아프고 바람 맞으면 눈물이 납니다.
0: 네.
4: 그래서 지금의 지효의 전도할과 민무수의원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0: 50을 썼는데 얘는 눈물이 나지 않고 눈이 맑아진 감이 납니다.
1: 예.
0: 그리 눈이 까끌하게 지금 까끌하지 않고 그리고 또 바람 맞아서 밖에 나오고 눈물이 있지 않았습니다.
1: 예.
0: 그게 지금 밖에 나가도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1: 네.
0: 사실 이렇게 효과 좋고 배달받아서 쓰자고 한다.
1: 네. 이 밍모스를 외워한다. 한 개려서 석 달입니다. 석 네. 3개월이고 지금 밖에 나가면 눈물이 난다. 하면 콤파치하고도 관계되고 풍열이 있다는 거 말한다. 예, 그런 치료에서 이 밍모스를 외워하니 효과 좋습니다. 5089929번에 연계하면서 쓰십시오. 예.
0: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4: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그리고 우리 이 박물급 장약에서 조주 따시는 예, 전문적으로 소화계통 질환 치료하는 약입니다. 예, 그리고 조주 따시는 아주 긴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특수한 배합방제인 이런 전통 장약으로서 위장도 질병을 치료하는 최고의 약품이면서 이런 영예를 받았다 할 때에는 예, 우리 많은 분들이 쓰고 그만큼 좋은 효과를 봤다 이 말입니다.
2: 네.
1: 예, 그리고 순천연적인 고산약재로 제조했고 조주다시는 간기를 같이 소통시키면서 전신의 기가 잘 통하게 하면서 위를 건강하게 하고 청열하면 작용도 있고 궤양을 치료하고 부종을 내려주는 이런 다양한 공능이 있습니다. 예, 우리 소화계통이 불편한 분들은 소화도 질병이 있다 할 때는 위만 불편한 게 아니라 몸에 다 불편하면서 또 영양실조도 있고 많은 분들이 소화계통 앓는 분들을 보면은 예, 몸이가 많이 괴로워합니다.
2: 네.
1: 예, 이런 분들이 쓰시면은 이 조주다시가 효과를 아주 뚜렷하게 봅니다.
2: 네.
1: 예, 그리고 조주다시 효능을 보면은 정체된 간기를 소통시키고 비장 기능을 높여주면서 간열도 내려주고 위장이 궤양을 치료하면서 부종을 내려줍니다.
2: 네.
1: 예, 배가 좀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있거나 좀 팽창하거나 예, 위에서 좀 꼬르륵 소리가 나면서 또 어떤 분들은 위가 타는 것처럼 아프다 혹은 간열통이 있거나 옆구리가 항상 걸린다는 분들은 말합니다. 예, 이런 증상이 있거나 소화불량, 트림이 나고 담즙을 토하거나 설사하고 예, 그리고 급성 복통이 있거나 외부의 이런 풍한 습으로 인한 예, 체내 소화계통 문란하고 대사 이상으로 발생하는 예, 피부가 좀 누렇거나 부종이 있거나 이런 증상들을 같이 치료합니다.
2: 네.
1: 예, 그리고 우리 조조다시를 쓰다 보면은 소화계통 질병만 낫는 게 아니라 피부에 통증이 있거나 가렵거나 피부가 두꺼워지는 이런 증상도 개선합니다. 예, 그리고 위장도 시료가 있거나 종양이 있거나 혹은 간하고 담낭에 시료

0: 가 있다는 분들, 예, 담석증이 있거나 방광결석이 있고 작은 군동하고 식물성 중독이 있거나 혹은 오래된 내과 질병으로 인해서 부종하고 수종, 예, 등 이런 증상을 개선하고 치료하는 데서 효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1: 네.
0: 예, 그 외에도 우리 식적 덩어리가 있는 분들, 예, 우리 러인 분들을 보면은 이제 그 환자분처럼 이 변을 볼 이런 이 변 가미감이 내 없다 이런 분들은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을 내려보내지 못하고 식적이 있습니다.
1: 네.
0: 이런 분들은 조주 따실 쓰면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1: 네,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염여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3: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9월 3일은 연변 조선족 자치조 창립 74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의 고향 연변은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곳인데요. 연변의 음식 문화는 뚜렷한 지역적 특색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의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시간에는 친구들과 함께 연변의 맛있는 이야기 속으로 떠나볼까요?
1: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0: 연변의 특색 음식들은 저마다 독특한 맛과 이야기를 품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시원한 냉면부터 아삭한 김치, 쫄깃한 순대, 그리고 향긋한 송이버섯까지 하나씩 살펴보며 연변 미식의 매력을 함께 느껴보자요. 냉면은 연변의 대표적인 특색 음식 중 하나로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냉면의 국수는 품질 좋은 메밀가루로 만들어져 쫄깃한 식감을 자랑합니다. 냉면 국물은 소고기, 무, 당근, 양파 등 식재료들에 물, 소금, 간장을 넣고 푹 끓인 다음 려과한 물을 찬물로 희석하여 만드는데요. 냉면 위에 올리는 식재료도 참 다양하답니다. 소고기 편육, 달걀, 오이, 김치는 물론 사과나 수박까지 들어있어 새콤달콤하면서도 상큼한 맛이 매력적인데요. 특히 얼음이 동동 떠있는 냉면을 한 입 먹으면 시원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 더위가 싹 가셔진답니다. 2007년 조선족 냉면 제조 기술은 성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는데요. 네, 동료, 우리는 연변을 사랑합니다를 듣고 전통 음식인 김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치는 채소를 고춧가루, 마늘 등으로 양념해 만든 발효식품으로 연변에서 인기 많은 음식입니다. 김치는 종류가 아주 다양한데요. 채소 종류에 따라 배추류, 무류, 엽채류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배추류에는 통배추 김치, 풋배추 김치가 있고 무류에는 깍두기, 동치미가 있으며 엽채류에는 갓김치, 영채김치가 포함되는데요. 이 밖에도 깻잎김치, 미나리김치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김치는 인공적으로 재배하는 채소나 자연 속에서 자라는 야생 식물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김치의 왕이라 할 수 있는 통배추 김치는 시원하고 얼큰하며 후련한 맛으로 으뜸가는 반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요 한 곡 듣고 통배추 김치를 만드는 방법 알아볼게요. 동요, 내 고향은 풍경화를 보내드립니다.

통배추 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초절임을 한 배추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 다음 배추 속부터 시작해 한층 한층 배추잎 사이사이에 양념을 꼼꼼히 발라줘야 하는데요. 양념은 고춧가루, 다진 생강과 마늘, 젓갈, 무, 사과배, 소금 등 여러 가지 식재료로 만들어집니다. 양념을 바른 배추를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 발효시키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김치가 맛있게 익어서 아삭아삭하면서도 시원한 깊은 맛이 살아난답니다. 동요 새연변 좋구나를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순대를 즐겨 먹나요? 순대도 연변의 특색 음식인데요. 순대는 동물의 창자나 고추와 같은 남새 혹은 해산물 속에 여러 가지 재료를 썰어 넣어 삶거나 쪄서 익힌 음식을 말합니다. 가축의 창자로 만든 순대에는 돼지벨 순대, 소벨 순대가 있는데요. 가장 이름난 것은 돼지벨 순대입니다. 돼지벨 순대는 돼지 창자 속에 쌀과 채소, 돼지 선지, 비계 등을 넣고 삶아 익힌 음식을 가리킵니다. 쫄깃쫄깃한 돼지벨 순대를 간장에 살짝 찍어 먹으면 입안이 구수한 감칠맛이 퍼지는데요. 이 밖에도 명태순대, 오징어순대, 고추순대, 가지순대 등 기타 종류의 순대가 있습니다. 조선족 순대 제조 기술은 2009년에 길림성 제2기 성급 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동료, 우리는 연변의 어린이를 보내드립니다.

연변은 우리나라 송이버섯 주요 생산지 중에 하나입니다. 연변에서 나는 송이버섯은 크고 향기가 그윽하며 맛이 좋아 국내에서 비교적 유명합니다. 버섯 중에 왕으로 알려진 송이버섯은 추석 전후 약 20일간 채집할 수 있는 야생버섯인데요. 산속의 소나무 중에서도 주로 적송 아래에서 자라난답니다. 송이버섯에는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영양가가 매우 높은 음식인데요. 또 맛도 특이하여 귀한 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송이버섯을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다양한 조리법을 통해 특별한 요리를 즐길 수도 있답니다. 송이버섯을 썰어 밥과 함께 지으면 송이밥이 되는데요. 밥 하나하나에 송이버섯의 향이 스며들어 정말 고소하고 향긋하답니다. 송이버섯을 얇게 썰어 살짝 구우면 송이구이가 되는데요. 굽는 과정에서 버섯의 향이 더욱 진해져 복잡한 조미료 없이도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얇게 썬 송이버섯에 밀가루와 달걀을 입혀 기름에 지지면 송이전이 만들어지는데요. 송이구이와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요리입니다. 송이버섯의 향긋함과 바삭한 전의 식감이 어우러진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이외에도 송이버섯으로 송이조림과 송이찜을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연변의 맛을 자랑하는 음식들을 알아봤는데요. 시원한 냉면부터 정석 가득한 김치, 고소한 순대, 그리고 연변의 보물인 송이버섯까지 음식 하나하나에는 우리 고향 연변의 자연과 사람들의 지혜, 그리고 따뜻한 정이 가득 담겨 있답니다. 앞으로 연변 특색 음식을 맛볼 때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떠올리며 더 맛있게 즐길 수 있길 바랄게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나는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파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호명선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자랑 많은 우리 연변을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김찬 선생님, 진행의 리나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북경 동림강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리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연계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계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인일은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죽을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이었습니다.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조장인 류신강이 사퇴하여 8월 30일 2026년 제10차 주의민정부 당조회의와 16기 주의민정부 제61차 상무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에서는 습근경 총석이 최근 중요 연설과 중요 지시 정신, 중앙정치국 회의 정신, 국무원 제12차 전체회의 정신과 국무원 상무회의 정신, 전국 기초교육사회와 화교사무사회의 정신, 14기 성정부 제7차 전체회의 정신과 성정부 상무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연변주 공공수치자원 위임 운영 실시 방안, 연변 조선족 자치주 인민정부 법률 고문 사업 규칙 등 문건을 심의했으며 다음 단계 사업을 포지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홍수방지 재구조 재반 사업을 착실하게 잘 수행을 하고 지질 재방지를 잘 들어주어 인민대중 생명재산 안전을 전력 수호해야 합니다. 안전생산 단계를 항상 단단히 조여 중특대 안전사고 발생을 견결히 경계 억제해야 합니다. 교육 과학기술 인재 발전을 일체 추진하여 고품질 과학기술 혁신으로 전주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에 에너지를 부여해야 합니다. 혁신적이고 살기 좋으며 일하기 좋고 양로하기 좋으며 관광하기 좋은 건설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발전적 높이의 민생 온도까지 갖춘 아름다운 연변을 힘써 건설해야 합니다. 교육의 속성 깊이 파악하고 인민이 만족하는 집 근처에 좋은 학교를 힘써 설립해야 합니다. 당의 화교 사무 정책을 전면적으로 관철 실시하고 해외 교포와 귀국 화교 그리고 그 가족이 연변 고품질 발전의 지혜와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당이 무장을 관리하는 제도를 견지하고 군민 융합 발전을 깊이 추진하여 군정 군민 단결의 양반 국민을 일정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3, 4분기 난관 공략과 하반기 결성을 추진해 연간 목표 임무를 힘써 완수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0: 전망 계획의 실시를 닥쳐 추진하고 재반 분야 사업에 대한 전망 계획의 선도 추진 역할을 잘 발휘시켜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와 소비 촉진을 협동적으로 추동하고 정책 자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민생 보장과 개선 사업을 착실하게 잘하고 민생 복지를 부단히 증진시켜야 합니다. 발전과 안전을 더 잘 통괄해 고품질 발전과 높은 수준 안전의 양성 상호작용을 촉진해야 합니다.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하고 확대하며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고 실제적인 일을 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개혁적 사유, 혁신적 방법을 잘 활용해 난제를 해결하고 여러 면의 사업, 창업 적극성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경제발전과 대외개방 확대에 봉사하는 중재 역할을 더 잘 발휘하고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의 인류 경영 환경을 적극 조성해야 합니다. 역량을 강화하여 기업 재벌금을 청산하는 행동을 다그쳐 실시해야 합니다. 푸른 하늘 보위전을 지속적으로 깊이 잘 치러 공기질을 꾸준히 개선해야 합니다. 전력 설비 시설의 운영, 유지 보수와 위험 요소에 대한 조사를 잘해 전력 안전 사고의 응급 처리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시장 감독 관리의 기층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공평 경쟁의 시장 질서를 착실하게 수호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제작했습니다. 실적 평가와 결과 운영을 강화하고 취희봉 풍향계 역할을 확실하게 발휘해야 합니다. 공급 안정장성 행동을 잘 전개해 더 많은 증가량을 형성해야 합니다. 현대화 대농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주공방향으로 삼고 식량재해 방지와 피해 감소, 풍작 포장을 들어줘야 합니다. 봉사업의 버팀목 역할을 강화하고 봉사업의 규모 확대와 질적 향상을 다그쳐 추진해야 합니다. 취업 청수와 공공봉사 향상을 잘 들어줘야 합니다. 전사회 물류 종합 비용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좋은 유통체계의 물류를 완성해야 합니다. 신에너지, 신장비, 신의약, 신소재 등 신흥산업의 도약적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자연자원 보호 이용 사업을 잘하고 중앙생태환경보호 독찰에서 판행하는 문제에 대한 정돈시정을 잘 들어줘야 합니다. 전민건강체육 공공봉사 수준을 높이고 대중성 체육경기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해야 합니다. 기청병원의 진료 능력을 제고하고 대중치료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인도와 금지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집소각 금지 사업을 추진해 집이 깨끗하게 반출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다그쳐 건설하고 공공수치가 연변두어야 추월의 에너지를 부여하는 중요한 동력으로 되게 해야 합니다. 법률고문의 전문 두뇌진 역량을 잘 활용해 전주경제사업의 고품질 발전에 튼튼한 법치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조정부 지도일꾼은 분관 부문을 인솔하여 주동적으로 앞장서 대형기업과 양질 대상 유치에 힘써 투자 유치량과 질의 동반 상승을 추동해야 합니다. 회에서는 기타 사항도 연구했습니다.
1: 조랑회 상무위원이며 상무보조장인 류신강의 사회하에 8월 31일 조안전생산위원회 2026년 제4차 전체 확대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에서는 2026년 주앙 및 성안전생산위원회 순찰 비공개 방문 사업회보 영상을 방영했습니다. 조응급관리국 책임자가 최근에 발생한 생산안전사고, 주앙안전생산실적평가 순찰에서 반영된 문제 정돈시정 정황과 다음 단계 사업 건의를 회보했습니다. 회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형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시시각각 안전생산 단계를 조여야 합니다. 각 현시와 부문은 사례를 경종으로 삼아 우환을 철저히 조사하고 허점을 철저히 막으며 사고를 철저히 방지해 교훈을 실속 있는 경계 성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쪽을 신경 쓰다 저쪽을 놓치거나 방심하는 일이 없도록 엄격히 방지하고 더 정밀하고 효과적인 조치로 사고 위험을 예방 통제하며 안전 최저선을 확고히 지켜야 합니다. 회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주앙 실적평가 순찰에서 반영된 문제 정돈시정의 후반부 사업을 참답게 잘해야 합니다. 이미 완성한 정돈사항에 대해 재방문을 조직해 확실하게 정돈함으로써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법과 규정에 따라 엄격히 책임을 추궁하고 이를 통해 책임을 확실히 리행하고 문제 근본적인 해결을 추진해야 합니다. 하나를 통해 열을 깨닫고 근본적인 것과 지엽적인 것을 함께 다스리는 원칙을 견지해 원천에서부터 취약한 고리와 단점을 찾아내고 점검, 독촉, 시정, 말소, 문책으로 이어지는 안전생산 전사슬 폐쇄형 관리기제를 형성해야 합니다. 회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근본을 다스리고 난관을 공략하는 3년 행동의 마무리를 참답게 잘해야 합니다. 중대사고 우환의 동태적 제거를 잘 들어주고 판정 기준의 선전, 관찰, 집행을 강화하며 기업이 착공 시 반드시 학습, 양성 시 반드시 강의, 경고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추진하고 대중유상신고, 기업 내부 우환보고라는 두 가지 기제를 완성해야 합니다. 신기술과 신설비를 충분히 활용해 전통 고위험 산업 성격을 추진하고 낙후한 공예 설비를 조속히 도태시켜 본질적인 안전 수준 향상을 추동해야 합니다. 회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중점에 초점을 맞추고 두드러진 우환을 정밀하게 경계 해소해야 합니다. 도로교통, 대상시공, 광산 안전, 위험화학품, 문화관광, 공업무역, 천연가스, 특정설비 등 분야의 안전예방을 통괄적으로 잘 들어주고 중점 산업 분야의 불법 규정 위반 행위 타격 사업을 깊이 전개해야 합니다. 고위험 장소를 예의주시하고 기업과 사회 단위의 주체 책임을 강화하며 우환 조사 정돈을 맞춤식으로 전개해 우환 정돈 시정이 거듭 반등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고층 건물 소방 안전과 전동 자전거 위험 충전 전문 정돈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기층 소방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날씨 변화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강수와 물 정황을 예의주시하며 중점 위험 구역과 영향 구역을 종합적으로 연구 판단하고 위기 상황을 제때 효과적으로 처리해 인원 안전을 전력 보장해야 합니다. 홍수 방지와 급수 안전을 통괄적으로 고려해 안전을 담보하는 전제에서 저수지 저수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회의는 화상 형식으로 소집됐습니다. 주 지도일꾼들은 소경량, 호복군, 리시가, 윤조휘, 문금철, 정권, 우혜생,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주안전생산위원회 성원단위 주요 책임자들이 주회의장에서 회의에 참가하고 각 현시에 분회의장을 뒀습니다.
0: 2026년 연면조 및 화룡시 민족단결진보 선전을 활동 1일 화룡시 동성진 광동천에서 가동이 됐습니다. 성민족 사무위원회의 부주인 맹경동, 주당이 상무위원이며 통전부 부장인 석기화가 활동에 출석했습니다. 석기화는 가동식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연면은 민족단결사업의 튼튼한 토대를 갖고 있으며 연속 다섯 차례 전국 민족단결 진보 모범 집단으로 평기됐습니다. 광동촌에서 이번 선전호 활동을 가동한 것은 우리 주 민족단결의 훌륭한 전통을 전승하는 것이자 성류꽃 피어 연변 비추 브랜드를 더 빛내고 신시대의 전국 민족단결 진보 시범구를 건설하는 구체 실천입니다. 한 부의 법률, 두 부의 조례, 학습, 선전에 초점을 맞추고 열 가지 공동교를 주제 활동을 착실히 전개하여 선전 교양이 각종 기층 진지에 침입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연변 여러 민족이 한마음으로 변경을 지켜온 단결 이야기를 잘 들려주고 여러 민족 대중들이 민족 단결의 참여자, 전파자, 수호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에 변경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해야 합니다. 활동에서 전체 참가자들은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구수립 견학기지에서 몰입식 디지털 지능 당수업, 붉은의 병강비촌의 붉은 정취 화룡 침륜 새 로종에서 분지를 집중 관람했습니다. 전국 민족 단결 진보 선진인물이고 화룡시 동성진 당위 부석이며 광동촌 당지부석이 초민위원회 주임인 김헌이 민족단결진보 제의서를 대독하고 전주 여러 민족 대중이 민족단결의 수호자, 전파자, 실천자가 되어 변강 여러 민족의 단결 화목 화폭을 함께 그려갈 것을 호소했습니다. 현장에서도 민족단결 한가족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주제 문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선전도 동시에 선교돼 현장 법률 해설을 통하여 민족법 지지식이 기층에 직접 전달되도록 추진했습니다. 조민족사무위원회 부주임 방국동입니다. 이번 선전을 기간 우리 조에서는 법률 보급 한마음, 역사 맥락 한뿌리, 본보기와 한결, 실천 동행 등 10가지 길을 특색 행사를 펼칩니다. 주급 중점 추천 활동 30개와 현시 기청 실천 활동 142개를 통괄적으로 기획하고 법치 선전, 홍색 키워나, 지역 간 문화 체육 융합, 기청 자원 봉사 등 기를 활동을 전방적으로 전개해 민족 단결 진보, 선전 교양의 전면 포급 상시화와 대중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 9.3 연휴 기간 전주 각지에서는 다채로운 문화 관광 활동을 알선대로 기획하고 여러 가지 해민 조치를 내놓아 전국 각지 관광객과 현지 주민들이 짙은 민속 풍정 속에서 즐거운 휴가를 보내도록 하게 됩니다. 연결시에서는 무형문화재 민족예술 교류 공연을 펼쳐 짙은 민속예술 풍채를 한껏 보여주게 됩니다. 연변대학 정문과 수상시장 등 인터넷 인기 명소에서는 깜짝 공연이 펼쳐져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게 됩니다. 불화통합 강반에서는 매일 저녁 7시 문예 공연이 예정대로 펼쳐집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에서는 전통 기악 가무 공연뿐만 아니라 9월 3일에 전통 씨름 경기도 열리게 됩니다. 영정시 해란대 조선족 민속 휴가구에서는 민족 복식 쇼가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도나 육정산 문화관광구의 금빛 가을 즐기기 주제 활동은 야외 도보, 꽃차 순회와 고풍 NPC 소통을 결부해 관광객들에게 몰입식 체험을 선사하게 됩니다. 훈촌시 와스도크 관락섬의 몰입식 공연과 바레고진의 대형 실경극도 함께 펼쳐져 변경도시 문화관광축제 분위기를 보여주게 됩니다. 화룡에서는 광동촌 별밤 야영, 커피 야시장 등 대상이 조난 풍광의 류행의 숨결을 더하게 됩니다. 도문시에서 새롭게 내놓은 일생일세 월청만은 독특한 낭만 주제로 많은 연인들을 끌어들일 전망입니다. 왕청현의 향촌음악회는 록음악과 민속풍정을 융합해 향촌진흥의 활력찬 악장을 올릴 계획입니다. 안도현은 명태응원체조순회공연, 홍석봉 무형문화재의 깜짝 공연 등 활동을 통해 저녁 문화관광 융합의 왕성한 생기를 보여주게 됩니다. 9월 5일에는 동북축구연맹전 준결승 홈장 경기가 펼쳐집니다. 9.3 연휴 기간 전주 주요 풍경구들에서는 잇따라 우대 정책을 내놓습니다. 연길에서는 중국 조선족 민속원이 9월 2일부터 4일까지 주내 주민들에게 무료 입장 정책을 실시합니다. 연길 공룡왕국에서는 주민 예매 입장권과 대학생 입장권 등 여러 가지 우대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영정시 해란대 풍경구에서는 9월 2일부터 6일까지 전국 관광객들에게 30원의 우대 입장권 가격을 실시합니다. 9월 한 달 동안 전국 대학생들은 유효 증명서를 제시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비암산 풍경구에서는 연변주 주민들에게 99원짜리 9개 종목 특혜 세트 입장권을 제공합니다. 도나 육정산 문화관광구에서는 주내 주민들에게 입장권 반값 우대를 실시하고 한총령 홍색관광구에서도 주내 주민들에게 입장권 반값 우대를 실시합니다. 도문시 일생일세 월청만 풍경구 입장권은 39원으로 할인됩니다. 9월 3일 당일 중국조선족 도문강 문화박람원 예술관 입장권도 반값 우대를 실시합니다. 화룡시 광동촌에서는 틱톡 플랫폼에서 290원 90전 자율이용 카드를 내놓았고 청룡어업에서는 어린이 특혜 세트 입장권을 내놓았습니다. 안도현 백화곡, 조공부, 대관동, 역사문화원 등 풍경구에서는 연변주 주민들에게 통일적으로 입장권 50% 할인 혜택을 실시합니다.
0: 주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관광국 주문물국에서 주최하고 연면박물관에서 주관한 연박강당 발해국 역사문화유산 주제 강좌가 8월 31일 연변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장춘사범대학 고구려 발해연구원 원장인 정춘영 교수를 특별 초청했습니다. 정춘영 교수는 이번에 연변박물관에 전시된 당나라 발해 정효공주묘 벽화 복식 복원 성과전에 결부시켜 발해국의 역사 맥락, 문화 특색과 문명 가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벽화 고증, 복식 복원, 제도 전성, 중문 문화와의 융합 등 여러 차원에서 발해국 역사 문화 유산의 핵심 내포를 깊이 해석했습니다. 당나라 발해 정효공주묘 벽화 복식 복원 성과전은 4개 주제 단원으로 나뉘며 도합 12볼의 발해 특색 복식을 복원했습니다. 이는 발해 문화와 중원 문화가 같은 뿌리에서 나와 한맥으로 이어져 온 관계를 전방위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전람은 현재 사회 대중에게 무료로 개방됐으며 전시 기간은 9월 15일까지 이어집니다.
1: 9월 5일에 펼쳐지는 2026

0: 2014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준결승전에서 연변 대표팀은 연길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에서 대련 대표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이번 경기의 유일한 공식 입장권 구매 경로는 위챗 미니 응용 프로그램 경기 보기이며 연변을 검색하면 연변 경기구 전용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입장권은 실명으로 구매해야 하며 1인당 매 경기 한 장만 구매할 수 있고 한 주문당 최다 6장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입장권 가격은 전구역 통일적으로 한 장에 15원 50점입니다. 200명 이상 단체 관람은 사전에 단체 입장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가격은 한 장에 최저 9원 90점입니다. 키가 1.2m 이하인 어린이, 장애인, 만 65세 이상 노인은 유효 증명서를 제시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는 제13구역과 제17구역을 노인과 장애인 전용 관람구역으로 따로 설치했습니다. 경기제도에 따르면 준결승전은 홈장과 원정 2차전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9월 5일 연변 대표팀이 홈장에서 경기를 치르고 9월 12일에는 양팀이 대련에서 2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두 경기 합계 점수가 동점일 경우 승부차기로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영화 서태문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대화를 해도 힐링이 됩니다. 즐겁게 사는 법을 공유해도 힐링이 됩니다. 힐링으로 조금 더 나은 삶, 조금만 더 행복한 삶을 꿈꾸는 분들은 힐링 1번지로 놀러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마음이 힐링되는 이곳 힐링 1번지입니다. 프로사회를 맡은 남경원 인사드립니다. 더위도 한풀 꺾이고 하늘도 건뜻 들린 9월입니다. 날씨도 좋고 바람도 선들선들한데요. 야외로 많이 나가기 좋은 계절입니다. 야외 활동은 마음을 힐링하고 정서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아름다운 가을 마음껏 만끽하기 바랍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할 일 자꾸 미루는 이유, 노년층의 우울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 다이어트에 좋은 간식 등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즐거운 라디오 여행 떠나볼까요? 우리는 누구나 가끔씩 과제는 마감 직전에 시작하며 보내기 어려운 이메일은 계속 뒤로 미루는 습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을 미루는 이유는 모두 같지 않는데요. 크게 9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류형에 따라 해결 방법도 달라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 소개에 따르면 케임브리지대 연구원 이타마르 샤츠 박사는 수백 건의 연구를 분석해 미루는 사람을 걱정형, 비관형, 완벽주의형, 몽상가형, 갈팡질팡형, 반항아형, 스릴 추구형, 쾌락주의형, 번아웃형 등 9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샤츠 박사는 미루는 습관은 단순히 동기가 부족하거나 시간 관리를 잘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며 행동하려는 힘과 행동을 늦추려는 힘 사이에 줄 다리기와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가 분석한 9가지 류형과 그 해결책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걱정형인데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는 마인드가 있습니다. 행동에 나섰다가 일이 잘못될까 걱정해야 할 일을 피하는 유형이죠. 문제를 겪지 않으려고 아예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 뒤로 미룹니다.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야 할 일을 작은 단위로 나누어 시작하고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자신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을 키우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비관형인데요. 해봤자 잘 안 될 거야 하고 자신이 성공할 가능성을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는 유형입니다. 노력해도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다고 생각해 시작할 의욕을 잃습니다. 자신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키우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살펴봐야 합니다. 주변에 자신을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환경을 만들면 시작하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완벽주의형인데요. 완벽하게 못할 거면 시작하지 말자라는 식으로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수할까 두려워 시작하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높은 기준에 지쳐 일을 포기합니다. 완벽하게가 아닌 충분히 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실수해도 괜찮다고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이 정한 기준보다 자신의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완벽주의 뒤에 숨어있는 두려움을 살피고 자신을 지나치게 비판하지 않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몽상가형으로 언젠가는 멋지게 해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현재 해야 할 일을 하는 대신 미래를 상상하며 시간을 보내는 류형입니다. 목표를 이루는 모습을 생각하는 데 빠져 정작 현실에서 필요한 행동은 하지 못합니다. 공상이 언제 현실의 일을 방해하는지 알아차려야 합니다. 목표를 이루

이루기 위해 필요한 일을 구체적인 단계로 나누고 하나씩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왜 현실의 행동보다 공상에 빠지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갈팡질팡형으로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는데 하면서 관심을 끄는 여러 일을 계속 오가느라 한 가지 일에 충분히 집중하지 못하는 류형입니다. 이것저것 손을 대지만 결국 해야 할 일을 끝내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작은 단계를 글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를 줄이도록 주변 환경을 바꿔보세요. 또 자신의 생산성이 높은 시간대에 맞춰 일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어서 반항아형으로 왜 내가 이걸 해야 하지? 하고 자신의 삶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류형입니다. 다른 사람이 시킨 일을 미루면서 자율성을 되찾거나 권위에 저항하려 합니다. 해야 할 일을 끝냈을 때 자신에게 어떤 권익이 있는지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행동에 나서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요구하는 기준보다 자신의 필요와 목표를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는 스릴 추구형으로 마감 직전에 해야 집중이 잘 돼 라고 생각해 마감이 임박했을 때 느끼는 압박감과 긴장감을 즐기는 류형입니다. 시간이 충분해도 일을 시작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립니다. 일을 미루는 행동이 자신에게 어떤 손해를 주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의 최종 마감만 두지 말고 여러 개의 작은 마감 시안을 만들어 일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생활 리듬에 맞춰 일정을 짜고 일을 미루는 시간에 다른 생산적인 일을 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쾌락주의형인데 일단 지금 즐거운 게 먼저야 라고 생각하면서 해야 할 일보다 당장 즐겁고 만족스러운 일을 우선하는 류형입니다. 미래의 목표보다 현재 느끼는 즐거움에 더 큰 가치를 둡니다. 자신을 행동하게 만드는 동기를 찾고 주변의 유혹을 줄여야 합니다. 일을 시작하기 어렵게 만드는 낮은 자기 효능감 등 다른 문제가 숨어 있는지 않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번아웃형인데 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너무 지쳤어 라고 생각하면서 해야 할 일을 하기에는 몸과 마음이 너무 지친 류형입니다. 지나치게 열심히 일했거나 스트레스가 크고 의미를 찾기 어려운 일을 계속하면서 행동할 힘을 잃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돌보고 충분히 쉬어야 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고 자신을 지나치게 몰아붙이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완벽주의를 내려놓는 등 일을 덜 지치고 더 보람있게 만들 방법을 찾아봅시다. 또 주변 사람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샤츠 박사는 미루는 습관을 고친다는 것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생산적인 일만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죄책감이나 스트레스 없이 자신이 원하는 일을 원하는 때에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핵심은 미루는 습관의 선택권을 빼앗기지 않고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쓸지 스스로 선택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공지능 사용이 늘어날수록 미루는 습관을 극복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60세 이후에는 흔히 기분장애나 우울증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겪는 다양한 신체의 변화, 경제적 어려움, 배우자나 주변 인과의 사별, 외로움 등은 노년기 우울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에는 노년층의 우울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스마트폰이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러트거스대 연구팀은 중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성인 2,585명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분석한 후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들의 우울감을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참여자의 44.7%가 가벼운 우울증 이상의 우울감을 호소했습니다. 또 우울한 노인들의 대부분은 스마트폰 중독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과 노년기 우울증의 일치도는 0.991로 집계됐습니다. 통계 분석에서는 일치도가 0.9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필수 조건이라고 인정합니다. 즉 이번 연구에서는 우울증이 심한 사람 대부분이 스마트폰 중독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연구팀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사용법은 적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지만 스마트폰을 사람들과 대화하는 용도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유형에서는 성별과 관계없이 우울증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마지막 유형은 미혼 남성이었습니다. 이들은 사회활동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주로 게임 용도로만 사용했습니다. 이 세 류형을 근거로 연구팀은 스마트폰을 혼자 시간을 보내는 도구로 사용하면 노년기 외로움을 해소하지 못해 정신건강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영상통화나 가족과의 메시지, 친구들과의 대화 등 관계를 이어주는 사용습관

아빠는 설령 중독 수준이더라도 우울감을 키우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짧은 영상이나 게임, 콘텐츠 소비에만 의존하면 오히려 외로움을 해소하지 못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고령층에게 메신저나 SNS 사용이 너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디지털 교육이 단순 기기 사용법보다는 소통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지방간은 간에 지방이 지나치게 많이 쌓인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간 전체 무게의 5% 이상이 지방이면 지방간으로 봅니다. 흔히 지방간은 술을 많이 마시면 생기는 병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술을 마시지 않거나 음주량이 많지 않아도 지방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 비만이나 당뇨 등의 영향으로 생기는데 이런 종류의 지방간을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 병을 방치하면 만성 간 질환이나 간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의 발병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는 우울 증상이 심해질수록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의 발병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울한 사람은 간 건강 확인해야 합니다. 국외 한 연구팀은 2011년 3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종합 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1회 이상 추적검사를 받은 성인 17만 981명의 우울 증상과 지방간 발병 위험의 연관성을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평균 5.4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남녀 모두 우울 증상이 심해질수록 지방간 발병 위험이 커졌습니다. 특히 여성에서 증가세가 뚜렷했습니다. 연구팀은 설문조사, 우울 증상, 선별검사 점수로 분석 대상자를 나눴습니다. 8점 미만은 정상군, 8점에서 15점은 경도 우울 증상군, 16점 이상은 우울 증상 고위험군으로 분류됐습니다. 조사 결과 경증 우울증 그룹에 속한 남성은 정상 그룹에 비해 지방간 발병 위험이 3%, 우울증 그룹은 6%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은 증가폭이 더 컸습니다. 경증 우울증 그룹은 5%, 우울증 그룹은 18% 높게 나타났습니다. 위험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참가자는 45세 미만 여성들이었습니다. 이들 중 우울증 그룹에 속한 참가자들은 지방간 발병 위험이 무려 20%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우울증 환자의 몸 상태가 실제로 변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우울증은 단순히 정신적 고통에 그치지 않고 환자의 호르몬 분비 체계와 면역 시스템을 교란해 신체 건강 전반을 위협하는 질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우울증 환자는 일명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 분비가 둔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감정과 수면, 식욕을 조절하는 뇌 속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이것이 부족해지면 불안과 불면증 등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우울증 환자의 코르티솔은 만성적으로 과다 분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해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기존에는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폐경 이후 여성을 위주로 지방간 위험을 경고해왔으나 폐경 전 젊은 여성이라도 우울증을 앓고 있다면 대사 건강이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집으로 돌아와 반겨주는 반려동물을 안으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지만 스트레스가 발생한 바로 그 순간에는 고양이를 안아도 기대만큼 효과를 내지 못하며 오히려 기분이 나빠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질랜드 오픈대 마이케 안션스 박사팀은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연구 결과를 최근 학술지 인간

동물상호작용에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5일 동안 하루 10차례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매번 현재 기분과 스트레스 수준, 하고 있는 활동,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 여부를 기록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바탕으로 스트레스와 반려동물 교감이 감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반려동물과 함께 있는 시간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반려동물과 교감한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기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개와의 상호작용은 뚜렷한 스트레스 완화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고 고양이와의 상호작용은 오히려 스트레스와 부정적 감정 사이의 연관성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얀센스 박사는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이 정서적 안정감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즉각적인 완충작용을 하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반려동물과 더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한다고 해서 추가적인 정서적 이득이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진은 반려동물이 스트레스를 직접 줄여주기보다 동반자 역할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할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반려동물이 사람에게 연결감과 유대감을 느끼게 하고 외로움을 줄여주는 과정이 장기적인 심리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 저자인 산내 피터르스 박사는 고양이와의 상호작용은 개보다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특성이 있다며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사람이 원하는 정서적 지지 방식과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간식은 혈당 관리의 가장 큰 적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모든 간식이 혈당을 급격히 높이진 않습니다. 당분이 많은 음식 대신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는 간식을 선택하면 혈당을 조절하면서도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혈당 관리 이론 대표적인 간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콩류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병아리콩, 완두콩 등 콩류는 영양 간식으로 꼽힙니다.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해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 동시에 포만감이 오래 유지됩니다. 체중 감량에도 이롭습니다. 특히 식이섬유는 위고비나 마운지로 등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계열 약물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은 몸에 흡수되는 칼로리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효과는 연구로도 입증됐습니다. 2023년 네이처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고섬유질 식단을 섭취한 집단은 저섬유질 식단을 섭취한 집단보다 하루 약 116칼로리를 대변으로 더 많이 배출했습니다. 두 집단이 섭취한 칼로리량은 동일했습니다. 다음은 그릭 요구르트인데요. 장 건강 지키고 뼈를 튼튼하게 합니다. 그릭 요구르트는 우유로 제조되므로 단백질과 칼슘 함량이 높습니다. 균형 잡힌 혈당과 에너지 수준을 유지하는 동시에 뼈 건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릭 요구르트에 풍부한 프로바이오틱스는 젖산을 합성해 장 환경을 산성으로 만듭니다. 그 결과 유해균이 줄고 유익균이 늘어나면서 장이 튼튼해집니다. 그릭 요거트에 복숭아나 블루베리 등을 곁들이면 비타민C, 폴리페놀 등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혈중 콜레스테롤 관리에 이로운 참치입니다. 든든한 간식을 원한다면 캔 참치를 먹는 것도 좋습니다. 참치는 지방 함량이 낮은 반면 단백질은 많습니다.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적고 포만감은 높습니다. 섭취 전 통조림 속 기름을 따라낸 뒤 취향에 따라 샐러드나 후추 등을 곁들이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참치에 풍부한 오메가3도 주목할 만합니다. 오메가3는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염증을 줄여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노화에 따른 인지 기능 저하를 막는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는 삶은 계란은 량질의 단백질이 많아 좋은 간식입니다. 달걀에는 우리 몸이 직접 만들 수 없어 식품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 전체가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필수 아미노산 3개가 균형 있게 함유된 식품은 드뭅니다. 달걀 한 개의 단백질 함량도 6g으로 높은 편입니다. 하루 두 개만 먹어도 하루 권장 단백질 섭취량의 20%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인 그렐린의 분비를 줄입니다. 단 달걀은 하루 3개 이하 섭취하는 게 적당합니다. 단백질 과다 섭취는 소변 배출을 늘려 뼈를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힐링 1번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한테 힐링이 된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 힐링되는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당원이 당기를 향해 서약한 엄숙한 약속입니다.
1: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국가 공무원의 업무상 중요한 직책입니다.
0: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국방 안전과 직결되며 군인의 사명과 책임감을 구현하는 일입니다.
1: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모든 시민이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0: 국가 비밀 보호는 인민을 위함이고
1: 국가 비밀 보호는 인민의 의지합니다.
0: 우리 함께 국가 비밀 보호 방어선을 구축합시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따뜻한 시간, 행복한 이야기가 가득한 주부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프로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생물의 발견 코너 시간입니다. 가정의 행복은요, 평범한 일상 속 건강 상식에서 비롯됩니다. 오늘도 방송에서는요, 가정주부님들을 위한 다양한 생활의 지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식생활 상식에서부터 가족의 노인 응급대처 요령, 식중독 예방 방법, 양말 착용, 건강 수칙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민의 소중한 홍색 역사 왕덕대 열사의 감동적인 사적도 청취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죠. 네, 온 가족의 건강을 챙기시는 주부님들 지금부터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부 여러분께서는요, 녹색님 남새와 두부를 함께 먹게 되면은요, 신장 결석이 생긴다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지금도 인터넷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을 흔히 접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네, 이런 주장은요, 겉보기에는 그럴듯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네, 일부 푸른잎 채소에는요, 옥살산이 많이 들어있고요, 신장결석 환자에게 자주 나타나는 결석이 바로 옥살산 칼슘 결석이기 때문이죠. 네, 이점만 보고 사람들은요, 단순하게 옥살산과 칼슘을 무조건 연결시켜 채소와 두부를 같이 먹게 되면 결석이 생긴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은 실제 신장결석 위험은요, 훨씬 복잡합니다. 소변 속 옥살산 농도, 칼슘 함량, 그리고 또 소변량, 구연산염, 나트륨 섭취량, 이 동물성 단백질 섭취, 이 개인의 기저질환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네, 대부분 건강한 일반인에게는요, 충분한 물 마시기, 균형 잡힌 식단이 더욱 중요하거든요. 네, 적당량의 두부와 푸른잎 채소를 함께 섭취한다고 해서 결석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네, 다시 말하게 되면요, 결석이 만들어지는 곳은요, 소변입니다. 음식, 소극살 속에 칼슘은요,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 대사, 배설의 여러 과정을 거친 뒤에야 소변 성분에 영향까지 다 주죠. 최종 결석 위험은요, 소변 속의 물질 농도와 본인의 신체 대사 상태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녹색잎 남새와 두부를 함께 드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푸른잎 채소는요, 식이섬유와 각종 식물 영양소를 공급하고, 두부는요,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과 칼슘을 제공합니다. 아주 좋은 식품 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기도 하죠. 다만 신장결석 병력이 있는 분들은요, 의사의 지도 아래 식단을 조절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부 여러분께서는요, 가족의 특별한 환자가 없는 한 녹색잎 남새와 두부를 함께 놓고 맛있는 요리 부담 없이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집안에서 노인분들을 모시고 계시는 주부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은 응급상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노인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때 가족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네, 원인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 정확한 병세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종일우호병원 렴성도 주임의사는요,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소식 공개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를 했습니다. 네, 노인이 갑자기 쓰러지면은요, 가장 먼저 120 구급 전화를 걸고 스피커를 켠 뒤에 상담원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함부로 조치를 취해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고요. 네, 아래 가장 주의해야 할 행동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맹목적으로 노인한테 약을 복용시키거나 물을 마시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심정지 상태에서는요, 효과가 있는 구급 약물이 따로 없습니다. 네, 억지로 약이나 물을 넣으면은 질식

을 일으키거나 병세를 더 악화시키기도 하죠. 특히 의식이 없을 때는요, 삼키는 반사가 약해지거나 또 사라지기가 쉽습니다. 이때 강제로 액체를 마시게 하게 되면요, 흡입성 폐염이 생기거나 또 기도가 막혀서 생명까지 위태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120에 전화를 한 뒤에는요, 신속하게 노인의 의식과 호흡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네, 양쪽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큰 소리로 불러 반응을 살핍니다. 동시에 가슴과 배의 움직임을 보고 호흡 여부를 관찰해야 합니다. 만약 반응도 없고 정상적인 호흡도 보이지 않으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셋째, 환자가 간질, 저혈당, 중풍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라도 안전을 전제로 구급요원의 지도를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혈당이 의심이 되고 환자가 의식이 명확해서 협조가 가능할 때만이 당분이 든 음식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의식이 흐릿하면은요, 절대 억지로 마시게 하지 말고요, 전문 응급처치를 기다려줘야 합니다. 응급차가 오는 동안에 계속 생명징후를 관찰하고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유지하며 함부로 환자를 옮기지 말아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급대가 도착을 했을 때 신속하게 인계할 수도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네, 평소 알았던 병력 그리고 또 복용하던 약상자, 의료보험카드를 미리 찾아놓으시고요. 이 아파트 입구나 또 길목에 사람을 세워 구급차 길을 안내하고 또 문 앞 물건을 치워 구급 인력과 담가 같은 것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주부님들 잘 메모를 해두셨다가 집안 노인들한테서 도별 상황이 나타났을 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식중독이 자주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기온이 높아지게 되면은요, 음식이 빠르게 변질되기 쉬운데요. 전문가들은 입으로 들어오는 안전 관문을 단단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를 합니다. 네, 더운 날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는 凉皮, 쌀국수 같은 습식 쌀 가공식품은요, 보관을 잘못하게 되면은요, 쉽게 상해 식중독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영화의과대학 종합병원 하우함 부조의사는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이런 음식이 슈도모나스 코코니큐니 감염되면 오염이 된다면 독성이 강한 쌀 효모 독소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독소는요, 병원성이 강하고 한번 중독된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입게 되며 심각할 경우에 생명까지 위협을 합니다. 우리나라 식중독 사망의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죠. 네, 전문가의 권고에 따르면요, 량피, 쌀국수를 살 때는 반드시 영허가증 등을 제대로 갖춘 정식 매장을 고르고 생산일 그리고 또 유통기한이라든가 보관 조건을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당일 만들어 파는 량피는 당일에 다 드시는 것이 좋고요. 실온에 오래 두지 마시고요. 하루가 지난 것은 먹지 않은 것이 안전합니다. 음식에서 신맛, 끈적한 느낌, 이상한 냄새, 변색 등 변질 징후가 보인다면은 아까워하지 말고요. 바로 버리셔야 합니다. 건조 목이버섯도 주의 대상이랍니다. 잔뭇 풀리면은요, 슈도모나스 코코넷 기온에 감염이 돼서 맹독인 봉크렉산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목이버섯은 먹기 직전에 풀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실온에서 밤새 오래 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미리 분리 한다면은요, 냉장고에 넣어서 초온으로 세균 번식을 억제해야 합니다. 또 더운 날 별미로 인기가 많은 피단 무침도 위험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네, 피단은요, 가공, 운반, 저장 그리고 여기에서 두루 과정을 거치다 보게 되면 살모네라균에 오염되기가 쉬운데 보통 생으로 무쳐 먹기 때문에 세균을 그대로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감염이 된다면 복통, 구토, 설사가 나타나고 심하다 보면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까지 생기게 됩니다. 네, 살모넬라균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피단은 먹기 전 5분에서 10분 쪄서 익혀 드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노인과 어린이들은 꼭 익혀 섭취를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주부님들, 만약 더운 날 가족 중에 누가 갑자기 설사 그리고 또 구토 증상이 나타나고 최근 냉피, 쌀국수, 불린 목이버섯 등을 먹은 적이 있다면요, 독소 중독을 의심하라고요, 빨리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될수록 이면요, 이런 현상이

평소 건강관리를 할 때 주부님들 대부분이 식단에는요 무척 신경을 쓰지만 의상에는 소홀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의복에서의 작은 디테일도 우리 몸에 큰 영향을 가져다 줍니다. 그죠? 하나가 바로 양말 선택인데요. 하남중의학대학 려폐완 교수는요, 양말 목이 너무 꽉 조이는 양말은요, 건강에 해롭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발목은 하체 기혈순환이 중요한 관문이거든요. 정상일 때 발끝에 피는 심장으로 순조롭게 돌아가야 합니다. 양말 고무줄이 지나치게 조이다 보면은 하지 혈액순환 직접 방해를 하죠. 오래 지속된다면 종아리와 발목 통증, 붓기, 저림 증상이 두루두루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중의학에서 말하는

통하지 않으면 아프고 통하지 않으면 붓는다는 기혈정책 현상입니다. 네, 더 나아가서 발목에는요 인체 중요한 경락들이 지나갑니다. 족삼음경 그리고 족삼양경이 모두 발목 부위를 지나고 삼음교혈, 태계혈 같은 중요한 경혈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장기간 압박을 받다 보면은요 기혈이 내장에 전달되지 못하고 여러 불편한 증상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담경순환이 나쁘면은 어지러움, 이명, 상혈감이 나타나고 비경 기능이 약해지게 되면은요 팔다리 무력감, 식욕 저하가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주부님들 가족 식구들의 양말 고를 때 꼭 명심하시고요. 너무 꽉 조이지 않은 제품을 골라서 발목 혈액 순환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혜가 작은 일상 속에 있다면요, 위대한 정신은 역사의 깊은 숨결 속에 있습니다.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 연별은 산마다 진 달래, 촌마다 열삽이라는 말처럼 홍색 유전자가 살아 숨쉬는 고장입니다. 아름다운 변강의 땅 곳곳에는 순관 영웅들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 동북항일리언군 제1로군 부총지휘 겸 제2군 군장을 지냈던 왕덕태 열사의 사적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왕덕태 열사는 1907년 려령성 영구현의 소장농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926년 그들 가정은 영기련으로 이주하여 힘겹게 생계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9.18 사변이 발생한 후에 그는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항일투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추수투쟁, 준항투쟁에 참여하며 반제반일운동을 힘껏 펼쳤습니다. 1931년 그는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하고 연기련 반제동맹회 조직부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1932년에는 연기련 반일유격대 정치위원 책임도 담임했습니다. 1933년 9월 중공동만특위위원 겸 군사부장으로 선출된 왕덕태 동지는 항일무장 역량을 끊임없이 발전시켰고 소수의 병력으로 적의 여러 차례 대규모 토벌작전을 물리치는 빛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1934년 3월부터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독립사 정치비원 사단장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군장, 동북항일연군 제2군 군장,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 부총사령 겸 제2군 군장 등 정책을 연이어 수행을 했습니다. 그는 유격 전술을 혁신하여 많은 전투에서 뛰어난 전과를 세웠습니다. 1936년 11월 7일 몽강현 소탕하 지금의 강원구 일대에서 전투를 직접 지휘하던 중에 왕덕태 열사는 불행하게 희생이 됐습니다. 향년 29세 조국과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청춘과 목숨을 바친 열사의 숭고한 정신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생활은 열사들의 피와 희생으로 이어진 것임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잘못 알고 있었던 식생활 상식, 가정에서 노인 응급 대처 요령, 더운 날 식중독 예방 방법, 양말 착용 건강 수칙을 함께 배우고 왕덕태 열사의 홍색 이야기도 나누어 봤습니다. 가정 안전과 건강은요, 작은 생활 습관에서 시작이 됩니다. 또한 영웅들의 정신을 기억을 하며 소중한 일상을 더욱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간 프로 편집의 최촌이었습니다. 토론 시간 다시 인사드리죠.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 책의 윤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중화독서보에서 추천한 한여름 아무 이유 없이 읽고 싶을 때 읽을 수 있는 책 몇 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세상을 천천히 사랑하는 일입니다. 책을 통해 세상을 읽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책은 풀끝의 어머니라는 책입니다. 이는 시인 여수화가 5년에 걸쳐 집필한 최신 수필집으로 그의 시에서 묻어나는 자유분방함과 거침없는 필치와는 달리 섬세하고 촘촘한 필치를 보여주며 낭만과 슬픔을 넘어 냉철한 성찰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책에 실린 6편의 글은 자기 성찰, 아픔에 대한 감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등 주제를 둘러싸고 병환 속에서 느꼈던 신체적 경험과 감정에 따라 발산되는 자기 반성을 되돌아봅니다. 어머니에 관한 기억의 파편과 나와 어머니 관계를 이야기하며 계절이 바뀌는 고향의 생활 풍경을 회억하고 정서적 경험과 그로 인해 짊어진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저자가 자신의 어두운 면을 파헤치는 용기와 삶의 불완벽함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글쓰기 속에서 자연스럽고도 평온하게 드러납니다. 이는 자신과 화해하고 당당하게 함께하는 힘입니다. 다음은 인동집이라는 산문집입니다. 이 산문집은 저명한 작가 왕양문이 창작한 것으로 저자가 2001년부터 2025년 사이에 창작한 수필과 산문 중에서 엄선한 작품들입니다. 총 90여 편의 글이 4개 장으로 나뉘어 있으며 사회와 생활에 대한 관찰, 독서와 창작에 대한 성찰, 지난날의 추억, 고향과 가족에 대한 회억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산문을 통해 작자의 인생 궤적과 창작 심경을 요약할 수 있으며 그의 감정 세계와 사상 세계도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산문은 무엇보다도 작가의 문장력, 견문의 폭, 사상의 통찰력을 가장 잘 드러내는 바, 그런 면에서 독자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작품 곳곳에서 놀라운 감동을 얻게 됩니다. 다음은 나의 스승 고빈이라는 책입니다. 북경 외국어 대학 교수 리설도가 쓴 이 책은 제자이자 동료 그리고 절친한 벗의 독특한 시각으로 저명한 한 학자 고빈의 학문적 로종과 정신적 풍모를 입체적으로 복원하고 있습니다. 인물 사적, 학술적 대담, 연구 노트 등 다양한 코너를 통해 그의 학술적 궤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의 한학 연구 리념, 문학사관, 번역성과 및 철학사상을 깊이 있게 해설하며 평생을 우리나라와 서방의 다문화적 대화에 기여한 그의 집념과 탐구를 생동하게 보여줍니다. 이 작품은 개인 회고록의 한계를 넘어 한학을 기반으로 현대문화의 의제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지한 학자에 대한 기록일 뿐만 아니라 가치가 풍부한 사상적 기록이며 나아가 중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인지와 진심어린 애정을 진실하게 보여줍니다. 다음은 아버지와 그의 첫 동료라는 책입니다. 냉하 출신의 소수민족 작가 마금전은 근년에 왕성한 창작 상태를 이어오며 잇따라 여러 작품을 발표하여 많은 문학상을 수상하는 등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아버지와 그의 첫 동료는 그의 최신 소설집으로 귀주 교육 출판사가 출시한 도착자 계를 도서에 편입됐습니다. 이 작품에는 8편의 소설이 실려 있으며 문체는 소박하고 섬세하면서도 진한 서북지방 색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이고 공간은 도시와 시골을 아우르며 등장인물들도 부동한 신분과 처지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버지 세대 동창

아직 젖먹이었던 아이에 대한 애틋함에서 아이가 걸음마를 익힐 때의 기쁨, 등교하던 첫날 아이와 나눈 대화, 축구 경기에 후보로 나선 아이의 불쾌함을 달래주던 일, 아이가 입대하던 날의 영광에서 선생님과 친구들 사이의 갈등까지 작가는 소소한 일상을 통해 생활 속에서 동년의 진정성과 삶의 아름다움을 발굴합니다. 이 작품은 빙심 풍작의 일에 오사 아동 산문의 생활화 제재의 전통을 전승하면서도 이를 뛰어넘어 동심에 덧씌워졌던 리상화된 상상이 바래지고 글 속에서 삶의 결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유머스러운 표현을 통해 동심의 본연적이고도 완벽하지 않은 진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린 시절에 대해 세심한 관찰과 아버지의 사랑에서 비롯된 이해를 통해 저자는 산문의 아동 중심 입장을 확립했습니다. 이러한 생활 맛이 느껴지는 글들은 어린 독자들에게 인생의 진리를 일깨워줍니다.

다음 날 아무도 죽지 않았다. 포르투갈 작가 주제의 사라마고의 장편 소설 죽음의 중재 서도에 나오는 첫 마디입니다. 저자는 이 작품에서 죽음이 없는 미래를 통해 삶의 의미를 묻습니다. 마치 죽음의 여신이 파업을 벌린 것처럼 로우화는 진행되지만 아무도 죽지 않는 나라에서 벌어지는 혼란과 갈등을 그리고 있습니다. 새해부터 아무도 죽지 않기 시작합니다. 평소 같으면 사고나 질병으로 사람들이 죽지만 새해 아침 이후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치명적인 사고를 당해도 불치병에 걸려도 그 상태로 멈춰버렸습니다. 자연적인 노화, 불의의 사고나 부상, 피할 수 없는 질병도 여전하지만 그로 인해 죽은 사람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대미문의 사실로 국민들은 영원한 삶이 주어진 이 나라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환호하고 이 뜻깊은 사건을 축하하기 위해 집 앞에 국기를 내다 걸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간 국기 행렬은 애국심의 대변자이기라도 하듯 온 나라를 뒤덮어버립니다. 하지만 죽음이 없으면 필요성을 잃고 마는 장례업체, 양도원, 병원 관계자들은 이러한 이상현상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요구합니다. 넘치는 환자들로 병원은 아수라장이 되고 양로원도 줄어들지 않는 인원 때문에 골머리를 앓습니다. 결국 정부가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갈등과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법을 내세우지 못하는 사이 죽음 직전에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가족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인위적인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전체 1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소설은 죽음이라는 절체절명의 운명적 사건을 소재로 인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또 특이하게도 이 소설에는 점과 반점만 있습니다. 다른 문장 부호가 없고 대화에도 인용표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화를 단락으로 나누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 어디까지가 누가 한 말인지 다 이해가 됩니다. 이 또한 사람하고의 매력이라 하겠습니다. 예술 작품은 리성보다 감성이 만듭니다. 문학이라는 예술을 통해 저자는 죽음의 어느 부분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죽음의 깊은 감성을 어떤 방식으로 죽음의 중지라는 이 작품 속에 녹여낸 걸까요? 삶 속에서 죽음을 설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람하고는 이 소설을 통해 죽은 생명과 살아있는 생명 사이의 기여, 죽음의 부재가 삶 속에서 갖는 의미, 그리고 죽음의 본능을 잘 풀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의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은 같습니다. 그러나 그 느낌은 사뭇 다릅니다. 죽음이 사라진 세계를 상상할 수 있을까요? 막연히 바란 적은 있어도 구체적으로 상상해본 적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설은 독특한 상상력으로 죽음이 중지된 세상을 생생하게 그려나갔습니다. 저자는 현실과 허구를 넘나들며 우아적인 비유와 신랄한 풍자, 무한한 상상력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문학세계를 구축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최고의 작가로 떠올랐으며 1998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죽음을 상상하는 것은 바로 삶을 상상하는 것이다. 철학적인 비유가

돋보이는 깊고 감미롭고 매력적인 작품.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박한 상황을 뛰어넘은 결말이 돋보인다. 이 작품은 많은 후기를 쏟아내며 독자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자신의 많은 작품 중에서 저자도 이 소설을 가장 흥미로운 작품으로 꼽았습니다. 영생이란 좋은 것일까? 만약 죽음이 없다면, 혹은 선택이라면, 나에게 마지막 한 주일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죽음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죽음을 통해 곁에 있는 사람의 부재와 소중함을 되돌아볼 수 있고 삶의 의미도 느낍니다. 또한 죽음은 삶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마지막 촛불입니다. 끝이 있어야 시작의 의미를 가지듯 죽음은 삶의 의미를 만듭니다. 이 책과 그의 전작 눈먼 자들의 도시는 진심으로 추천하고 싶은 책들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프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동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드넓은 땅에 아름다운 꿈을 수놓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서원 청심환은 칭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선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 각 신약대학방 분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온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매주 우수요일 이 시간대에 되면 초온 청심환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초온 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매 아니라 다시 말해서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치명, 광저담양, 자담양, 홍화육두구, 천추암, 북사삼 이런 8가지 진기희귀약제 조합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 자체는 부신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는 OTC 공약에 속합니다. 공농주치로 놓고 말하게 되면 도대체 이 제품 자체는 뭘 치료하는 제품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심폐를 유난하게 합니다. 심장병이라서 단순 심장에서 심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폐를 유난하게 하고 기혈이 숙통되게 하면서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돼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주게 돼 있습니다. 지금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은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심장병 환자들은 많게는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었는데요. 중에서의 이것은 일종 증상에 관한 책에 속하는 그 학설입니다. 다시 말해서 림상표는 그럼 무엇인가? 심폐열이 심하다 하는데 심장병 환자가 주요한 림상표는 가슴이 침침합니다. 기침을 잘 깃습니다. 가래가 성하고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당뇨병이기 합니다. 입이 쓰고 그럼 단순 담낭에 문제가 있는가, 이상이 있는가. 특히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납니다. 거절하죠. 이런 걸 모두어서 심폐열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본 제품을 견제해서 복용하셨는데 입에 제일 전형적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입에 모진 냄새가 나서 자네들이 부모하고 대화할 때에 되면 엄마, 아빠, 칫솔질 좀 자주 해. 그래서 남들이 치분을 하나 쓸 때에 되면 두 개, 세 개 이렇게 쓰지만 해도 입에서 냄새는 계속 났는데 본 제품을 시작해서 복용하시니까 자기도 어느 사이에 없어졌는지 입에 모진 냄새가 깜짝같이 없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장병 치료에서 폐경락은 절대 홀쇠할 수 없는 중요한 경락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폐경락은 백맥을 관리한다. 그러니까 피가 머리끝부터 갔다가 심장에서 제일 높은 부분 제일 바깥까지 갔다 다시 또 올라와야 되죠. 이 20개 하는 시간이게 되면 금방 피가 갔다 왔다 이걸 완성하게 되었는데 이 힘은 누구에 이거 하게 되었는가? 폐경락에 이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 뭐 공농주체에서 심폐를 곁들여서 이야기하게 되어 있고 특히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룩거리 아파납니다. 룩거리 아파나게다며 내가 룩걸 신경통인가 병원에서도 혹시 오해하는 이런 그 증상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심장은 룩걸에 쌓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룩걸 사이에 있으니까 룩걸까지 아파나는데 이것도 역시 협심증이 일정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소원 이 제품 자체는 심장병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심장병을 해결해 주는 데 있어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이 제품을 견지해서 복용하셨는데 효과가 그렇게 빠를 줄 몰랐다. 이걸 복용하시고 나니까 그렇게 숨이 차서 어지간한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던 게 지금은 기본으로서 뭐 1층부터 3층까지 옛날에 몇 번씩 세워서 오르고 내리고 가고 7층까지도 지금 다 한꺼번에 단숨에 오르고 내리고 해도 숨이 차지 않더라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 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안녕하세요.
2: 예 우리 남편이 전성시만을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2: 예 몇 년 전에 심장에 주사를 두 개 넣었습니다.
1: 아예
2: 예. 충격을 할 때문에 그 숨이 차서 이것도 주부들은 다 그것도 상세 나는 것은 그렇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2: 동안에 갔어요. 주사를 엿댔습니다.
1: 예.
2: 몸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 예 가슴이 겨우 숨이 차고 예. 그 주신하는 계속 그저 입에다 달고 있고 예 이랬습니다.
1: 예.
2: 이제 밑에다 물어야 됐어요.
1: 구급하는 거. 예예. 예.
2: 그러던 게 이것은 지금 주신하는 한 번 다 입물고 예. 아니, 숨이 그렇게 차고 예 가슴이 겨우는 게 이렇습니다.
1: 그럼요. 바로 그렇습니다. 예.
2: 예. 이런 혈압이 높고 예 또 잠도 잘 못 잡더라. 그러니까 예. 지금 혈압도 정상이 됐고 잠도 용 잘 잡니다.
1: 그래 심장병이 100분지 92가 고혈압을 동반하는데 심장병 치료해서 혈압약을 조절했다 끊었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꽤나 있습니다.
2: 이거 계속 입에서 냄새 났어요. 내가 계속 칫솔질 해라가 계속해서 입에서 냄새 난다.
1: 답답하죠. 예.
2: 그래 그런데 이 학생의 선생님 강의를 듣고서 지금 다 썼단 말입니다. 예. 입안에도 냄새 안 납니다.
1: 그렇죠. 큰 문제 해결이죠. 그것도.
2: 예. 그리고 예. 계속 이 당뇨니까 당뇨병처럼 입이 자꾸 말라들면 이랬더라. 그런 게 입도 아예 말라듭니다.
1: 그렇죠. 예.
2: 선생님 이 약을 쓸까? 예. 아, 좋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1: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0: 거의 없을 겁니다. 부산 경기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40대 중후반 특히 60대 중후반부터 심장 이상이 생기는 분들은 본 제품을 드셔서 효과성에 대해서 의심 가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1: 이 선생님 또 대답하다 좀 오랫동안 쓰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33-5번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저도 좋은 점심만 먹는 환자입니다.
0: 그래요? 예.
3: 예, 부모님과 관계를 좀 넘었었습니다.
0: 예.
3: 저 어째서 먹었는가 하면 가슴이 계속 후두두 떨기고 예. 심혈이 대단히 빨랐습니다.
0: 예.
3: 저 일본이 어떻게든 그래도 200R, 200S 이렇게.
0: 위험 심혈에 속하는데요.
3: 예, 그래서 그 후두두 자꾸 떨기죠.
0: 예.
3: 그리고 심조통도 있습니다.
0: 예. 협심증.
3: 그래서 심조통 가슴에서 심장이 아프다 하면 전화기 손바닥으로 퉁퉁퉁퉁 치면서.
0: 그렇게 하는 분들은 꽤나 계십니다. 예, 예. 예,
3: 자부름도 잘하려고. 그렇게 이게 좀, 이, 정신하는 먹기 시작해서부터 차차차차 이게 좀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게, 주머니가 뭐, 이게 중약인데 좀, 그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0: 그럼요.
3: 예, 그래서 지금은, 이 가슴 떨기던 게나 주머니가 뭐, 이 심율이 빠르던 게, 심율은 어제는 80으로 돌아왔습니다.
0: 너무 뒤상적인 심율로 돌아왔습니다.
3: 예. 예. 그러니까 이 심장이 편안합니다.
0: 예.
3: 예, 그리고 어제는 밤잠도 잘 자지, 그래 놓고, 그래 뭐, 그러니까 몇 개월 어제는 그전에 이렇습니까?
0: 예, 이 제품 자체는 OTC 공약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기본 2개 료정, 8개월 동안은 아무런 변동 없이 하루에 2번씩 이렇게 드시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고 그 후부터 시작해서는 2번 내지 1번 자기절로 자조절하면 됩니다. 예. 이제 선생님 복용하신 것보다 배수로 더 복용하시면 기본으로 는 문제가 예. 없을 겁니다. 예.
3: 예, 앞으로도 이제 계속 먹겠습니다.
0: 예.
3: 심장이 대단히 좋아졌습니다.
0: 예. 네.
3: 이건 또 뭐, 시름 넣고 먹을 수 있습니다.
0: 시름 먹, 그렇죠. 예, 예. 예. 그렇죠. 완전 시름 넣게 됩니다. 예.
3: 예, 그래서 오늘도 좀, 9가구 배달을 받자고 그랬나?
0: 예, 그렇게 하셔. 9가구 세각을 무료로 주게 되어있으니까 배달 전화번호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안녕히 예, 계십시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좋은 점심만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로티지 내려가나 올라가나 숨이 탁탁 막혀서 예, 활동도 못했습니다. 그래 집에 그전 앉아있고 누구도 모셨습니다.
0: 그렇죠. 심장병 환자들은 예.
4: 예, 술도 끓이고 그저 탁탁 막혀서 식은땀이 그저 나고 그저 뒷가슴이 그저 바늘 쏙쏙 찌는 앞가슴이 그렇지 해서 정말 어쩔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던 사회 선생님 강의 듣고 체강 먼저 싸서 그래 한 달치를 먹었는데 우선 먼저 이발 그렇게 냄새 더럽던 게 그것도 끝나가지고 이빨이 잇몸이 아파서 얘 맨안에 풀린데 그렇게 잇몸이 아픕니까?
0: 예.
4: 그렇게 그러던 게 그 이롭지 않을까? 하나 소질되고 예.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저 허렁허렁하던 게 그것도 없어지고 할까? 얼마나 좋습니까?
0: 그렇죠.
4: 그리고 몸이 아까워지고 혈압조절이 잘 되고 예. 그래 놓거나 활동 못하던 게 활동 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0: 그렇죠.
4: 그랬거나 활동이 솔직히 배달받아서 장기적으로 쓰고 이 약을 들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이 제품 네. 자체는 심장병 치료에서는 믿음이 가는 우수한 효과성이 좋은 제품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으니까 자기 실제 정화기관과에서 차수를 조절한 차원에서 열심히 견제하기 바랍니다.
4: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예. 예.
5: 나도 이거 좋은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0: 그래요? 예, 예. 예
5: 나는 심장이 나빠 수십 년 동안 고산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저기 여러 곳에 가서 지금 저기 약을 많이 썼는데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래 이 선생님 강의 듣고서 이 좋은 정신만 쓰기 내게 맞겠다 했는데 정말 딱 맞았습니다. 지금 이거 저 석 달 좀 남았었는데 지금 많은 효과를 봤어요.
0: 그래요?
5: 예. 심장이 북해에서의

0: 저기 저녁에 계단 또 총리 차서에 저녁에 계단 몇 번씩 깨어났댔어.
1: 아, 예.
0: 그런 증상도 많이 없었지. 지금 100이 넘었는데 지금 80으로 정상이 됐어.
1: 아, 예.
0: 그 다음에 층계로 오르내릴 적에는 저기 숨 차서 오르내릴 적에 몇 번씩 셋다 오르내리는데 지금 이런 그런 증상이 많이 없어졌어.
1: 아, 그래서 아,
0: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아홉각 사자 그럼.
1: 예, 아홉각의 생각을 들이며 한 개 치료 가장 넉 달을 견제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 심장병 때문에 다른 건강에 이상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네,
0: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감사합니다.
3: 네, 지금 저는 통치만을 먹고 있잖까.
1: 예.
3: 어서 한 서너 달 먹었는데 좀 저러는 있잖까. 너무 숨이 차 있습니다. 그리 나름이 계속 누워 있어야 된다. 너무 바빠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어린 걸 좀 급진 가고 이랬어.
1: 아, 예.
3: 근데 지금은 그 급성생 없어지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뭐 들어지고, 또 허리 아파. 좀 허리 결함이니까, 이렇게 가슴이 너무 아파서, 진짜.
1: 예.
3: 어떤 어떻게 말하시면 좋을지 몰랐습니다. 그 뒷산들도 아프고 근데 지금 거중성 다 없어졌습니다.
1: 예.
3: 그래서 그러니까 또 내 어째 입안에서 이렇게 냄새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1: 아하하하, 그렇죠.
3: 예. 근데 지금 이 약을 먹고 있잖아. 냄새 없어졌어요. 벌써 어째 입에서 옛날에 냄새 나는지 냄새 어디 많이 나구나 이런다.
1: 그거는 기본으로 심폐율이 심한 증상 가운데 전형적으로 현저하게 증상이 나타나는 증상이 이 제품을 드셔서 해결되지 않은 분들이 기본으로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큰 문제 해결이죠, 그것도, 예.
3: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계속만 또 어떤 감이 아래 다리 붓기고 계속 시렸습니다.
1: 예.
3: 근데 지금 고통창이 너무 없을까요? 너무 좋습니다.
1: 아, 그렇죠. 심장 공능이 약화로 인해 가지고 신경 말 젖꺼지 피가 갔다 돌아서는 힘이 약하니까 아랫다리가 시리고 손끝 발끝에 어떤 분들 절이 난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그게 바로 심장 공능의 약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3: 그래서 지금 오늘의 지금 한 9가도 살려고 그런다.
1: 그렇게 하세요. 예.
2: 감사합니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정원 청심환은 이미 제자를 하신 분들 가운데서 혹은 또 제자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뇌졸중 후유증 환자들, 심보에 물이 찼다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 비후성 심근증이 있는 분들, 심근염이 있는 분들, 여기 비후성 그 심장병 자체는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심장 근육은 우리 그 눈으로 보는 뇌주먹만한 그런 크기를 갖고 있는데 관상 동맥에서 심장 근육의 어느 한 부분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면 그 부분은 군살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수축이완 수축이완을 오히려 방해하고 수축이완에 참가하지 못할 정도로 이런 면적이 점점 커지게 되면 심장 공능의 약화를 빠른 속도로 부르게 되죠. 이런 환자들 포함해서 심근염이라면 감기 뒤끝에 어떤 분들은 심근염이 염증입니다. 무슨 염증인가? 병독성 염증입니다. 병독은 어디에서 오는가? 보통 우리 그 심장 근육에 그 염증, 병독성 염증 왔다는 것은 병독성 감기를 하지 않습니까? 빙도신가 뭐라 하게 되는데요. 이래서 바이러스성 이런 심근염이 오는 이런 패단이 있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본 제품 초원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기본으로 효과가 빠릅니다.
2: 네, 그래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야, 이 천천심하는 정말 떴었구만.
1: 아, 그래요? 예, 예.
4: 나는 이 천천심하는 쓰기 전에는 숨이 차서 걷지 못했었구만.
1: 예.
4: 그래던지 천천심하는 예, 어서 내 두 개려서 먹었었구만. 선생님.
1: 아, 그래요? 예, 잘하셨네요. 지금 어떠세요?
4: 야, 지금은 숨이 아이 차고 내 말도 일 잘하구만.
1: 그렇게요. 예, 예.
4: 예. 그 다음에는 놀라서 부들부들 떨던 것도 잃었고.
1: 예.
4: 그 다음에는 내 전화 소리에도 부들부들 떨어졌구만.
1: 아, 예.
4: 그랬던 게 이거 벌써 왜 두 개로 또

0: 나좀 달라만 먹었었고.
1: 아, 그래요? 예, 예.
0: 그러니까 이렇게 맥이 나고 정신 나고 내 혈압이 높은데 또 맥.
1: 예. 혈압이 높던 것도 지금 개선을 가져오셨죠? 예.
0: 그래던지 우선은 예. 이거 두 개로 좀 먹을까? 저 아래 혈압이 저 맥박이 올라갔었구만.
1: 아, 맥박이 정상으로 올라왔다. 그렇죠.
0: 예. 예. 60, 65, 67 이렇게 됐구만.
1: 너무 정상입니다. 시름 나도 됩니다.
0: 그러니까요. 어떤 예. 숨이 덜 차지 맥이 나지 채소도 싸고.
1: 예.
0: 그러고 그다음에는 하필은 자꾸 하던 것도 없어졌었구만.
1: 아, 그렇죠. 산소 부족이 심장혈의 산소 부족이 해결받으셨다. 그렇죠.
2: 네.
1: 그렇죠. 예, 이 제품 자체는 믿고 쓸만합니다. 예.
0: 야, 선생님, 나는 그래 이거 계속 먹겠었구만.
1: 너무 또렷하시고 현명하시고 이 제품 자체는 심장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알아주는 제품이니까 시름 없고 쓰시겠다면 백세가 지금 정도에서 문제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견지하세요.
0: 감사합니다, 선생님.
1: 예.
0: 난 또 싸기를 해서 한 옷에다 옷에 눌러 또 배달을 받겠어.
1: 아유, 숫자도 너무 잘 기억하셨네요. 예.
0: 야,
1: 예.
0: 선생님이 꼭 약 소개돼 감사합니다.
1: 예, 건강 장수하세요.
0: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저원 청심환은 칭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저희들 심장병은 여러 가지 증상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때문에 심장은 군주의 기관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군주라는 것은 황제의 기관이어서 어느 구석구석 관리하지 않은 부분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서 많은 분들이 심장병이 아닌가 하고 엉뚱한 치료에 매달리다 보니까 심장병 치료를 많이 늦추는 이런 경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상 가운데서 제일 전형적인 증상은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움직이면 숨이 차서 꼼짝 못하게 뭐 때문에 숨이 찬가면 당신이 심장혈의 산소 부족을 의미합니다. 산소가 부족해서 많이 숨이 차고 이럴 수 있는데요. 심장혈의 산소가 만약 40% 모자란다면 쓰러집니다. 70% 모자라면 쓰러졌다 영원히 일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혈액순환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야기할 때 심폐는 떨어질 수 없는 경락을 했죠. 호흡계통에서 산소를 충분하게 만포화 상태 98% 이상 산소 포화도를 심장혈에 형성해야만이 숨이 차지 않고 심장이 편하고 유효적인 혈액순환을 보증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래서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 숨이 차고 하품을 잘할 겁니다. 그리고 심장병이 100분지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는데요.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으로서 뭐 혈압이 높고 낮음을 많이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인정하기 어려워지는데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 펌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혈압은 심장이 수축할 때 높은 혈압을 생성하게 되어있죠. 120, 139 이 정도. 그리고 심장이 원상태로 돌아갈 때 낮은 혈압이 생성되게 되어있는데요. 그때는 압력이, 혈압이라는 건 압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60대 80 이 정도게 되면 정상으로 되는 거죠. 이래서 총체적으로 놓고만 하게 되면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본 제품 초원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던 분들이 꽤나 계시고 있는데요. 그런데 혈압약은 오늘 정상이라서 내일부터 뚝 끊는

0: 것이 아니라 지켜보면서 넉 달 동안 계속 정상이라면 혈압약을 끊어도 됩니다. 넉 달 동안 정상인데 계속 달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래서 심장병이 100분째 92가 고혈압을 동반하는 데는 직접적으로 심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진일보로서 설명할 수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반드시 누워자기 힘들었습니다. 반드시 누워자자면 누가 내 가슴을 꽉 누르고 있는 감을 느끼게 되어 있고 심율이 너무 늦거나 빠르거나 고르지 않는 이런 증상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혈압을 잴 때 보게 되면 심율이 기본 심율이 얼마란 숫자가 그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정상 심율은 60부터 100차 범위까지는 정상 범위에 속하지만 해도 평균 심율은 60이 벗어져야 되고 40몇 차 위험 심율에 속합니다. 결국은 높은 혈압은 100차까지는 영어 범위를 하지만 해도 120, 30차 무서운 혈압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심율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 심율은 1분에 60차 벗어져서 7, 80차 좌우 이 정도에 되면 이상적인 심율로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잠자기 힘들어지고 악몽에 시달리고 어떤 분들은 반드시 누워 자서 하게 되면 너무 심장이 힘들어서 베개를 턱에다 꼬이고 앉아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반드시 누워 자는 상태가 되면 발끝까지 먼 데까지 갔던 머리 높은 데까지 갔던 이 혈압이 정상을 우리 서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혈압이 생성되고 심율이 생성되게 되어 있는데 누워있는 상태가 되면 이런 것이 수평으로 있으니까 심장 부담이 강화될 수밖에 없어서 여러 가지 증상을 더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정상인 사람들은 누우나 앉으나 서나 아무런 다른 변동을 느끼지 않게 되어 있는 게 원래 심장 공능의 정상 범위에 속하는데 심장에 이상이 생긴 경우에 이러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여성들은 갱년기가 지금 대체적으로 77이 49세에 7을 한 개 단계로 한다면 남성들은 78에 56세 7을 한 번 더 가해서 56세 좌우에 갱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남성 여성 갱년기 전후로 인해서 심장 공능에 이상이 생기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그리고 특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무서운 꿈을 많이 꿉니다. 머리가 심장병으로 인해서 아픈 경우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는 것은 바로 머리 그 뇌혈관이 경련을 일으킨다는 건 말합니다. 어째 경련을 일으키는가? 심장에서 머리 혈관에 제때 피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노년기에 지금 변두통 같은 게 생기는 게 뇌혈관 경련을 말하게 되었는데요. 이것도 역시 심장 공능과 밀접한 연대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심근경색은 평소에 어깨가 견점처럼 뜸뜸 아파나고 왼쪽 어깨가 아파나는가 하면 오른쪽 어깨가 그 덩달아서 아파나거나 왼쪽 어깨 겨드랑이 밑까지 아파나거나 팔까지 아파나는 이런 경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소화가 때때로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퇴를 하게 되어 있고 입금에서 출혈이 잘 생기거나 혹은 또 치아가 흔들거나 치아통을 동반하는 경우도 꽤나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하신이 부종이 생깁니다. 하신이라는 것은 발목, 발등 그리고 아래 그 장딴지를 하죠. 여기가 부종이 생기는 분들이 심장병으로 인해서 풍습성 심장이라고 중에서 말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부종이 생기는 경우가 심장으로 이런 부종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쉽게 놀라고 이제 위에서 어느 분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쥐가 자주 올라오고 근육경련입니다. 그리고 발바닥에 헤매는 디딤 같은 감을 느낀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요. 무엇 때문인가 하면 심장에서 고동맥의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정황에서 이런 증상을 동반하게 되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병원에 가서 기계검사를 받아보게 되면 여러 개 그 복강 내 장기에는 다른 문제가 없는데 강다짐으로 배가 아프다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복강 동맥의 심장에서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전자에서 이러한 증상이 생길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맥이 떨어지고 소변이 작고 혀끝이 재빨가고 입술이 가맣게 되고 여러 가지 증상을 동반하는 게 심장병 증상이 일부분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매순 세 번째 시간입니다.

0: 한 기슭을 따라 걸었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은 재빨리 산으로 올라가기 위해서였다. 긴 숲을 지나 산 아래 작은 호숫가에 이르렀다. 호수는 맑아 바닥까지 들여다 보이었고 울창한 나무 그림자가 호수에 비껴 아늑하기 그지없었다. 날씨가 무더웠지만은 이곳은 무척 시원하였다. 건너편에서 사람들이 호수를 따라 걸어왔다. 유백승과 지휘부에 있는 몇 사람이었다. 소빈이 벌써 사람을 보내 소식을 알린 것이다. 사람들이 호숫가에 이르자 소빈이 유백승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분이 유사령원입니다. 소엽다는 사령원이라는 말에 머리를 두르고 있던 천을 풀더니 무릎을 꿇고 절을 하려고 했다. 노백승이 얼른 달래가 손으로 잡아 일으키며 말했다. 우리는 모두 형제입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그러고는 그의 손을 잡고 호숫가에 앉았다. 소엽다는 노백승을 아래우로 한참 훑어보았다. 그러고는 곧장 물었다. 당신이 사령원입니까?
1: 예, 그렇습니다. 제가 사령원입니다.
0: 성씨가 뭡니까?
1: 리우시입니다.
0: 소엽다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진지하게 말했다.
1: 오늘 뒤에서 당신들을 친 것은 라홍 가문입니다. 우리 구기 가문은 라홍 가문하고 단단히 척을 지었지요.
0: 류백승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었다. 소엽단이 한참 망설이다가 유백성을 보면서 말했다.
1: 저하고 의형제를 맺는 게 어떻겠습니까?
0: 유백성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1: 좋습니다. 저야 좋지요.
0: 소엽단이 기분 좋게 웃더니 망설이듯 말을 꺼냈다.
1: 아, 그러려면 우리 민족이 해오던 대로 의식을 치러야 합니다.
2: 그러지요.
0: 유백성이 시원하게 대답했다.
1: 사마르 무관.
0: 소엽단이 데려온 아이 가운데서 하나를 불러 심부름을 보냈다. 그 아이는 호숫가에 있는 집으로 달려가더니 붉은 수탉을 한 마리 잡아왔다. 소엽단은 호수에서 물 한 사발을 퍼서 술로 삶고 칼을 들고 호숫가에 서서 경건하게 주문을 외웠다. 그러더니 닭대가리를 잘라 피를 사발에 받은 다음 그 피를 사발 두 개에 고루 나누었다. 소엽단과 류백성은 무릎을 꿇고 앉았다. 소엽단이 술 사발을 들고 류백성을 바라보았다.
1: 먼저 드십시오.
0: 류백성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사발을 들고 큰 소리로 외쳤다.
1: 나 류백성은 오늘 소엽단과 의형제를 맺는다. 만약 이를 저버린다면 천벌을 받을 것이다.
0: 그러고는 단숨에 쭉 들이켰다. 유백승이 술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시자 소엽단이 낯빛이 눈이 띄게 환해지었다. 그는 두 손에 사발을 높이 축혀들고 하늘을 우러른 채 소리를 쳤다.
1: 나 소엽단은 오늘 류사령원과 의형제를 맺나니 생사를 같이 하겠노라. 만약 마음이 변한다면 이 닭처럼 죽을 것이다.

고엽단도 닭피수를 꿀꺽꿀꺽 마시었다. 요백성은 소엽단의 손을 맞잡으며 웃었다. 소엽단은 그제야 마음이 놓이는지 자기 가슴을 치면서 말했다. 마음을 놓으세요. 내가 아이들을 지켜 당신들이 무사히 경계선을 넘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묘백승이 막 진군 신호를 보내려고 하는데 서병진이 다가왔다. 그는 진작 호수 한쪽에 서서 이 역사적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서병진은 묘백승이 서둘러 길을 떠나려 하자 조심스레 말리었다. 백성, 날도 저물어 가는데 아직 백리를 더 걸어야 합니다. 길이 한두 마을만 있는 게 아닐 텐데 잘못하다가는 시끄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서요. 그러니 뒤로 삼신이 물려서서 대교진에서 하룻밤 묵고 내일 가는 게 좋겠습니다. 류백승과 서병진을 모두 세심한 사람이었다. 류백승은 서병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는 대나무 가지를 저으며 말했다. 좋아요. 삼십리 물려나 수경지를 지읍시다. 명령이 떨어지자 선두부대는 기세에 드높이 대교진으로 출발하였다. 소엽단은 큰 노새를 타고 일행과 함께 홍군대우를 따라 떠났다. 류백승, 서병진과 홍군 전사들은 물론 소엽단 일행도 마음이 홀가분한지 노래를 부르는 사람까지 있었다. 선두부대는 대교진에 이르러 잔치를 열었다. 전사들은 이족 형제들이 술을 좋아한다며 대교진에 있는 술이란 술은 몽땅 사왔다. 술자리에서 또 흰 수탉 한 마리를 잡아 닭피술을 마시었다. 홍군 전사들이나 이족들 모두 마음껏 술을 마시었다. 서서히 흥이 오르고 정이 기뻐갔다. 소엽단은 대접에 술을 받아서는 영겁어 꿀꺽꿀꺽 들이켰다. 그는 한쪽 다리를 걸상에 올려놓고 호탕하게 말했다. 내일 나는 어김없이 당신들을 무사히 보낼 것입니다. 만약 라홍 가문에서 방해를 한다면 가만두지 않겠어요. 당신들이 맞서 싸우는 동안에 나는 산으로 해서 숲속에 저들에가 마을을 싹 태워버릴 겁니다. 묘백승과 서병진이 말리자 그는 머리를 탁 치면서 소리를 지었다. 이 소엽단은 절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묘백승과 서병진은 군벌과 한족관리를 몰아내기 위해서라도 같은 민족끼리는 반드시 뭉쳐야 한다고 설득하였다. 묘백승은 손가락을 내밀며 말했다. 이 손가락 하나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무 힘도 없습니다. 하지만 열 손가락을 모아지면 힘이 세지죠. 그러고는 두 주먹을 꽉 쥐었다. 그제야 소엽단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었다. 류백승과 서병진은 중국 홍군 구기 지대를 만들기로 결정을 하고 소엽단에게 지대장을 맡기었다. 그리고는 중국 홍군 구기 지대 깃발과 총 몇 자루를 건네주었다. 소엽단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소엽단과 국이 감은 사람들은 기분 좋게 취해 해벌쭉 웃으면서 비틀거리었다. 이튿날 아침 날이 밝았다. 선두부대는 산들바람을 맞으며 힘차게 진군하였다. 소엽단은 검은 노새를 타고 맨 앞에 섰다. 그 뒤로 구기 가문의 아이들이 창을 들고 따라섰다. 모두들 사기가 올라 씩씩하게 걸었다. 류백승과 서병진은 마음이 개운하여 마주보며 웃었다. 소엽단이 마을마다 미리 사람을 보내 길을 열어둔 덕분에 분위기가 어제와는 사뭇 달랐다. 길가에는 조그만 삼베조각으로 아랫도리를 겨우 가린 이족 사람들이 나와 붉은기를 흔들며 서 있었다. 오늘은 무시무시한 구함소리 대신에 웃는 낯으로 홍군을 맞아주었다. 홍군이 오자 이족들은 전사들 곁으로 웃으며

달려와서는 돈이나 물건을 달라며 조르기도 하고 말을 탄 사람들 보면은 먼 곳까지 따라왔다. 홍군의 깃발을 잡아채 웃으면서 달아나기도 하였다. 대량산을 지날 때 홍군 종종 지부는 사람마다 이족 형제들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라고 미리 말해두었다. 덕분에 모여든 사람들은 이런저런 물건들을 나누어 받았다. 외진 산골짜기가 즐거운 웃음소리로 차넘치었다. 부대는 숲과 골짜기를 지나 제법 큰 마을에 이르렀다. 소엽단은 노새에서 내려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의료백승과 서병진 앞으로 와서 허리를 깊이 숙이었다. 이제부터는 다른 가문이 사는 곳입니다. 저는 홍군 여러분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목소리에 아쉬움이 가득 묻어났다. 소엽다는 타고 온 검은 노새를 끌어당기며 요백승에게 말했다. 이 노새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노새는 키가 껑충하고 털이 검은 비단처럼 깨끗한 것이 윤기가 흘렀다. 한눈에 소엽단이 아끼는 녀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내가 어떻게 이걸 받겠습니까? 그러자 소엽단은 순식간에 낯빛이 어두워지었다. 이 노새를 안 받겠다면 나도 당신들이 준 총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서병진이 요백승을 툭 치며 손짓을 했다.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받지요. 요백승은 소엽단의 손을 꼭 쥐고 말했다. 아우님, 뒤에 아직 부대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아우님만 믿고 떠날 테니까 이 사람들을 모두 안전하게 보내주십시오. 그는 허리에서 권총을 풀어 소엽단에게 건네주었다. 소엽단은 기쁘게 받았다. 그는 홍군이 이족 지역을 무사히 지날 수 있도록 아이 넷을 딸려보내기로 하였다. 요사령은 언제 다시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우님, 우리는 꼭 돌아올 겁니다. 이족 형제들한테도 그렇게 전해주십시오. 두 사람은 눈물을 뿌리며 아쉽게 헤어지었다. 선두부대는 소엽단이 붙여준 네 아이의 안내를 받으며 손쉽게 전진하였다. 마을을 지날 때마다 오호! 하는 구함 소리가 들리었다. 네 아이도 하고 마주 소리를 쳤다. 그러면 자기 편인 줄 알고 더는 막지를 않았다. 이제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대량산의 신비로운 이야기들은 사라져갔다. 어디선가 대도하의 물결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오는 듯하였다.

홍굴은 하루에 100리 이상을 걸어도 여전히 적을 앞설 수가 없다. 대도와 연안에는 적군의 방어가 이미 완성이 되었고 생사 존망의 전투는 피할 수가 없다. 이날 군사위원회가 보낸 전보에는 말끝마다 빨리라는 글자가 달아붙었다. 빨리 전진하라거나 빨리 점령하라거나 빨리 도착하라는 지시에는 지도부의 조급한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었다. 무슨 뜻인지는 분명하였다. 석달개처럼 옴짝달싹 못하는 처지 빠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적군이 이르기 전에 강을 건너야 했다. 하지만 날마다 120리를 고생스럽게 걸었는데도 적들보다 빨리 닿을 수는 없었다. 류문휘와 양삼의 부대는 벌써 대도와 연안에서 홍군을 막을 준비를 끝냈다. 부림에서 노정교, 노정교에서 강대

0: 경주에 이르는 구간을 료문회의 24군이 지키고 있었고 불이 말해 금구까지는 양삼의 20군이 맡았다. 5월 23일 료상 아래에 있는 왕택준의 여도 불임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에서 왔다. 이렇게 24군을 북으로 돌리게 되자 적의 병력은 더욱 두터워지었다. 양삼은 한원에 이른 지 얼마 되지 않아 대도하 기슭을 둘러보았다. 양삼이 부림에 이르자 왕택존이 직접 나와 여주입으로 맞아들이었다. 장계석이 왕택존한테 양삼의 지휘를 받으라 했기 때문이었다. 왕택존은 요상 밑에서 사장을 하는 사천군벌 왕찬서의 아들로서 어린 나이에 세력을 얻은 터라 어린가 아나무인의 분위기가 풍기였다. 그가 이끄는 여우는 세계 토안의 병사 6천여 명이 넘었다. 군사수도 많았지만은 장비도 뛰어났다. 갖추고 있는 박격포, 경기관총과 중기관총, 연발총, 척탄통은 모두 신식이었다. 이번에 또 장계석이 직접 이름을 들먹이며 밤도와 부림에 가서 그곳을 지키라 하는 바람에 몸값이 더 올랐다. 양삼 앞에서 공손하게 례의를 갖추었지만 으쓱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다.
1: 군장님, 이렇게 전선에 오시자마자 재료를 찾아주시더니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2: 조카, 그게 무슨 말인가?
0: 양삼이 제법 웃사람 틀거지를 차리면서 거들먹거리었다.
2: 위원장님께서 직접 나한테 전부를 보내셨다네. 이번 대도와 싸움에서 꼭 낙병장이 되라고 말이야. 이처럼 큰 일을 맡은 사람이 어찌 게으름을 피울 수가 있겠나.
0: 장계석의 전보를 받고 나서부터 양삼은 말끝마다 낙병장 탈행이었다. 왕택준은 저도 모르게 입을 삐죽거리며 웃음을 흘렸다.
1: 낙병장이라면 요새 요문휘 군장도 한원에서 낙병장이 되겠다고 하던데요.
0: 그 말에 양삼이 웃음을 터뜨렸다.
2: 요문휘 그자가 낙병장이 되겠다고. 어?
0: 왕택준은 양삼의 방자한 태도가 거슬렸지만은 애써 웃으며 말했다.
1: 이번에 여러 군대가 대도에 모였으니 다들 한건 해보겠다고 야단입니다.
2: 여하튼 누가 진짜 큰 공을 세울지는 모르는 일 아닙니까? 예?
0: 불경스러움이 묻어나는 그 말에 양삼은 그만 입이 뿌르퉁해졌지만은 속내를 다 보일 수는 없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외순 세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두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0: 소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연계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0: 생활문화 탐방.
1: 우리의 문화를 세상에 알리고
0: 우리의 문화를 전승합니다.
1: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0: 안녕하십니까. 민간이야기 프로진행을 맡은 리너입니다. 저선적 민간이야기 시리즈 오늘은 548회입니다. 연변 민간문예가협회 민간이야기위원회 박영일 주임께서 나오셨는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1: 네, 오늘은 통근정 유래 등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0: 압록강 하류 기슭에 태고연이 자리 잡고 있는 높은 언덕 위에 꿋꿋이 서 있는 신비로운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 정자가 곧바로 관서 8경 중의 1경으로서 옛적부터 통근정이라고 불리고 왔습니다. 통근정이란 글자 그대로 싸움을 할 때 수없이 많은 군사를 지휘했던 정자라는 데서 얻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통근정을 두고 민간에서는 갈래갈래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조정에서는 도 절도사한테 칙지를 내려보냈는데 그 내용이 즉 아래와 같습니다. 나라가 튼튼하자면 변경이 군사시설을 잘 설치해야 한다. 그 시설 가운데는 봉화대가 들어있는 바 그것을 높직이 설치하면 머나먼 곳도 제때 바라볼 수 있으니 변경을 제때 살펴보며 시찰하기도 알맞고 혹시 적정이 있으면 링근에다 소식을 알리기도 쉬울 수가 있을 것이다. 봉화대를 이용하여 침범하여 오는 적을 제때 막아낼 수가 있으니 만전을 기하는 방어에 있어서 꼭 있어야 할 무기인 이 봉화대를 쌓거나 설치하는 일을 대사로 여길지어라. 이래하여 경한테 알릴 것은 혹시 어떤 자들이 이 일에 경솔할 터이니 경은 몸소 병장의 사자가 두루 살펴보고 그 가부를 타진하고 토론한 다음에 알맞춤한 기지를 정하여 속한 기일 내에 촉조하도록 할 것이노라. 대저 처음에는 이런 일에 부지런하다가도 그때 가서는 태만해지는 것은 보통 있는 인정이다. 더욱이 이것은 사람이 고질이다. 전지를 접한 도철제사는 이 일은 보통과 달라 태만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1: 네, 조정에서 내려보내는 성지를 등간하게 대할 일이 아니죠.
0: 네, 왕이 전지를 접하고 난 절제사는 조금도 태만함 없이 몇몇 수행 하소를 거느리고 압록강 기슭에 자리 잡은 여러 고을 돌아다니며 봉화대를 설치하는 공사를 시찰하게 되었습니다. 절제사가 먼저 시찰하는 곳이라면 압록강 제일 마지막 하류에 자리 잡은 의주읍이었습니다. 의주읍이 자리 잡은 압록강 기슭에 높이 솟아있는 산 봉우리에는 돌로 쌓아 올린 넓은 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대인데 이렇게도 잘 쌓았는가? 절제사가 물었습니다. 예, 이 대는 먼 옛적부터 우리네 조상들이 힘들어 쌓아올린 대요입니다. 옆에 있던 이주군 군수가 절제사한테 대답을 했습니다. 어이하여 이렇게 쌓았는가? 혹시 봉화대를 쌓은 것이 아닐는지? 그 말에 군수는 예, 전하는 데 의하면 이 대를 쌓기는 봉화대를 쌓느라 하였는데 그 싸움이 벌어질 때마다 군사를 통솔하는 두령이나 장수들이 여기에 올라서서 군사를 지휘하여 싸웠다고 하나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적정을 발견했을 때는 사처의 적정을 알리는 봉화대로 썼는가 하면 어떤 장수들은 통군대를 썼는데 강감창 장군도 이 대에 올라 군사를 지휘했다고 하나이다. 매번 싸움이 벌어질 때마다 여러 장수들이 이 통군대에 올라와 지휘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주군 군수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 네, 군수가 상세하게 대답을 해줬군요.
0: 예, 그 말을 듣고 난 절제사는 듣고 보니 이 통군대를 봉화대로 써도 절대 염려가 없겠구나. 절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후로부터 압록강을 건너오는 군사들만 나타나면 먼저 봉화대에다 불을 달아서 연기를 올려 널리 알게 하였습니다. 또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이 봉화대 위에는 군사를

먼 옛날 한 집에서는 두 부부가 40이 넘어서 아들 하나를 둔 뒤 늦게 본 자식이라 천금같이 여김에 애지중지 키우는 사이에 나이 18살이 되어도 철이 들지 않아 귀한 자식이 그만 근심덩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먹기는 얼마나 잘 먹는지 주야로 입이 쉴 새 없었고 제 몫을 다 먹고도 부모들이 밥그릇을 빼앗아 먹어치우곤 했기에 부모들은 배를 바라가며 일밭으로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기둥같이 믿어오던 아들이 바보가 되었으니 부모들은 약심 참아나여 나나 한숨인데 아들 녀석은 집에서 먹은 것이 부족되면 동네 아무 집이나 가서 먹을 것을 다 훔쳐다 먹어버렸으므로 동네 사람들은 바보에게 다 먹으리라는 별명을

0: 저 부채서 놀려 죽었습니다.
1: 네, 아들이 바보가 되었으니 네. 부모의 근심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0: 네, 그러던 은혜의 가을철이었습니다. 한 집이 사과나무에 주먹만한 사과들이 가득 달렸는데 아주 먹음직했습니다. 바보는 사과를 보자 곧 나무에 올라가서 가지를 타고 앉아 사과를 따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주인이 나와보고 욕을 한다는 것이 그만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야 이놈 다 먹어라. 주인이 말을 채 끝나기 전에 바보는 빙그레 웃으면서 네 고맙습니다 다 먹겠습니다 하고는 그냥 앉아서 사과 하나를 안 남기고 몽땅 먹어버렸습니다. 그럭저럭 세월이 흘러 해와 달이 바뀌어 년광이 차서 장가를 때가 되었으나 부모들은 저런 바보한테 누가 딸을 주랴 싶어 혼세어마를 아예 입 밖에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하루는 어디에 가서 누가 장가 드는 것을 보고 왔던지 아들은 부모들을 들어 장가를 당장 보내달라고 성화를 부렸습니다. 야 이 녀석아 너 같은 다목을에게 누가 딸을 준다더냐 말도 말아라. 부모들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1: 네, 아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 장가 들릴 생각조차 안 하겠죠.
0: 예, 그랬더니 다먹으리는 흥, 안 보내주면 나 혼자 장가 들지 하고는 그날부터 뚝딱거리며 관짝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들은 하도 기가 차서 그만 내버려 두었습니다. 며칠 후 그 다먹으리는 관짝을 다 짜서 짐발을 걸더니 짊어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다먹으리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처녀가 지나가는 걸 훔쳐야겠다고 생각하고는 길가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한참 인노라니 앞에서 옷차림을 잘한 윤처녀가 아장아장하고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처녀가 가까이 오자 다먹으리는 와락 달려들어서 처녀를 안하다가 관 속에 넣고 밧줄로 꽁꽁 묶어서 등에 진 다음 말했습니다. 자 이제는 꼼짝 말고 우리 집에 가서 나하고 같이 살아야 돼 말하고는 집으로 돌아오는 뒤 얼마를 갔든지 배가 고파서 더는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방을 살펴보니 자그마한 동네가 있기에 동네로 들어가니 마침 두부를 앉는 집이 있으므로 주인 영감을 불러 두부를 청했습니다. 이윽고 주인 영감이 두부 한 사발 가져오니 다먹으리는 너무 적다고 옹대에다 가져오라고 타발을 했습니다.
1: 네, 다먹으리가 식사량은 좋죠?
0: 예, 잠시 후 주인이 옹대에 두부를 가득 담아오자 바보는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관속에 있던 처녀가 틈 사이로 보니 웬 로파가 두부를 얻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 꾀가 떠오른 처녀는 관속에서 인기척을 내었습니다. 그 두부를 얻던 로파는 관속에서 인기척이 나자 가까이 가서 틈새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웬 처녀가 들어있는지라 나직히 물었습니다. 여보게 색시는 어떻게 돼서 관속에 들었노? 그러자 처녀는 사연이 여차여참을 아뢰고 구원을 청했습니다. 로파는 처녀의 말을 듣자 곧 짐발로 풀고 처녀를 나오게 한 다음 빨리 도망치라고 하고는 관 속에다가 두부 찌꺼기를 가득 채워 놓았습니다. 그러자 처녀는 백배 살해하고는 다리야 날 살려라 하고 두령랑을 놓았습니다.
1: 네, 처녀가 끝내 관 속에서 빠져나와 도망을 쳤군요.
0: 예, 이런 내막을 모르는 다먹으리는 두부 한 옹배기를 다 먹자 일어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주인 영감이 두부값이 적지 않은지라 두부값을 내놓고 가라고 붙잡았습니다. 이놈 두상이 내가 누군지 알기나 하는 거냐? 내가 바로 다먹으랴. 다먹으리가 돈은 무슨 돈? 바보는 말하고 나서 밀치고 나와서 관짝을 짊어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참 가노라니 관 속에서 물이 흘러 바지가랑이 적셨습니다. 그러다 바보가 말했습니다. 야, 너 좀 참아야지. 이게 무슨 망신이야. 응? 어린애도 아니고 집에 다 와서 에이 차가워라. 다먹으리는 집에 당도하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엄마, 내 색시 모아서 색시를 업어왔단 말이야. 부모가 밖에 나와보니 다먹으리가 희물희물 웃으면서 짐발을 풀고 관뚜껑을 이었는데 웬걸 처녀는 온데간데 없고 두부 찌꺼기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걸 본 다먹으리는 성이 나서 펄펄 뛰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어떤 놈이 내 고운 색시를 훔쳐가지고 두부 찌꺼기를 넣었구나.
1: 네, 바보이긴 하지만 처녀가 빠져나가고 대신 두부 찌꺼기를 넣은 사실을 아는군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는지요?
0: 네, 이번에는 그 갓 망건의 통보선이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옛날 한 부자가 아들을 방에 앉혀놓고 글 공부를 시키는데 그 아들은 늘 공부하기 싫어서 아버지 몰래 서재에서 뛰쳐나와서는 그 집에서 일하는 모습과 같이 들에서 일하는 그런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모습은 또 무슨 신세의 일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하지 않고 자주 그 집 아들이 글 공부를 하는 방에 몰래 뛰어들어 알지도 못할

0: 책상을 번쩍 그랬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오 한두 번도 아니어서 부자도 아들과 무심히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자는 그만 부화통이 터져서 어느 날 무슨 따라 몰래 글방에서 빠져 일밭으로 나가는 아들을 보고는 아들도 불러세우고 무슨도 불러세웠습니다. 모두들 제가 할 일을 아는지라 당장 날벼락이 칠 것 같아서 무슨 사시나무떨도 했고 아들은 시노른 대나무떨도 했습니다.
1: 네, 아들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머슴과 같이 놀고 있고 머슴은 또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책을 번지작거리고 있군요.
0: 네, 부자는 머슴부터 불러세웠습니다. 야, 이 사람, 내 저 아들 녀석을 일하기 소원이고 자네 그리기 소원인지 자네 오늘부터 우리 애 대신 일밭에 나가지 말고 글을 읽게. 머슴은 꿈이냐 생신이냐 싶어 멍하니 부자만 쳐다보는데 그 아들이 너무 좋아서 애비한테 절까지 했습니다. 아버지, 이 자식을 생각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아들은 말을 마치다 소를 모고 일밭으로 나갔습니다. 그제야 머슴은 꿈이 아니라 생신인 줄 알고 부자에게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했습니다. 너무 가분합니다. 아니네, 내 저 녀석을 가르치자고 그러네. 이제 뼈가 빠지게 일하느라면 알 때가 있을 것이니 그리 알고 내 읽으라고 할 때까지 자는 이 방에서 그 애 모양을 하고 글이나 읽게. 그날부터 부자는 아들을 일밭에 내줬고 무슴에게는 통보선을 신기고 갓근을 졸라매고 무릎을 꿇어앉히고는 글공부를 시켰습니다.
1: 네, 무슴과 부자 아들의 처지가 뒤바뀌었죠?
0: 네, 오래간만에 마음을 놓고 하는 공부라 무슴은 진종을 부자가 시킨 대로 글공부만 했습니다. 그런데 진종이 공부를 하고 나니 갓근이 조이고 머리가 땡한데다가 다리는 지각을 잃어서 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늘 하고 싶던 글공부라 무슴은 매일과 같이 통보선을 신고 가끔을 바싹 절고 무릎을 꿇고 앉아 글방에서 글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며칠 지나니 무슴도 글 생각보다 일할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래 무슴도 차차 주인 몰래 그 방에서 뛰쳐나와서 부자 아들과 함께 밭에 나가 일하였습니다. 수족을 얼감해놓고 글 공부를 시키는 그 방을 뛰쳐나오니 수족을 제 마음대로 놀려서 살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보지 않으면 그 방에서 뛰쳐나와 일밭에 나갔습니다. 며칠 지나니 부자가 또 눈치를 챘습니다. 어느 날 머슴이 몰래 글방에서 뛰쳐나가는데 부자가 또 머슴을 불러세웠습니다. 자네는 왜 또 하라는 글공부를 하지 않고 일밭에 나가는가? 네, 소인이 한번 말씀드려 왔습니다. 소인은 일해 먹던 신세라 일하기가 소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 네, 공부하기가 일하기보다 더 바쁜 모양이네요.
0: 네, 부자가 아니 그래 글공부가 그렇게 싫단 말이냐 라고 묻자 무슨 글공부야 좋지만 통보선 숨기고 가끈을 조이고 무릎을 꿇고 시키는 공부야 어찌 합니까? 그렇게 소득을 얽어놓고 방에 박아놓으니 옥에 들어가는 거나 같은 줄 압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니 뭐 저는 일밭에 나갑니다. 무슨 부자가 뭐라든 휑하니 일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날부터 부자의 아들과 머슴은 수족을 마음대로 놀리며 소를 몰고 밭을 갈았습니다. 헌데 소가 말을 듣지 않는지라 치면 그들은 소를 잡아뵈며 소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놈의 소새끼 말 안 들으면 너도 통보선 신기고 각근을 조이고 글방에 들어갈 줄 알아라. 이 말을 듣고 세상 사람들은 그 미혹한 부자를 웃더라고 합니다.

0: 맞게 흐르는 육도하를 거슬러서 남으로 가느라 하면 지신진 신동굴 어귀에 연견 개천가의 세 개의 큰 바위산을 볼 수 있는데 이 바위산을 선바위라고 합니다. 먼 옛날 이 고장에도 오손도손 재밌게 살아가고 있는 오붓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고장에는 해마다 장마철이 오면 오랑캐령 아래 골짜기에 도사리고 있는 괴물이 조화로 하여 농가와 밭들이 골목에 여지없이 뜯기우고 밀려 큰 재난을 빚어내곤 하였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이 마을 사람들은 돼지와 소를 잡아 제사장을 차려놓고 오랑캐령 괴물에게 죄를 지내면서 애군을 면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성스레 제사장을 차려도 아무런 효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1: 네, 재난을 막을 방법을 찾지 못한 거죠.
0: 예, 그러던 어느 하루 지나가던 풍수쟁이 령감이 멀리 남쪽 하늘가에 치솟은 오랑캐령과 마을을 한참 살펴보다가 수염을 쓰다듬으며 이렇게 입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저렇게 오랑캐령이 노하여 굽어보고도야 어찌 큰 해를 면하여올까. 그 말에 마을이 자상거리니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치성을 드리거만 아무런 효용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풍수쟁이는 저 괴물이 요구하는 건 손에 온대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은 너무도 기가 막한 말인지라 혀를 찼습니다. 풍수령감은 수염을 내렸으면서 오랑캐령 괴물을 넓히지 않으시려면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용모가 아름다운 소녀 셋을 괴물로 바치시오. 그렇지 않다간 큰 재난을 민치 못하오리다 하고 말하고는 바람처럼 사라진

0: 것이었습니다.
1: 네, 풍수쟁이의 말이 맞을까요?
0: 네, 그때만 해도 사람들은 풍수쟁이 영감이 어디에서 온 것도 몰랐고 또 누구도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여름에 큰 홍수가 이 마을에 덮쳐들어서 물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작년에 동굴 밖에서 낯선 풍수령감이 하던 말을 다시 곰곰이 되새겨보게 되었습니다. 온 마을치고 곡괴생이 손해라고는 오직 세 명밖에 없지 않은가. 마을 사람들은 그 누구도 마음씨가 비단 같고 용모가 꽃 같은 세 손해를 제물로 바치던 말을 입밖에 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소문은 세 손해의 귀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청천벽락 같은 소문이었구만 세 손해는 생각밖에도 아주 태연하였습니다. 얘들아, 우리 부모님들을 죽음에서 구해주는 건 우리가 응당해야 할 일이 아니냐? 한 손해가 하는 말에 다른 한 손해가 오라. 한창 변하는 꽃나이가 아깝긴 하지만 온 마을을 재난 속에서 구해내는 것보다 더 큰 대사가 어디 있겠나? 라고 대답하니 다른 한 손해가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했습니다.
1: 네, 새 소녀가 비장한 각오를 한 거죠?
0: 예. 이튿날 먼 동이 밝아오자 세 소녀는 약속이나 한 듯이 곱게 단장을 하고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시각 세 소녀는 고향을 떠나는 것이 아쉬웠고 사랑하는 총각과 영원히 작별하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소녀들과 백년 계약을 맺은 총각 셋이 있는데 한 해 전에 강제 부역에 뽑혀 먼 곳으로 간 후 이때까지 종무 소식이었습니다. 세 소녀의 아다픈 눈물은 두 발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고향과 멀리 떨어진 곳에 민부로 뽑혀나가 성싹히 고역에 시달던 새 총각은 그날 밤 꽃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난데없는 큰 물이 고향 마을에 덮쳐들어 사람이며 가축이며 농가미를 하나도 남김없이 깡그리 밀어가고 있었는데 새 소녀도 그 물에 휘말려 들어가 구원을 청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님이여, 어서 와서 저들을 구해주옵소서. 새 소녀의 애끓는 울음 소리에 꼭 같이 깨어난 새 총각은 하도 꿈자리가 불길하여 그 길로 부역장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1: 네, 새 처녀들을 구하러 오는 거죠?
0: 네, 새 젊은이는 고향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들이 어느 한 고개 마을에 올라섰는데 마침 나무 그늘 밑에 샘물이 있었습니다. 가을한 목도 축이고 여기도 할 겸 그들은 개나리 보증을 벗어놓고 샘물로 목을 축이고 나니 피곤이 덮쳐들어 그만 그 자리에 취해 쓰러졌습니다. 어느 때나 되었는지 갑자기 까치 요란한 울음소리에 새 젊은이가 불떡 자리를 차고 일어나 나무 가지 위에 쳐다보니 한 발 잘 되는 구랭이가 긴 혀를 날름거리면서 까치 동지로 기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어미 까치는 새끼 까치를 살리려고 목청껏 우지지며 나무를 감돌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체 없이 박달나무 몽둥이를 들고 나무에 올라가 구랭이를 사정없이 후려쳐 요정냈습니다. 어느덧 해가 서산에서 나불거리고 있었습니다. 갈 길이 급한 그들은 당장 다시 행당을 걸머지고 길을 자축했습니다. 그들이 가시덤불을 치며 겨우 고개 하나를 넘어섰을 때 웬 백발로인이 길에서 만났습니다. 참 고맙네. 자네들이 아니었더란 우리 외손 저자들이 구령이 밥이 되었을 거네. 바쁜 걸음에 이렇게 지체시켜 안 되었네. 이 장갑을 갖고 가게나 꼭 필요할 거네. 백발로에는 금빛 나는 새 자루의 장갑을 손에 쥐고 주는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1: 네, 좋은 무기를 얻은 거죠?
0: 네, 고양이 그 마루에 올라섰을 때 사람들이 가득 모인 속에서 새 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들이 떠난다고 슬퍼 마세요. 이제 마을은 무사 태평할 것입니다. 새 손의 얼굴에는 저만큼 비장한 빛이 어리했습니다. 안 된다. 우리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 한다. 새 손의 옷자락을 감아잡은 그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쏟으며 통곡을 하였습니다. 고개 마을에서 그 장면을 목격한 새 젊은이는 초풍할 지경으로 놀라 더 지체할세라 나는 듯이 산 아래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도대체 웬 영문이 옵니까? 아, 자네들이 돌아왔구만.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둘러싸고 말했습니다. 저 새 손해가 우리를 구하려고 자원해서 오랑캐령 괴물이 제물로 가는 길이라니 듣고 보니 기막한 일이었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 이 손해들이 괴물이 제물의 상에 오르게 할 수 없습니다. 서리빨치는 긴 장갑을 빼어든 새 젊은이는 이그 동성으로 병력같이 소리를 지렸습니다. 여러분, 그 괴물은 저대로 가면 놔두고는 마음 놓고 편히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당장 달려가 그 괴물을 쫓으려 말했습니다. 그 말에 안

0: 괜히 어림도 없는 소리를 그만두거나 공연이 그 기업을 건드리겠다는 도리어 큰 화를 입게 되면 어쩌려고 그러나 마을 노인들이 젊은이들의 옷깃을 잡아당겨 만류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가리 아홉 개나 달린 오랑캐령 괴물과 대전한다는 말은 자고로 들어보지도 못한 소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이 마음을 돌려 세울 수 없었습니다.
1: 네, 새 젊은이가 괴물을 족치러 가는군요.
0: 네, 그것을 보고 새 소년은 검은 면사포를 벗고 눈물을 흘리며 부탁했습니다. 사랑하는 님들이여 기어코 이고 돌아오세요. 그때를 기다리겠나이다. 새 손의 구슬 같은 눈물인 젊은이들이 장검에 떨어져 반짝이었습니다. 새 젊은이는 장검을 꼬나들고 오랑캐령 깊고 험한 산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하루, 이틀, 열흘이 지나도 새 젊은이 소식은 감감하였습니다. 천년 이끼를 뒤집어 쓴 괴물은 한참 깊은 잠에 골아들여서 코를 드렁드렁 골고 있었습니다. 괴물은 어찌도 육중한지 산인지 바위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새 젊은이는 약속이나 한 듯 대가리를 향해 장검을 날렸습니다. 바위같이 땅땅한 괴물 대가리에 장검이 부딪혀 불꽃이 튕겼습니다. 그제야 괴물은 잠자리에서 일어나 어느 놈이 감히 나의 단잠을 설치게 했느냐 하며 큰 눈을 뒤룩거리며 사회를 돌아보았습니다. 대갈통을 박살내려던 새 젊은이는 다시 목을 향해 장검을 휘둘렀습니다. 대가리 셋이 떨어져서 대굴대굴 굴러가 퐁퐁 뛰며 제 자리에 붙었습니다. 괴물이 천둥 같은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1: 네, 치료란 격전이 벌어진 거죠?
0: 예, 괴물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사 결전하고 나선 새 젊은이는 괴물에게 순돌릴 겨를을 두지 않고 사면에서 일시에 달려들어서 괴물이 모가지를 연거푸 내리찍었습니다. 그들은 한 손으로 서리빨 어린 장검 세차게 휘두르어 대면서 다른 한 손으로 괴물이 목이 떨어져 나가는 쪽도 거기에다가 마른 흙을 뿌려놓고나 했습니다. 이렇게 한시경이 지나서였습니다. 하나 둘 셋 여덟 괴물이 흉물스러운 대가리 여덟 개가 땅에 나와 뒹굴었습니다. 남은 대가리 하나가 마지막 발악을 하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새 젊은이는 나머지 힘을 다해서 장검을 휘두르며 덮쳐 들려 하였습니다. 바로 이 찰나였습니다. 저 멀리 동해 바다의 용왕이 이 괴물한테 무더기 비를 보내주었습니다. 비 억수로 쏟아붓는 소낙비에 그만 모가지 묻은 흙이 말끔히 씻기자 땅에 떨어졌던 대가리들이 눈깜팔 사이에 제자리에 척척 올라가 붙자 괴물은 미쳐서 낙뛰었습니다. 새 젊은이는 맥이 지날 대로 지나여 그만 정신을 잃고 땅 위에 쓰러졌습니다. 그들은 감탕물에 휘말려 들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1: 젊은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0: 네, 산악 같은 파도를 일으키며 괴물이 동그박 언덕 아래에서 이르렀습니다. 갑자기 목장구름이 뒤덮인 하늘에서 아홉 갈래의 번개가 번쩍번쩩 내리꽂고 꽂히고 벼락치며 천둥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깨어난 새 젊은이는 한데 뭉치어 세계의 바위로 변하여 우뚝 솟아났습니다. 홍수를 따라 내려오던 괴물은 새 바위에 부딪혀 아홉 개의 대가리가 물주머니가 되었고 홍수도 바위에 막혀 머리를 숙였습니다. 바위사는 새 젊은이가 변하여 솟은 것이고 선바위 위에 붉게 피는 진달래꽃은 새 소녀의 고음함이 피어난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0: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조선족 민간이야기 시리즈 548회를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시간 프로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2: 맑은 공기,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 농원 민족 특식. 매력적인 연변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많이 웃으세요. 즐거운 인생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석화 작사 류영근 작곡의 즐겁게 웃자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김홍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셋 여성 가수의 맑고 경쾌한 화음이 전하는 밝은 에너지. 듣다 보면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번지실 겁니다. 김정권 작사, 박성철 작곡의 여성 3인창, 꽃처럼 웃는다네를 전해드립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작은 행복과 기쁨을 노래합니다. 조려화 작사 강철웅 작곡의 참 좋은 날을 전해드립니다.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가을이 깊어지면 들판에는 코스모스가 흐드러지게 핍니다. 가냘픈 줄기에 피어난 그 꽃은 가을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며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박선녀 작사 최군 작곡의 코스모스를 전해드립니다. 김은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0: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연결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장수루우방은 순중력으로 된 OTC 감육 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화학, 텍사, 산소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간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소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장수로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구산맞이 5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8곽을 사시면 8곽을 더 드리고 16곽을 사시면 20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 그리고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안과 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 그리고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장수로방약품은 한 곽의 가격 198원이고요. 2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고 40곽을 사시면 40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 그리고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천희 박사 약품은 9월 7일부터 100원 인상된 598원으로 판매하는데요. 가격 인상 전 마지막 5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생활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이박사, 장수로방, 그리고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천이박사, 장수로방,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 자체는 지금 우대활동이 충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산맞이 특수한 우대활동이 진행되게 되어 있는데 이번 활동의 특점은 본 제품을 퍼센트를 많이 줍니다. 그러면서 현금권 1,000원을 빼줍니다. 현금권 1,000원이라는 것은 큰 활동이지요. 우리 시장에 나가서 1,000원 깨고 수작하게 되면 지금 정도에서는 큰 돈인 것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눈에 붙이는 고약도 드리게 되었는데요. 천이 박사는 16각을 싸면 20각을 물어라 드립니다. 거기에 1,000원을 빼주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이 따라가고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40각을 싸면 40각을 물어라 드립니다.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과 1,000원 현금권을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8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천이 박사는 이제 우대정책하면 뭐 190원 좌우밖에 되지 않고 명서방은 지금 우대정책이 눈병치료에서는 알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15각에 15각을 드리고 1,000원 빼주고 현금권 1,000원 빼주는 차원과 더불어서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이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 각의 가격은 250원밖에 되지 않으니까 눈병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속으로부터 겉으로 치료해주는 데는 단순 외과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해도 외과 수술이 끝이 아닙니다. 속으로부터 겉으로 치료가 되지 않고 표면적인 치료만 했기 때문에 어떤 때는 표면에 문제가 생기면 표면 치료가 필요하지만 해도 속으로부터 겉으로 치료를 결부하지 않거나 기본은 속으로부터 겉으로 치료하게 되면 완치 효과를 보는 우수한 제품이 명서방에 속하니까 우대활동도 좋게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2-7766에 전화 넣으세요.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이박사 이 제품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미 광범한 범위에서 잘 쓰고 계시고 있는데요. 이 천이박사는 기본으로서 국가산부의 세계부위에서의 이런 추천하고 이 항목을 추진해주고 이러는 특수한 제품에 속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중국과학원에서 추천하는 이런 항목에 속하는가 하면 중국발전개혁위원회라며 파가오이라며 모든 우리나라의 경제는 발전개혁위원회에서 그것을 총적으로서 좌우하는 이런 기구에서 고기술 항목에 속한다고 추천하는 항목에 속합니다. 그리고 중국과학기술부의 싱화계획 항목에 속한다는 것은 이 제품 자체는 우리 전반 국민이 장수를 보장하는 기본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하는 3부의 세 가지 부의 이런 그 특수 추천 항목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놓고 쓸 수 있는데 주약의 이 제품 자체는 어떤 데 특별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에서 복용하시게 되면 생명과학의 최신 돌파성 제품이고 청춘미마의 발견이고 장수기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에서 복용하시게 되면 이미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도 중풍 후유증으로서 미국의 신경외과 박사가 10년 누이 앉아서 꼼짝달싹 못하던 게 손가락 발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 이 제품 쓰시고 자립할 수 있게끔 회복됐다는 이런 기자가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어도 됩니다.
0: 네, 문의사는 안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예, 우리 아저씨 지금 이 천이 박사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다섯 달을 썼습니다.
1: 아, 그래요?
2: 아, 예, 우리 아저씨. 아, 걸어가다가 예, 소리 질러간다는 게 둘로 시트도 번져지대다. 그래서, 그 다음에, 네, 일쿠다니까 싫답대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노신사에 왔답니다.
1: 노신산 때문에 넘어져서 노신산에 온 게 아니라 노신산 때문에 넘어진 거죠.
2: 노신산이 오니까 어지러워 넘어졌다고
1: 그렇죠.
2: 합니다.
1: 예,
2: 예. 어지러워서 넘어졌는데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열을 치료하고 나왔댔습니다. 꽤 나왔는데 나온 다음에 혈압조절이 아이 되니까 거리 그냥 쥐하고 이렇게 거리다 뭐 씌워놓은 것 같답니다. 이렇게 정시아이 나고
1: 그렇죠. 예? 내 노름이 예, 내 머리를 누가 꽉 이렇게 싸매고 예, 있는 것처럼
2: 예, 그렇죠. 싸매 예, 두 개를 그렇죠. 끼워놓은 거
1: 압력을 느끼게 되죠.
2: 그러면 정시아이 예. 난답니다. 그리고 맥이 없어서 예, 항상 소파에 누워있습니다. 걔네 바깥에 나가 조금 온도 할게지 할까 그러면 조금 어지럼증이 난답니다.
1: 예, 넘어질까봐 또 무슨 신심이 예, 없죠.
2: 천이 예, 박사를 썼는데 이게 병원약만 더 줬습니다. 효과형 좋다 말입니다. 예, 그 어지럼증이 나던 것도 이렇고 잘 되고 그 골이 항상에 좀 시야이 나고 뭐 시원한 것 같던 게 이 두 사이 얻어놓은 없어졌습니다.
1: 심장과 그리고, 뇌혈관에서는 특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예. 알리십니다.
2: 예. 그리고 또 예, 기억이 좀 없어집니다. 예.
1: 그렇죠.
2: 자기 뭐 둔 거 모른다 말입니다.
1: 그렇죠.
2: 예. 그러던 게 예, 우선은 기억도 돌아오고 내 가만히 볼까 예, 중풍 치료에는 이게 제일 최고인 것 같습니다. 기억도 도와주지 또 예, 혈압조절도 잘 되지 그리고 이 천이 박사 신기하게 예, 우리 아저씨도 이렇게 전혈성염이 있습니다. 소비했다 말입니다.
1: 예.
2: 남자가 우선 또 70이 넘으면 전혈성염이 다 없대다. 예.
1: 예.
2: 그랬는데 이거 한날 밤에 한 서너 번씩 소변 보던 게 우선은 그저의 최고로 두 번 어떤 날에는 한 번밖에 아이 없대다. 콩
1: 그렇죠.
2: 같이 이렇게 도와줬대다. 그러니까 이 천이 박사의 정말 이거 노벨사 두 번 탄 약이 돼 그러는지 치료 학과가 예, 다른 약이 매배되는 것 같습니다.
1: 바로 이 제품 자체 인정받습니다. 예, 예,
2: 예. 예, 신경 전달 잘 해놓을까 예, 이 중풍원대람 최고 없대다.
1: 그렇죠.
2: 정말. 예, 그리고 또 식사 못하던 게 이거 위도 도와주고 예, 게 식사를 잘할까나 다리 맥이 온다 합니다. 그래서 예, 내일했습니다. 아, 이 약이 정말 중풍이 걸리는 사람들 후에는 이게 최고라고 해. 기억도 도와주지, 피도 맑게 해주지, 골이 정신하지. 이렇게 좋은 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골 7일부터 또 값이 오른다 하니까나, 이거 계속 계속 써줘야 재발을 예방하지. 또 아이 있으면 또 병원 간단 말입니다. 또 주워달라. 그래서 예, 이야기 너무 좋으니까 이번에 우리 할도 얼마 줬으니까 예,
1: 예.
2: 또 1,000원을 감해주지. 배달받다고 전화한 겐다.
1: 이 제품 자체를 믿고 쓰실 만한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렸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추진 항목에 속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과학부에서 추진 항목에 속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믿고 쓰게 되면 혈관을 확장하고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하는 방법으로서 모든 불편한 점을 해결해 주는 데는 천희 박사가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니까 신심 갖고 쓰세요.
2: 예, 감사합니다. 예, 배달받습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지금 전희 박사 쓰고 있습니다, 지금.
1: 예.
3: 예, 저는 그냥 머리 아프고, 어지럼증이 나고, 경력도 없고, 그래, 지금 전희 박사 쓰고 있는데, 이 약은 다음부터 혈압조절이 좀 잘 되는 게 알립니다, 지금.
1: 혈관을 확장해주니까 자연적으로 혈압조절이 잘 될 수밖에, 심장 공능이 좋아지고, 내 혈관이 자연적으로 따라가면 좋아지죠. 예.
3: 예, 그래 놓으니까 머리 아프고 어지럽지 나던 게 많이 낫고 경력이 없던 게 경력이 많이 좋아지고 그냥 가슴이 그냥 답답하고 항상 불안하던 이 증상이 없으니까 예, 마음 편안하니까 잠을 잘 자니 머리 맑아지고 정신나는 게 알립니다. 지금.
1: 그렇죠. 예.
3: 네, 이 장수로방도 우리 언니가 지금 쓰고 있는데 우리 언니는 이게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냥 감기를 하고 감기만 하면 그래서 가려서 하면 기침을 자주 했는데 이 장수로방 쓴 다음부터 면역력이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1: 장수로방 예. 예 견지가 필요합니다. 아주 선택이 잘 됐습니다. 그런 분한테는 장수로방 선택하는 게 아주 방법입니다. 예.
3: 네 그래 놓으니까 감기를 하지 않을까 아플 것 같단다.
1: 그렇죠.
3: 네, 계속 무릎 관절 아파서 영 걷기 힘들한데 지금 이 약 먹은 게 영 무릎 관절이 많이 좋아져서 어제는 걸린 데도 영 다리 아픈 줄도 모르고 영 저기 나가야 운동도 활동도 하니까 영 기분이 좋단다지.
1: 그렇죠. 예예.
3: 예. 예, 계속 또 소변 차수가 많아 밤에 잠을 자지 못해서 항상 피곤하고 맥이 없어서 그래 된 게 아이 지금 예 소변 차수가 현저하게 들어드니까 잠을 잘 자니 맥이 나는 게 알린 다음에 이야기 정말 이 나기 딱 맞는 다음에들이 야 정말 이야기 점점 발전하니까 이야기 질량도 점점 좋아지니까 예 나 자기도 저기 오늘도 지금 배달 받아 지금 계속 꾸준히 쓰겠답니다 이야기.
1: 그렇죠. 열심히 잘 선택하기 바랍니다.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에서 복용해 보신 분들 가운데서는 바로 이 제품이 나를 올려주는 제품이구나 그런가 하면 심각하게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가 기본으로 간과 곰팥질 도와주고 경락을 숙통지게 해주고 구범 배의 원기를 돋아주고 이런 차원에서 하는 새로운 그 모든 그 로 처방을 조절해서 나온 우수한 처방에 속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장수 처방에서는 알아주는 좋은 제품이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3: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0: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저도 천이 박사를 쓰고 있습니다.
1: 예.
4: 저는 어제 천이 박사 썼는가 하면 이미 전에 놓고 사이 왔다 갔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4: 예, 그래서 항상 머리가 힘 돌아가는 것 같고, 혈압이 온정되지 않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파도가 심하고, 그리고 다리 매여서 걷기 용이 힘들었습니다.
1: 예.
4: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천이 박사를 쓰기 시작한 결과 어떤 다섯 달 넘었었습니다.
1: 예.
4: 그런 결과 여러면은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이 천이 박사가 여러 번, 특수로서 저기 뭐니까.
1: 국가 노벨상까지 두 번 받았으니까.
4: 노벨상 두 번 예. 받은 게 돼 그런지 확실히 다른 약과 다릅니다. 수가 영 빠릅니다.
1: 그렇죠.
4: 효과가. 예. 그래서 저 쓴 결과가 혈압이 온정되고 머리가 힘하고 돌아간 어지럼증이 없어집니다. 예.
1: 그럼요. 예.
4: 예. 그리고 다리 매여서 옮기 놓기 힘들던 게 이 천일방살수가 다리가 매이 오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음양 조절이 잘 되고 그 외에는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운동 에너지 보충제라 이렇게도 나옵니다. 한 대지만 풀어들게 되면 기본으로서 만보를 걸는 그런 힘을 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4: 예.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중계들 오르내리기도 허라고 예. 걸기도 많이 낫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 기억력이 또 돌아섰을 때다. 예.
1: 그렇죠. 예. 청춘 미마의 발견이니까 내가 청춘으로 예. 돌아가면 내 기본 공능이 청춘이 그때로 돌아가는 거죠. 예.
4: 예. 기억력이 없던 게 기억력이 돌아서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무슨 말 듣고도 내 무슨 말 들었던가 이것도 모르고 또 빙자가 뭘 가져갔다도 무슨 가져 이래된 현상이 지금 전이 박사 쓴 후에는 이게 없어지고 기억력이 이상 돌아서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예. 그렇죠. 예예. 예.
4: 예. 그리고 예. 소화가 잘 됐대다, 예?
1: 예, 그렇습니다. 예. 예.
4: 그래, 밥을 많이 먹고 기운이 난다.
1: 40여 가지 질병을 근원에서 해결해주는 제품 자체가 천이 박사입니다. 예. 잘 예. 먹지 못하고는 청춘으로 돌아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모든 어느 부분에 내가 지금 공동이 저하를 가져왔다면 거기에 따라가며 신경 조절을 하면서 그 부분을 보충해주는 제품이 바로 천이 박사입니다.
4: 그러니까 이 천이 박사 확실히 약을 먹어보니까 확실히 다릅니다. 모든 면에서 효과가 빠르고 또 그 다음에 흡수가 영 잘 됐대다.
1: 아 예. 그렇습니다. 예예. 예.
4: 예, 그러니까 이번에 천이 박사 또 값이 오른다지.
1: 아,
4: 나는
1: 그러면.
4: 어쨌든지 이 병을 앞으로도 또 재발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계속 쓰길래 이번 활동이 얼마 좋습니까?
1: 그렇죠. 예, 예 특수합니다. 예,
4: 그래서 이번 예. 활동에 저기 15각에 얼마 준다?
1: 이번에 천이 박사는 16곽을 싸면 20곽을 주고 천원은 빼주고 10곽이 눈에 붙이는 과약을 줍니다. 16곽 싸면 20곽 줍니다. 큰 우대할때입니다.
4: 16곽을 오늘 배달 받다고 그랬는데
1: 그렇게 하세요. 기회를 잘 이용하세요. 예, 501-7766번에 전화하세요.
4: 예, 선생님 동의하고 속여서 감사합니다.
1: 예, 늘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전희 박사 CAM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M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GAM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GAM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저희 남편이 그러니까 밀환성 위염에 위축성 위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 계속 식후물이 올라오고 트림 꿀꿀하고 아프면 쏙쏙 지르면 이렇게 아프고 해가지고 그리고 또 감기 잘 울린다. 메일리티 해서
7: 그렇죠.
6: 계속 감기 연사시설 달고 있고 열흘씩 넘어가고 샌디아이 맞으면 또 올라가지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약을 쓰기 시작했는데 확실히 용 효과 보는 것 같습니다.
7: 예.
6: 예, 계속 식후물이 올라오고 소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위 아프고 했는데 트림 자꾸 하던 게 그 증상이 많이 줄어들고 소화되니까 식사도 밥 한 양밖에 못 잡았습니다.
7: 아 그러니까. 그래요. 예.
6: 예, 양반 내지 등양치 잡습니까? 맥이 좀 나고
7: 예.
6: 예. 예. 그리고 감기 자주 걸리던 것도 예. 제가 한 일주일째 병하면 이게 나간다 말입니다.
7: 예.
6: 아이고 눈 어쨌든 걸리지 말아야 되니까 내일이 아까 감기 자주 걸리는데 자수에도 많이 줄어들고 예 허리 낫고 할까 예. 용맥이나 하고 기분이 좋아하고 예. 이약 쓰면서부터 용 신체 좋아지는 게 알겠나 말입니다.
7: 예.
6: 그래서 우리는 이 약을 또 싸서 장보고 하자고 합니다.
7: 천이 박사를 쓰고 있는 겁니까?
6: 예.
7: 예,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선택한 게 아주 우수한 선택으로 되어 있으니까 실험 놓고 쓰시면 기본으로서 좋은 효과를 보지 않을 이유가 없고 맥이 나고 혈압이 조절받고 그리고 모든 불편한 점들이 뭐 호르몬 그 조절도 제때 잘 해주게 되어 있으니까 체내 모든 평형을 유지하는 데는 이 제품이 우수한 제품이니까 잘 쓰시기 바랍니다.
6: 네, 감사합니다.
7: 네, 건강기원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7: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이 박사 이 제품 자체는 천명이 이학 박사가 연구에 성공한 우수한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를 제가 늘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한테 이 제품 자체는 생명과학이 최신 돌파성 제품이다. 청춘미마의 발견이다. 장수기다. 이게 그 종합에서 이야기하는 그거는 큰 방면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지만 해도 구체적으로서 우리가 건강장수의 비결을 찾는 길은 바로 노벨상까지 두 번 받은 중국 과학부의 추진 항목에 속하고 그리고 자연과학 연구 띵펑으로 불리우는 중커위원회의 아주 명문 상품으로서 불리우게 되어 있고 발전개혁위원회 추진 항목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걸 올리쳐주는 이런 항목에 속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전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본 수명을 150세까지 올리는데 충족한 이런 근거와 이례적인 근거가 포함된 이런 제품 자체가 바로 천이 박사란 걸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제일 관건의 관건은 면역력이 올라가야 되고 호르몬 분비를 잘 조절해 주게 되어 있고 호르몬이라는 게 우리 어떻게 말하면 격선돼요. 이 호르몬이라는 것은 우리 체내 모든 공능 그걸 수평 정도를 올려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어떤 분들은 뭐 좀 문제가 생기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너무 많거나 너무 적거나 이 극단을 가지 않고 평형 상태로 유지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적응하면 기침을 잘 짓고 적응하면 가래가 많이 성하고 간 공능이 떨어지고 그리고 따라서 면역 공능이 떨어지고 이런 걸 조절해주는 제품 바로 천이 박사입니다. 우리 150세까지 가자면 여러 가지 만성질병에서 해탈되어야 되는 건데 이 만성질병을 해결해주는 데 있어서는 우수한 제품이 바로 천이 박사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지구를 두 바퀴 반은 감을 만한 이런 혈관이 막혀서 다리가 저리고 손끝 발끝이 저리고 아랫다리가 맥이 똑 떨어지고 이게 주약인 경락이 잘 수통되지 않아서 그런 건데 이 제품 천혜박사를 쓰게 되면 기본으로서 아주 딱 풀게 되면 그래서 소금을 물에다 풀어놓은 것처럼 말쑥하게 됩니다. 따뜻한 따운 물 말고 그런 다음에 이거 식전에 그 하루 아침 저녁을 드시게 되면 맥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최초에 나올 때는 천혜박사를 주사용으로 썼습니다. 이게 빨리 잘 용해되고 빨리 흡수가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육에다 직접 투여하는 방법으로 심지어 어떤 미용원에서도 이걸 쓰게 되어 있는데 세포의 재생을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충분하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많게는 세포의 재생 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빠른 속도로 세포가 탈락되고 이런 전제하에서 모든 공능이 처질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 천혜박사는 이런 차원에서 기본으로서 우리가 건강장수의 비결을 찾는 데는 순환장애가 풀려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대사를 정상으로서 유지해주면서 영양 공급이 따라가고 노폐물이 제때 빠져나가고 이런 과정을 충분하게 보증해주는 천혜박사의 제품 자체는 특히 CAMP 이술이 여기에 변되어 있기 때문에 CAMP라는 게 바로 뭘 말하게 되는가 하면 장수기고 그리고 생명과학의 최신 돌파성 제품이고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 청춘을 돌려놓는 시간 전환이라 이게 중국의 텔레비전 10타에서 건강상식 이 시간에서 이걸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춘 미화의 발견이라 이런 걸 놓고 봐서는 우리가 청춘은 건강으로 건강은 장수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혜박사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봉해하시게 되면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청춘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건강 장수의 비결을 찾게 된 걸로 되어 있겠습니다. 노벨상 두 번까지 받은 제품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서 거의 드물 겁니다. 이 제품 자체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장에 집어치를 넣지 않으면 당신은 금방 생명이 위험하다는 이런 진단을 받으신 분이 저희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42차 밖에 되지 않던 게 심장 박동이 지금 65차 잡으러 조절되어 있으니까 집어치를 넣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0: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7: 감사합니다.
0: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천희박사 약품은 9월 7일부터 100원 인상된 598원으로 판매하는데요. 가격 인상 전 마지막 5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2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7월 20하루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민요 광장,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 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 산책, 10시에는 문학 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64번째 시간입니다.

장계석의 전보를 받고 나서부터 양삼은 말끝마다 낙병장 탈행이었다. 왕택조는 저도 모르게 입을 삐죽거리며 웃음을 흘렸다.

낙병장이라면 요새 요문휘 군장도 한원에서 낙병장이 되겠다고 하던데요. 그 말에 양삼이 웃음을 터뜨렸다. 요문휘 그자가 낙병장이 되겠다고. 어? 왕택주는 양삼의 방지한 태도가 거슬렸지만은 애써 웃으며 말했다. 이번에 여러 군대가 대도하에 모였으니 다들 한건 해보겠다고 야단입니다. 여하튼 누가 진짜 큰 공을 세울지는 모르는 일 아닙니까? 예? 불경스러움이 묻어나는 그 말에 양삼은 그만 입이 뿌르퉁해졌지만은 속내를 다 보일 수는 없었다. 위원장님이 내린 명령을 모두 잘 집행했나? 네. 배는 모두 이쪽으로 가져오고 배를 만들거나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재료, 심지어 대나무 조각, 조그만 나무 토막 하나까지 싹 없애버렸습니다. 사계도 정했습니다. 그럼 저쪽에 있는 집들은? 다 불태웠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양삼이 낯빛을 흐리며 말했다. 조카, 일은 말끔히 못 끝낸 듯 싶네. 아까 보니까 건너편에 그대로에는 마을이 많더군. 그래, 공산당 들어 써먹으라고 남겨놓았나? 왕택주는 얼굴이 시뻘겋게 되어 탄장을 불렀다. 자네가 맡은 방어구역에서는 사기를 정리하는 일이 어떻게 됐나? 일부가 끝났습니다. 상관이 다짜고짜 소리를 치며 개묻자 그는 겁에 질려 대답을 했다. 일부라니, 그건 무슨 말인가? 사람들이 꿇어앉아 울고불고 사정하는 바람에 병사들도 어쩌질 못했습니다. 그런다고 내 명령을 오겠단 말이지. 이 못난 놈. 아, 여장님, 그런 말 마십시오. 아무리 여장님이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단장이 억울하단 듯 하소연하였다. 왕택주는 더 화가 치밀었다. 다른 부대의 군장 앞에서 이게 무슨 꼴이란 말인가? 그는 당장 안방으로 달려들어가 벽에 걸린 채찍을 들고 나왔다. 명령도 안 따르는 놈이 웬 말이 그렇게 많아? 이참에 버릇을 고쳐줄 테라. 그는 호통을 치며 판장의 얼굴이며 머리를 마구 채찍으로 내리갈기였다. 왕택조는 성질이 사납기로 유명했다. 늘 채찍을 휘두르며 부대를 이끌어왔다. 단장쯤 되어도 사정을 두지 않았다. 오늘은 양삼 앞에서 얼굴이 깎인 터라 아무한테라도 분풀이를 해야 직성이 풀릴 판이었다. 양삼은 왕택존이 마치 자기한테 화풀이를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언짢았다. 됐네 됐네 됐어. 이제라도 그렇게 하면 될 게 아닌가. 왕택주는 채찍을 땅바닥에 팽개치며 말을 했다. 오늘은 군장님 얼굴을 봐서 이쯤에서 봐준다. 아님 넌 벌써 죽었어? 반장은 울분을 참으며 시뻘건 자국이 선명한 얼굴을 쌓아주고 방으로 나갔다. 그때 양인환이 찾아왔다. 그는 대도하 돌레에서 세력이 대단한 자였다. 황무지 개간대 사령자리도 꿰차고 있었다. 안순장 하류에서 부림에 이르기까지 양인안의 세력이 미치었다. 또 다른 대도와 토백의 세력은 안순장의 이족사무 총주의부 영장 뇌집중이었다. 이들이 다스리는 곳은 두 사람의 말이 곧 법이었다. 대도하는 해마다 장마철이 돌아오면 오랫동안 땅에 묻혀있던 보물을 내려보냈다. 바로 향삼이라고 부르는 진귀한 삼나무였다. 수백 년 동안 물과 흙에 씻기고 깎여 아주 딱딱해진 자줏빛 나무였다. 절대로 썩지 않아서 행세 개나 한다는 사람들의 관을 짜기 이보다 더 좋은 나무가 없었다. 그러니 값도 퍽 비싸게 나갔다. 하지만 누구든 이 보물을 발견하는 사람은 잘 간수했다가 양인난이나 뇌집중한테 갖다 바쳐하였다. 만약 못쓰게 되거나 잃어버리기라도 하는 날에는 재산이 커

0: 떨다는 것은 물론이고 식구들 목숨도 건지기 어려웠다. 홍군이 대도와 가까이로 다가오자 양인아는 안절부절 못했다. 그는 자기가 다스리는 이 자그마한 왕국이 무너질까봐 바쁘게 돌아다니었다. 오가는 군대를 위문하고 지방 세력들을 모아 어떻게 하면은 군대를 빈틈없이 도울 것인가 의논하느라고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곳을 지나는 군관이 있기만 하면은 꼭 불러다가 술상을 차리기도 했다. 왕택준이 오자 그는 당장 집으로 정해 잔치를 벌이었다. 오르른 더구나 널리 이름난 양장군이 왔으니 소홀히 대접할 일이 아니었다. 그는 가뿐한 비단적삼을 차려입고 날듯이 달려왔다. 양삼을 보자 그는 한달음에 달래가 손을 잡고 말했다.
1: 양장군님, 비행기를 타셨습니까? 기차를 타셨습니까? 이렇게 빨리 오시다니요. 예?
0: 양삼은 대답삼아 크게 웃었다. 자리에 앉아 양인안이 또 입에 팔린 소리를 늘여놓았다.
1: 솔직히 말해 군장님이 오시기 전에는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오시니 진짜 마음이 놓입니다. 예?
0: 그러자 양삼이 왕택준을 보며 말했다.
2: 우리 청년 장군이 벌써 오지 않았습니까? 청년 장군도 좋고 로리란 장군도 좋지만 역시 명장이 이끌어야죠. 네?
0: 양삼은 마음이 흡족해서 웃었다. 대가 된 듯하자 양인안이 말을 꺼냈다.
1: 오시리라 고생하신 장군을 위해서 저희 집에서 초라하지만은 음식을 좀 장만했습니다. 아, 오셔서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왕여장도 함께 가셔야죠.
2: 뭐 해놓은 일도 없는데 배를 끼쳐서야 되겠습니까?
0: 양삼이 저음잔을 떨며 사양을 했다. 제가 벌써 그렇게 말했는데도 저럽니다. 왕택주는 못 말린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양인안이 몸을 일으키며 다시 고원했다.
1: 두 분 다 거절하지 마시고 어서 가십시다. 예? 자.
0: 세 사람은 호위병들을 이끌고 말이 올라 대도하를 따라 서쪽으로 달리었다. 잔치는 양인안의 집에서 열리었다. 널찍한 집은 어찌나 튼튼하게 지었는지 웬만한 성은 저리갈 할 정도였다. 술상 차림새는 더 놀라웠다. 외진 산골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을 만큼 입이 떡 벌어지는 요리가 수두룩하였다. 정교한 장식으로 화려하게 꾸민 층집은 넓고 환하였다. 창밖은 물결 소리 높은 대도하였다. 양인안이 양삼에게 술잔을 권했다.
1: 아래는 바로 산적 석달계가 망한 곳입니다. 이번에 공산당 비적들이 북쪽으로 도망을 치다가 궁지에 빠져드는데 장군님이 오셨으니 이제 더는 헤어나올 길이 없겠지요. 이 시대의 낙병장은 어김없이 장군님이 되실 겁니다.
0: 양삼은 술잔을 기분 좋게 비우고는 입을 쓱 문대며 말했다.
2: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셔야죠.
0: 이때 왕택준의 얼굴에 좀 불편 기색이 떠오르자 양인안이 즉흑 술을 권했다.
1: 젊은 나이에 지혜와 재주가 이토록 뛰어나니 양장군은 이번에 낙병장이 되고 왕여장께서는 직접 석달계를 사로잡은 당구경이 되십시오.
0: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청년 장군도 얼굴이 활짝 피며 단숨에 술잔을 들이켰다. 집안의 웃음소리, 즐거운 이야기 소리가 차고 넘치었다. 양삼은 연거포 잔을 비우다가 불쑥 입을 열었다.
2: 양토사, 이곳에 향삼이라고 하는 이름난 물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1: 아, 예, 그렇습니다. 있지요. 있다마다요.
0: 양인안이 웃으며 말했다.
1: 아, 예, 이 고장에는 쓸만한 물건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것만큼은 보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간산 백성놈들이 견물생심이라고 향삼을 보기만 하면은 감춰서 탈이죠. 다행히 몇 놈 잡아다가 단단히 혼을 냈더니
0: 해마다 몇 대씩은 제 손에 들어옵니다.

0: 이렇게 말하고는 씩 웃으며 눈을 마주치었다. 군장님, 좀 필요하신가요? 아니. 집에 계시는 어머님한테 얻어들은 얘기가 있으니 그저 궁금해서요. 양삼이 손을 내저면서 말했다. 그건 제가 사람을 시켜 사령부에 보내도록 하지요. 그때 들뜬 분위기를 가르며 날카로운 소리가 울리었다. 불이야! 불이 붙었다! 불이야! 밖을 내다보니 대도안 남쪽 일대 마을에서 검은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 마을 밖으로 도망쳐 나왔다. 울부짖는 소리와 구함 소리가 멀리에서 들려왔다. 잘하고 있구만. 이제야 사기를 정략이 시작하는군. 양삼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놈의 백성들은 정말 종놈 근성이 박혔어. 진작 나가라고 일렀는데 통 안 듣다니. 참 어디 가나 마찬가지지. 응? 그들은 다시 흥청망청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다. 정의로운 피가 사나운 파도를 물들이고 대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뒤흔든다. 고금을 담론하노라면 격동을 금할 수가 없고 후세들은 역사의 교훈을 말없이 새겨둔다. 모 대동은 이족 지역을 지나 높은 산 위에 있는 작은 마을에 머물렀다. 대도하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아침낮을 변신원이 전보를 건네며 물었다. 보두석 동지, 석달개를 잘 아십니까?
1: 동지는 석달개를 어떻게 알지? 혹시 어디서 무슨 이야기라도 들은 겁니까?
0: 네, 조금 전에 어떤 노인한테서 석달개 이야기를 재미나게 들었습니다. 우리하고 처지가 무척 비슷하더군요.
1: 그분 연세가 얼마나 되셨지요?
0: 여든 남짓한 수재인데 모르는 게 없습니다.
1: 늙은 수재라.
0: 모 대통이 눈이 반짝 빛났다.
1: 그분은 어디에 사십니까?
0: 산자락에는 대밭을 지나면 집이 하나 있는데요. 모태동은 진작부터 이곳 사람들한테서 수십 년 전 석달개 비극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싶었던 터였다. 마침 기회라고 생각한 모태동은 호위병을 불렀다.
1: 심호위병, 물통에 술이 아직 남아있나? 회를 지나며 채운 건데 아직도 꽤 남아있습니다. 어른을 대접하는 데 쓸 거니까 잘 좀 챙겨줘요.
0: 모태똥은 늙은 수재를 찾아 나섰다. 산자락에 이어진 큰 대숲 사이로 좁은 길이 나 있었다. 일행은 곧 변신원이 일러준 길로 접어들었다. 길 끝에 반쯤 열린 작은 살인문이 보였다. 수염이나 머리나 다 하얗게 센 노인이 낯다란 바자 너머로 뜰에 놓인 대나무 걸상에 앉아 책을 보고 있었다.
1: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0: 기척이 나자 노인이 몸을 돌리었다.
1: 저희 홍군이 머물면서 이 고장에 배를 많이 끼칩니다.
0: 노인은 살인문을 열어주면서 환하게 웃었다. 우리가 진작 모셔야 할 분들인데 폐란이 웬 말인가요? 그는 무던하고 인자한 얼굴로 잘 익은 살구가 가득 달린 나무를 가리켰다. 날마다 이 뜰을 오가는 사람이 많지만은 살구는 하나도 줄지 않는구려. 모태똥이 뜰에 들어서며 공손하게 말했다.
1: 저는 호남 사람 모윤지입니다. 홍군에서 일을 보면서 이번에 여기를 지나게 됐습니다.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고 가르침을 좀 받을까 해서 찾아왔습니다. 시간이 있으신지요?
0: 노인은 모윤지가 누군지 몰랐지만은 더 묻지를 않았다.
2: 레이가 아주 밝은 손님이로군. 어서 들어오시게. 이 나이가 되면은 이야기 손님이 제일 반갑지.
0: 방 안에는 커다란 상이 놓여있고 양쪽으로 대나무 걸상이 놓여져 있었다. 긴 책상에는 끈으로 귀퉁이를 묶고

0: 은 오래된 책이 몇 권 놓여져 있었다. 벽 한가운데 걸린 옛 그림은 언제 그린 것인지 연기에 걸려 잘 보이지도 않았다. 곁에는 미끈하게 쓴 한 상의 주련이 걸려져 있었는데 위에는 란세의 도화 꿈을 꾸노라 라는 글이 쓰여져 있었고 아래에는 루추한 집에서 성당의 시를 읽노라는 글이 쓰여져 있었다. 노인은 모 대통령에게 자리를 권했다. 조금 있으니 아까 마당에서 닭모이를 주던 젊은 아낙네가 차를 내왔다.
1: 어르신, 어르신은 본디 이고장 분이십니까?
2: 아닐세. 우리 집안은 본디 한혼에서 행세계나 하던 명망이 높은 집안이었는데 일이 보잘것 없어졌다네. 빚을 피해 여기로 왔지.
0: 노인은 청나라 말 마지막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었는데 얼마 뒤 중화민국 세상이 열리었다. 쓰라이는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두었는데 두 아들은 모두 군대에 끌려가 대포밥이 되고 딸과 아내도 난리통에 죽었다고 했다. 지금은 손자와 손자 며느리만 곁에 남아 땅 몇 마지기로 농사를 지어먹고 산다며 몇 번이나 한숨을 내쉬었다. 모 대통령은 노인의 낯빛이 어두워지자 말머리를 돌리었다.
1: 저건 누가 쓴 글입니까? 우군의 맛이 짙게 배어있는데요?
0: 모 대통령이 한 상의 주련을 가리키며 물었다. 그러자 노인이 웃으면서 대답하였다.
2: 내 선생한테 솔직히 하는 말이지만 이 늙은이가 쓴 글일세. 문장도 내가 대충 지어낸 거라 서툴게 짝이 없지. 별스러울 것도 없지요. 뭐 그저 이제는 하루 살면은 하루 줄어드니까 글줄이나 써가면서 마음을 달랠 뿐이지요.
0: 노인은 검은 조거리와 바지를 깨끗하게 차려입었지만은 무릎에 기운 자리가 두 군데나 되었다.
1: 사실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0: 그러자 노인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2: 내가 젊었을 때는 서당도 꾸리고 했는데 점점 선비 신세가 바닥에 떨어지는 바람에 값이 영 없어졌지. 그래, 소금 장수로 나서기도 했다네. 이제는 나이가 나이니 손자한테 얹혀 조용히 살고 있지요.

장편 소설 대장정 6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추억은 향기로 남습니다. 지나간 시간 속 소중한 기억들, 이 노래가 그 향기를 다시 불러올 것입니다. 방준 작사, 박성국 작곡의 추억의 향기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김혜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친구는 가족처럼 소중한 존재입니다.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변영화의 친구의 노래로 멀리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가까운 친구에게 따뜻한 남부를 전해드립니다.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마음을 선율에 실어 전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노래입니다. 김인덕 작사, 김홍일 작곡의 사랑을 노래하리를 전해드립니다. 김창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의 정겨운 밥상호에 언제나 함께하는 김치를 주제로 한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리춘희 작사, 백희남 작곡의 리영근 가수가 부른 김치 타령을 전해드립니다. 시원하고 아삭한 맛에 정성이 듬뿍 담긴 김치를 신명나는 타령으로 풀어냈습니다.

0: 그래도 우리네 김치로구나. 우리네 김치라네.
1: 서영근 작사 작곡의 차미령 출혜령 가수가 함께 부르는 반갑다 친구야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친구를 만나는 반가운 마음을 경쾌하고 사랑스러운 선율로 담아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매줄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화민족 대가정 속에서 형제민족이 손잡고 갖고 가는 아름다운 낙원을 그린 희망의 노래 형제민족 한가정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산 깨우네. 우리들 꿈도 피어나네.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손 잡았네. 뜨거운 정 이어가며 앞을 향해 나아가네. 강산에 피어난 민족 단결의 꽃이여 영원히 이 땅에 빛나리라. 서로 아끼고 정 나누며 함께 꿈을 이루어 가네.

0: 구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경 동림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리세라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

아닌가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0: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은 시간을 내서 길대중이문진부에서 수고를 하고 있는 숙중량 원장님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숙중량 원장님을 놓고 본다 할 때 일찍이 장천중의학원을 졸업한 분인데 35년이라는 중의사의 임상경험을 갖춘 분입니다. 현재는 중화중의약학회 회원으로 활약하고 있고요. 또한 맹노 국가급 맹노중의 계승자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 숙중량 원장님을 놓고 본다 할 때 우리 결태중의 문진부에서 보게 되면 다면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 가지 재간을 말이죠. 갖춘 이런 분이란 말입니다. 하나는 말이죠. 중의학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변증론치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진찰하면서 처방을 내드리고 있고요. 이외에도 준확한 혈의 시오에랍니다. 주사료법이라든가 침구료법에 그리고 칼침 쇼전도로 합니다. 이런 기술을 장악하고 있고요. 또한 환자의 병정에 따라서 말이죠. 정맥주사도 말이죠. 놓아드릴 수 있는 이런 재간을 갖춘 분입니다. 우리 림상학적각도에서 보게 되면 이 숙중량 원장님이 치료라는 범주가 비교적 높습니다. 심리혈관계통질병 치료에서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관심병에 뇌졸중으로 인한 중풍이라든가 중풍 후유증 이런 말저의 심리혈관계통의 질병을 치료할 때 보게 되면 하나는 중약을 말저 처방을 내서 지어드리고 전공에 근거해서 정맥주사라든가 침구료법이라든가 결합을 하는데 그 치료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환자들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갑상선 질병 치료에서도 특기를 보이는데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든가 기능 저하에 여러 가지 갑상선 염증에 갑상선 결절 이러한 말이죠. 갑상선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길대중이문진부에 와서 또 골관절계통 질병 치료에 소문을 내고 있는데 얘기해 보게 되면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에 요추간판 돌출증 조골신경통에 퇴행성 관절염에 조근통에 이런 골관절계통의 질병 치료에도 조예를 보입니다. 그리고 모종 말이죠. 피부병 치료에서도 특장을 보이는데 치료가 잘 되지 않는 말이죠. 소버짐이라든가 습진이라든가 여드름이라든가 반복성이 강한 이런 말이죠. 피부병에 완고한 피부병 이런 질병 치료에도 말이죠. 조예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변에 이런 분들이 계신다 이런 병으로 앓는 분들이 계신다 할 경우에는 우리 길대중이문진부에 오셔서 숙사란 숙제를 쓰는데 수원장을 찾아서 진료를 받게 되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럼 오늘은 시간을 내서 이 숙중량 원장이가 심리혈관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한다는데 심혈관계통

0: 질병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과 같이 토론해 봅시다.
1: 네.
0: 심장 자체하고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에 이런 혈관계통의 문제가 발생해서 생기는 말죠. 질병들 갖다 심혈관 질병이라 합니다. 우리나라의 정황을 놓고 본다 할 때 환자 총수에서 보게 되면 이 심혈관 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 네.
0: 대략의 3억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14억이라 경우에 보셔 대단히 이게 비율이 높거든요. 문제는 또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심혈관 계통의 질병을 말이죠. 우리 관찰해 보게 되면 제때 말이죠. 정확한 진단 확진을 하지 못하고 구급조치를 말이죠. 강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말이죠. 사망률이 가장 높습니다. 사망 총수에서 보게 되면 대략 말이죠.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1: 네.
0: 구체적으로 우리 심혈관계통의 질병들을 해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고혈지 상태라든가 관심병이라든가 심근에 관계되는 질병에 신지연이라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죠? 그리고 신지梗스라든가 그리고 말이죠. 심장박동하고도 관계되는 질병 심리수창에 그리고 심포에 관계되는 질병 심보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구급을 해야 말이죠.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심원성 추스라든가 심장 더우팅이라든가 심리사이즈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질병들을 우리 여러 들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우리 골라서 심혈관계통 질병에서 발생률이 아주 높고 그리고 또 위험한 이런 질병에 관심병에 대해서 대화를 해봅시다.
1: 네.
0: 관심병이라 할 때는 조약에 말이죠. 지질대사가 모든 원인으로 말이죠. 문란이 생깁니다. 지질대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혹시 화음이라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당구천 들어보셨죠?
1: 네.
0: 강요산지에
1: 네.
0: 이런 지표가 말이죠. 현저히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심장에 있는 말이죠. 관상동맥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말이죠. 동맥 관강이가 말이죠. 협착증이 생깁니다. 졸바진다는 뜻이 되겠죠. 졸바지면 어떻습니까? 이 관상동맥에 뭐 있는 이 관도가 졸바지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됩니다.
1: 그렇죠.
0: 더 심할 때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말이죠. 폐색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막혀버린단 네.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죠. 내가 지금 이런 병 진단은 받은 적이 없는데 도대체 어떤 말이죠. 증세가 있으면 이 방면에 대한 말이죠. 검사를 하고 확진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관심병이 오는 분들을 보게 되면 늘상 말이죠. 가슴이 말이죠. 답답해 납니다.
1: 네.
0: 어떨 때는 말이죠. 왼쪽 가슴이라든가 이런 부위가 말이죠. 아파 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네.
0: 안녕하십니까.
2: 네, 이 대웅구입니다.
0: 예, 예.
2: 예, 원장님이 보이고, 효과 좋아가지고, 지금 다시 좀 예약하려고 그랬는데.
0: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2: 네, 가슴이 답답하고 좀 숨이 차가지고.
0: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2: 예.
0: 예,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세요. 예.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지금 그 길태중에 박윤덕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종에서 치료받습니까?
3: 예, 저는 예, 원래 고혈압이 있어서요. 어떨 때는 별로 저기 어제는 이러는데 어후에 좀 올라가고요. 예.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럽고.
0: 예.
3: 그리고 소변이 잦아가지고 방에 잠 잘 못 잔단 말입니다.
0: 예.
3: 어제 이런 지용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예. 거기 수소문 끝에 그 저기 길대 중에 박윤덕 선생님이 영 치료를 잘한다 해서 거기 가서 치료를 받고 진맥 받고 해서 예, 상세하게 좀 아예 거기 설명도 잘 해주면서 어제는 약을 한 두 주일 넘어 먹었습니다. 근데 효과 영 상당히 좋습니다.
0: 예, 예.
3: 그래서 예, 정말 이거 그런 오늘 약이 다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오늘 약질러 가자고 예약합시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3: 예, 알겠습니다.
0: 예,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세요.
4: 예, 안녕하세요. 저 김태준 의원이 치료를 받고 있죠. 그 강철수 선생님이 무슨 예. 증상감이 있잖아요.
0: 예.
4: 약 무게가 올리 버티지 못하겠어요.
0: 예, 견주염이 넘어요.
4: 예, 견주염이 그래가지고요.
0: 예.
4: 예, 한번 치료를 또 받으려고 오늘로 저 예약하려고 강철수 선생님은요.
0: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예약이 예, 됐습니다. 예, 예,
4: 예. 예, 수고하세요.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5: 예, 전에 소문 듣고 길태중년의 원장님이 심장뼈 잘 치료를 한다겠어요. 요즘에 심사에 어떤 때는 또 바늘 팍팍 찌르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칼로 오래 내는 것 같고
0: 예, 신조통 있고
5: 그래도
0: 예.
5: 어떤 때는 예. 막 이리 심황해서 어찌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0: 심장
5: 어쨌든 아이 좋은 것 같아서 오늘 그 원장 선생님 가 보이자고 그럽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5: 예. 예. 수고하세요.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0: 안녕하십니까.
6: 예.
1: 네.
6: 예,
1: 네,
6: 안녕하세요.
0: 네, 네. 말씀하세요. 예.
6: 예. 네, 또 원장 선생님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0: 예, 네, 어떤 전화했나요?
6: 예, 예 목대 팀이었지, 뽀뽀다면서래.
0: 예.
6: 네. 그리고 머리가 좀, 그치, 너무 무거워, 비오면서래. 좀, 어깨 박죽도 아프고 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0: 예, 네, 그냥 오십시오. 연결됐습니다. 예.
6: 예. 아유, 수고하시오.
0: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매서울 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7: 예. 길대중이 강철수 선생 예약하겠죠.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7: 아, 허리 다리가 아프면 좋지 않아서.
0: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연결됐습니다.
7: 예, 매서울 하십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내가 갑니까?
0: 예, 맞습니다.
8: 아,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8: 선생님, 나는 오늘 예, 그러니까 박윤덕 선생님 예약하겠죠. 내 주머니 갔다 왔습니다. 그래, 오늘 약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 또 오늘 한 번 더 가려고.
0: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8: 아, 예, 당량이 안 좋았습니다.
0: 예, 예. 예, 예. 그냥 오전에 오시면 예, 됩니다. 예,
8: 예. 예. 예. 예. 수고하세요.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예, 됩니까?
0: 예, 예, 맞습니다.
9: 예, 저 오늘 또 그 최 선생님 찾아가려고 그럽니다. 어전에 출근하지? 예,
0: 예, 예 지문 맞다 그럽니까?
9: 예, 예, 그 선생 지문 잘 넣는다.
0: 40년 나왔습니다. 예, 예, 예.
9: 예,
0: 예, 예.
9: 예, 예. 좀 지문 맞아보려고.
0: 예, 그러세요. 예,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그리고 예, 이 가슴이 답답하고 늘상 압박감을 느끼고 예, 이 관심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예, 아직 확진을 받지 못했지만 이런 증세가 있을 때는 인천에 예, 심장내과에 가서 상관된 검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0: 예. 심할 때는 아까 말이죠 환자분들처럼 가슴이 말이죠 칼로 에이는 것처럼 아픈 감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 아픔이가 말이죠 방사성 통통이 생깁니다.
1: 네.
0: 왼쪽 어깨라든가에 팔이라든가에 심지어는 말이죠 아래 턱까지 말이죠 줄이 쫙쫙 뻗치며 아파납니다.
1: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0: 네.
0: 안녕하십니까.
10: 예, 선생님, 축하합니다.
0: 예.
10: 예. 나 오늘, 원장 선생님을 예약하다고 그랬는데.
0: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다가?
10: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계속 혈압이 자꾸만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0: 예.
10: 배우자겠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결됐습니다.
10: 예. 네, 예,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예, 여보세요.
11: 예,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11: 예, 저기 이 지금 내 그 머리에서 무슨 바람

0: 소리지 전기 소리 같은 게 자꾸 나고
1: 예.
0: 그다음에 밥맛도 없고 닭맥이 없고
1: 예.
0: 그다음에 좀 어지러워가고
1: 예.
0: 전번에 그 박창호 주임 청장은 몇 번 썼댔습니다.
1: 예예예. 예, 예.
0: 지금 보니까니 밥맛이 좀 돌고 소화도 개체한다 하고 그 소리 나는 것도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1: 예예예. 예, 예.
0: 그래 오늘 또 그 좀 청장 더 쓰려고 그 박창호 그 주임 예약하려고 합니다.
1: 예, 그냥 오십시오. 예.
0: 예, 예,
1: 연계 다 됐습니다. 예,
0: 예 감사합니다.
1: 예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3: 예.
2: 말씀하세요.
3: 예. 네, 그, 박창호, 그, 주민이라는, 그, 폐를 저번에 약신 게 많이 좋아지니까 한 번 더 쓰자 그랬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3: 예.
1: 연결됐습니다. 예.
3: 예.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박윤덕 주임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상황에서 예. 치료받습니까?
4: 그 전에 잠도 잘 못 자고 기억력이 없음에 많이 추워하고 또 짜증도 나고 했습니다.
1: 예.
4: 점약 두 번 쓴 게가 잠들기 바쁘던 게가 좀 나아지며 수면 질량이 좋아진 것 같아서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박윤덕 주임을 예약하자고 합니다.
1: 예, 어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약이 되었습니다.
4: 예,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수고하십니다.
1: 안녕하세요.
5: 예. 오늘 그 원장 선생님도 좀 만나야 되겠어요.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5: 저 진단받은 게 심자에 관장형 저 우양화 동맥경화. 예, 동맥경화로
1: 예, 동맥경화,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5: 그, 량, 저, 어제만에 저,
1: 예, 예.
5: 내가 저, 신뢰가 방쾌한답, 대답.
1: 예, 예. 심하구만, 예.
5: 그 다음에 저, 쓰면 도망하고, 신쇼하고, 예.
1: 예, 예.
5: 그래서 원장 선생님 다른 데서 오늘도 좀 가보자, 그래요.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계됐습니다, 예.
5: 예.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6: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개인적 질문인데요. 네, 혹시 심장이 안 좋아도 귀에서 소리가 나나요?
1: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2: 아,
1: 예,
2: 네.
1: 예, 오장육부의 공능인가 다 서로 말이죠. 맞물게 네. 되는데, 예, 이 심장하고 말이죠. 예, 중요하게 선천지본이, 선장이랍니다. 예.
2: 네.
1: 이 선장하고 심장의 관계가 말이죠. 예, 선주수인데, 신주허입니다. 예.
2: 네.
1: 아, 심장.
2: 물과 불.
1: 예. 네. 물로 말이죠. 불을 끄게 됐어요. 예. 이 관계가 말이죠. 잘 조화롭지 못할 때는 말이죠. 예. 콩팥이도 허해집니다.
2: 네.
1: 이럴 때면 머리가 텅 빈 것 같고, 예. 귀에서 소리가 나고, 기억력이 감퇴되고, 예. 어떨 때는 말이죠. 예. 아찔해 난단 말입니다.
2: 네.
1: 어지럽단 말입니다. 이 공능이가 실소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2: 네, 네. 잘 알겠습니다.
1: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관심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속에서 숨이 차다는 분들이 많아요. 예, 더 심할 때는 호흡곤란을 느끼는데 산소호흡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
2: 네.
1: 그리고 이분들을 보게 되면 예,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이가 말이죠. 예, 졸바지거나 심지어는 말이죠. 폐색 상태에 처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혈이 통하지 못하죠.
2: 네.
1: 혈이 통하지 못하니까 심장 자체의 혈관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심장박동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2: 네.
1: 이러게 되면 어떻습니까? 뇌에 대한 말이죠. 혈이 공급이가 말이죠. 잘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2: 네.
1: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늘상 말이죠. 마치 뇌혈관에 말이죠.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머리가 어지럽거나 심지어는 말이죠.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다리라든가 얼굴이라든가 특히 눈은 저리 이런 데 말이죠. 수동현상이 생깁니다.
2: 네.
1: 부언한단 말입니다.
2: 네.
1: 요거는 부언할 때 말이죠. 우리 환자분들이 꼭 이 원인을 밝혀야 됩니다. 도대체 심장에 문제 있는가, 비장에 문제 있는가, 혹은 폐장에 문제 있는가, 공파체 문제가 있는가.
2: 네.
1: 어느 장기가 문제가 있어도 다 말이죠. 이 수종현상, 부언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꼭 원인을 밝혀내야 됩니다. 그리고 상응된 치료 조치를 강구해야 말이죠. 이 치료 효과가 말이죠. 어리상적으로 됩니다.
2: 네.
1: 우리나라의 정황을 놓고 본다 할 때 대략 말이죠. 3억으로 되는 분들이 심혈관계통 질병으로 고생하는데 거기에서도 특히 보게 되면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대략 2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관심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정황에서 대략 1,139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제때 풀어나가지 못하게 되면 어느 날인가 말이요, 심공농 쇄갈증이 나타납니다. 이 심공농 쇄갈증에서 보게 되면 대략 890만 정도로 되는 분들이 이 질병으로 고생합니다. 관건 문제는 오늘 심혈관계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교대를 하지만은 제때 말이죠, 확진을 못하고 치료수단이가 말이죠,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사망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략의 프로를 보게 되면, 다섯 명이 우리나라에서 사망됐다 합시다. 그러면 그 중에서 두 명 정도가 말이죠, 이 심장질환으로 사망됐다, 이겁니다.
2: 네.
1: 프로가 거의 절반 되죠.
2: 그렇죠.
1: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심혈관계통 질병을 말이죠, 관찰해 보게 되게 되면 치료 효과가 이상적이 못 되고 사망되거나 혹은 말이죠, 지찬이라는데 우리들이 애락이 십자이 되면 병신이 된단 말인데 이런 비율이 높은데 치료도 치료겠지만은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교대라는 거는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더 말이죠 중요하다 이겁니다.
2: 그렇죠.
1: 중요한데 말이죠 알아야 되죠. 상식적으로 어떤 분들이 이 심장병이 잘 인기될 수 있는가, 특히 발병률이 높은 관심병에 하나는 말이죠 연령 단계하고 관계됩니다. 중노년 분들. 그런데 이 중년에서 지금 보게 되면 연령이가 지금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40대 자의 분들이 우리 연대에서도 말이죠. 이런 중년들이 말 진단받은 분들이 많은데 이 중년 분들이 그리고 가족사가 있는 분들이 특별히 주의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들 속에서 말이죠. 고혈압이라든가 말이죠 관심병이라든가 이런 질병으로 고생한 적이 있다게 되면 그 자식 되는 분들이 이 방면에 상당한 중시를 불러일으킬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고펑션이란데 위험이 이 관심병이라 이런 말이죠 심혈관계통의 질병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서 고펑션이라는데 상고증을 말이죠 엄격히 공제해야 됩니다. 고혈압이라든가 고혈지 상태라든가 고혈당의 당뇨병 환자의 이거는 말이죠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다게 되면 이거 기초 질병이라네요. 꼭 말이죠 이거 제때 말이죠 풀어나가야 됩니다. 해결해 버려야 된다 말입니다.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어느 날인가 이 심장병이 꼭 인기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2: 네.
1: 담배를 너무 반가워하시거나 술을 너무 반가워하시거나 이런 분들 속에서 이 말이죠 관심병을 비롯한 심혈관계 등의 말이죠 질병이 발생할 기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체중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조선족 이야기 말이죠 태암이 일어난 체질이 있는데. 비교적 말이죠 뚱뚱한 분들이 비만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 관상동맥의 말이죠 주경경화가 발생하면서 관심병이라든가 말이죠 기타 심혈관계통의 말이죠 질병으로 말이죠 발전할 가능성이

0: 습관을 말이죠. 양호한 음식 습관으로 키워야 됩니다. 풀채를 많이 줘요. 많이 다시고, 예. 과일도 말이죠. 적당히 드시고, 곡물을 많이 잡수시고, 지방 함량이 높거나 말이죠. 예. 꺼야, 예. 너무 작게 다시는 이런 습관을 말이죠. 예. 꺼 고쳐야 됩니다. 아, 그리고, 예. 운동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사회에서 말이죠. 예. 레란데이 이야기 되면 어떤 분들을 말이죠. 예. 자기 체질에 맞지 않게 말이죠. 운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초질병이 심장질병이 있다거나 하는 분들은 갑자기 악화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가? 이 운동 항목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많거든요. 수영이요, 뭐 육아요 말이죠. 빨리 달는 걸로 빨리 걸는 거네요. 요거는 꼭 말이죠. 병원에 오셔서 이런 전문가 선생들이 지도를 받을 필요 있습니다. 내가 무슨 운동을 하면 내 체질을 말이죠. 이런 심혈관계통이나 뇌혈관계통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건강한 상태를 말이죠. 보존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담배수를 절제를 하시고 체중을 꼭 공제해야 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중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네, 길태중이 문진보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북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이었습니다. 저당의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조장인 류신강이 사퇴하여 8월 30일 2026년 제10차 조이민정부 당조회의와 16기 조이민정부 제61차 상무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에서는 습근경 총석이 최근 중요 연설과 중요 지시 정신, 중앙정치국 회의 정신, 국무원 제12차 전체회의 정신과 국무원 상무회의 정신, 전국기초교육사업회의와 화교사무사업회의 정신, 14기 성정부 제7차 전체회의 정신과 성정부 상무회의 정신을 전달학습하고 연변주 공공수치자원 위임 운영 실시 방안, 연변 조선족 자치주 인민정부 법률 고문 사업 규칙 등 문구를 심의했으며 다음 단계 사업을 포지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홍수방지 재구조 재반 사업을 착실하게 잘 수행을 하고 지질 재방지를 잘 틀어주어 인민대중 생명재산 안전을 전력 수호해야 합니다. 안전생산 단계를 항상 단단히 조여 중특대 안전사고 발생을 견결히 경계 억제해야 합니다. 교육 과학기술 인재 발전을 일체 추진하여 고품질 과학기술 혁신으로 전주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에 에너지를 부여해야 합니다. 혁신적이고 살기 좋으며 일하기 좋고 양로하기 좋으며 관광하기 좋은 건설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발전적 높이의 민생 온도까지 갖춘 아름다운 연변을 힘써 건설해야 합니다. 교육의 속성 깊이 파악하고 인민이 만족하는 집 근처에 좋은 학교를 힘써 설립해야 합니다. 당의 화교 사무 정책을 전면적으로 관철시

0: 하고 해외 교포와 귀국 화교 그리고 그 가족이 연변 고품질 발전의 지혜와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당이 무장을 관리하는 제도를 견지하고 군민 융합 발전을 깊이 추진하여 군정 군민 단결의 양반 국민을 일정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3, 4분기 난관 공략과 하반기 결승을 추진해 연간 목표 임무를 힘써 완수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15호 전망계획의 실시를 다그쳐 추진하고 재반 분야 사업에 대한 전망계획의 선도 추진 역할을 잘 발휘시켜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와 소비 촉진을 협동적으로 추동하고 정책 자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민생 보장과 개선 사업을 착실하게 잘하고 민생 복지를 부단히 증진시켜야 합니다. 발전과 안전을 더 잘 통괄해 고품질 발전과 높은 수준 안전의 양성 상호작용을 촉진해야 합니다.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하고 확대하며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고 실제적인 일을 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개혁적 사유, 혁신적 방법을 잘 활용해 난제를 해결하고 여러 면의 사업, 창업 적극성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경제발전과 대외개방 확대에 봉사하는 중재 역할을 더 잘 발휘하고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의 인류 경영 환경을 적극 조성해야 합니다. 역량을 강화하여 기업 재벌금을 청산하는 행동을 다그쳐 실시해야 합니다. 푸른 하늘 보위전을 지속적으로 깊이 잘 치러 공기질을 꾸준히 개선해야 합니다. 전력 설비 시설의 운영, 유지 보수와 위험 요소에 대한 조사를 잘해 전력 안전 사고의 응급 처리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시장 감독 관리의 기층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공평 경쟁의 시장 질서를 착실하게 수호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실적 평가와 결과 운영을 강화하고 취희봉 풍향계 역할을 확실하게 발휘해야 합니다. 공업 안정장성 행동을 잘 전개해 더 많은 증가량을 형성해야 합니다. 현대화 대농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주공방향으로 삼고 식량재해 방지와 피해 감소, 풍작 보장을 들어줘야 합니다. 봉사업의 버팀목 역할을 강화하고 봉사업의 규모 확대와 질적 향상을 다그쳐 추진해야 합니다. 취업 청소와 공공봉사 향상을 잘 들어줘야 합니다. 전사업의 물류 종합 비용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좋은 유통체계 물류를 완성해야 합니다. 신에너지, 신장비, 신의약, 신소재 등 신흥산업의 도약적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자연자원 보호 이용 사업을 잘하고 중앙생태환경보호 독찰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정돈시정을 잘 들어줘야 합니다. 전민건강체육 공공봉사 수준을 높이고 대중성 체육경기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해야 합니다. 기청병원의 진료 능력을 제고하고 대중치료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인도와 금지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집소각 금지 사업을 추진해 집이 깨끗하게 반출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다그쳐 건설하고 공공수치가 연변도야 추월의 에너지를 부여하는 중요한 동력으로 되게 해야 합니다. 법률고문의 전문 둔해진 역량을 잘 활용해 전주경제사업의 고품질 발전에 튼튼한 법치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정부 지도일꾼은 분관 부문을 인솔하여 주동적으로 앞장서 대형기업과 양질 대상 유치에 힘써 투자 유치량과 질의 동반 상승을 추동해야 합니다. 회에서는 기타 사항도 연구했습니다.
1: 조당회 상무위원이며 상무보조장인 류신강의 사회하에 8월 31일 조안전생산위원회 2026년 제4차 전체 확대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에서는 2026년 주앙 및 성안전생산위원회 순찰 비공개 방문 사업회보 영상을 방영했습니다. 주응급관리국 책임자가 최근에 발생한 생산안전사고, 주앙안전생산실적평가 순찰에서 발행된 문제 정돈시정 정황과 다음 단계 사업 건의를 회보했습니다. 회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형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시시각각 안전생산 단계를 조여야 합니다. 각 현시와 부문은 사례를 경종으로 삼아 우환을 철저히 조사하고 허점을 철저히 막으며 사고를 철저히 방지해 교훈을 실속 있는 경계 성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쪽을 신경 쓰다 저쪽을 놓치거나 방심하는 일이 없도록 엄격히 방지하고 더 정밀하고 효과적인 조치로 사고 위험을 예방 통제하며 안전 최저선을 확고히 지켜야 합니다. 회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조항 실적평가 순찰에서 반영된 문제 정돈 시정의 후반부 사업을 참답게 잘해야 합니다. 이미 완성한 정돈 사항에 대해 재방문을 조직해 확실하게 정돈함으로써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법과 규정에 따라 엄격히 책임을 추궁하고 이를 통해 책임을 확실히 리행하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추진해야 합니다. 하나를 통해 열을 깨닫고 근본적인 것과 지엽적인 것을 함께 다스리는 원칙을 견지해 원천에서부터 취약한 고리와 단점을 찾아내고 점검, 독촉, 시정, 말소, 문책으로 이어지는 안전생산 전사슬 폐쇄형 관리 기제를 형성해야 합니다. 회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근본을 다스리고 난관을 공략하는 3년 행동의 마무리를 참답게 잘해야 합니다. 중대사고 우환의 동태적 제거를 잘 들어주고 판정 기준의 선전, 관찰, 집행을 강화하며 기업이 착공 시 반드시 학습, 양성 시 반드시 강의, 경고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추진하고 대중유상신고, 기업 내부 우환보고라는 두 가지 기재를 완성해야 합니다. 신기술과 신설비를 충분히 활용해 전통 고위험 산업 성격을 추진하고 낙후한 공예 설비를 조속히 도태시켜 본질적인 안전 수준 향상을 추동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중점에 초점을 맞추고 두드러진 우환을 정밀하게 경계 해소해야 합니다. 도로교통, 대상시공, 광산안전, 위험화학품, 문화관광, 공업무역, 천연가스, 특정설비 등 분야의 안전예방을 통괄적으로 잘 들어주고 중점산업 분야의 불법 규정 위반 행위 타격 사업을 깊이 전개해야 합니다. 고위험 장소를 예의주시하고 기업과 사회 단위의 주체 책임을 강화하며 우환 조사 정돈을 맞춤식으로 전개해 우환 정돈 시정이 거듭 반등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고층 건물 소방 안전과 전동 자전거 위험 충전 전문 정돈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기층 소방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날씨 변화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강수와 물 정황을 예의주시하며 중점 위험구역과 영향구역을 종합적으로 연구 판단하고 위기 상황을 제때 효과적으로 처리해 인원 안전을 전력 보장해야 합니다. 홍수 방지와 급수 안전을 통괄적으로 고려해 안전을 담보하는 전제에서 저수지 저수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회의는 화상 형식으로 소집됐습니다. 주 지도일꾼들은 소경량, 호복군, 리시가, 윤조휘, 문금철, 정권, 우혜생,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주안전생산위원회 성원단위 주요 책임자들이 주회의장에서 회의에 참가하고 각 현시에 분회의장을 뒀습니다.
0: 2026년 연면조 및 화룡시 민족단결진보 선전을 활동 1일 화룡시 통성진 광동천에서 가동이 됐습니다. 성민족 사무위원회의 부주인 맹경동, 주당이 상무위원이며 통전부 부장인 석기화가 활동에 출석했습니다. 석기화는 가동식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연면은 민족단결사업의 튼튼한 토대를 갖고 있으며 연속 5차례 전국 민족단결진보모범집단으로 표기됐습니다. 광동촌에서 이번 선전호 활동을 가동한 것은 우리 주 민족단결의 훌륭한 전통을 전승하는 것이자 성류꽃 피어 연변 비추 브랜드를 더 빛내고 신시대의 전국 민족단결진보 시범구를 건설하는 구체 실천입니다. 한부의 법률, 두부의 조례, 학습, 선전에 초점을 맞추고 10가지 공동교를 주제 활동을 착실히 전개하여 선전 교양이 각종 기층 진지에 침입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연변 여러 민족이 한마음으로 변경을 지켜온 단결 이야기를 잘 들려주고 여러 민족 대중들이 민족 단결의 참여자, 전파자, 수호자가 되도록 인도해 조화민족 공동체 의식에 변경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해야 합니다. 활동에서 전체 참가자들은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구 수립 견학기지에서 몰입식 디지털 지능 당수업, 붉은의 병강비춘의 붉은 정취 화룡 침륜 새 로종에서 분지를 집중 관람했습니다. 전국 민족 단결 진보 선진이 모이고 화룡시 동성진 당위 부석이며 광동촌 당지부 서기 초민위원회 주임인 김헌이 민족단결진보 제의서를 대독하고 전주 여러민족 대중이 민족단결의 수호자, 전파자, 실천자가 되어 변강 여러민족의 단결 화목 화폭을 함께 그려갈 것을 호소했습니다. 현장에서도 민족단결 한가족 조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주제 문외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주단결진보촉진법 선전도 동시에 선

0: 시원장 법률 해설을 통하여 민족법치 지식이 기층에 직접 전달되도록 추진했습니다. 조민족 사무위원회 부주임 방국동입니다.
1: 번스 순서회 시기한
0: 이번 선전을 기간 우리 조에서는 법률 포급 한마음, 의력사 맥락 한뿌리, 본보기와 한결, 실천 동행 등 10가지 길을 특색 행사를 펼칩니다. 주급 중점 추천 활동 30개와 현시 기청 실천 활동 142개를 통괄적으로 기획하고 법치 선전, 홍색 기원화, 지역 간 문화 체육 융합, 기청 자원 봉사 등 계열 활동을 전방적으로 전개해 민족 단결 진보 선전 교양의 전면 포급 상시화와 대중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 9.3 연휴 기간 전주 각지에서는 다채로운 문화 관광 활동을 알심들여 기획하고 여러 가지 해민 조치를 내놓아 전국 각지 관광객과 현지 주민들이 짙은 민속 풍정 속에서 즐거운 휴가를 보내도록 하게 됩니다. 연결시에서는 무형문화재 민족예술 교류 공연을 펼쳐 짙은 민속예술 풍채를 한껏 보여주게 됩니다. 연변대학 정문과 수상시장 등 인터넷 인기 명소에서는 깜짝 공연이 펼쳐져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게 됩니다. 불화통화 강반에서는 매일 저녁 7시 문예 공연이 예정대로 펼쳐집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에서는 전통 기악 가무 공연뿐만 아니라 9월 3일에 전통 씨름 경기도 열리게 됩니다. 영정시 해란대 조선족 민속 휴가구에서는 민족 복식 쇼가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도나 육정산 문화관광구의 금빛 가을 즐기기 주제 활동은 야외 도보, 꽃차 순회와 고풍 NPC 소통을 결부해 관광객들에게 몰입식 체험을 선사하게 됩니다. 훈촌시 와스도크 관락섬의 몰입식 공연과 바레고진의 대형 실경극도 함께 펼쳐져 변경도시 문화관광축제 분위기를 보여주게 됩니다. 화룡에서는 광동촌 별밤 야영, 커피 야시장 등 대상이 조난 풍광의 류행의 숨결을 더하게 됩니다. 도문시에서 새롭게 내놓은 일생 일세 월청만은 독특한 랑만 주제로 많은 연인들을 끌어들일 전망입니다. 왕청현의 향촌음악회는 록음악과 민속풍정을 융합해 향촌지능의 활력찬 악장을 올릴 계획입니다. 안도현은 명태응원 제조순회공연, 홍석봉 무형문화재 깜짝 공연 등 활동을 통해 전역 문화관광 융합의 왕성한 생기를 보여주게 됩니다. 9월 5일에는 동북축구연맹전 준결승 홈장 경기가 펼쳐집니다. 9.3 연휴 기간 전주 주요 풍경구들에서는 잇따라 우대 정책을 내놓습니다. 연길에서는 중국 조선족 민속원이 9월 2일부터 4일까지 주내 주민들에게 무료 입장 정책을 실시합니다. 연길 공룡왕국에서는 주민 예매 입장권과 대학생 입장권 등 여러 가지 우대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용정시 해란대 풍경구에서는 9월 2일부터 6일까지 전국 관광객들에게 30원의 우대 입장권 가격을 실시합니다. 9월 한 달 동안 전국 대학생들은 유효 증명서를 제시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비암산 풍경구에서는 연변주 주민들에게 99원짜리 9개 종목 특혜 세트 입장권을 제공합니다. 도나 육정산 문화관광구에서는 주내 주민들에게 입장권 반값 우대를 실시하고 한총령 홍색관광구에서도 주내 주민들에게 입장권 반값 우대를 실시합니다. 도문시 일생일세 월창만 풍경구 입장권은 39원으로 할인됩니다. 9월 3일 당일 중국조선족 도문강 문화박람원 예술관 입장권도 반값 우대를 실시합니다. 화룡시 광동촌에서는 틱톡 플랫폼에서 290원 90전 자율이용 카드를 내놓았고 청룡 어업에서는 어린이 특혜 세트 입장권을 내놓았습니다. 안도현 백화곡, 조공부, 대관동, 역사문화원 등 풍경구에서는 연변주 주민들에게 통일적으로 입장권 50% 할인 혜택을 실시합니다.
0: 주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관광국 주문물국에서 주최하고 연변박물관에서 주관한 연박강당 발해국 역사문화유산 주제 강좌가 8월 31일 연변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장춘사범대학 고구려 발해연구원 원장인 정춘영 교수를 특별 초청했습니다. 정춘영 교수는 이번에 연변박물관에 전시된 당나라 발해 정효공주묘 벽화 복식 복원 성과전에 결부시켜 발해국의 역사 맥락, 문화 특색과 문명 가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벽화 고증, 복식 복원, 제도 전성, 중원 문화와의 융합 등 여러 차원에서 발해국 역사문화유산의 핵심 내포를 깊이 해

0: 시작했습니다. 당나라 발해 정효 공주묘 벽화 폭식 폭은 성과제는 4개 주제 단원으로 나뉘며 도합 12벌의 발해 특색 폭식을 보관했습니다. 이는 발해 문화와 중원 문화가 같은 뿌리에서 나와 한 맥으로 이어져온 관계를 전방위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전람은 현재 사회 대중에게 무료로 개방됐으며 전시 기간은 9월 15일까지 이어집니다.
1: 9월 5일에 펼쳐지는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준결승전에서 연변 대표팀은 연길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에서 대련 대표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이번 경기의 유일한 공식 입장권 구매 경로는 위챗 미니 응용 프로그램 경기 보기이며 연변을 검색하면 연변 경기구 전용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입장권은 실명으로 구매해야 하며 1인당 매 경기 한 장만 구매할 수 있고 한 주문당 최다 6장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입장권 가격은 전구역 통일적으로 한 장에 15원 50전입니다. 200명 이상 단체 관람은 사전에 단체 입장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가격은 한 장에 최저 9원 90전입니다. 키가 1.2m 이하인 어린이, 장애인, 만 65세 이상 노인은 유효 증명서를 제시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는 제13구역과 제17구역을 노인과 장애인 전용 관람구역으로 따로 설치했습니다. 경기제도에 따르면 준결승전은 홈장과 원정 2차전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9월 5일 연변 대표팀이 홈장에서 경기를 치르고 9월 12일에는 양팀이 대련에서 2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두 경기 합계 점수가 동점일 경우 승부차기로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영화 서태문이었습니다.
2: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3: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2: 공감 40분.
3: 공감 40분.

지역사회 정보와 동향, 시기시기 각종 정책과 법률에 대한 따뜻한 해독과 적시적인 소통으로 청취자들의 이해를 넓히고 가치 취향 유대감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공감 40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 발전과 정책 정보 그리고 법률 지식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공감 40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는 프로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신금철입니다.

연변 저준적 자치도 창립 74주년을 열렬히 경축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고향의 찬란한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내일이면 바로 염전조선족 자치조 창립 74돌을 맞는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74년 전 빛나는 당의 민족구역 자치 정책 아래 연변인민들은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갔으며 조국과 함께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이 뜻깊은 날을 맞아 연변조선족 자치조 창립 78 기념 특별 기획으로 연변조선족 자치조 자치조례를 전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감 40분 지금 시작합니다. 1978년 당의 제11기 3차 전원회의가 소집된 이후 민족구역자치정책은 회복되고 발전하게 됐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민족위원회 사업조의 지도와 도움 아래 연변조선족자치조는 1980년 6월에 자치조례 초안작성위원회를 설립해 자치조례 초안작성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초안작성위원회는 광범위하고 심도는 조사 연구를 도대로 자치조례 조안을 작성했으며 연변주의 당, 정, 군중 각계의 토론과 수정을 거쳐 1981년에 자치조례 첫 조안을 형성했습니다. 그 후 국가의 새 헌법과 민족구역자치법이 반포돼 시행된 후 연변주 당위원회는 자치조례 조안작성위원회를 다시 조직했습니다. 초안작성위원회는 기존의 초안작성사업토대에서 새 헌법과 민족구역자치법의 리념과 내용을 관찰하고 주 직속기관 각 위원회, 사무실, 국민 각 현시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자치조례 첫 초안의 내용을 4차례 더 수정해 최종적으로 제출안을 형성했습니다. 1985년 4월 24일에 열린 연변주 제8기 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본 자치조례는 채택되었고 그 후 법정 절차에 따라 연변주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길림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비준을 요청했습니다. 1985년 7월 31일 길림성 제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 본 자치조례는 정식으로 비준됐습니다. 본 조례는 같은 해 8월 23일에 공포됐으며 10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됐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 첫 민족자치지방자치조례가 정식으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 반포와 시행은 우리나라 민족자치지방립법의 새로운 시대 개막을 의미하며 각 민족자치지역의 자치조례를 제정하는 데 귀중한 참고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아래 연변조선국 자치주 자치조례가 시행된 이래 여러 차례 보완과 수정을 거치고 지난 2023년 4월 20일부터 실시된 연변조선국 자치주 자치조례를 조목조목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에 관한 규정입니다. 헌법, 중화민국 민족구역자치법 등 법률과 법규에 근거하고 자치주의 정치, 경제, 문화적 특점에 의해 본 조례를 제정합니다. 연변조선족 자치주는 길림성 행정구역 내에서 조선족이 구역자치를 실시하는 지방입니다. 자치주의 행정구역에는 연결시, 도문시, 도나시, 군춘시, 룡정시, 화룡시, 왕청현, 안도현이 있습니다. 자치주 수보는 연결시입니다. 자치기관은 자치주 인민대표대회와 자치주 인민정부입니다. 자치기관은 국가의 1급 지방정권기관입니다. 자치기관은 구와 현을 둔 시의 지방국가기관 직권을 행사하는 동시에 자치권을 행사합니다. 자치기관은 민주주의 주황집권제의 원칙을 실시합니다. 자치기관은 자치주 여러 민족 인민들을 인솔해 중국 공산당의 령도하에 중국 특색 사회주의 위대한 기체를 높이들고 막스 레닌주의 모태똥 사상 등소평 리론 세 가지 대표 중요 사상 과학적 발전관 습금형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인민 민주주의 독재를 견지하고 사회주의 길을 견지하고 개혁 개방을 견지하고 사회주의 재반 제도를 끊임없이 보완하면서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발전시키고 전 과정 인민 민주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법제를 보완하며 새로운 발전 리듬을 관찰해 고품질 발전을 실현하고 공동부유를 추진합니다. 자력갱생과 간고분투에 입각해 경제, 정치, 문화, 사회 및 생태문명 건설을 통괄 추진해 연변을 경제가 발전하고 문화가 번영하고 민족이 단결되고 사회가 조화롭고 변강이 공고하고 인민이 행복한 자치주로 건설하고 우리나라를 부강하고 민주적이고 문명하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건설하기 위해 기여합니다. 자치기관은 국가의 통일을 수호하고 자치주에서의 헌법, 법률의 준수와 집행을 보장하며 국가의 총체적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상급 국가기관에서 교부하는 재반 임무를 적극 완수합니다. 자치기관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을 주선으로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각 민족이 공동으로 단결 분투하고 공동으로 번영 발전하도록 추진합니다. 상급 국가기관의 결의, 결정, 명령 및 지시가 자치주의 실정에 맞지 않을 경우 자치기관은 당해에 상급 국가기관의 보고에 비준을 받고 융통성 있게 집행하거나 그 집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자치기관은 전면적인 의법 지주를 추진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장래 리론 법치의 보상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키며 법치 궤도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새 연변을 전면적으로 건설합니다. 자치주 내 각 민족은 일률로 평등합니다. 각 민족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향수하며 동시에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자치기관은 각 민족의 평등, 단결, 호조, 조화 관계를 수호하고 발전시킵니다. 어떤 민족에 대하여든지 차별시하거나 억압하는 것을 금지하며 민족 간의 단계를 파괴하고 민족의 분열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각 민족은 모두 자기의 언어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를 가지며 자기의 풍속 습관을 보존하거나 개혁할 자유를 가집니다. 자치기관은 각 민족 국민의 종교 신앙 자유를 보장합니다.
자치주 내 어떤 국가기관이나 사회단체, 개인이든지 국민에게 종교신앙이나 종교불신앙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신앙하는 국민이나 종교를 신앙하지 않은 국민을 차별시 해서는 안 됩니다. 자치기관은 법에 의해 종교 사무를 관리하고 우리나라 종교의 중국화 방향을 견제하며 종교가 사회주의 사회에 부응되도록 적극 인도하며 합법적이면 보호하고 비법적이면 제재하고 극단적이면 억제하고 침투를 방어하고 범죄를 타격하는 원칙을 견제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종교를 이용해 사회 질서를 파괴하거나 국민의 신체 건강을 해치거나 국가의 교육 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치주 행정구역 내 각 종교는 독립, 자주, 자행의 원칙을 견제하며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활동장소와 종교사무는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자치주의 국가안전사업은 총체적 국가안보관을 견제해 변강방위, 령공방위 건설을 강화하며 네트워크 관리를 강화하고 국가안전교육을 강화하며 각 분의 국가안전을 수호해야 합니다.

이어서 제2장 자치기관에 관한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치주 인민대표대회는 자치주의 지방국가 권력기관입니다. 자치주 인민대표의 대표는 법에 따라 선출합니다. 자치주 인민대표대회의 조선족과 기타 소수민족 대표의 정원과 비율은 관련 법률과 길림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합니다. 자치주 인민대표대회 대표선거는 자치주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주최합니다. 자치주 인민대표대회의 임기는 5년입니다. 자치주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자치주 인민대표대회 임기가 끝나기 한 달 전에 반드시 다음 기회 자치주 인민대표대회 대표선거를 끝내야 합니다. 자치주 인민대표대회 회는 매년 최소 한 차 진행합니다. 자치주 인민대표대회에서 자치주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합니다. 자치조례는 반드시 자치주 인민대표대회에서 대표선언의 3분의 2 이상 다수 찬성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자치조례 개정은 자치주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자치주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5분의 1 이상이 제의하며 자치주 인민대표대회에서 대표선언의 3분의 2 이상 다수 찬성으로 통과합니다. 단행조례 제정 및 개정은 자치주 인민대표대회에서 대표선언의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합니다.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길림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비준을 받은 후 효력을 발생하며 길림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및 국무원에 보고 등록합니다. 자치주 인민대표대회는 상무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자치주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자치주 인민대표대회의 상설기관으로서 자치주 인민대표대회 앞에 책임지며 사업을 보고합니다. 자치주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자치주 인민대표대회가 대표들 가운데서 선출한 주임, 부주임 약관명, 비서장, 위원 약관명으로 구성합니다. 자치주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인원 중에는 조선족과 기타 소수민족 인원을 합리하게 배치해야 합니다. 자치주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는 조선족 국민이 주임 또는 부주임을 담임해야 합니다. 자치주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임기는 자치주 인민대표대회 임기와 같습니다. 자치주 인민대표대회는 필요에 근거해 약간의 전문위원회를 설치합니다. 각 전문위원회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령도를 받으며 대회 폐회 기간에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령도를 받습니다. 자치주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사업의 필요에 근거해 사무기구를 설치합니다. 자치주 인민대표대회 및 그의 상무위원회는 법에 따라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자치주 인민대표대회 및 그의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지방성 법규는 길림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받은 후 시행합니다. 자치주 인민정부는 자치주 인민대표대회 집행기관이며 자치주의 지방국가행정기관입니다. 자치주 인민정부는 자치주 인민대표대회와 길림성 인민정부 앞에 책임지며 사업을 보고합니다. 자치주 인민대표대회 폐회 기간에 자치주 인민정부는 자치주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앞에 책임지며 사업을 보고합니다. 자치주 인민정부는 주장, 부주장과 비서장, 국장, 위원회 주임 등으로 구성합니다. 자치주 주장은 조선족 국민이 담임합니다. 부주장, 비서장, 국장, 위원회 주임 등 정부 구성인원 중에는 조선족과 기타 소수민족 인원을 합리하게 배치해야 합니다. 자치주 인민정부 주장, 부주장은 자치주 인민대표대회 선거에 의해 산생됩니다. 자치주 인민대표대회 폐회 기간에 자치주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는 부주장의 개별적 임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치주 인민정부 비서장, 국장, 위원회 주임 등은 자치주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임면합니다. 자치주 인민정부는 주장 책임제를 실시하며 각 국, 위원회 등은 국장, 주임 책임제를 실시합니다. 자치주 인민정부의 임기는 자치주 인민대표대회 임기와 같습니다. 자치주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규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자치기관은 각 민족 간부의 양성과 임용을 중시하여 여러 가지 조치로 조선족과 기타 소수민족 가운데서 각급 간부와 과학기술, 경제관리 등 전문 인재와 기능 인재를 대량적으로 양성하고 그들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며 소수민족 여성들 가운데서 각급 간부와 각종 전문 기술 인재를 양성합니다. 자치기관은 직원을 채용할 때 법률과 관련 규정에 따라 소수민족 인원을 적당히 배려해야 합니다. 자치기관은 특수조치를 취해 각종 전문인원의 자치주의 재반건설에 참가하는 것을 우대 경려할 수 있습니다. 자치기관은 주내 행정구역의 안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반드시 조절 또는 변경해야 할 경우 실제 상황에 근거해 조절 또는 변경 방안을 합리하게 제정하고 이를 상급 국가기관의 보고에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자치기관은 자치주의 특점과 필요에 근거해 국가기관, 사업단위의 기구 설치 및 편제 정원을 합리하게 확정 조정하고 이를 길림성 인민정부의 보고에 비준을 받은 후 조직 실시해야 합니다.

제3장 감찰위원회 인민법원 및 인민검찰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자치소 감찰위원회는 자치주의 지방국가 감찰기관이며 법에 따라 감찰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행정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자치소 감찰위원회는 자치소 인민대표대회 선거에 의해 산생되며 자치소 인민대표대회 및 그의 상무위원회와 길림성 감찰위원회 앞에 책임지는 동시에 그들의 감독을 받습니다. 자치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자치소 감찰위원회의 전문사업 보고를 청취 심의하고 집법검사를 조직합니다. 자치소는 중급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을 설립합니다. 중급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재판권과 검찰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합니다. 자치소 중급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자치소 인민대표대회 및 그의 상무위원회 앞에 책임집니다. 자치소 인민검찰원은 길림성 인민검찰원 앞에서도 책임집니다. 자치소 중급인민법원의 재판사업은 최고인민법원 및 길림성 고급인민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자치소 인민검찰원의 사업은 최고인민검찰원 및 길림성 인민검찰원의 령도를 받습니다. 자치소 중급인민법원 및 인민검찰원에서는 조선족 공민이 원장, 검찰장 또는 부원장, 부검찰장을 담임해야 합니다. 자치소 감찰위원회 주임 중급인민법원 원장과 인민검찰원 검찰장은 자치소 인민대표대회에서 선거 또는 해임합니다. 임기는 자치소 인민대표대회 임기와 같습니다. 자치소 인민검찰원 검찰장을 선거 또는 해임할 때는 길림성 인민검찰원 검찰장에게 보고하고 길림성 인민검찰원 검찰장이 이를 길림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상정에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자치소 감찰위원회 부주임, 위원, 중급인민법원 부원장, 정장, 부정장, 재판위원회 위원, 재판원과 인민검찰원 부검찰장, 검찰위원회 위원, 검찰원은 자치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임명합니다. 자치소는 각 민족 국민이 본 민족의 언어 문자로 소송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자치소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국가통용 언어 문자 또는 조선어로 문자로 사건을 심리에 검찰해야 합니다. 국가통용 언어 문자 또는 조선어로 문자를 모르는 소송 참여자에게는 번역을 해주어야 합니다. 법률 문서는 실제적인 수요에 근거해 국가통용 언어 문자 또는 조선어로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제4장 경제건설 및 생태문명 건설에 관한 규정입니다. 자치기관은 국가의 거시적 조정에 지도하여 자치주의 특점과 수요에 근거해 경제건설의 방침, 정책과 계획을 제정하고 자치주의 경제건설 사업을 자주적으로 배치 관리합니다. 자치기관은 공유제 경제를 주체로 하고 여러 가지 소유제 경제를 공동으로 발전시키는 기본경제 제도를 견지 보완하고 국유자산관리 체제를 개혁 보완하며 비공유제 경제의 발전을 권장, 지지, 인도합니다. 자치기관은 법률의 규정과 자치주 경제발전의 특점에 근거해 생산관계와 경제구조를 합리하게 조절하며 고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힘써 발전시킵니다. 자치기관은 고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대외교류와 합작을 강화하며 유리한 조건과 국가에서 부여한 우대정책을 충분히 이용해 투자유치를 잘하고 각종 개발구 건설을 다그치며 해양경제를 적극 발전시키고 두만강 지역의 개발, 개방 강도를 높입니다. 자치기관은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에 순응하며 자연을 보호하는 원칙에 따라 녹색 발전을 추진하고 인류와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추진합니다. 자치기관은 법률의 규정에 근거해 국토공간계획을 제정하고 자치주의 토지, 삼림, 수역, 초원, 습지, 광물자원 등 자연자원을 관리 보호합니다. 자치기관은 법률의 규정과 국가의 통일적인 전망계획에 근거해 자치주에서 개발할 수 있는 자연자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합리하게 개발 이용합니다. 자치기관은 생태계통 보호와 건설을 강화하고 협조와 협력을 강화해 장백산, 동북봉 표범공원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생태 브랜드의 규모를 확대하고 경쟁력을 높입니다. 자치기관은 생태 보호와 복원 제도를 보완합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든지 자치주 내에서 자원을 개발하거나 건설을 진행할 때 효과적인 조치로 당지의 생활환경과 생태환경을 보호 개선하고 오염을 예방 퇴치하며 수토류실 또는 기타 공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자치기관은 법에 따라 자치주 관할 구역 내 국토자원의 개발, 리용, 보호를 통일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토지 유상 사용 및 부동산 통일 등록 제도를 실시하며 도시농촌의 통일적인 건설용지 시장을 건립 보완합니다. 국유건설용지의 사용에 있어서 국무원과 성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현시 인민정부에서 비준을 합니다. 자치기관은 천혜님 보호와 복원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국가의 연간 체벌한도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며 봉산육림, 목초재배, 습지보호, 삼림초원방화, 병충해 예방퇴치를 잘하고 삼림초원, 습지 및 그 생태 기능을 파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자치기관은 유력한 조치를 취해 법에 따라 진귀한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고 비법적인 수렵 채집을 금지해야 합니다. 자치기관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지하며 삼림자원의 류별 경영과 관리를 실시하고 림업산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합니다. 자치기관은 국가계획에 지도하에 지방재력, 물력 및 기타 구체 조건이 근거해 자치주 내 기본건설 항목을 자주적으로 배치합니다. 자치기관은 수리, 교통, 통신, 에너지, 환경보호 등 기초시설 건설을 적극 추진합니다. 자치기관의 향촌 진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해 빈곤 퇴치 난관 돌파 성과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며 향촌 산업, 인재, 문화, 생태, 조직의 진흥을 실적있게 추진합니다. 자치기관은 농촌의 기본 경영 제도를 공고히 하고 보완하며 량곡 생산을 안정시키고 집체 토지 소유권을 실시하고 농호 도급권을 안정시키고 토지 경영권을 활성화합니다. 현역 경제를 발전시켜 농촌 1차, 2차, 3차 산업의 융화 발전을 주동하고 향촌 경제 업태를 풍부해하고 농민의 수입 경로를 늘립니다. 자치기관의 현성을 중요 담치로 하는 도시화 건설을 추진해 도시와 농촌의 융화 발전하는 새로운 구도를 구축합니다. 자치기관은 국가산업정책의 지도하에 시장을 방향으로 자치주 지역 우세 및 자원 우세를 충분히 발휘시키고 전통산업을 최적화 승격시키며 특색산업을 확대 발전시키고 고신기술 산업을 적극 발전시키며 실물경제를 힘써 발전시키고 신형공업화를 추진해 현대화 산업체계를 건설합니다. 자치기관은 상급 국가기관의 방조와 지지 아래 소수민족 특별수요 상품 생산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민족 특별수요 상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고 각 민족 인민들의 날로 늘어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를 끊임없이 충족시킵니다. 자치기관은 자치주에 예속되는 기업, 사업 단위를 자주적으로 관리합니다. 상급 국가기관의 관련 부서에서 자치주에 예속되는 기업의 소속 관계를 변경할 경우 사전에 자치주 자치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상급 국가기관에 소속된 기관, 기업, 사업단위는 자치기관의 자치권을 존중하고 자치주의 법규를 준수하고 자치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자치주 내 기업, 사업단위에서 국가의 규정에 따라 인원을 모집할 경우 소수민족 인원을 우선적으로 모집하며 농촌 소수민족 인원 중에서 모집할 수도 있습니다. 자치주 상업, 공급 판매, 의약 기업은 국가 민족무역 정책과 실제적 수요에 근거해 투자, 금융, 세무 등 분야에서 상급 국가기관의 지원 정책을 적극 쟁취합니다.
자치기관은 국가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우대 정책을 충분히 이용해 대외경제 무역을 적극 발전시킵니다. 통상구 건설을 강화하고 통상구 기능을 보완하며 주변 국가와의 연결 연동을 추진합니다. 변경 무역이 변민 호시 무역을 전개하고 다국 전자산 거래, 시장 구매 무역 등 신업태, 신모식을 다그쳐 발전시키며 자치주 우세 제품의 수출을 권장하고 발전시킵니다. 자치기관은 법에 따라 관광 자원을 보호, 개발, 관리합니다. 자치기관은 자치주 생태, 변경, 민속 등 관광 자원에 의탁해 문화와 관광의 융화를 추진하고 관광업을 적극 발전시킵니다. 자치기관은 국가급 자연보호군의 관광에 대해 보호제일의 원칙을 견제하고 전망계획과 법에 따라 개발, 이용하며 시장경제 법칙에 따라 운행하고 관광 발전에 참여하는 각 방면의 적극성을 동원합니다. 자치주 재정은 1급 지방재정이며 길림성 재정의 구성 부분입니다. 자치기관은 국가재정체제에 의지해 자치주 지방재정에 속하는 수입을 자주적으로 배정 사용합니다. 자치기관은 국가와 성의 통일적인 재정체제하의 규범적인 재정이전지불 제도에 따라 일반성 재정이전지불, 전문항목 재정이전지불, 민족우대정책 재정이전지불과 국가, 성에서 확정한 기타 방식을 통해 상급 재정의 배려를 받습니다. 자치주 재력으로 정상적인 수지 균형을 보장하지 못하고 수입이 지출보다 적을 경우 상급 재정의 보조를 신청합니다. 국가의 규정에 따라 자치주 재정예산 지출에서 예비금이 차지하는 비율

지역을 일반 지역보다 높게 합니다. 자치기관은 국가에서 규정한 원칙에 근거하고 자치주의 실정에 결부해 자치주의 재반 지출 기준, 정원, 정액에 대해 보충 규정과 구체적 방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를 길림성 인민정부의 보고에 비준을 받은 다음 집행합니다. 자치주에 대한 상급 국가기관의 재반건설 투자금, 지불금 등은 전용 자금 외 모두 자치주에서 자금 성격에 따라 통일적으로 배정 사용합니다. 자치기관은 국가세법을 집행할 때 국가에서 통일적인 심사 비준해야 할 감세, 면세 항목을 제외하고 조세 면에서 지방 재정 수입에 속하는 우대 또는 장려할 필요가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 길림성 인민정부의 보고에 비준을 받은 후 감세 또는 면세할 수 있습니다. 자치기관은 자치주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요구에 근거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 지방 상업 운영과 도시농촌 신흥합작 조직을 설립합니다. 자치기관은 화폐시장과 자본시장을 종합적으로 운영해 자치주 고정자산 투자 대상과 국가산업정책에 부합되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자치기관은 국가의 규정에 근거해 외자금융기구가 자치주 내 분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5장 문화건설 및 사회건설에 관한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치기관은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지침으로 사상도덕 건설을 강화하고 강민족 인민들을 인도해 중국 특색 사회주의 공동 리상을 끊임없이 확고히 하도록 하며 조국을 사랑하고 인민을 사랑하고 노동을 사랑하고 과학을 사랑하고 사회주의를 사랑하는 것을 제청합니다. 자치기관은 사회주의 선진 문화의 전진 방향에 따라 교육 및 과학기술 인재의 기초적, 전략적 보티목 지위를 강화하며 민족 특점, 지방 특식에 근거해 중국 특색 사회주의 선진 문화를 적극 발전시키고 사람들의 전면적인 발전을 추진하며 리상 있고 도덕 있고 문화가 있고 규례 있는 국민을 양성해 자치주의 경제 발전과 사회 진보에 정신적 동력과 지력적 지지를 제공합니다. 자치기관은 교육사업의 우선 발전을 견제하고 더불어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견제하며 학생의 문명 소양, 사회적 책임의식, 실천 능력을 제고시켜 덕, 지, 체, 미, 로가 전면적으로 발전한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양성합니다. 자치기관은 당해의 교육 방침을 실시하고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자치주의 교육전망교육과 중등 및 중등 이하 학교의 설립, 운영 방식을 결정합니다. 자치기관은 의무교육 기본균형 성과를 공고히 하고 공평하고 량질적인 기초교육 봉사체계를 보완하며 기능형 사회건설을 받쳐주는 직업교육체계와 내포식 발전을 보다 중요시하는 고등교육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과학연구를 강화하며 각민족의 전문인재를 양성합니다. 자치기관은 교육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각급 각종 교육의 조화발전, 연결융통을 추진하며 교육의 현대화 수준을 제고합니다. 국가 통용언어 문자는 학교 및 기타 교육기구의 기본적인 교육교수 언어 문자입니다. 학교 및 기타 교육기구는 국가 통용언어 문자로 교육교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수민족 학생을 위주로 하는 학교 및 기타 교육기구는 법에 따라 국가 통용언어 문자 교육과 소수민족 언어 문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자치주 내 대학교와 중등직업학교는 국가 성의 교육교육과 자치주의 실제 수요에 근거해 전공과를 설치해 각 민족 인재를 힘써 양성해야 합니다. 대학교의 교수 및 과학연구 사업은 자치주의 경제 문화 건설과 밀접히 배합되고 지방 경제 건설과 사회 사업의 발전에 봉사해야 합니다. 자치주 내 대학교와 중등직업학교에서는 자치주의 건설 요금 및 국가의 정향생 관련 정책에 따라 자치주의 간구한 지역과 업종에 대해 정향 모집과 정향 취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치주 내 대학교에서 학생을 모집할 때 조선족 학생과 기타 소수민족 학생의 모집 비율을 보장해 조선족과 기타 소수민족 수험생들의 입학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자치기관은 사회 역량이 다양한 형식으로 법에 따라 각종 교육시설을 설립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종신교육 체계를 구축해 인민대중의 날로 늘어나는 교육 수요를 충족시킵니다. 자치기관은 교육체제를 보완하고 기초교육, 특히 농촌의무교육 경비를 보장하며 교원로임을 제때 전에 발급해 교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합니다. 교육행정부문과 학교에서는 교원 양생 전망계획을 제정하고 다양한 형식으로 교원에 대해 사상정치, 업무 강습을 진행해 교원대회의 량질적 다원화 발전을 견제합니다. 자치기관은 학교 분포를 합리하게 조정하고 변경행진과 경제곤란지역, 산재지역의 기숙과 조학금을 위주로 하는 소학교, 중학교를 설립해 취학생들이 의무교육 단계 학업을 수료하도록 보장합니다. 학교 운영 경비와 조학금은 당지 재정에서 해결하며 당지 재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민족구역자치법의 규정에 근거해 상급 재정의 보조를 신청합니다. 자치기관은 학교에서 학습 수요가 있는 학생을 위해 조선 어문 과목

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 지지합니다. 자치기관은 과학기술이 제일 생산력이고 인재가 제일 자원이며 혁신이 제일 원동력이라는 요구를 견지하고 과학기술 교육에 의한 자치주 지능, 인재에 의한 자치주 강성, 혁신에 의한 발전 추진 전략을 심층적으로 추진해 과학기술 연구를 중요시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투입을 늘리며 기술 도입과 과학기술 성과 전환 사업을 다그치고 각종 연구기구를 적극적으로 잘 운행하며 과학지식을 보급하고 과학기술의 지속혁신 능력을 제고하며 새로운 발전 원동력과 새로운 우세를 끊임없이 육성합니다. 자치기관은 조선족의 언어, 교육, 역사, 문학, 예술, 신문 보도, 출판, 민속, 인구 등 분야의 연구사업을 중요시합니다. 자치주 민족연구기관은 리론을 실제에 연계시키며 민족사업 중의 새로운 상황, 새로운 문제를 치중해 연구함으로써 사회주의 민족관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며 경제건설과 사회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봉사합니다. 자치기관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문화 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문화적 자신감을 강화하며 민족적, 과학적, 대중적인 사회주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조선족의 우수한 문화 전통을 계승 발행하며 기타 민족의 우수한 문화 성과를 흡수하고 조선족 특점과 품격 있는 문학, 예술, 신문 보도, 출판, 라디오 방송, 텔레비전 방송, 영화 등 조선족 문화 사업을 자주적으로 발전시키고 조선족 문화 사업에 대한 투입을 증가하며 문화 대우와 문화 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문화 시장 관리를 강화하여 조선족 문화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기타 민족의 문화 사업도 발전시킵니다. 자치기관은 중점적인 조선족 전문 문예단체의 건설을 강화하고 조선족의 문학, 미술, 음악, 무용, 희곡 등을 적극 발전시키며 문화예술 평론사업을 적극 전개, 조선족 문화예술 창작을 번영시킵니다. 자치기관은 재능있고 기여가는 조선족과 기타 민족의 민간 예술인, 민속 보유자를 보호합니다. 자치기관은 예술관, 문화관 및 변경 문화장랑의 건설을 중요시하고 대중적 과외문화예술활동을 적극 전개, 각 민족 인민들의 문화생활을 풍부히 합니다. 자치기관은 도서관, 박물관의 건설을 중요시하고 명승고적, 진귀한 문화재와 기타 역사문화유산을 보호하며 관련 단위와 부서에서 조선족 역사문화서적을 수집, 정리, 번역, 출판하도록 조직 지지합니다. 자치기관은 의료위생계획을 적극 추진해 도시와 농촌의 의료위생 사업을 발전시키고 중서의학 연구개발을 중요시하며 조선족 전통의학유산을 계승하고 발전시킵니다. 자치기관은 대중적인 애국위생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전염병과 지방병의 예방통제 사업 및 여성과 어린이의 위생보건 사업을 강화하며 의료위생 조건을 개선해 각 민족 인민들의 건강 수준을 제고합니다. 자치기관은 계획생육, 우생우육을 실시해 각 민족 인구의 자제를 제고합니다. 자치기관은 소수민족 계획생육에 대한 상급 국가기관의 정책에 근거해 인구발전 전망계획을 제정하고 이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넣어 자치주 인구의 장기적인 균형발전을 추진합니다. 자치기관은 체육사업을 자주적으로 발전시키며 체육 분야에서 경제건설, 국방건설과 사회발전에 봉사합니다. 대중적인 체육활동과 전통적인 민족체육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보급과 재고를 결부시켜 각종 체육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고 조선족과 기타 민족의 체육사업을 번영시키며 각 민족 인민들의 체질을 증강합니다. 자치기관은 다른 지방과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위생, 체육 등 방면의 교류와 협조를 적극 전개합니다. 자치기관은 국가의 규정에 따라 외국과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위생, 체육 등 방면의 교류를 진행합니다. 자치기관은 안전생산을 중요시하고 응급관리를 강화해 인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보장합니다. 노동보장제도를 보완하고 취업 경로를 확대하며 노동력의 합리적인 유동을 권장합니다. 사회보장사업을 중요시하고 위급한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며 노인을 공경하고 장애인을 방조하도록 권장하며 사회보장체계를 한층 더 보완합니다. 자치기관은 우대 정책과 조치를 취해 변경 지역의 재반사업을 다그쳐 발전시키고 당지민의 물질생활과 문화생활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자치기관은 법률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징병, 민병, 국민경제동원, 인민방공, 국방교통, 국방시설보호 및 퇴역군인 보장과 원군우속 등 사업을 관리합니다.

제6장 민족단결진보 400화는 규정입니다. 자치기관은 민족사업을 중요시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을 주선으로 위대한 조국, 중화민족, 중화문화, 중국공산당, 중국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각 민족의 고도의 확신을 키우며 민족단결진보사업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민족사업 체제와 기재를 건립 보완하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시범주를 건설합니다. 자치기관은 당의 민족 리론과 정책에 대한 학습과 선전을 전개하고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적 낙원을 건설하며 당력사, 신중국력사, 개혁개방력사, 사회주의 발전력사에 대한 학습교양을 강화하고 각 민족 대중들이 올바른 국가관, 역사관, 민족관, 문화관, 종교관을 수립하도록 인도하며 각 민족 대중들의 국가의식, 국민의식, 법치의식을 강화하여 각 민족 대중들이 공동으로 단결 분투하는 사상적 기반을 튼튼히 다집니다. 자치기관은 각 민족의 왕래 교류와 융화를 추진해 공간, 문화, 경제, 사회, 심리 등 방면에서 각 민족의 전방위적인 융화를 점차적으로 실현합니다. 자치기관은 국가 통영언어 문자를 널리 보급하고 조선언어 문자를 과학적으로 보호해 조선언어 문자의 학습과 사용을 존중하고 보장하며 각 민족이 서로 상대방의 언어 문자를 학습하도록 권장합니다. 자치기관은 직무를 집행할 때 국가 통영언어 문자 또는 조선언어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치주 내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시장주체의 공인, 간판 등은 규범적인 한자와 조선 문자를 병용해야 합니다. 조선언어 문자 사업기구는 조선언어 문자에 대한 연구와 규범화 사업을 강화해 조선언어 문자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합니다. 자치기관은 주내 집과는 기타 소수민족을 도와 민족향을 설립합니다. 자치기관은 주내 기타 소수민족의 정치, 경제와 문화, 교육 발전을 관심하며 그들을 도와 생산, 생활에 존재하는 실제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치기관은 주내 각 민족의 특수한 문제를 처리할 때 그들의 대표와 충분히 협상하며 그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자치주의 현시와 향진 인민정부는 본지역 인구 중 다수를 차지하는 민족의 소수를 차지하는 민족의 정치, 경제와 문화 발전을 관심 방조하도록 교양해야 합니다. 자치기관은 정기적으로 민족단결진보 표창대회를 소집하고 민족단결진보 사업에서 뚜렷한 성적을 거두고 뛰어나게 기여한 단위와 개인에 대해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 장려합니다.

그대로 제7장 부칙에 관한 규정입니다. 매는 9월 3일 자치소 창립 기념일에는 기념 활동을 거행하며 3일 휴식합니다. 각 민족의 전통 명절을 존중해야 합니다. 농경절, 백종절 등 민족 전통 명절의 휴식 시간은 자치소 인민정부에서 별도로 결정합니다. 본 조례는 자치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책임지고 해석합니다. 본 조례는 2023년 4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지금까지 연변조선족 자치소 창립 78 기념 특별기획으로 연변조선족 자치소 자치조례를 전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돌씨 되는 해이자 15천만교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이며 연변의 지능 발전의 기반을 다지고 내적 동력과 우세를 키우는 관건적인 해입니다. 전주 상하가 시대적 기회를 다잡아 인민의 중탁에 어긋남이 없이 실천을 앞세우고 시료를 중요시하는 것을 견지하며 분발 향상하는 정신적 상태와 무실력행하는 사업 작품으로 15천만교획을 추진하고 새로운 도약을 실현하며 지와 노력으로 중국식 현대화 연변의 새로운 장을 끊임없이 열어갈 것임을 믿음하지 않습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2: 북경 동인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의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